0: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푸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푸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아보는 약속대로 지진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도착한 아보는 점장으로부터 리디가 잠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실로 들어갔다.

아버는 소총재도 림부인을 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소총재는 왕아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지의 부인 세 분이 상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예약자 중에서 성 씨가 서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자리에 앉고 소총재는 아버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버는 바빴을 뿐이며 차례로 초대할 계획이었고 지난번 상숙에서의 대접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답했다. 소총재는 지난번 술을 과도하게 마신 점을 사과하고 정 사장으로부터 출판 계획에서 아버가 큰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책임감과 인품에 감탄했다고 했다. 이때 총무본이 왕아 씨와 고부인, 륙부인, 림부인을 모시고 개인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향기가 퍼지고 화려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격식적인 인사와 소개를 나눈 뒤 왕아 씨가 자리를 배정했다. 고부인이 앉고 그 뒤를 이어 소청재가 앉으며 왕아 씨의 정면에는 륙부인과 림부인, 아버가 자리했다. 문가에는 리리를 위한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푸짐한 반찬이 차려지고 고부인과 육부인은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짓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소총재에게 집중됐다. 소총재는 낯선 여성 손님을 만나면 의자를 앞으로 당기는 습관이 있지만 이번에는 왕아 씨가 미리 의자 다리를 걸어놓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왕아 씨는 웃으며 소총재에게 다가가지만 소총재는 오히려 차가운 표정을 보였다. 림부인은 소총재를 살짝 살핀 뒤 미소를 지으며 아버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부인은 북방 호텔로 두 분 청재가 바쁜 와중에 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한 뒤 먼저 건배를 제안하고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 소청재는 세 분의 미녀가 상해에 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직 사무실에서 덮밥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왕아 씨는 웃으며 소청재에게 반찬을 떠주고 예전에는 상해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섬세함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륙부인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상해 사람인데 작은 월병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 림부인은 자신이 어렸을 때 군촌에서 자랐으며 하북과 동북 강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말했다. 륙부인은 자신이 상해에 처음 왔을 때 파슬리와 양파 가게에서 한 당황한 실수를 얘기했다. 고향에서는 대파를 한 묶음씩 사지만 상해에서는 일전에 파슬리 세 송이만 팔고 또 상해 사람들은 파슬리를 오직 생선 요리에만 사용하는 줄은 모르고 자신이 친구 집에서 파슬리를 먹어버려 큰 소동을 벌였던 일화를 전했다. 소총재는 웃으며 상해 방식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치고 세 분의 미녀가 말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직접 건배를 제안했다. 왕아 씨는 태연한 모습으로 세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왕아 씨에게 건배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이야기만 이어간 점을 반성하며 직접 건배를 하려고 일어섰다. 왕아 씨는 웃으며 소청재는 이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또 마시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리고 림부인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버와 42여 년 만에 만나는 설렘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

정도 챙겨야 한다고 부드럽게 지적했다. 림 부인은 웃으며 아버가 대표로 왕아 씨와 한잔 마시는 것을 제안했다. 왕아 씨는 자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장미꽃처럼 빨개졌다고 말했다. 자신과 아버가 따로 마실 이유가 없으니 그냥 떨어져 앉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소청제와 아버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버는 크게 웃으며 좋다고 답했다. 소청제는 자리를 바꾸려고 일어나지만 옷자락이 의자에 걸려 잠시 몸을 가누지 못했다. 림 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자리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말렸다. 아버는 왜 그렇게 소청제가 무섭냐고 물었다. 림 부인은 아버의 귓가에 다가가 조용히 자신이 겁먹었다고 속삭였다. 여러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덕분에 저녁 식사 분위기는 매우 즐겁고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나타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중에 아버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오후 리리는 밖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었다. 오후 4시 30분경 머리와 손톱 손질을 모두 마쳤을 때 갑자기 식당 관리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소청제와 아보 왕아 씨 일행이 곧 식당에 도착한다는 내용의 연락이었다. 리리는 간단히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리리는 미용실 복도에 몸을 숨기고 잠시 망설이다가 소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정말 스파이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았다. 소안은 도와줘서 고맙다고 답하며 정말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저녁에 식당에 한번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리리는 큰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물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안심시키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시끄럽게 하거나 왕아 씨를 때리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령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진원 같은 고급 식당에서는 절대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리는 그렇게 깊은 원한을 맺었을 리가 없다고 말하며 왕아 씨의 인품은 괜찮은 편이라고 변호했다. 소아는 구체적인 상황은 리리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소청제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상해까지 왕아 씨를 찾아왔지만 왕아 씨는 전혀 응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며 연락도 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리리는 만약 할 일이 있다면 왕아 씨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소아는 콧소리를 내며 무정무이한 곳은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저녁에 식당에 가는 것은 단지 소청제와 왕아 씨를 만나 술을 같이 마시려는 것일 뿐이며 이 정도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리리는 계속해서 만류하며 잘 이야기하고 화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답했다. 리리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갑자기 자신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용사도 계속해서 아무리 손봐도 마음에 들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활짝 웃는 표정을 지운 뒤 실내로 들어섰다. 테이블에는 이미 소총재와 여러 부인들이 상당히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모두가 리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고 왕아 씨는 일어나 리리를 모두에게 소개했다. 정호본이 술을 따르려고 하자 리리는 모든 부인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자신이 예의가 없었던 점을 사과했다. 그리고 왕아 씨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두가 웃으며 함께 잔을 기울였다. 육 부인은 이렇게 술을 마신 상황에서 아범한 미녀들을 보며 혼자 조용히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흥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농담하며 아버에게 적어도 림 부인을 알게 된 로맨틱한 과정을 이야기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물으며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림 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안 된다고 거절했다. 왕아 씨는 옆에서 응원하며 로맨틱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림 부인은 수줍은 표정으로 모든 것이 너무 과장된 것이며 로맨틱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냥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북지방으로 가서 기획 프로젝트를 상담하고 나무도 심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은 남편과 함께 갔고 상해 쪽에서는 아보 총재 일행이 참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보는 웃으며 그냥 일주일 동안의 일이었고 림 부인 남편이 조금 놀랐을 뿐 큰 일은 아니었다고 보충했다. 림 부인은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고부인은 그만두지 말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니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너무 대충 이야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아 씨와 리리도 함께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차가 힘겹게 끙끙거리던 중 갑자기 언덕에서 많은 돌들이 굴러내려오기 시작했다. 고부인은 허벅지를 치며 정말 스릴 넘치다고 외쳤다. 림 부인은 얼굴을 붉히고 거의 울 것처럼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말 부끄러우니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버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차가 코너를 돌자 다이아 세 개가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운전사는 예비 다이아 두 개만 갈아 끼울 수 있었다. 운전사는 아버를 데리고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차에 돌아왔을 때 림 부인은 차 안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다고 했다. 림 부인은 아버 총재가 너무 과장했다고 말하며 정말 창피하니 그만해달라고 항의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어 림 부인의 남편은 공포감에 온몸이 떨렸다. 운전사와 아버는 급히 림 부인을 차에서 끌어냈고 림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울었다. 림 부인의 남편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운전사가 앞바퀴를 확인했더니 아직 살짝 공기가 남아있었다. 모두가 다시 차에 타고 달렸는데 이제는 가속 페달이 제대로 작동했다. 속도가 70을 가리키면 실제 속도도 정확히 70이 나왔고 100을 가리키면 100 그대로 달렸다. 고부인은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봤다. 아버는 그 뒤에 차를 수리하고 림 부인의 남편을 병원에 데려간 뒤 호텔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다음 날은 간단히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떠났다고 말했다. 륙 부인은 옆에서 웃으며 정말 그냥 이렇게 끝이냐고 묻고 아무런 궁금증도 풀리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이때 아버는 리리가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란 것을 눈치챘다. 아버가 이 디테일을 막 발견한 순간 개인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바람이 살짝 불어 들어오며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리리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때 서청재와 왕아씨의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소환이었다. 아버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리리는 뒤돌아보며 약간 당황한 듯 희귀한 손님이라고 말하고 정업원에게 의자를 하나 더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소환은 미소를 띤 채 아버에게 함께 온 손님들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버는 세 분의 부인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간을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계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의 역에서 병을 확실하게 진단을 하고 준확한 처방을 내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다각도로의 좋은 치료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요는 위치적으로 놓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일백화 금방 북쪽, 신화서점 금방 서쪽에 신화서점 쪽으로 오는 분들 가운데서는 서쪽으로 좀만 발길을 돌린다면 뭐 그 1층에 도강중요원, 그리고 이 도강중요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요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수한 과실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중의 선생님들이 졸만 선생이라든지 리맹길 선생이라든지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을 확실하게 처방을 내서 많은 분들이 의사를 따라다니면서 치료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 외에 도강중요원에는 바로 치과병원이 몇십 년간의 치과 경력을 갖고 있는 치과병원이 도강중요원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료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료를 받았는데 떡을 제대로 씹을 수 있고 고기도 닭날 씹을 수 있고 이전에는 입금이 아파서 누르기 힘들었는데 새로 했지만 새로한 감이 나지 않고 이렇게 편리하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도강중요원 놓고 말하면 3층에 또 척추치료이기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이 척추치료이기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셔서 날마다 뭐 사람이 범한 상태에 가게 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먼저 와 해보고 좋으니까 여사분이 오시고 남편분을 모시고 남편분이 오시고 그런 다음에 자기 집에 또 부인님을 모시고 오는 이런, 그리고 이웃이 함께 오시거나 이 3층의 척추치료이기는 전 지구적으로서 인정을 하는 아주 지금 인류가 척추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좋은 계기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운동클럽이 또 있습니다. 3층에 오게 되면 운동클럽은 여러 가지 골가모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특히 무릎관절 같은 거 취한 분들 가운데서는 재활훈련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안 되는데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재활훈련을 받으셔서 원래 내 관절처럼 제자국에 제대로 들어가고 그 머허가 제대로 되게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 클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마음이 아주 접수가 제대로 되는가 하면, 그리고 아픈 곳이 제때 따라가면서 해결을 받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 도강 중요원 찾아오는 분들은 뭐 미리 전화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전에 그 다 순서를 배치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요원은 여기 조일만 선생님 계시는데요. 조일만 선생님 이분은 뭐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중의에 있어서는 길림성에서 저명한 심장과 뇌혈관 질병의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졸만 선생님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장기간 진수까지 한 이런 경력도 갖고 있어서 하나는 뭐 중의가 보통 그 진단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진단해서

0: 예, 안녕하세요.
1: 저는 저 동광중의원 3층에서 그 척추 치료실에서
0: 척추 치료이기 예, 그 치료를 받으셨어요. 예.
1: 예, 개업하러 며칠 했는데 예, 이 척추가 아파서 이 머리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0: 예.
1: 허리 다리도 아프지 그래서 요저 대다시고 난다 이거 며칠 한 게.
0: 예.
1: 예. 예. 그다음에 그저 요축하단 토출도 있습니다. 예. 그러는 게 좀 많이 이래 환제되고 예. 어, 한번 하게 되면 대다시고 나온다.
0: 아 그렇죠. 예예.
1: 예. 예. 그래네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뭐 수고하세요 두 분 선생님.
0: 예예. 척추 치료기는 충분하게 이용만 하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1: 예 정말 좋습니다. 예. 이게
0: 보통 한 10번 좌우 이렇게 하게 되면 완치율이 100분지 90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보시는 게 기회입니다.
1: 예, 네. 계속하겠습니다.
0: 예, 건강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네, 예, 우리 옆집에 있는 한족부인에 예, 이제 한 달 전에 소개돼서 저기 보니까 도광성이 가서 네, 저희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3: 그 한족부위에 심장병을 해서, 아, 많이 고생했는데, 보니까 두문두문 있다, 예, 여연님도 몇 번씩 댕기더라.
0: 예. 예.
3: 그래, 이부위는 뭐, 조선말도 모르지, 방송도 못 듣지 않을까, 네. 소개돼서 보냈다습니다. 거기 좀, 그, 저희만 선생님 약 한번 써봐라고,
0: 예. 예.
3: 받아봐라고. 그래서 가서 치료도, 3번 받았답니다. 3번.
0: 예.
3: 3번 받은 게 완전히 지금 좋아가지고 정신하고 맨마다 원래는 그거 하는 거 내가 어떤 때는 바쁘다 하게 되게 되면 막 심장 이렇게 막 부두두 하면 자꾸만 저기 뭔가 하게 되면 식은땀 막 앉아 걸리고 그리고 딱 넘어져서 때 이러도 못 나고 이런 정도 많이 했습니다.
0: 예.
3: 아이 한 어선이 언제입니까? 이분은 3번 치료를 받았는데 완전히 지금 좋아가지고 정신이 아침에 지금이나 나가 활동도 하고 잘합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
3: 아 그래 나도 목소리 좋은 선생님 소개돼서 자기 정말 이제 병도 치료 잘 되고 지금 효과 영 좋다고 잘 옛날에 단대 댕기면 많이 받았단다 돈.
0: 아 그랬겠죠. 예. 예.
3: 그런 게 지금 이렇게 이따위처럼 효과 이렇게 못 보고 이래가는데 이번에 이렇게 효과 봤다고 해서 좀 치료를 이렇게 좋은 의사 만나서 지게 좀 더 치료하겠다고 해서 봤다 예 그래서 좀 예약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약했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그렇게 시간 잘 잡으세요.
3: 그럼 오늘
0: 오늘 됩니다. 예, 전화 놓고 금방 오시라 하세요. 예예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0: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동광중년에, 배우고 지금 제가 나는 리명길 이사를 그 착수를 했는데, 아, 위가 소화해서 그래서 그 이사가 좀, 네, 오늘로 이어야 하겠다.
0: 예, 리명길 선생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물론 중이는 전면적으로서 빠마해가지고 모든 진단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가는 처방이 생기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어느 방면에 치료를 받고 그 방면에서 많이 나았다는 이런 방면에서 리명결 선생님 지금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서는 아주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서 좋은 치료가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4: 예, 지금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4: 예, 안녕.
0: 이명길 선생님 토요일 빼고는 다 나옵니다.
4: 예,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나도 지금 담낭염도 있고 비위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이모가 리명길 선생님을 보냈습니다.
0: 예.
5: 예 거기다 또 소변도 이제 좀 써니 나쁘다면 이랬디다. 그래서 소변도 참기 힘들고 또 배출도 잘 안 되고 하면서 예. 그래서 지금 얼굴도 붓기고 그저 몸이 다 부서 다 부병만
0: 어, 곰팥이 예. 상당할 정도로 이사했습니다.
5: 예. 예 그래서 리명길 선생님 보는데 세 번 약을 저다 먹었는데 엄청 효과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5: 예 벌써 뭔가 뭐 늘상 옆구리 챙겨서 이제 시어야지 남편은 어떻게 지금 시어야지 남편은 아무것도 없

0: 아프지 않습니다.
1: 아, 담낭의 문제가 예.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예, 예.
0: 예, 그 다음에 당이 좋아하니까, 그냥 설사하고, 예, 화장실에 가서 먹은 거하고 먹은 하루에 한 5번 댕겼댔어도. 예. 그게 저도 다 정상 거의 됐습니다, 저는.
1: 예, 그러요.
0: 하루에 한 번씩 변발하고 이렇습니다. 그 좀, 잠깐 먹어도 좀, 그러니까, 소화 안 되는 게 소화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효과 잘 보고 있을 거니, 오늘 더 보이겠는데, 갈 때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딸은, 그, 2층에 치과를 가겠습니다.
1: 아, 치과에 오세요. 치과에 예, 오시면 대단히 예. 인기입니다. 여기에 많은 예. 치과 환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0: 너무 이빨은 아파서 신경 치료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받은 게 진짜 나사서 한 번 더 오래 해서 지금 오늘 같이 가려고 오늘 가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두 분입니다. 예, 니명규 예. 선생하고 치과 병원입니다.
0: 네.
1: 예.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저, 뭐니까, 더광증위원회 더윤만 선생님 치료를 두 번까지 받았습니다.
1: 예.
3: 예, 이, 위가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뭐, 유출성 위염까지 돼가지고, 음식 바로 못 먹고, 먹으면 자꾸 얼리 밀고, 이 배가 막 불어나고, 예, 폐기도 하고, 트림도 하고 하며, 음식 바로 못 먹으니까 나의 힘이나 없습니다, 미네.
1: 예.
3: 그런데, 예, 지금, 저희만 선생님 약을 쓰고서래, 벌써 이 두 번째를 시작했으면서래, 효과 나는 게 영 알긴다.
1: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 어쩌든 이 언어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예, 노공,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 뇌경색이가.
1: 예. 예.
3: 그리고, 이 또, 걸음도 잘 안 되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예,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1: 어, 노공으로 인해서 걸음 장애까지 있다 하게 되면 중시해야 예. 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졸만 선생님 찾게 되면 좋은 해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3: 예, 이래가지고, 용, 이, 약을 여러 번 나도 이렇게 여기 좀 편치 않고, 저기 조금 편치 않고 이러니까나, 예, 불편하니까나, 약도 많이 좀 써봤습니다.
1: 그랬겠죠.
3: 근데 효과가 그렇게 안 좋던데, 이번에는, 예, 이 조현만 선생님 약을 쓰고, 예, 이 효과 난 게 용, 선명하게 알깁니다.
1: 예.
3: 예, 이러니까 나 이제 났을 때 또 치료 좀 더 받자고 오늘 가려고 예약하자고 그랬다.
1: 아, 졸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지금 전화놓고 금방 오세요. 예.
3: 아, 예, 알겠습니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1: 네, 안녕하세요.
4: 네, 선생님, 그 졸만 선생님 우리 형부가 그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 막 비뚤어지고 눈이고 입이고 비뚤어져가지고 그 다음 반신 잘 쓰지 못해서 그 젊은 선생님이 친구하고 치료 그런 중요하고 잡수고 지금 많이 효성돼서 어제는 얼굴이 안 다 되다 돌아왔습니다.
1: 아, 그게 보통 치료에서 그만한 치료를 효과를 얻기 힘들 겁니다. 저,
4: 예.
1: 저희만 선생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4: 예. 그리고 지금 반신이 가끔 가다 혹가나 이렇게 들을 때 있답니다.
1: 예.
4: 그리고 또 원래 우리 신부가 이렇게 술을 쓰기 마해서 알코올 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 예.
4: 지금 겸사겸사 다 이렇게 같이 그 다음에 어제만 투수도 있고 해서 그 선생님이 골과병도 용 치료를 하더랍니다.
1: 예, 종합적으로 합니다. 예, 예.
4: 예, 그래 그런지 그래 그 주진간 있는 치료도 하고 지금 이 그 여대반 투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지금 치료를 하는데 효과 좋아가지고 오늘 또 일찍이 그 내려가겠다고 소리 전화해달랍니다. 그래서
1: 예.
4: 예약하느라고 전화드립니다.
1: 예,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4: 예, 그 우리 동생이 그 뭐가 그 치료이기
1: 척추 치료이기 3층에
4: 예. 예, 오전은 많이 좋아져서 오전은 6층 집 오르내리기 그 뚫고리면 재고 올라가고 재고 내려고 하던 게 오전은 활동실도 다니고 많이 좋아져가지고 서로 그래도 많이 회복이 좋답니다. 그래 계속 이렇게 치료받겠다고 예약해달랍니다.
1: 아, 그렇게 하죠. 척추 치료이기는 치료 효과가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90% 그 이상.
4: 내일도 함 같아요. 라디오.
1: 내일도 합니다. 예, 예.
4: 아,
1: 예.
4: 해야죠, 예.
1: 예, 예.
4: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이틀 예약해 주세요.
1: 예. 아, 그렇게 하세요. 예.
4: 예, 예.
1: 예.
2: 네.
1: 예약했으니까 지금 넘쳐서 오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가족은 저 일만 선생이 정말 참 큽니다.

0: 그저 이 중풍후에 증을 내서 가서 치료하면 효과를 그저 춤 흘리고 밥도 받으면 못 먹던 게 어정 정상으로 예, 걸어 댕기고 예, 그래 얼마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모가 지금 예, 붓기가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또 중풍후에 증을 그저 온몸이 붓기고 그저 유리처럼 바짝바짝 한다. 그래서 와서 예, 한번 재다 친구도 하고 그런 청약도 재다 먹었는데 예, 많이 좋아지고 붓기 다 내리고 영 몸이 헷갈아졌단다. 그래 오늘은 시간 안 되고 월요일 날로 예, 와서 또 제거하겠단다.
1: 아 그렇게 하셔. 월요일 날 예약이 됐습니다. 예예.
0: 예. 예, 예 그래 예약하자 그래.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예, 그 리맹길 이사 자문하려고 합니다.
1: 예, 리맹길 예, 이사 선생님 그, 예, 묻는다.
3: 예, 그 저희 그 할머니가 이렇게 연세가 있으니까 이게 변비가 계속 있단 말입니다.
1: 노년기의 변비는 예. 주의해야 됩니다. 그 꼭 예, 그때 해결해야 됩니다. 예.
3: 예, 대변 보기 바빠하고 그래서 그 보고 난 뒤에도 시원하지 않고 아무튼 예,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이거 이명길 의사 가서 보이려고 하는데 예.
1: 예, 이명길 선생님 예. 토요일 하루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토요일 피하세요.
3: 아, 토요일 피하.
1: 토요일 예. 피하면 됩니다. 예, 예. 예. 그 방면에서는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찾아오시라 하세요.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4: 담낭이 결석이 있어서 예,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란다. 그런데 예, 아, 소화도 안 되고, 입이 썩었고, 맥이 없고, 그게 움직일 땐 그것도 힘들고
1: 그렇죠. 예, 예.
4: 맥이 떡 떨어진다.
1: 그렇죠.
4: 그런데 예, 이명길 선생님이 정기침하고 약을 같이 먹으니까 지금 많이 나서서 그 어떤 때 머리를 아프던 그 증상이 떨어졌습니다.
1: 그게 큰 예. 해결이죠. 예, 예.
4: 예, 이게 저만의 노가 떨어 그렇죠. 안 진다고 합니다.
1: 저희로서는 그저 수술이 방법. 그 담낭관을 채취하는 그 수술 이런 방법으로 대처하지만 해도 중리 중약 가운데 리맹길 선생 그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치아하고 있습니다.
4: 예, 그래요. 아, 이 결석이라는 건 또 막 이게 더 낫다는 건 흔치 않으니까 영 기쁜 마음으로 지금 예, 지금 음식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걀 안 좀 먹지 않습니다. 지금 음식은 예, 주의를 한다. 그런데 입이 시럽지 않고 조금 소화되고 이런 감이 있습니다.
1: 예.
4: 예. 예. 그리고 예, 저는 예, 지방간이 있어서 예, 예전에 지방간은 저는 눈을 험바가 안 당기면서 눈을 검사해 지방간이라니까 그게 거짓말인가 해서 헐뜨한시 했단 말입니다.
1: 예.
4: 치료를 아예 했습니다.
1: 예.
4: 그랬던 게 불쌀에 그것도 맥이 없고 그것도 거리 속골이 아프고 간이 더구나 담낭도 결석이 있으니까 간도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손을 받들고 돌아 누웠습니다. 체온의 무지감이 이상해서.
1: 예.
4: 그랬던지 이 증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1: 예.
4: 선생님이 예, 이민주 선생님 치료를 받으니까 이 증상이 이렇습니까. 저는 예, 많은 정말 중병을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강경화 복수도 이 선생님 찾아와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배입니다. 예. 그거는. 예.
4: 그래서 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아직은 예, 계속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서 예, 아, 제 그런 우리 그런 옆에 제 할머니 그 치과를 가겠다고 합니다.
1: 예,
4: 예 이빨이 분리를 하겠는데 두 번 찍자고 가겠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아 그렇게 하셔. 얼마나 예, 됩니다. 예, 예. 예.
4: 그래서 월요일 날
1: 오셔.
4: 예, 예. 저는 이명길 선생님을 보고 옆에 예. 할머니는 치과를 가고 그럽니다.
1: 아, 두 분이 예약한 걸로 예. 되어 있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 중인이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들을 해결하는 데는 거기에 유관되는 의료기계와 더불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준악간 처방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강 중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제때 병복이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척추 이료기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척추 이료기계는 보통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이료기계인 것이 아니라 우리 연변에는 이 집이 지금 한 집입니다. 원래는 이게 일본, 미국, 한국, 유럽 어느 나라 전 지구적으로서 지금 이 이료기계가 우수한 치료 효과로서 섭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척추 이료기계는 아주 안전한 이료기계입니다. 이류, 인류, 이류, 삼류 가운데서 이류는 너무 안전한 이료기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딱 거기에 눕게 되면 척추의 여러 가지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여추간 협착, 여추간반 탈출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심장이 이상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건파체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팔, 손, 그 어깨까지 아파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여초간 협착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걸음걸이가 힘들어지던 분들, 특히 여초간 협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콤파체 이상이 생깁니다. 어저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바로 동성애 한 여사분이 그 여기 와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치료를 받고 너무 원래는 허리가 딱 꼬불고 여추간반 탈출로 인해 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에다 손을 대지 않고는 그 걸기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다섯 번 치료를 받고 나서 허리가 펴졌다. 특히 무엇이 좋아졌는가 하면 요실금이 생겨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이 새고 이랬던 게 오히려 이게 좋아졌다. 무엇 때문에? 이게 여초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그 콤파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여초간반 탈출로 인해 가지고 콤파체 자극을 주게 되었으니까 소변이 찔끔찔끔 새고 이랬는데 자기가 효과를 거기서 다섯 번 받고 효과가 너무 허리를 펼 수 있고 이 요실금이 해결받으셨다. 이렇게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방면에 좋은 효과를 보셨으니까 어저께 자기 남편분을 모시고 찾아왔습니다. 이 남편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단대 치료를 받았는데 잘 해결되지 않아서 뻥비까지 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이 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찾아와서 이 치료를 한번 받고 와 벌써 일어날 이래 누워있을 때는 아무런 감각도 모르겠는데 일어나 보니까 확실한 감각이 편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올 뿐만 아니라 가족이 오고 가족이 올 뿐만 아니라 거기 친구들 주위의 분들이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의 오전에는 뭐 쉴 새 없이 기계가 돌아가야 된다고 이 정도까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척추 이료기계는 치료율이 높고 단순히 척추에서 척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척추에 모병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추의 모병은 직접 뇌혈관에 영향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흉추에는 12마디가 있는데 흉추의 문제는 직접 심장혈에 영향을 심장혈관에 영향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추극으로 인해가 5마디가 있는데 그건 직접 콤파체 이상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뭐 척추는 척추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난 이 치료는 너무 안전합니다. 중국, 한국, 미국, 세계 나라의 건강학자들이 연구에 성공해난 이런 그 이료기계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펑션이 없습니다. 펑션은 0입니다. 펑션이 없으니까 완전히 실험 넣고 뭐 한 10번 좌우 여기서 두 번은 그 체험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치료를 한다면은 오지 말라 해도 이렇게 좋으니까 자기 전에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큰 병원에 그 무슨 이미 진단을 낸 MRI 찍었거나 기타 찍은 거 이런 거 갖고 오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악하는데 확실한 신심이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3층의 척추 이료기계를 찾는 분들 가운데서는 우수한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지금 2층에 찾아오게 되면 피부과 전문 치료요 주임 선생 최기명 주임 선생 계십니다. 거기에는 최기명 원장이라 이렇게 밝혔을 겁니다. 이 최기명 주임은 완전히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 공인하는 우수한 명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부과 질병 가운데 대상포진 어려운 질병이죠. 한번 범하면 자꾸 범하게 되어 있고 백점풍 피부가 두근두근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되는 잘 낫지 않은 질병이죠. 소보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피부 질병 가운데 피부가 너무 가렵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피부병 때문에 후지자병이 있거나 매독이 있거나 림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소보짐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찾아오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피부과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잡고 찾아오시게 되면 피부과 문제에서는 시름 넣고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5: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네, 정말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바로 노벨문학상 수상자 마근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생명 하나하나 속에는 보물이 숨어있다. 파내기만 하면 된다. 아주 작고 사소한 장점 하나의 암시라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좀 가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조금 씁쓸해놨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나는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나는 딱히 잘하는 게 없어, 내 인생엔 특별한 게 없어라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1: 그런데 마근 선생님은

0: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생명 속에도 누구나 보물이 숨어있다고요. 문제는 그 보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찾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너무 바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또 남이 정해준 기준에 맞추느라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안에 있는 작은 반짝임들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보물은 생각보다 훨씬 작은 곳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더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작은 특징일 수도 있고 남의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공감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요리를 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아주 사소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중요한 건요, 그 한 뼘의 암시를 따라가 보는 것인데요. 마근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장점이 암시라고 말이죠. 네,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 씨앗을 발견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보물은 대체 무엇일까?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0: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볍게, 그냥 한번 생각만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작은 한 뼘의 암시가 언젠가는 놀라운 보물이 되어 돌아오기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아주 상쾌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1: 예전에도 저희가 방송할 때 금요일이면 저희 두 사람이 굉장히 좋아했던
0: 신나있죠.
1: 예. 또 그런 느낌이 또 좋죠.
0: 네, 좋죠. 예,
1: 금요일마다 사실 뭐
0: 열심을 여러... 털어버린 듯한.
1: 예, 그렇죠. 한 주 동안에 쌓였던 여러 피로감들을 털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퀴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919-3333번 전화 열리져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 그럼 내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지문은 언제 형성되고 최종적으로 고정될까요? 자, 첫 번째, 태어난 후 첫 일주일 이내. 두 번째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주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하고 태어나기 전에 고정된다. 세 번째는 아기가 걷기 시작할 무렵 형성된다. 자, 네 번째는 사춘기가 돼서야 비로소 결정된다.
0: 네,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사람의 지문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네, 언제 형성되고 언제 최종적으로 고정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태어난 후 첫 한 주일 이내. 두 번째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주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하고 태어나기 전에 고정된다. 세 번째는 아기가 걷기 시작할 무렵에 형성된다. 네 번째는요, 사춘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결정된다. 어느 것일까요? 근데 어떤 분들 지문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고생해서 그런지.
1: 맞아요. 특히 나이가 계신 분들은 이제 지문이 그 손상이 좀 심하죠. 늘 이제 또 직업상에서도 어떤 분들은 늘 뭐 주방일 하거나 저도 지문이 그렇게 뭐 확실히 선명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0: 근데 오늘은 안 보인 것 같아도 이게 분명히 그렇죠. 충분히 있을 겁니다.
1: 이 지문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뭐 범죄 사건인 해명이나 또 지문을 통해서
0: 지문
1: 뭐
0: 열쇠.
1: 예. 세기 뭐 우리 신분증도 지문이 또 이제 또 필요하고
0: 출근 도장증. 예, 맞아요. 여러 가지가 예. 많습니다. 지문 같은 건 정말 중요하고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문은 언제 형성되고 최종적으로 고정이 될까요? 일단 뭐 태어난 후 한 주 내 아기들의 지문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1: 그러니까
0: 거의 겨를이 없잖아요. 맨날 주먹 쥐고 있어요.

0: 저희 나이는 이제
1: 별로 안 차이.
0: 아침에 깨어나도 별
1: 비슷하게 차이가 안 나요.
0: 별 변화가 없죠.
1: 예, 어른들은 뭐 지금 키를 재가지고 1, 2cm 따질 뭐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0: 없습니다. 예.
1: 자, 전화 받아볼게요.
0: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이 수고하십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예.
2: 반갑습니다. 네. 예, 3번을 해봅시다.
0: 3번. 밤사이 성장 호르몬이 분출 옆에가 순간적으로 자라기 때문이다.
1: 알겠습니다. 예. 네, 참여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0: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3: 3번을 하겠습니다.
0: 3번.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예전엔요. 저희가 뭐 키가 큰 것에 대해 별로 생각 못 해봤는데 요즘 애들이 다들 커가지고 수학교 학생이 키가 그냥 뭐 60을 다 넘더라고요.
0: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래도 이제 아이가 조금 이제 키가
1: 더
0: 우리 부모님들을 초과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인저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영양제나
1: 네.
0: 뭐 식사, 식단도 이제 골고루 또 챙겨 먹이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부모 유전자의 어떤 요소나 인소로 인해서 이제 키가 뭐 안 자랄까 뭐 걱정하는
1: 도울 받는 것
0: 예,
1: 같아요.
0: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뭐
1: 예.
0: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0: 2번, 알겠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자,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0: 여보세요.
5: 예, 그 3번 합시다.
0: 3번,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예. 3번, 밤사이 성장 호르몬이 분출돼서 뼈가 순간적으로 자라기 때문이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0: 여보세요.
6: 네, 저는 1번 하겠습니다.
0: 1번, 알겠습니다. 네. 네.
1: 근데 진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상태가 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범됐는데 얼굴 상태라든지
0: 뭐 전날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변화가 좀 다 달라지거든. 전날에 이제 참 깨끗하게 취침을 하거나 수면 장애 없이 잠을 푹 잤을 때는
1: 네.
0: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개운하고 근데 전날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뭐 술을 좀 많이 드시거나 그러면 조금 정말 힘들죠.
1: 좀 눈뜨기 바쁘고 네. 그렇죠.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0: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7: 네. 3번 합니다.
0: 3번,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예. 네, 참여 감사합니다.
0: 어제, 근데
1: 어제 제가 왜요?
0: 명시 보니까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1: 제가 이제 살짝 수면 보충제를 먹었는데 좀 양이 과했나 봐요. 그러니까, 잠을 못 깼어요.
0: 예, 지금 눈이 거의
1: 네,
0: 예, 감기는 정도입니다.
1: 며칠 동안 잘 자지 못해서 제가 수면 보충제를 살짝 먹었는데 3분의 1만 먹었는데 잠이 잘 자지 못했는지.
0: 그래 요즘 일상에 여러 가지로 우리 주부들
1: 네.
0: 또 특히는 명식은 연령대에서는 참 바쁜 나이죠.
1: 애매한 나이.
0: 예, 애매하죠.
1: 40대에서 네. 50대 사이 연령대가 여성들이 참 애매한 나이라서.
0: 이제 부모도 이제 걱정에.
1: 아, 그거 말고 호르몬 예. 때문에.
0: 아, 호르몬 때. 아.
1: 부모 걱정할 새가 없습니다.
0: 없습니까? 예. 그게 좀 변화되는
1: 예.
0: 과정이 이제 시간 좀 지나면 더
1: 그렇게
0: 조금 좀 심한 증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데
1: 살아봤어요 제 인생?
0: 아니 못 살아봤는데
1: 여자 아니잖아요.
0: 그런 경우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지금요 제가
0: 잘 챙기시고
1: 덥단 말도 바로 못하거든요.
0: 네,
1: 예전에
0: 그래.
1: 덥다 그러면 아 덥겠지 하는데 요즘 제가 덥다 그러면 혹시
0: 뭐 벌써
1: 제가, 벌써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말을 아낍니다 요새.
0: 그래요.
1: 자 키가 정말 아침에 키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0: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2cm 정도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1: 에, 그래요?
0: 네.
1: 왜 또 그렇게 욕심 많이 부리고 괜찮게 컸잖아요. 애가.
0: 지금 177 정도인데
1: 네. 엄마 아빠 초과했잖아요.
0: 초과했죠.
1: 그럼 좋은 거예요.
0: 이제 한 2cm 정도만 더 크면
1: 180 거의 만들게요.
0: 예, 예. 그래서 제 바람이 180이었거든요. 예전에
1: 네.
0: 제 키가. 근데 17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75도 많은 분들이
1: 됩니까?
0: 안 믿더라고요.
1: 됩니까?
0: 아니 그거 봐요. 제가 얘기하니까 175가 되느냐 여쭤봤는데 솔직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174.3입니다.
1: 보통 연예인들이 다 키를 좀 속인다던데 뭐 연예인인가 봐요.
0: 아니 그 떠났어. 남자 키가 175도 못 초과했다고 그러면 조금 괜찮습니까?
1: 얼굴 되니까.
0: 네, 저도 잠시는 예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괜찮죠?
1: 괜찮습니다.
0: 예, 예.
1: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할게요.
0: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키가 자기 전보다 1, 2cm 더 큰 이유. 정답은 바로 2번 수면 중에 척추의 디스크가

0: 수분을 흡수해서 부풀었다가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1: 사람이 누워서 잘 때 척추의 디스크는요, 체중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주변 조직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두께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낮 동안 서서 활동하게 되면 중력 때문에 다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디스크 두께가 줄어들고요. 따라서 키도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어린이나 청소년한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저희는 별로 많이 차이가 없을
0: 느끼지
1: 거예요.
0: 느끼지 못합니다. 예.
1: 자,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0: 다음 중 씨앗이 실제로 열매 바깥에 붙어있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씨앗이, 과일도 있군요.
1: 씨앗이 예, 열매 바깥에 붙어있어요.
0: 열매 바깥에. 자, 1번 딸기, 2번 사과, 3번 오렌지, 4번 망고. 사실 과일 우리가 먹으면서 뭐 열매가 바깥에 붙어 있는지 어느 뭐 씨가 실제로 그것이 씨앗인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근데 실제로 씨앗이 열매 바깥에 붙어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자, 1번 딸기, 2번 사과, 3번 오렌지, 4번 망고.
1: 제가 제일 좋아하지만 먹기 싫어하는 과일이 바로 있어요. 성류예요. 성류는 정말 그 과즙은 적은데 씨가 엄청 크고 매번 먹을 때마다 뱉어내야 되잖아요. 저는 입안이 그렇죠. 들갔다 뱉어내는 게 너무 싫어요.
0: 그 성류는 먹을 때는 이제 그 새콤달콤한 맛이 굉장히 정말 자극적이고
1: 네, 근데 뱉어야 되니까.
0: 뱉어야 되니까.
1: 너무 싫어요.
0: 그 먹을 거리가 그렇게 좀 많지 않은 과일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1: 여성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2: 네. 아, 딸기는 생김새가 더덜더덜한 게 씨가 바깥에 따닥따닥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딸기를 하겠습니다.
0: 딸기로 예. 알겠습니다. 예.
1: 근데 저 소말이 이렇게 더덜더덜 붙어. 따닥따닥 붙어.
0: 예.
1: 그리고 때가 또 꾀주지하다. 학교 때 선생님이 남자를 보고 눈 왜 이렇게 씻지 않고 다니는 때가 꾀주지해가지고.
0: 근데 우리말에 사투리가 과거 그런 사투리를 통해서
1: 묘사였어요.
0: 예, 묘사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묘사나 또 그랬던 살아가는 모습들을 네. 우리 말로 사투리로 표현할 때 친근감.
1: 네.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남학생들을 보고 야 까마귀가 너 보고 아바이라 불렀다.
0: 네, 맞아요.
1: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싶은데 아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예리해요.
0: 맞아요.
1: 깨끗하게 해서 씻어 보냈는데 얼 때면 제가 누구지랄 싶을 정도로 못 알아보겠어요.
0: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장난기가 심해서. 자기 관리. 예. 예전에 아이들은 동년 시절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1: 그래서 누가 더러운지도 몰랐어요.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말까지 나왔죠? 우리가 예전의 거랑 지금 거랑 대비해 봤을 때 이런 말이 나왔다 싶어서 우리 말이 또 묘사가 재밌다. 따닥따닥 씨가 붙어 있습니다.
0: 예전에는 딸기 목자면은 참 힘들었는데.
1: 네.
0: 요즘은 뭐 딸기는 뭐
1: 할머니 밭에 딸기 밭에는요 제일 고아는 손자 손이만 줬어요.
0: 맞아요. 근데 예전에 딸기 밭을 뭐 가꾸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딸기
1: 할머니 집 재배하는 씨가 못 먹어본 거예요. 다른 손자 줬을 거예요.
0: 아, 딸기 재배하는 가정들은 정말 그때는 그러면 좀 괜찮았네요.
1: 예. 예.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다 먹어봤는데 씨가 붙은 건 없을게요.
1: 없어요. 그럼 예. 어떻게 할까요? 예,
3: 그래도 딸기로 하겠습니다.
0: 딸기.
1: 알겠습니다. 예. 네, 정답 됐으면 좋겠고요.
0: 네 가지 과일 중에서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까?
1: 저 딸기랑 망고 좋아합니다.
0: 어.
1: 근데 예, 딸기는 지금도 철이 지났잖아요. 지금 딸기가 아주 시큼시큼하게 맛이 없더라고요.
0: 예, 예.
1: 딸기는 추울 때 맛있어요.
0: 온실에서 재배한 네, 게 있긴 합니다. 예, 그렇죠. 온실 재배하죠. 근데 제게 정말 뭐 우리가 산딸기 뭐 어디 가서 산딸기를 먹어보겠습니까?
1: 산을 못 탔는데 예. 집에 딸기는 먹어봤었죠.
0: 아,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1: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4: 예, 그 딸기로 합시다.
0: 딸기.
1: 알겠습니다. 네. 네.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4: 딸기로 합시다.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5: 예, 딸기로 합니다.
0: 딸기. 알겠습니다. 네.
1: 정답 됐으면 좋겠고요. 딸기가 확실히 밖에 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딸기라고 선택한 분이 많으셨는데 정답 맞을까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0: 자, 씨앗이 실제로 열매 바깥에 붙어있는 과일입니다. 딸기, 사과, 오렌지, 망고 가운데서 정답은
1: 잠시만요. 전화 한 통만 더 받아볼게요.
0: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6: 예, 그게 금지 않고 그 채울 시가 없습니다. 네. 그 딸기 될 것 같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딸기 정답 맞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빨갛고 즙이 많은 부분을 사실 딸기 꽃턱, 그러니까 꽃받침이 자라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딸기 표면에 콕콕 박혀있는 작은 점들이 바로 실제 열매이고요. 그 안에 진짜 씨앗이 있대. 그 자체가 씨앗인 거예요. 그 안에 씨앗이 있대.
0: 그 안에 또 있네요.
1: 이런 구조를 식물학에서는요, 집합과라고도 부릅니다. 네, 딸기와 비슷한 구조로는 나무딸기, 블랙베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참 재밌는 문제인데요.
0: 자, 고양이가 죽은 쥐나 새를 주인에게 물어다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그렇죠.
1: 진짜로.
0: 쥐를 잡아도 쥐나 새 갖다 놓고.
1: 집에 예. 쥐를 잡아오더라고요. 예전에.
0: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고양이가 죽은 쥐나 새를 주인에게 물어다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고양이가 주인의 사냥 실력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해서 사냥을 가르쳐 주는 것. 예, 참 네. 재미네요. 두 번째는 고양이가 자신의 사냥 전리품을 자랑하려는 것. 세 번째는 고양이가 주인을 새끼 고양으로 여기고 주인을 먹여주려는 행동. 자, 네 번째는 고양이가 습관적으로 먹잇감을 안전한 장소로 가져오는 것. 주인과는 무관한 일.
1: 네, 고양이가 죽은 쥐나 새를 주인에게 물어다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고양이가 주인의 사냥 실력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해서 사냥을 가르쳐주는 것. 2번, 고양이가 자신의 사냥 전리품을 자랑하는 것. 3번, 고양이가 주인을 새끼 고양이로 여기고 주인을 먹여주려는 행동. 네 번째입니다. 네, 고양이가 습관적으로 먹잇감을 안전한 장소로 가져오는 것. 주인과는 무관함. 어느 것일까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0: 여보세요?
2: 네, 아, 나도 고양이를 데려오는데, 아, 대단히 정말 욕습니다. 말같이 정말 고양이다.
0: 예.
2: 그래, 나는 그 주인에게 잘 배웠다고 자랑하느라고 자랑 까물러 가서 것 같아서 2번 하겠습니다.
0: 2번.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네, 참여 감사합니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7: 안녕하십니까.
1: 네.
7: 그러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7: 4번을 하겠습니다.
1: 4번으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참여 감사하고요.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8: 예, 저는 4번으로 하겠습니다.
1: 4번, 그래요. 네. 네. 요즘 고양이는요, 너무 대접을 받아가지고.
0: 그렇죠.
1: 주잡으로 안 다니고. 지금 감아먹은 없지만 소파가 자기 자리고 집안에서도 햇볕이 가장 잘 들어오는 곳에다 딱 누워있더라고. 정말 고양이 같죠.
0: 말 그대로 고양이다.
1: 근데 우리말로 예. 고네 같다면 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0: 근데 그 나름대로의 동물들이 습성이니까
1: 네.
0: 예.
1: 되게 역어요.
0: 그렇죠.
1: 전화 왔습니다.
0: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9: 예, 고양이를 키워봤는데 아, 이 4번이 될까 2번 될까 네. 생각하다가 4번 하겠습니다.
0: 4번.
1: 알겠습니다.
9: 예. 그리고 두 분 선생님, 제가 요즘 비가 너무 어지않아 농촌에가 간간하고 하루 건너씩 농촌 갔다 왔다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기분 맞추는 시간 이렇게 기분도 좋고 잘 맞추지는 못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1: 저희가 영광입니다.
0: 예. 아이고.
1: 감사합니다.
9: 예,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0: 네, 그래요.
1: 네, 저희들의 목소리가 누군가한테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너무 만족합니다.
0: 네.
1: 자, 전화 받아볼게요.
0: 여보세요.
10: 예, 두 분은 주말 4번을 유발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0: 예, 그 4번에 봅시다.
0: 4번,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고양이가 죽은 쥐나 새를 주인에게 물어다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택상 모두 4개 내어드렸었고요. 정답 공개할까요?
0: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고양이가 주인을 새끼 고양으로 여기고 주인을 먹여주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1: 동물행동학자들에 따르면 네,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주인을 자기 새끼로 여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고양이는요, 주인이 매일 집안에 있으면서 사냥을 나가지 않지? 왜 안 나가지? 라고 생각하고요. 네, 새끼에 대한 걱정과 돌봄 본능 때문에 잡아온 먹잇감을 주인에게 물어다 줍니다. 그렇지 마치 아, 너도 밥을 먹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양이가 가져온 먹잇감에는 대부분 이빨 자국조차 없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처음부터 주인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이기 때문인데 너 주기 때문에 나 이빨 자국도 안 내고 그냥 물어왔어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이런 걸 보면 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래요. 자 동물들도 나름 생존의 그런 어떤 법칙이 있죠.
1: 네. 네
0: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생존 법칙에 따라서 동물들도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 동물이 왜 이러지라고 우리 인간들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동물만이 자신만의 또 생활 습성입니다.
1: 어떤 네. 이유에서든 참 좋은 도시로 가져온 건 맞습니다. 그게 뭐 이제 정말 쥐가 되든 죽은 새가 되든 그렇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뭐 쥐나 죽은 새를 물어왔다면 막 짜증을 내지 마시고 곱게 타일러서 내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슴에 상처를 받잖아요.
0: 그러니까 동물을 마음대로 또 학대하는 건 안 되겠습니다.
1: 네. 네.
0: 어떤 분들은 이제 아 키우다가 번거롭고 뭐 이제 거치장스럽다 또 집안을 어지럽힌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동물들은 마음대로 버리거나 또 가끔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랑을 주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면은 아예 동물을
1: 시작도 하지 말라요.
0: 그래요. 동물하고 사람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1: 네. 예. 그래서 뭐 동물과도 조화롭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는 또 말할 나위 없겠죠.
0: 그렇죠.
1: 네. 여러분과 조화로운 관계 만들어가면서 이번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 원액과 명서방,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특수합니다. 하나는 싸지 원액은 한 각에 124원인데요.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60각에 70각을 드리는 이게 우대활동의 큰 활동이죠. 두 번째 우대활동은 상품권 1,500원을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더해서 1,500원을 빼줍니다. 세 번째 우대활동은 홍광치료이기를 또 드립니다. 4,980원에 해당하는 홍광치료이기, 이번에는 특수한 전례 없던 우대활동에 속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싸지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니까 너무 우수한 치료효과에 감동을 받을 정도로서 논인계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질병을 제때 막아주는 데는 싸지원액이다, 이 정도까지 느끼게 되어 있는 분들, 이번엔 1,500원을 빼주는가 하며 세 번째 홍광치료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지금 15각에 15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00원을 또 빼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강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각의 가격이 한 20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명서방은 한 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게 홍강치료이기는 특수한 치료이기입니다. 사용하기가 아주 간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제가 확실하게 그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그 이기를 놓고 제가 체험했는데 너무 우수한 이런 치료이기입니다. 안전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딱 거기에 그 엉덩이 깔고 앉는 게 있습니다. 그 코드를 하나만 딱 누르게 되면 거기서 다 설명해 주게 되는데, 붉은색 광이 인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600부터 700나미 그 홍색 그 광이 지금 모든 이러기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 홍색 홍광치료이기 자체가 앞으로는 지광을 지금 지광치료 방법이 이러기에서는 넓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능가하는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는 홍광치료이기 또 한 대를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한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노인이 노인답지 않게 건강하게 만년을 보내면서 100세는 그저 구호로 부르는 100세가 아니고 확실하게 100세 시대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는 눈이 네. 좋아지고 사지원액은 전반이 좋아집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사지원액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정말 좋습니다.
1: 너무 잘 선택됐다고 수시로 생각하게 되어있을 겁니다.
2: 예, 소화도 잘 되고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이 놓고 왔다 가서 한 3년 전에 놓고 했는데 그냥 기억이 떨어지고 사람이 얼빤하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얼굴이랑 시물시물거리고 영 눈도 퍼뜰퍼뜰하고 이랬대는데 그 중에 지금 까딱 이렇습니다.
1: 그렇죠. 그게 큰 해결입니다. 근육경련이라는 게 혈관성 경련을 넣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2: 아, 그냥 안 공하는 그런만 욕구 댕겼어요.
1: 무서웠어요. 그렇죠.
2: 예쁘요가 봐요.
1: 그렇죠.
2: 그 다음에 그게 좋아지면 이 심살 붙이던 것도 지금 이렇고 저녁에 잠은 영 잘 잔다.
1: 그렇죠.
2: 그러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무슨 일하기도 허라고 맥이 나니까 나의 어쨌든 이 싸지 원액을 이전에 이 싸지를 써봤는데 그것보다 이번에 이 원액이니까 그런도 효과도 바르고 약이 용 좋습니다.
1: 기가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2: 예, 용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 우리 동생이 이 빈혈이 돼서 이거 지금 내 싸지 원액을 내가 갖다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좋단다, 비늘에도.
1: 아, 이게 인삼, 로경이 5~6배의 효과니까 비늘 환자들이 인삼 로경 쓰게 되는데, 인삼은 그 부사경이 무섭고, 로경은 혈압이 무섭고, 이래 못 쓰는데, 이 제품 자체는 그런 결함을 다 무기라는 차원에서의 인삼 로경이 다수에서 배 효과니까, 조혈 공급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비늘이 있는 분들한테,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모두 좋은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입니다.
2: 예, 그래, 쓰고 좋으니까 지금, 예, 오늘 이 사지원액을 사시가고 배달 받겠단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특수한 우대 정책이 진행되니까 사지원에 5017766에 전화 넣으셔.
2: 예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60가게 70가게 1500원 빼주고 홍강치료기가 따라갑니다.
2: 60가게 70가게
1: 70가게 1500원 빼주고 홍강치료기 따라갑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사지원액은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예.
3: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은 효과도 봤는데, 특히 이거 쓴 다음에 머리가 많이 맑아지고, 그리고 왜 기억력이 참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1: 아, 그렇죠.
3: 예, 그리고 눈이가 지금, 예, 원래 내 백내가 있는데, 여보게 그날 눈이가 지금 많이 맑아졌습니다.
1: 예.
3: 예. 예, 그리고, 저기 뭐 인간이나 위일에서 얘네 위축성 위염이라서 어제는 오래 고생했습니다. 어제는 한 7, 8년 됩니다.
1: 예.
3: 예, 소화기 한 먹으면

0: 소화 안 되고, 그 다음에 먹은 게 내려야 하고, 이래 된게 지금에 소화도 잘 되고, 지금에 아무 거 먹어도야 지금 뭐 내분 거 먹어도 이렇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0: 예, 그리고 하나는 큰 문제 해결한 건데, 이 전력선 미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 남성들이 큰 문제. 예.
0: 10년 넘어된데, 밤에 소변에 6번, 7번씩 봤습니다, 그냥.
1: 예, 그러면 뭐, 다, 저녁이 다 지나가는 거죠. 잠자기 힘들어지죠.
0: 그러니까 밤잠 어떻게
1: 못
0: 삽니까?
1: 자죠. 예.
0: 예, 그래가지고 서로, 그 다음에 이 약속 순단부터는 완전히 어제는 지금 하루 전날 보통 것도 많이 벌지, 혹시나 어찌해서 두번 보지고도 한 번씩 봅니다.
1: 큰 해결이죠. 보통 해결이 아닙니다. 이게.
0: 이러니까 나잠잘 자고 하니까 나에 뭐 어디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이 약이, 이 선생님 말씀했지만 인삼이 매우 저, 뭐, 매
1: 2, 3, 2, 6배, 예. 노경기 5배, 예.
0: 확실히 써보니까 내가
1: 면역력이 올라가, 맥이 나죠. 다리 가벼워지죠.
0: 예, 이 전신이가 봤어요. 다리부터 발까지, 예, 봐서 뭐, 나가 걸어도 내가 온줄 모르고,
1: 그렇죠.
0: 막, 힘이야, 목은 좀 푹푹 들어도, 예, 마구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1: 예.
0: 아, 근데, 요번에 이런 가격도 높고, 또,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이번에 또, 홍광치료액이 1,500원 빼주는 우대활동. 얼마나 큰 우대활동인데요. 공장 측에서 완전히 베푸는 차원에서 여러 고객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오늘 내 저녁 60가구 배달을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일사지원액을 우선은 한 5달 넘어 거진 9달 되게 해서 견디해서 썼습니다.
1: 예.
3: 이거 쓰면서 나는 항상 이 심장과 후들후들 하면서 막 떨리는 것 같은 그런 이런 증상도 있고, 신두기가 정상적이 못 되고, 그리고 이 식은땀이긴 하나 이게 팔다리 맥이 떨어진다는 것을 꼼짝 못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1: 예.
3: 근데 이 사지원액을 먹으면서 이 증상과 요즘 한 8달 넘었었으니까 기본상 지금 나왔습니다. 발달에
1: 그렇죠.
3: 힘도 나고, 그렇고,
1: 예.
3: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관지 천식이, 오랜 기관지 천식이 있어서, 계속 목에 카레가 달라붙어 있으면서, 품이 자꾸 나고,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1: 예.
3: 조금만, 날이 차거나 하면은, 더한다, 막, 기침 짓으면, 끊지 않고, 이렇게 심하게 그랬는데, 지금 이 기침이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3: 예, 그리고 이 손발이가 항상, 이 여름에도 난 계속 이 두꺼운 양말 이렇게 면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1: 예.
3: 손발이가 차가워서,
1: 예.
3: 그런 게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신선 부족해서, 예. 건빵과 심장이 그게 잘 어울리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3: 예, 그러니까, 용서하신다고, 이 손발 차가울 때는, 아무리 뭐 물에 담궜다가 물에 담궈도 안 되고, 전기와 꽁원에 놔도, 막 아예 다 해놓고 이랬는데, 이 발, 손발이 온화나까 온몸이 뜨뜻해지는 것 같은 게, 좋습니다.
1: 신경말초까지 피가 제대로 갔다 돌아선다는 걸 말합니다. 순환장애가 크게
3: 그러면,
1: 풀렸습니다.
3: 혈압도 온전히 안 됐습니다.
1: 예.
3: 그래서 혈압약을 계속 썼는데, 원래는 두 알씩 먹다가, 지금 하나까지, 지금 여기 가서 하나씩 먹고, 어떨 때는 아예 먹어도 혈압이
1: 일단은 떼게 됩니다.
3: 온전됩니다.
1: 이거 1년만, 1년, 2년 이렇게 쓰게 되면 혈압약은 저리 가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풀리고, 죽상경화가 해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예.
3: 그리고 이 소화계통도 안, 음식 먹으면 그 상대가 불쑥하고 털이 나고 이랬는데, 이 지금 이 소화계통도에 이 위가 차갑던 게 따뜻하다니까, 나이. 소화계통도 용서해야지서 음식도 그래서 가림 없이 먹어도, 아무 그런 고상도 없습니다.
1: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예.
3: 이러니까, 이 사시원액을 먹으면서, 이 여러 가지를 지금 이렇게 개선해주는 게, 정말 이거는 내 선택이 용다냐, 잘했다고 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3: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쓰긴 해서 이번에 활동이 될때 오늘 60가구 주문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주문하게 되면 60가구에 70가구 드리고 1,500원 빼주고 어제부터 진행하는 보충 우대 활동 헌강 치료의 길을 이게 너무 좋은 기계입니다. 헌강 치료의 길 이제 받아보시게 되면 아, 전생 이야기가 과장하는 이야기 아니구나. 딱 아주 안전하게 거기 딱 앉아 어디 아프면 어디를 무릎이면 무릎, 건파치면 건파, 경추면 경추 이렇게 비추게 되면 금방 일어나게 되면 시원해집니다. 집에 이런 이게 하나 있다면 노는 게는 큰 병원을 내 하나 차린 걸로 되어 있죠. 예.
3: 예, 얼마나 좋은 이 기회입니까?
1: 기회입니다.
3: 예. 예. 그리고 오늘 6시까지 주문 받겠습니다.
1: 예, 네. 501-7766 전화 안 해주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여보님 명서바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눈이 자꾸 예, 바람 맞은 눈물도 나고, 자꾸 눈이 고기 살아나면 피져가지고.
1: 예.
4: 선생님 눈약이랑 뭐 연느라 한 것도 잘 되지 않아요.
1: 아, 그래. 임신이시죠 눈약은. 예.
4: 명서방 좀 쓰는데 지금 많이 좋았습니다 지금.
1: 예.
4: 약이 피지던 것도 많이 나고 고기 살아나던 게 이게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이제 바람 맞은 자꾸 눈물 나던 것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개미는 활동이 특별히 좋다니까 활동이 장가나 또 좀 더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우대 활동이 이번에 진행됩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사주원에서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5: 오늘 어제는 야드딸 썼습니다.
1: 예.
5: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이 어림지 심하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손발이 마야 되고 예. 그래서 얼마나 깼는지 모른다. 젓가락도 예. 두르륵 떨어지고 두르륵 떨어지고 그리고 밤잠 자주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 그저 저 얻어 맞은 것처럼 힘해서 그저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주원액을 이래 썼는데 어제 야드딸 쓴 게 하나하나 지금 소실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예, 어림지 나던 게 많이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있고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 딜대라 합니다. 그러나 예, 예. 영약하던 게 그래도 근이 불어나옵니다. 다섯 근이 불어나옵니다.
1: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예.
5: 예, 그 얼마
1: 노년에 보통 살이 오르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게 체중이 올랐다는 게 그게 보통 방법으로서는 대처가 되지 않는데 이 제품이 그런 역할을 충족하게 합니다. 인삼녹인 5~6배, 428가지 영양 활성소,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뭐 국제대회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오메가3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다각도로 좋은 제품이 바로 사주원액입니다.
5: 그이 끓여놓거나 밥을 잘 먹어놓거나 몸이 헷갑지 했거나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5,000보씩 걸을까 그거 얼마 대단한가
1: 대단하지 5,000보씩 걷는다면
5: 예. 예. 그리고 그런 저 어니겐가 명소방 눈물이 집에서 이제나 나가나 계속 눈물 나서 그러던 게 눈물은 다 가져주고 대들여 염증이 심하고 그리고 매, 그런 안압이 높아서 그저 머리 터지는 것 같던 게 이 명소방 다르냐고 그렇게 써도 효과를 못 봤는데 명소방에서 정말 효과를 봤습니다. 깔깔하고 아프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래 지금 이번에 활동에는 또 그런 저 건강 1억이기를
1: 건강 치료이기 줍니다.
5: 예. 1,500원 또
1: 빼주고 아이고 잘 내라고 예. 계세요. 15각 15각 예. 주고 예.
5: 예.
1: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 활동입니다. 예.
5: 그 두 가지를 다 배달받아서 좀 장기적으로 쓰기죠.
1: 예, 그렇게 하셔.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5: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 사회적으로서 지구적으로 인정을 하는 사지원에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었으니까 이번 우대 활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 활동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의 반복적인 일과 속에서 지친 마음과 몸을 돌보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도 굳어지지만 여행은 그런 우리에게 풍경을 바꿔주며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여행을 갈망하는 게 아닐까요?

네, 마음만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풍경, 예상치 못한 만남, 문득 떠오른 고향 생각까지 이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곳곳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들입니다. 료행기 릴레이 코너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살아가는 이 땅을 누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여행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휴식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진 여행자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지도를 그리듯이 이어지듯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만 소리 높여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화려함과 따뜻함이 함께한 상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여행지로 상해를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1: 상해는 저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상해로 여행과 실패했는데요. 상해는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 교역과 과학통신 중심입니다. 국제화 대도시이기도 합니다. 마법이 도시라고 불리는 상해는 고대와 근대를 융합시켜 독특한 풍경이 상상되었습니다. 여행자원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상해로 예전부터 여행할 수 있기를 원했는데 해학에 입학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0: 네, 본격적인 여행기 소개에 앞서서 지현 씨의 여행 스타일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1: 저는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유롭고 자유로운 여행 스타일을 선호하고 일정을 가득 채우지 않고 발걸음을 놓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걸으며 길거리에서 도시 풋꽃을 느끼면서 멈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꼼수 기분만을 중시하고 시간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여행은 잠시 바쁘면서 불안할 뿐만 아니라 긴겨지는 시간 속에서 가장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0: 네, 이번 여행에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 몇 개 들려주실 수 있나요?
1: 상해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일을 말한다면 첫 번째로는 상해방으로 해를 타르고 지도를 따라 중국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경기가 다르게 했던 대리 선구가 문을 닫은 거예요. 공부위원은 다른 선구에 가면 배를 탈 수 있다고 했지만 깊은 상해 자투리 어장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습니다. 아마 배를 타러 가려고 거의 만보상 걸었던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수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에게 물으면서 아침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신비롭게 탈 수 있는 줄 알았지만 배를 타려는 사람이 아주 많았고 좋은 자리에서 간바람을 막기 위해 또 긴급히 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배우에서 강바람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상해의 야경을 관람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방금 연변대학에 재학 중인 박지연 씨와 상해에 다녀온 여행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이 여행기 소개에 앞서서 방금 여행 스타일이라든지 또 잊지 못할 에피소드 몇 개 들려주셨습니다. 상해의 아름다운 이 야경이 배를 타기 위해서 겪었던 역경들을 녹여주었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건 상해의 택시들이라고 합니다. 상해에서는 도시 중심과 이 교외 택시의 시작 가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도시 중심의 택시 색깔이 다름에 따라서 택시 시작 이 가격도 달랐다고 합니다. 들은 데 따르면 상해 택시 가격은 중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네요.

0: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택시의 색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니 정말 놀랍기만 한데요. 숙소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던 길에 또 우연히 지나치던 아침 식당을 보게 되었답니다. 어느 하루는 이 집에서 아침을 먹자 했고 또 가게 내부는 비교적 작았지만 현지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하네요. 조와 언니들은 주문을 마치고 자리를 찾아 앉았지만 제대로 주문해냈는지 음식을 스스로 가져와야 하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저희의 그 불안함을 눈치챈 복무원 아주머니는 저희한테 와서 뭘 해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네요. 덕분에 시름 놓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렸을 테고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겠죠. 네, 상해에서 가보면 좋은 추천할 만한 여행지 혹시 있으신가요?
1: 네, 첫 번째로는 북외탄입니다.
0: 네.
1: 많은 사람들이 외탄을 꼭 방문하지만 저는 북외탄을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사람이 인파에 밀리지 않고 동방명주를 비롯한 유가추 3센트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탄은 상해의 필수 여행지라 사람도 아주 많고 복잡합니다.
0: 네.
1: 그렇지만 북외탄은 외탄과 비교했을 때 사람도 적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편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면 동방명주의 불빛이 점차 켜지다가 주변이
0: 네, 주변의 건축물?
1: 네, 다 같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빛이 켜지는 장면을 구경하려고 일부러 저녁쯤에 방문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또 저녁이 되면 강바람이 불어서 나처럼 덥지 않고 되려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직접 가서 체험하고 싶을 만큼 아주 황홀했겠네요. 예,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두 번째로는 루카추입니다. 비록 외탄에서 류가추 3센트를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류가추 3센트와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에 갑니다. 그리고 이곳은 반드시 저녁에 가야 합니다. 저녁이면 높이 솟은 건축물들이 보다 환히 보이게 되고 사진 찍는 데 더 유리합니다. 사진 스팟이 어딘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이 바로 사진 스팟이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몇백 명이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0: 네, 저도 인터넷에서 이곳에서 찍은 사진을 본 것 같기도 한데요. 아주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네, 세 번째로는 무강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길거리 중간에 위치해 있고 건축 모양이 거대한 배선 같아서 상해 다리미 빌딩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0: 네.
1: 무강 빌딩은 헝가리 건축사가 설계하였는데요. 프랑스의 문의 부흥식 건축입니다. 이는 또 상해 최초의 외랑식 아파트이기에 역사가 유구합니다. 무강 빌딩을 가는 길도 예쁘기 때문에 천천히 걸으면서 1층의 상가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무강 빌딩에서 시티워크의 명소인 안복도로 가는 길도 가깝기에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또 더 추천해 주실 곳이 있나요?
1: 네, 네 번째로는 남경도 보행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중화상업제일거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상해의 제일 핵심이고 제일 화려한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브랜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상해 특산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길게 늘어진 상업거리를 걸으면서 상해의 번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거리 또한 외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외탄을 갔다가 남경도 보행거리에 와도 좋고 낮에 남경도 보행거리를 걷고 야경을 보러 외탄에 가도 좋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모두 네 가지 이 곳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지연 씨와 함께 화려함과 따뜻함이 함께한 상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상해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1: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택시 기사님들이었습니다.
0: 네.
1: 공항에서 평소처럼 택시 안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기사님은 갑자기 저희를 보고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셨어요.
0: 네네.
1: 언니는 연길에서 왔다고 했고 기사님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신기하다고 하니 언니는 우리는 조선족이고 우리가 말하는 말은 조선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기사님은 말 끝나기 바쁘게 저에게 여러 가지 물음들을 물어보셨습니다.
0: 네.
1: 언니는 차근차근 기사님이 물음에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가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님들마다 똑같은 물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택시 기사님들 덕분에 조선어를 널리 알리게 할 수 있어 아주 기뻤습니다.
0: 네, 그랬군요. 여행하면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현지의 특색 음식을 먹는 것도 여행 중에 별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연 씨가 먹은 상해의 특색 음식, 특별한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1: 상해의 특색 음식이라면 게알면은 빠질 수 없습니다.
0: 네, 게알면이요?
1: 네, 게알면은 금방 만들어졌을 때 인차 먹어야 합니다.
0: 네.
1: 대개 며느리가 분지르르 한 계즙에 감싸 게살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게알면을 주문하니 간단한 반찬과 국을 함께 주더라고요. 먹을 때에는 게알면만 먹으면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반찬과 국에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침으로 먹은 튀김 만두와 소룡포입니다. 튀김 만두와 소룡포에는 한 입 먹자마자 육즙이 흘러나오고 한 입 먹으면 두 입, 세 입을 더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 마법이 있습니다.
0: 네, 들으면서 제가 군침이 도는 느낌인데요. 혹시 오실 때 갖고 온 특산품도 있나요?
1: 여행을 갔다 오면 특산품은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합니다.
0: 네.
1: 저는 남경도 보행거리 제일식품 상점에서 버터플라이 쿠키와 도쿄우유 사탕을 샀습니다. 버터플라이 쿠키는 달지도 않고 남녀로서가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도쿄우유 사탕은 상해 특산품답게 연길에서 보지 못한 맛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종류별로 사들고 왔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는

0: 고기 월병입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에 있는 고기가 신선하고 육즙이 터져나오며 짠맛에 또 달달한 맛도 들어있어 느끼한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고기 월병은 반드시 뜨거울 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그렇군요. 우유, 쿠키, 사탕 뭐 이런 걸 제외하고도 또 이 상해리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산 물건도 있을까요?
0: 저는 상해에서 랜덤 박스를 구매했습니다.
1: 네.
0: 안에든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매한 후 여러 번을 랜덤 박스깡이 요즘 유행인데요. 제가 고른 것에 따라 안이 내용물이 달라지잖아요. 엄청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저는 지칠 때마다 랜덤 박스를 파는 매장에 들어갔는데요. 귀엽고 예쁜 인형들을 보면 흥분되어서 힘이 났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기억은 일반 기념품보다도 더 특별하고 따뜻한 존재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랜덤 박스는 작은 장식품이 아니라 여행 중에 우연히 마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1: 네. 여행을 끝내고 상해 여행에 대해서 어떤 마무리를 지었는지요?
0: 이번 상해 여행을 통해 저는 상해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해는 외탄이 불빛이 반짝이는 현대적인 대기와 오래된 골목 안이 느긋한 붓과 향기가 모두 공존되어 있고 빠른 템포의 도시 분화함이 있는 동시에 부드럽고 섬세한 시민의 온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외탄을 걸으면서 강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거리에서 작은 가게를 우연히 만나며 사람들 사이에서 활기를 느끼고 조용한 곳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많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마음에 남는 것에 대한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는 저에게 번화하지만 거리감을 주지 않았고 정겨로우면서 따뜻했습니다.
1: 그랬군요. 지연 씨의 여행 스타일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0: 일단 여행 떠나기 전에 저는 여행지 날씨에 따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와 조합을 해놓고 숙소의 위치와 교통로선들을 미리 검색합니다.
1: 네.
0: 그리고 여행 중에서도 짐을 가볍게 하고 나가고 사진을 많이 남겨두는 것을 추천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사진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과 같이 당시 기분과 감정을 기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행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떠나는 것이기에 일정을 빽빽하게 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행을 즐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주로 여행의 추억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시는지요?
0: 여행을 기록한다면 저는 사진보다 동영상을 찍기를 좋아합니다. 사진은 순간만을 포착할 수 있지만 동영상은 당시 분위기, 주변의 활기, 그때의 빛과 감정을 모두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은 더욱 현장감이 있고 다시 사진첩을 되돌아볼 때면 마치 여행하던 때로 돌아간 듯합니다. 화면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 그때의 감정을 다시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게 된다면 저는 일회용 카메라를 사용하기를 즐깁니다. 일회용 카메라는 언제든지 볼 수 없고 임의로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행이 끝난 뒤에서야 찍은 사진들을 볼 수 있어 기대와 놀라움이 가득하고 마치 느껴온 선물을 여는 것과 같아 이 여행을 더욱 소중하고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1: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연 씨의 여행은 무엇인가요?
0: 저에게 여행은 힐링이고 자유입니다. 여행은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관광지를 쫓을 남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리듬에 맞춰 천천히 걸으면서 보고 싶은 풍경을 보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바람이 쓰다듬을 느낍니다. 여행은 저로 하여금 더 큰 세상을 보게 해주었고 또 편안하고 자유로운 자신을 되찾게 했습니다. 상해에서 본 풍경들, 지났던 작은 길, 갑자기 가슴에 솟구치는 감동은 모두 마음속이 부드러운 힘으로 되어 앞으로 날들 속에서도 계속 반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박지연 씨와 함께 화려함과 따뜻함이 함께한 상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중한 여행의 추억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여행은 우리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줍니다. 직장과 가정의 압력으로 지친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풍경을 보고 또 새로운 음식을 맛보며 평소 누적된 긴장감을 풀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소리, 산의 신선한 공기, 작은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우리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어 돌아온 뒤에는 더욱 활기차게 일과 삶에 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행을 통해 마음을 리셋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 시간 프로기획의 최덕휘, 편집의 류현아,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만의 인생을 정성 들여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임향자 가수가 부른 우리네 인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연변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죠. 안홍천 작사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인생도 고향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류춘 작사 작곡의 여성 인창 즐겁게 삽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신나게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야겠죠? 경쾌한 리듬에 몸을 맡기고 여러분도 함께 흥얼거려 보는 거 어떨까요?

즐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조용하고 정겨운 그곳 초가집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수남 작사, 남희성 작곡의 류철혁 가수가 부른 그리운 초가집을 전해드립니다. 흙내음 나는 마당, 푸르른 채소밭, 밤이면 등잔불 아래 펼쳐지던 가족들의 이야기로 사랑꽃 피웠던 그곳이죠. 지금은 멀어져도 가슴속에 살아있는 초가집의 추억을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의학자 장중경의 건생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취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생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생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고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생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기는 세 과학 더 드립니다. 한 과기가 스무 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 이 과기는 몽땅 꼬박로 나왔기 때문에, 과대로부터 우리 이 중약을 가공하는 방식이 10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꼬팡이란 이런 가공 방식이 하기 제일 바쁘고, 예, 그리고 약이 제일 많이 드는 이런 게고, 그리고서 또 흡수가 제일 빠른 분자가 작다는 이런 관념에서 나온 게이기 때문에 이런 우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약들은 매 약재마다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꼬팡이라는 건 건드리려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다를수록 무리가 다 쫄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정화된 부분만 몽땅 꺼내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과기 세 과학 더 드리거나 아홉 과학 가게 되죠. 아홉 과기면 한 180일 여섯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열 과기는 여덟 과학을 더 드리고, 15과학부터는 15과학을 더 드리거나, 예, 거기다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10과학 이상 사는 분들부터 황금색 응답분, 예, 드립니다. 예, 이거는 운남에서 나온 특급 응답분에 속하는 겁니다. 예, 한 과기에 서른 병사를 들어있는 겁니다. 1680원짜리 드립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꾸 구분기를 끊지 말고, 예,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이런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 처방도 딱 변종원질 역임에 따라서, 예, 정확한 진단 계고 그 처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고, 지금 우리한테 찾아온 분들이 다른 데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찾아온 분들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겁니다. 약을 사고 할 사고 먼저 떠나서 일단 잘 조회해보고 제한테 직접 문의하세요. 288-0018번 전화 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괜히 잘못 치료해가지고 저리 제프이라 막 오고 뇌실금도 생기고 요추간판 톨출 치료한 단계 잘못해가지고 서리 지금이 위생실 다니는 것도 벌벌 기회 댕기고, 그 다음 무릎 관절도 싹 잘못돼가지고 서리 치료한 단계 잘못돼서 막 지팽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막 되고, 지금 수두룩합니다. 우리한테 찾아온 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처럼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환자분들을 침 맞는 분들은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분들, 우리 내 외지에서 통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상 우리 일주일에 침구를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침이란 거는 우리 황제내경에서도 썼습니다. 침구가 내 병이 오랜 병일수록 류전이란 거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류전 1시간 하거나 2시간 하거나 3시간 하거나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침 꼭구슬이 오래 했을수록 좋다고 뜻입니다. 부단히 거기에 경락을 잘 열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뭐 또 침 많이 맞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 원기도 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침 많이 넣으면 제 원기도 많이 나가는데 예, 그래서 매일마다 못 맞습니다. 우리 이 침은 이제 침 와서 맞게 되면 아실 겁니다. 예, 전날부터 저를 알립니다. 우리 이제 환자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다른 데 가서 침 많이 맞아봤답니다. 근데 선생처럼 이렇게 재견재견하게 뭐 아픈 데만 다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루고루 다 놔주는 데는 이게 밖에 없답니다. 전 중국에도 이렇게 놓는 게 없답니다. 예, 그래서 효과를 잘 보는 겁니다. 이래 맞게 되면 이 질병이라는 게 한번 치료한다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어째 자꾸 침구라는 게 자꾸 재발하는 거. 기실은 딱 무슨 어디 아프면 그 한 곳만 놔줘가지고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예, 앞으로 다른 데로 발전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이런 침도 다 해줘야 됩니다. 예, 병이란 거는 하루아침에 쭉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이란 건 예측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질병이가 계속 놔두게 되면 어느 짝으로 발전한다. 그것이 지금 또 막아줘야 된다고 뜻입니다.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서의과학도에서 우리 간염이랍니다. 간염하게 되면 그래서 간밖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의에서는 항상 뭐니까 간이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서리에 간중다 해가지고 위를 올리 이렇게 띵해서 그래서 이런 소화해야 된다 이런 현상 나타나는 거죠. 중의과학도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의는 거기에 습열로 인해가지고 서리 간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증상은 무슨 간이 문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변이 노랗거나 그 다음 왕라의 한热 약간 더웠다 추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우리 더웠다 추웠다 이거는 중에서는 반表반리랍니다. 그러니까 表리 이거는 오장육부를 말하는 겁니다. 表라는 거는 몽땅 그 육부를 말하는 게고 그 다음에 리라는 거 오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表반리라는 거는 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육부에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0% 오장에 있고 50% 육부에 있다. 이렇게 해줘서 약 처방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흉시의 구만이라는 거는 가슴 그 다음에 옆구리 그 짝이 막 이렇게 키우고 예, 떡 막히는 것 같고 네, 아프고 어떤 분들은 돌아눕지 못합니다. 막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예, 이런 현상. 그 다음, 부위기술이라는 거는, 자, 밥맛이 없어서, 밥 먹기 싫고, 예, 이런 증상. 그 다음에, 심판, 시오. 그러니까, 심판, 짜증이, 맨 안에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짜증이 난다는 거는, 우리 아래 제가 설명드리게 하는데, 귀에 소리 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제가 상세히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짜증은 어디에서 오는가? 위 안에 이런 음식이 우리 황제내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위 안에 음식이 몽땅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위라는 건 주머니처럼 생겼죠. 그래서 주머니처럼 아래에 이렇게 들이운 거김에 항상 음식이 3분의 1량을 항상 보존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문제는 그것이가 인차인차 나가지 못할 때는 거기에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가게 되면 예, 거기에서 썩는다 그 뜻입니다. 이 썩은 냄새가 우울로 올라갑니다. 그럼 입에서 냄새 나고 입이 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짜증이 납니다. 예, 이걸 인해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시의 어우라는 겁니까? 자꾸 꽥질 나고 미쓰겁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식사를 제대로 못하죠. 이럴 때 무조건 뭐에 들어가야 되는가? 불령하고 백추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0: 그래서 부령 백출이가 결합하게 되면 예, 부령이 좀 백출보다 더 조금 많이 얻는다 해야 됩니다. 예. 이래가지고서리 거김에 있는 습열을 몽땅 없애버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방면에는 거김에 그 반샤가 들어가가지고서리 예, 직접 거김에 드러오 그러니까 자꾸 미스급은 올리미는 이런 현상을 반샤가 해결해 줍니다. 알을 내리미는 이런 작용 있죠. 예, 예 그래서 적이람 있다 이런 분들 무조건 반샤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러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네,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도 지금 이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0: 네. 예.
2: 예, 이전에는 어제 쪽 하면 입에서 예, 이렇게 피가 나오고 입가면서 피. 그리고 타사고를 해서 예,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0: 네.
2: 예, 그니까 또, 그리고 또 피부가 이렇게 막 가려보면 예, 굵어야 예, 막 빛이 될짜 굵어야 붉어보 굵어야 속이 시원하고 예.
0: 네.
2: 예, 그리고 병역이 없지, 짐작 못하지면서 약 먹고 또 먹고, 알 먹었던 거 하고서 또 먹고.
0: 예. 거기 위험합니다. 예.
2: 예, 예. 아, 그니까 어쩌니 이렇게 속이 좀, 어떻게 말할까요? 좀, 물량 온것 같은 게 그랬을 때다. 먹고 네. 또 먹고. 예, 그리고 예, 담낭이 좋지 않아서, 담낭이 좋지 않아서 진단받았어. 다리도 못 먹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예, 다리도 붓기고, 혈압도 예, 하루에 혈압약을 세 번씩 먹었습니다.
0: 예.
2: 예, 혈압이 자꾸 뭐, 풍파 생기니까.
0: 네.
2: 그 세 번씩 먹고, 어떤 이렇고, 어떤 또 병원 또, 치과 갔기도 했습니다.
0: 네.
2: 그래가 왜, 아니, 이렇게 하루 더 탄 약 다 먹어봤는데 걔네 아이들입니다.
0: 네.
2: 먹을 때는 이름까지한테 또 재발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그 후에 이 선생님이 이 건신호가 좋고 이랬고 또 친구도 잘하고 이랬으니까 생각보다 선생님이 이 친구와 건신호를 묶어서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0: 네.
2: 이 피부도 아예 가렵단 말입니다.
0: 네.
2: 그 혈압도 온정되게 그, 또, 다리도 붓기게 다 내니까, 예, 걷기도 영 편하고, 예.
0: 예.
2: 예, 그리고 담낭이 또 좋아져서, 다리를 지금 마음대로 먹습니다.
0: 예, 붓긴 게 빨리 내립니다. 우리 이 처방이, 예. 고대로부터 유명한, 객관화 정우탕, 정우탕 그 처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정우탕 주요, 공능은 원양리수, 객관화 양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리수, 몸속에 객관화 이런 피부, 그쪽에 낀 이런 물이라면 쓸데없는 물, 이것을 몽땅, 없애주는 이런 작용이죠. 예.
2: 예, 그니까, 아, 뭐, 다들 마음대로 먹을까, 예, 벌써, 예, 이 기분이 좋고 정신하고 이렇게 예, 이런 감각이 난단 말입니다.
0: 민족적인
2: 그리고 이 건신고가 선생님이 말씀하다시피 경화과에서 더 한층 승급된 약이고 용도가 좋고 예,
0: 네.
2: 효과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2: 나는.
0: 예.
2: 예, 대단히 빠릅니다.
0: 예.
2: 벌써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나 예. 그리고 예. 이 약도 먹기도 얼마나 허락과 따뜻한 커피다 커피 좀 타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0: 우리 약 중간에서도 우리 이 건신고처럼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 네.
0: 설명서에 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어린애, 임신, 부녀 다 먹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예.
2: 아, 먹기도 허라지 않을까. 커피
0: 네.
2: 그저 타서 먹으면 할 날을 다 그저 지나갈 것 같고.
0: 그렇죠.
2: 편리하단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러니까 이 저거 지금 내가 많은 효과 보니까 예.
0: 네.
2: 선생님 대단히 또 뭐 감사가 한 번 좀 박수 경의를 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0: 예. 예, 예. 예.
2: 그래서 이번 활동에 15곽 쏴줄까?
0: 예, 15곽 쏴면 예. 15곽 더 드리고, 예. 또 친구 12번 해드리고,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우리 그 응담분, 1680원짜리 황금색 응담분입니다. 특급 응담분이 이것도 드립니다. 예.
2: 예, 예, 예. 그 얼마부터 뭐 우리 할 때 좋습니다.
0: 좋죠. 예.
2: 예,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예.
0: 예,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게 지금 우리 할 때 참가할 때 싸려고 합니다.
0: 예.
2: 예.
0: 네, 건강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3: 건신고 약을 예, 먹고, 아침에 먹고, 저녁엔 경어거를 먹고, 이런 게 효과 영 좋습니다. 내 감기 걸리던 게 감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약 먹고.
0: 예, 며느리가 얼마나 빠졌지.
3: 그래, 소화가 잘 돼서,
0: 예.
3: 먹고는 앉아있다 또 배가 붓다 합니다. 딱 먹고
0: 싶지. 예, 예, 예. 옛날 소화 잘 아야 됐죠. 예, 예.
3: 예.
0: 예.
3: 옛날엔 소화 잘 아야 되고, 먹으면 뭐, 아침에 먹고도 정수 많이 먹어도 먹을 감각이 없고 생각이 없고 더 나가 아이 먹어도 먹을 생각이 없고 그러든지
0: 네.
3: 아이 시간 자꾸 먹고도 안 사 있으면 또 배고 불가하고 자꾸 먹기 싶습니다.
0: 그럼 어머님은 변비도 많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리고 허리도 이제 되게 아프던 게 싫어 아픈 감각이 없습니다.
0: 네.
3: 안 닿지 않으면 봐도 하나도 아예 아픕니다.
0: 예, 맞죠.
3: 그리고 발이 예. 차든 게 따뜻하고요.
0: 예. 예.
3: 손이 떨기든 게 손이 아예 떨긴다.
0: 맞습니다. 예.
3: 손이 자꾸 떨겨서 그릇이란 뒤면 자꾸 이제 흔들흔들 거리네. 그리고 그릇 쓰다도 그릇 대이름 섞다도 쓰기 바빠서 해놨던 게
0: 네.
3: 전번에 써보니까 그릇
0: 잘 되죠.
3: 쓰기 아무 일도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3: 손이 아예 떨기니까. 그래 간이 또 약간씩 아프든지 간이 아예 아픕니다.
0: 아 예.
3: 전신고 약을 먹고 예.
0: 네. 많은 방법이
3: 올해 아이 맞지. 먹었는데 이렇게 허가 좋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예.
0: 예.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경목꼭 부터 쓰던 환자입니다. 저는 경목골이 1년 반 썼습니다. 그리고 네. 예, 이 건심골을 한 대 그랬는데 건심골 받아도 아, 경목골을 받아도 건심골 쓰니까 예, 효과도 더 빠르고
0: 네.
4: 그 아픈 데가 예, 그 자극하는 게 예, 더 빨리 예, 효과를 보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예, 입이 쓰겁던 게 입안도 알 수가 없고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머리가 흐릿허근한 게 맑아지고 예 그리고 다리라면 뭐 허리라면 아파서 그렇게 그러던 게 예 정말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그런 몸이 예 천근만근 하던 게 지금 영 헷갑습니다. 그리고
0: 예.
4: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예 걸지도 못했는데 5천 번씩 걸습니다. 그
0: 예.
4: 엄마 좋으니까 몸이 헷갑아지니까
0: 그렇죠. 예.
4: 예. 그러니까 이 경목고가 정말 영활 그저 먹을 때는 그저 주먹에 뭐 이 자꾸 넘어서 일일도 먹고 다섯도 먹고 하던 게
0: 예.
4: 효과도 빠르고 얼마 좋습니까?
0: 예, 관심과 좋지.
4: 15가구 싸면
0: 예.
4: 15가구 주는 것 같은데 그 활동에 참석해서 예, 배달 받자 그럽니다.
0: 네. 2880018번 전화치시.
4: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5: 예, 저는 고기약의 근심고하고 혈배강 풍수빵 다 세 가지 다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5: 저는 여태까지 강공약을 많이 써봐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0: 네.
5: 예. 예,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 듣고 저는 이 약을 저희 병과 맞는 것 같아서 싸서 썼는데 인천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5: 그리고 밥맛이 없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니까 체중이 점점 내려가고 맥이 없었는데
0: 예.
5: 걸지 못했습니다.
0: 예.
5: 근심고를 먹은 게 있지. 먹은 다음부터는 체중이 올라갔습니다.
0: 예.
5: 밥맛이 돌아서니까나. 그리고 예, 선생님들 찾아가서 침 맞으러 다닐 때 선생님도 봤지만 내 신체 얼마나 허약했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5: 네. 그런데 지금은 신체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두 보고 놀랍니다.
0: 네.
5: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혈타이 당뇨 있어서 몇 년 동안은 이거 저기나 이로수를 맞았습니다.
0: 네.
5: 오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 쓴 다음부터는 혈당이 조절되고 우선은 아무리 재봐도 병원에 가 계속 재보고 집에서 재봐도 혈당이 그냥 정상입니다.
0: 요새 그 당뇨 환자들이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침부에 결합하고 우리 세 가지 약 결합하고 이래게 되면 우리 이도수람에 막 숨을 몇 개 다니시 맞던 분들도 당날부터 이도수를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이 약수 이전에는 신물이 많고 물이도 너무 빠져서 그쪽 바닥에 이게 물이 끼만 해서 계속 쓰려 테이프를 이렇게 묻혀내고 했습니다.
0: 네.
5: 물약 쓰나부터 물이도 빠지지 않고, 물이도 새로운 물이로 검은 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0: 아, 그렇지.
5: 네. 그래서 모두 보고서는 물이 많이 검해진다면서는, 뭐 무슨 약 썼는가 하고서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 네, 이런 환자들과 이거 소개해 줬습니다.
0: 네.
5: 그래, 이 환자들의 약은 저는 한 달씩 한 달 반씩 이렇게 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0: 네.
5: 아, 효과 좋답니다.
0: 좋지. 예.
5: 네. 예, 근데 효과 너무 좋아서 이 우대 좋다고 말했더만은 오늘은 새부이다 이거 그런 약을 좀 많이 싸겠다며 배달해 달랍니다.

0: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모든 이런 간염, 네, 이런 분들 무조건 우리 여기 이 건신고 안에 전문 간단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샤세신탕, 몽땅 간경화, 간염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간이 좋아지게 되면 당뇨가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우리 자꾸 혈당 공제만 중시합니다. 예, 혈액 속에 당분이 들어갔다는 거 말하죠. 깨면 우리 중에서 뭔가 혈액 속으로 당분 들어 못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냥 무작정 당분을 먹지 말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진 이상,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자면, 예, 무조건 당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분 이것이가 직접 간을 통해가지고서리 우리 원래 근육 조직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맥이나게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간이 나빠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간경화 왔거나 지방가 있거나 이래가지고서리 이 당분이가 간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뇨 합병증이란 거는 절대 우리 혈당을 내서 합병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당뇨병을 내서 합병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당뇨병을 내서 합병증이 온다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마다 혈당 재면서 매일마다 혈당 공제합니다. 그런데 왜서 혈당을 내서 당뇨병이 오는지 그 도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리는 맞지 않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2: 네, 저는 있잖아. 어떻게 말씀했었지만,
1: 불면증에
2: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게 있잖아. 제가 자지 못한다 말나. 제가 자도 있잖아. 그래서 계속 이 한 달로 꿈꾸게 된다면에,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자다가도 그냥 한참 이래 눈 뜨고 그냥 깨놨다가 또 다시 또 이래 자기를 하고 또 좀 뭐랄까 이럴 때도 있고 그다음 밤중에 한 번 깨놨다 하면은 뭐 11시도 12시도 자고 잠들었는데 새벽에도 3시네 19시도 못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그래서 한 시간이나 또 조금 못 자다가 이래까지 제가 사람이 피곤한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2: 그래 예. 그리고 나 이튿날에는 이 뭔가 기운도 없고 그다음에 자도 정신 안 나지 이랬거나 사람 점점 유숙해지고 이래 그러니까 사람도 우울증 어떻게 보면 요즘 우울증도 있고 그러니까 네. 얻으란 말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나가서 친구 만나기도 싫고 그다음에 신경질도 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걸 냈으면 이 신경 이런 좀 문란도 비를 또 어느 같기도 하고 이게 그다음 뭐 집사람들도 그래지만 아, 어찌 이렇게 오면 자꾸만 요즘 신용줄도 쓰고 그다음에는 이런 거 없으리니 옆에서도 좀 관심이 더 많더라 말입니다. 약도 뭐 이러저러 써보고 겨우 또 뭐니까 약도 이 수면제 같은 것도 이 방법이 없어서 먹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또 옆에서 또 그거는 오래 먹으면은 그게 또 중독될 수도 있고 하고 이러니까 또 그것도 또 먹기도 좀 내어 좀 그렇고 이래던 끝에 나 선생님 이 뭐니까 이 이야기 이 뭐니까 강의하는 거 우연하게 또 구슬이는 이 거식으로 먹기 시작했다만 나게 그 앞에 그 회사 그 또 같이 이렇게 또 썼어.
1: 아 같이 있으면 더 좋지.
2: 네네네. 그나저나 선생님도 친구도 또 해 또 뭐니까 해줬대다. 예 그래 네. 친구도 하고 예. 그런데 점차 내 원래 먹던 약들이 아이 먹고 팅하고 그다 이거만 먹었는데. 조금 이렇게 보니까 좋아지는 게 알게 되면 많다. 어제 네. 한동안 먹고 나가지고 모든 약 다 끊고 그래도 예 밤잠 잘 자기 저는 어떤 때는 막 저녁에 한 6시 9시부터 예 막 잠이 와서 잠은 이튿날 새벽에 그저 한 4시 반 4시 그저 서너 시까지 이렇게 잠을 네. 가서 6시가 넘어 자지 않고
1: 네.
2: 야,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하고 그다음에 예. 이 정신 상태 좋아지고 예. 그냥 나도 무슨 약 먹은지요 이전보다님 많이 좋아졌다고 그냥 내절로도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던 게 좀 우울증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없어지고 예.
1: 일단 이 건신고는 그 예. 공농 주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한다. 기억력이 못해지는 걸 치료해준다. 이거 딱 써놨고. 그래, 우선이 원래 잠 못 자는 건 다 이게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피 모자라고, 간에 피 모자라고, 이렇게.

0: 잠 못 잡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신고에 또 네 가지 이런 피를 보충해주는 이런 그 처방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가 충족하게 되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예.
1: 그 하여튼 질문이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예.
1: 사람 그냥 좀 잘못하다 이 정신 막 잘못될 예. 것 같은 그렇던 게 질문이 좀 만약에 정신 났어요, 나왔어요, 뭐 친구도 만나고 활동도 하고
0: 예.
1: 그 좀 뭔가 일까 좋아서도 부서져서 이래 먹은 것도 생각.
0: 네, 좋죠. 예.
1: 예. 예. 그럼 이게 좀 뭔가 먼저 이래 있는 거 조금 먹고 후에 또 싸서
0: 먹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귀 소리라는 거, 이 간과 무슨 관계 있는가? 지금 보게 되면 귀 소리 난다 하게 되면 부선하냐가 대량적으로 쓰는데 그냥 쓸데없습니다. 귀 소리 나는 거 여기에 쌍양 수지불이라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이가 우리 황제내경에서 나온 건데 상한자병론에서 명백하게 이게 나왔습니다. 쌍양이라는 거는 주 쌍양 단징하고 수 쌍양 선조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초경락하고 담낭경락이 딱 귀를 둘러싸고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김에서 벌써 이 반벼 반리한 이 음양 평형이 잘 안 되고 기혈 이런 운행이 잘 안 되고 이래게 되면 여김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한热交替, 그러니까 더웠다 추웠다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래 가게 되면 자꾸 병원에 가게 되면 갱년기 잘못 넘겼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중국에는 갱년기란 말이 없습니다. 주요하게 이 근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다 대고 그래서 갱년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되죠. 그리고 시흉시의 짝만, 그러니까 가슴 옆구리 그쪽에 이럴걸 그쪽에 짝만 짱이 나고 꼴뚝 찬 것 같고, 그럼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그리고 위에 기가 올리밀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심판시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밥맛이 없으면서 변비하고 설사가 교체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지럼증 나고 눈이가 부옇게 보이고 귀에서 소리나고 잠 못 자는 이런 현상, 꿈이 많은 현상, 잠 들기 바쁜 현상 이게 다 나타납니다. 예, 이런 방면에서 해결해 주자면 예, 우리 건신고를 빨리 써줘야 되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변의 5월 하늘은 유난히도 높고 맑습니다. 그리고 연변의 들판은 푸른 빛이 감돌고 생기와 활력으로 차농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때에 민요가 특히 생각나는데요. 노래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야기, 흥겨움으로 꽉 찬 이 시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태옥 작사 박성철 작곡의 내 고향 금산은산을 준비했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의 주화인 진달래는 찬소리를 딛고 이름범의 피어나 강인함을 잃지 않고 어여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진달래는 우리네 인생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재익 작사, 허순자 작곡의 아리랑 진달래,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 손맛을 떠올리면 배추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밥상에 어머니의 김치가 없으면 왠지 허전하죠. 소박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맛과 향기를 류은정 작사 선춘남 작곡의 어머니 배추김치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강일 작사, 홍상준 작곡의 정말 그립소를 마련했는데요. 고향집 마당과 어릴 적 뛰놀던 뒷동산에 건네는 편지 같은 노래입니다. 노래 한 소절에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정말 그립소. 이상길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와 함께 마음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여쁜 꽃이 정말 많죠. 장미도 예쁘고 모란도 고우며 진달래도 북지요. 하지만 그 어떤 꽃보다 눈부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스런 아내인데요. 꽃이 지는 계절에도 세월이 흘러 머리에 백발이 스며들어도 가속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아내한테 전하는 변함없는 사랑을 정겨운 선율에 얹어봤습니다. 호복순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보다 당신을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의 울창한 산림을 떠올리면 맑은 공기가 코끝에 닿는 듯 하는데요. 이어서 뿌리 깊은 산삼의 향기를 느껴보며 흥과 신명이 절로나는 가락에 몸과 마음을 맡겨보시죠. 한태익 작사 김동인 작곡의 아리랑 산삼 타령을 방선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은 참 사랑스러운 곳이죠. 두만강 물결처럼 흐르는 정, 훈훈한 인심, 연변의 독특한 멋을 이어지는 가요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문춘산 작사 정기성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근 작사 류태호 작곡의 장수 타령을 김선희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총지수는 89.2점으로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조에서는 2026년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수능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3종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날내 우리 주에서는 소비시장 질서 최적화, 소비봉사체계 완산, 시장 소비 활력 제고에 주력하고 소비 기반 시설을 1층 튼튼히 하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량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 주 소비환경 총지수는 89.2점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0: 거두는데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소비혁신지수, 소비만족지수 두 지표는 모두 전성 1위를 기록하며 우리 주 소비환경 건설 성과가 지속적으로 공고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입니다.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은 길림성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 인정을 정식 통과했는데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해당 명단에 선정된 단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주 소비환경 총지수는 3년 연속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시장감독관리,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환경건설사업에 대한 긍정으로 각 풍경과 상가의 성실 경영과 친절한 봉사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우리 주 중점 민속문화관광 대상입니다. 민속원은 조선족 민속문화를 핵심으로 무형문화재 플러스 관광 플러스 소비 융합발전 모식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조선족 풍정을 체험하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안심 소비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주미 연결시 시장감독관리 부문의 지도하에 민속원에서는 높은 기준으로 표준화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을 내오고 소비자 고발 처리, 분쟁 조정 등 제도를 완산해 관광객 소비 만족도를 꾸준히 높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운영경리 손염유입니다. 올해 민속원에서는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안심 소비 환경을 공고히 하는 도대에서 종이공예 무형문화재, 특색향도, 동물소통 등 세 가지 새 경영 모식을 추구하고 다섯 가지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또 몰입형 체험을 통해 민속문화 내포를 발굴해 관광객들의 체험 수준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관광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적극 해결하고 관광객들의 문의의 상세에 대답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남 관광객 전회사입니다. 이곳 소비 환경이 매우 투명하다고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실제 가격 그대로이고 별도의 추가 비용도 없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심 체험은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는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9곳이 마련돼 경외 관광객들의 안심 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미들리입니다. 중국 옷은 양식이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 벌 샀습니다. 상점 판매원들이 모두 간단한 로어를 할 줄 알아 의사소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날의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사업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속하고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신심진작, 소비환경개선 등 중점사업에 주력해 감독관리 봉사체계를 꾸준히 완산하면서 우리 주 소비자 권익수호 사업이 세 단계로 도약하고 전주 소비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겠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악의적인 고발 행위를 정확하게 단속해 소비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한 한편 온 오프라인 일체와 립체적 소비자 권익수호망을 구축해 권익수호 봉사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소비환경건설지도처 사업일꾼 초성함입니다. 전주적으로 ODR 기업 244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370개가 있으며 관광 관련 플랫폼 시범 단위 14곳을 구축하고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조 민속원은 성내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로 선정됐습니다. 10개의 부문과 손잡고 악의적 고발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 량완 소비 환경을 수호할 때 관한 지도 의견을 내왔고 4차례에 걸쳐 186명을 이상 고발 행위 명단에 넣었습니다.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사업은 길림성 당위 당학교 과제조가 앞장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소비 보장, 소비 품질, 소비 안전, 소비자 권익 수호, 소비 혁신, 소비 만족도 6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 체계를 내오고 소비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 발전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종 공식 평가 보고를 완성했습니다.
1: 5월 21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2진 곤종 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훈촌시 1건, 중점 사건 1건, 왕청년 2건, 중점 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접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62.5%를 차지합니다.
0: 원초는 령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입니다. 단인간 그는 변경의 뿌리 내리고 묵묵히 기여하면서 삼합진의 시설 완선, 산업 흥성, 변경 안정, 변방 공고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는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견고한 목표하에 실천으로 변경촌의 발전 난제를 풀고 조심으로 변강의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초는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건설하며 변강에 기여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합진 변경촌 건설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024년 갓 부임한 완초는 기초 선행을 견지하면서 오수 도관망과 배수로 대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공 난제를 해결해 기한 내 준공을 보장했습니다. 현재 삼합촌, 북흥촌은 이미 오수 도관망 전면 피복을 실현했고 대중 주거 환경이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변경촌 기초시설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완초는 정책 플러스 봉사 플러스 문화 조합 조치를 내놓아 74명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에게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11명이 특색산업 발전에 뛰어들도록 주동했으며 삼합동상구에 고모커피 역청을 내와 331국도 연산의 명소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가과입니다. 벽면의 벽화는 모두 완부장의 우리와 함께 그린 것이고 많은 물감들도 완부장의 우리를 도와 구매한 겁니다. 최근 완부장은 우리를 도와 6만 원 자금을 해결해 줬는데 이 돈으로 커피숍 설비를 갱신하고 부분적 기초시설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합진 북흥촌에서 완초는 변경 자원과 조선족 문화에 입각해 기초시설 건설, 가옥 개조 승격, 환경 향상 및 정돈 등의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짙은 향토 숨결과 특색 풍정을 지닌 이 작은 마을이 새로운 활기를 띠게 했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 완초입니다. 근날에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불함3사 문화관광유한회사를 유치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5월에 착공했고 현재 부문적 민박이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급으로부터 358만 원을 쟁취해 북흥촌 문화관광 재고 대상을 건설함으로써 북흥촌의 전반 문화관광 환경을 재고시켰습니다. 완초는 초심 담당을 견지하면서 실천과 땀방울로 변강 발전의 꽃을 가꾸고 고수와 기여로 변강의 안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완초입니다. 삼합에 와서 사업한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변경에는 작은 일이 없고 모든 일이 민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종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데 기층 간부이면서도 무장부장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변경 안정, 대중의 행복은 모두 조금씩 쌓아가는 실천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일태의 하루라도 있는 한 저는 본분을 다하고 이 땅을 잘 지켜 조직의 양성과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렵니다.
1: 대중들의 과학 숭상, 건강 생활 이식을 높이고 사회 조화 안정을 수호하는 사상 방어선을 튼튼히 하기 위해 주 과학기술협회에서는 일전 성과학기술협회 학회 봉사중심, 성반사교협회와 손잡고 연결시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2026년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 숭상 건강 생활 계열 과학보급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조당위 당학교 전임 교육장이자 교수인 서군령이 과학 숭상 건강 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서군령은 전형 사례를 들어 기층 간부와 광범한 대중들이 일상 업무와 생활에서 과학 숭상 건강 생활의 좋은 습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단옹사회구역 과학보급기지를 참관하면서 불량 정보를 배척하고 과학송상 건강생활을 하는 경험과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활동에서는 건강무료진찰도 동시에 진행해 주민들에게 진료, 상담과 건강지도를 해줬습니다. 연결시 과학기술협회 판공실 주임 류관영입니다. 이번 활동은 권위있고 전문적인 과학보급 강의를 통해 기층 간부와 반사교 섭률군, 광범한 주민들이 반사교 본질을 잘 알고 사교를 식별하는 기본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과학을 숭상하고 사교를 배척하며 평안사회를 함께 건설하는 량완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0: 성하는데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6년 연변조 과학기술협회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송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활동의 첫역입니다. 다음 단계 주최 측은 대학에서 계열 과학보급 강좌를 전개해 선전면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과학송상 건강생활이식을 제고함으로써 평안연변, 건강연변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1: 축구의 고향 연변에서 축구는 일반 운동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연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정신적 상징입니다. 가베리그 시절 전국을 감동시킨 응원 풍경에서 수박 할머니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오늘날의 동북축구 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의 모든 발걸음은 축구 팬들의 진심어린 응원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늘 본 방송국 기자는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을 찾아 축구에 열정을 쏟았던 뜨거운 세월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의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입니다. 연변팀 홈 경기가 열릴 때면 이곳은 우렁찬 함성과 환호 소리로 가득합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지만 열정 가득한 축구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원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동북축구연맹전이 정식 개막하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맞붙게 됩니다. 이른 아침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위는 경기장 25호 상가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축구팬 연맹의 거점입니다. 머지않아 그는 연맹 회원 20여 명과 다른 축구팬 협회 대표들과 함께 후코트로 떠나 고향팀을 목청껏 응원할 예정입니다. 연맹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축구팬 복장과 응원 깃발, 현수막, 응원 구호, 응원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또 연변 특산물도 가져가 현지 축구팬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 연변 축구 매력과 연변 축구 팬들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연변 축구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자 공유위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스무 해 넘게 축구를 관람한 오랜 축구 팬으로서 그는 연변 축구의 변화를 모두 지켜봤는데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한순간도 식지 않았습니다. 공유위입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인 1996년, 1997년부터 연변 5동팀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축구에 빠졌습니다. 2015년 연변팀 성적이 좋을 때 친구의 소개로 축구팬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서 본 경기는 할빈 의등팀과의 홈경기였습니다. 잊혀진 추억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떠오르며 축구의 고향 연변의 뜨겁고 감동적인 모습이 재현됩니다. 공유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직접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고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수박 할머니는 직접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1,000원을 들고 선수들에게 수박을 사준 그 따뜻한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을 줬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 축구팬들도 당당한 모습과 축구팬 문화를 보여주며 축구팀과 축구팬 모두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베리그의 감동적인 응원 풍경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동북축구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팬들의 축구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유위를 비롯한 연변 축구 팬들은 선배들이 이어온 축구 불씨를 이어받아 꾸준한 지지로 열정을 증명하며 행동으로 연변의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그닐 공유 자전거 500대가 훈촌에서 운영에 투입돼 주민들의 일상 출행과 관광객들의 관광에 편리를 주고 저탄소 환경 보호의 새 선택에 도움을 줘 도시 여유로운 교통 체계를 1층 풍부히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DD청귤 공유 자전거 500대는 도시 중점구역을 연결하는데 탄소피크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해 변경 소도시의 녹색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현재 공유 자전거는 이미 고속철도 훈춘역, 연변대학 훈춘 캠퍼스 구역 등 장소를 피복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청귤 연변 총대리 사철생입니다. 공유 자전거가 중국에서 운행된 지 이미 10년이 되며 주민들의 마지막 1km 출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공유 자전거는 도시 교통을 혼잡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

0: 관광산업에 대한 효과도 뚜렷합니다. 이제 주민 수요에 따라 점차 시내 위치를 초과해 모두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렵니다. 현재 시험 사용 단계에 있는데 세울 자리도 비교적 적기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 자전거가 혼촌에 등장한 것은 녹색 출행에 호응하고 지방 관광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 조치입니다. 이제 운영 측은 주민 출행 수요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세워둘 위치를 최적화하며 운영 유지 봉사를 완성하고 자전거 배치, 검사 보수와 청결 사업을 잘하며 안전 편리를 보장해 공유 자전거가 편민 관광 조력의 민생 도구로 되게 함으로써 혼촌 관광 시즌에 새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동북문화산업교육회 및 투자유치 추천소개 대회에서 2025년 길림성 문화기업 30강, 성장성 문화기업 3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위원회에서 연변 완세니 문화관광발전위원회에서 길림호동 서풍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연변 봄날미디어위원회에서가 길림성 문화기업 30강에 연변 당림문화미디어위원회에서 훈춘 방천 3강국제관광집단위원회에서가 길림성 성장성 문화기업 30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안도현에서는 신용으로 증빙대체 개혁을 심화하고 신용데이터 공유에 이탁해 전용 신용보고서로 여러 종이 증빙을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여기저기 다녀야 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도무시 장간진 제2회 두견화 감성위원 활동이 20일 강릉 양생곡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서화 촬영 창작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도무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예술가들이 두견화 꽃바다에 모여 현장에서 창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필목으로 꽃바다 장관을 그려내고 카메라로 장간진의 생태의 아름다움을 찍어 예술의 힘으로 장간진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0: 5월 20일 도나시 혼인등기처 결혼등기 업무가 도나 백화청사 4층 새 사무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마침 5월 20일 혼인등기 고봉기와 겹쳐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운행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경보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안과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3곽과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3곽을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과 코엔자임 Q10 5곽을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 그리고 가치가 599원에 달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단백질분 2통을 증정합니다. 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신 선착순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198원에 상당하는 국화 선물 세트 2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해드리고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에 귀해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동승아처 발의빈부는 법마다 우대 활동할 때마다 자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번 활동은 약도 많이 드리지만은 우리 눈에 좋은 엽황소, 심장에 좋은 부메큐십, 예, 그리고 우리 심뇌혈관하고 비늘에 좋은 담백분,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전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또 국화도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국화라는 것이 찬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여름에 와서 청열에 좋고 혈압에도 좋습니다. 혈압이 있는 분들도 모두 열을 좀 갖고 있는데 혈압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또 우리 약하고 함께 쓰신다면 약 효과를 가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드리고 있는 것이 이번 우대 활동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특히 중한 병이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병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그리고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시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었다 해서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면 인생이 종점에 남먼저 가게 되지만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지금 우리 내시에 계신 분들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시는 분들이 많고 있는데 또 우리 약이라는 거는 나한테 맞는 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봐야 됩니다. 먹어봐야 이 약이 좋다 나쁘다를 또 확진하고 또 계속 복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 우리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복용한 후에는 제가 그냥 예를 들지만은 늙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필 수 있고 새롭게 청춘

0: 활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면역력을 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젊은 분들과의 이런 걸리는 병에서 해탈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고 또 우리 연구 성과가 표명한 데한다면 동충하초 발효유무는 중약이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 발효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중화 9대 신선초의 왕으로 불리고 있고 인삼도경하고 함께 중국이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이 보배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제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중암병들 예, 제가 그냥 했는데 우리 지금 암진단을 받았거나 우리 저자를 하셨던 분들 노독증인 분들 투석하신 분들 다 우리 중암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쓴다게 되면 이런 아주 중한 병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2: 전 동충하초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네.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아프고 숨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저는 온몸엔 항상 허열이 나고 그 다음 피부도 많이 마르고 그리고 특히 이 심장과 폐 동시에 아이져와가지고 그 폐를 수술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때 내가 나이도 많고 또 체질도 약한 이런 상태에서 수술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자고 병원약도 많이 써서 썼는데 아이됐다. 그러다
0: 맞습니다. 지금 약. 우리 수술병들이 갔던 분들 수술하지 네. 않고 해결을 받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물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목표도 예, 우리 치료 수술하는데 수술하지 않고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 네. 자기가 써봐야 됩니다. 예, 약이란 거는. 네. 예.
2: 예, 예,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려고 않고 그냥 병원약 또 아이디니 또 중의원의 약 또 아이디니까 그 다음에 지금 광고에서 나오는 좋다는 약 많이 썼지만 치료 못했습니다. 이러다 선생님이 예. 그 선생님들이 그 동충하초 간을 듣고서리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쓰니까 점차 나아져가지고 요즘 3년 많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원생에서 예, 이전처럼 뭐 항상 저는 가슴이 불편하고 항상 온몸이 허열이 나고 숨이 차고 이런 증상도 지금 기본상에서 없고 가슴이 영 편한다. 제가 알아보니까 아, 이 가슴이 편안하지 않고 항상 불편하고 이해가 제일 힘든 가슴이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근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고 정말 가슴이 편하고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한다.
0: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동충하초 한 가지만 쓰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낫겠는가 되지 않으니까 이 약도 약도 많이 쓰다 보니 먹는 데도 힘들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동충하초 한 가지 약만 쓰니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저는 활동할 때마다 쓰니까 아이, 뭐, 경제상에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0: 맞죠.
2: 그리고 내가
0: 예.
2: 써보니까, 예, 이 동충하초는 우리 다른 약도 다 그 약 효과에 대해 설명하지만 이 동충하초는 정말 특별하게 그 서당에 4,500m 고온에서 또 여름엔 풀, 겨울에는 벌레를 자라고 특히 동충하초는 다른 약 어디 발효했다는 약을 저는 못 들었는데 이 동충하초는
0: 발효 예.
2: 약물로서, 예. 30대 효과를 보는 이런 진귀한 약물이고 또 다른 약물이 이 동충하초 성분은 다른 약물이 없는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내처럼 이렇게 다른 약에서 병이 치료하기 이런 병 이런 효과들이 지금은 다 치료돼가지고
0: 맞죠 예
2: 봤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동충하초 쓴 후에 어떤 3년 만이 넘었는데 정말 감기 한 번도 아예 걸리고 맞죠? 아, 예. 이제는 밥 먹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0: 지금은 언제 뭐 밥맛이 없거나 이런 적이 없고 또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때 되면 또 배고프고 이러니까 영 기분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뭐, 예, 뭐, 이전 옛날에는 뭐, 늙으면 쌀이 맞대라고.
1: 맞죠, 예.
0: 늙이대로 한때 밥을 잘 못 먹어도 벌써 맥이 없어가지고 아이디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예, 지금은 정말 기분이 좋고 힘도 나고 이래가지고, 예, 잘 보내고 있는데 저는 활동할 때마다 사니까나 상당히 뭐, 예, 편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약 먹기도 한 가지만 먹으니까 편하고 이래가지고 나로서는 정말 이렇게 몇 해 동안 아픔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만나냐 병에 내 몸에 만나냐 만나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야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어찌다 걔를 다행히 동풍하트 만났나 싶어가지고 저는 계속 그래서 이 동풍하트로 꾸준하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예, 저도 동풍하트로 이전 먹은 지 1년 넘어 1년 반 정도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후에 몸이 그 정말 병에 시달리던 거기서만 해탈된 것 같습니다.
1: 맞죠.
3: 저는 예,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도 뭐 병이 많습니다. 거진 다 병 들었습니다. 거기에 노공에 귀에서는 중염에 물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그리고 눈도 어제 부엌에 잘 아이 되고 예, 고혈압이 고혈지 심장 그리고 저기 콩팥이 그리고 위 뼈 다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단약은 다 먹고 예, 저 단품도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1: 근데
3: 전 어째 그런지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낸데 너는 이게 어제는 나는 이래다가 그것도 말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댔는데 동충하초를 쓴 다음부터 예, 이게 하나하나 해결이 돼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1: 맞죠, 예.
3: 예, 용 이렇게 항상 예, 맥이 없고 예, 정시에 나고 예, 밥이 맛이 없고 예, 그리고 이 무릎 관절까지 있어가지고서 어딜 댕기기도 곤란하고 이랬댔는데 지금 예, 그 이 모든 게 다 지금 하나하나 해결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저기 좀 뭐 내 가고 싶은 데도 막 가고 예, 어디서 뭐 한다면 또 가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예.
3: 이전에는 이 동나 심장 때문에 용고생했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빨리 뛴 다음에 막 그저 가슴을 붙들고 있어서 어찌를 바를 모르고 주심환이 계속 입에 달고 있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금 주심환도 나의 뭔지 오란다. 어쨌든 간에 예, 먹어볼까나 아무리 어디서 약이 좋다 하고 이렇게 많이 지금 광고를 하니까 어디서도 뭐 4,000m, 5,000m에서 이런 데서 자란 풀이라고 하면서 선전하는데 동충하초고야 이렇게 고온 4,500m 그런 악리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병도 어떤 데서만 몇십 년씩 지나니까 악렬하게 병이 이렇게 그 진행돼도 이거 먹으니까 해결되더라 말입니다.
1: 맞죠. 그러니까 예.
3: 예. 먹어본 사람에게 알지 먹어본 사람 모르겠다고 난 그렇게
1: 맞습니다.
3: 생각하고.
1: 예.
3: 예. 정말 예. 이렇게 지금은 예. 정말 어떻게든 예. 그 중계를 올려도 숨이 차서 예. 뭐 올라오고 이랬댔는데 지금 숨이 오르지 5층인데 숨이 애처럼도 5층으로 그저 직접 올라옵니다. 별로 쉬지도 않고 이전에는 몇 번씩 세서 올라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그런데 예. 우리 남편 그래도 그저 다른 약 먹지 말고 이것만 먹으라고 이랬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1: 됩니다. 예.
3: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1: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또 사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전략이 되고 예. 뭐 부담되는 것도 이전보다 좀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돌 때 저는 또 오늘 아홉각 주문하셨잖아요. 예.
1: 그래서 이번에 예. 또 우대 활동하는 또 이전의 그 특징보다도 예. 약도 네. 많이 드리지만은 우리 동충하초 발효분하고 함께 네. 쓰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게 또 놓치지 말고 싸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도 지금 이 동충

0: 아까 발이금 먹은 지 1년 넘습니다.
1: 네.
0: 예, 지금, 망면에서 지금 개선 가져왔는데, 특히 내가 평생 머리를 알았습니다. 머리를 알았는데, 이게 평상시에 거듭 하면 머리 아프면 그래서 전분편 먹으면 이랬는데, 갑자기 따가도 이게 밝다. 다시 더 심하게 하면, 막 어지러우면, 메슬거우면, 더하니, 골이 아프고, 그래서 막,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1: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하나는 머리에 병원 되지 않을 때에 조그만 증상이 오게 되면 부위 온다. 예. 부위 오기 전에 선조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니까 하나는 머리에 피곤곱이 안 될 때를 말하는데, 그니까 우리 동청하자 바르게 보면 심장이 좋아지고, 동맥경화가 해결되면, 그, 내가 풍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도 있다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피하는 것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예.
0: 근데 이게 이 동충하초가 뭐 옛날부터 무슨 신선벌로 쳐요 뭐해도 이게 무슨 그런 게 정말 그런 게인지 그런 의심 가지면서 좋다는 소리만 들었지 직접 써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1: 그러니까 말. 먹어봐야 됩니다. 먹어봐야 합니다. 예.
0: 그래서 약 얼마 쓰는지 집에 맨 그저 약입니다. 그저 어디 음식이 좋다면 또 싸워 하잖아요.
1: 그렇겠죠. 예.
0: 지금 이거 얘가 이 동충하초가 이렇게 안 이런 기온에서도 정말 여름에는 하초가 되고 겨울에는 벌레가 돼가지고 이 사람 인간들께 좋은 이런 보험을 줘서 정말 치료를 해준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건데.
1: 예, 그런 약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0: 이거 접수돼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쨌든 1년 반이 넘는데, 이 약을 먹어서 한 번도 그 증상이 없습니다. 알바스커도
1: 맞죠. 예, 좋아졌죠. 예.
0: 그래가지고서 병원을 가야 됩니다.
1: 그랬겠죠.
0: 심하게 막 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대니까 끝나서 그랬는데 지금 이거 먹고 소리 지금 그 증상이 없어지고 우선 머리 아프고 의심하고 어지럽다가 드러나 못 갔습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자꾸 넘어질 것 같은데 이랬는데 지금 그 증상이 없어지고 하니까 아 이게 정말 내게 맞는 약이다. 우선 다른 거 하나도 먹지 말고 이것만 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이상인데 지금 어쨌든 요즘 여러 가지 약을 먹기보다 이제 이 동충하초에 바르기를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몸 쉬쉬하고 치료하는 게 이게 방향이다 해서 지금 이번 활동에도 쌀쌀쌀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런 좋은 이런 거에 저기 우리 백성들께 다 알려줘서
1: 선택 잘했죠. 예.
0: 예,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1832-0666번에 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3: 아십니까? 전화 시다가 영 바쁩니다. 나도 동충하초를 먹은 지 좀 아셔야 됩니다. 한 7달 정도 했다. 아, 그렇게 된게 좀 효과 좀 때렸었습니다. 나도 아 때부터, 조그만 때부터 기침 나고 기관지 약해서 계속 기침 짓고 면역력이 약해서 아예 아픈데 없었습니다. 좀 다, 또 수술도 여러 번 받았지, 대수를 받았고. 누구나 나는 남들이 외국이랑 거리 가도 한 번도 못 가고 만나서 안 좋아하는 척 그냥 알았다만다. 그런 게 이번에 이 약 먹고서 이것이 어떤 아이가 아이댕인데 없어서 지할 때도 참가하고 너무 좋을까. 저번에 약 있는 것도 샀지, 뭐도. 산대도 없이 내 친구들이 그 우리 동창하던 어디서 듣고 내 그렇게 그냥 알던 사람이 그렇게 벌떡 일어나 댕기까지 너무 와닿고 신기해서 어떻게 좋는가 이 약 먹었다가 그래 내 약 먼저 썼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래 무슨 나 다음에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먹지 뭐 무슨 앞으로 무슨
1: 맞습니다. 예, 좋은 약을 만났을 때
3: 예,
1: 써야 되죠. 예.
3: 이때까지 약을 다 먹어도 예, 쓸데없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머리 아프고 어디 나서 다 고다 생기니 70 넘을까지 어둠이
1: 맞습니다.
3: 얼마에 살겠는가 싶은 게 그렇게 생각하는
1: 좋은 시대에 오래 앉아야 되죠. 예.
3: 예, 이런 약 좋은 약 만날까요? 정말 어찌 좋은지 밥도 다 먹고 어디나 아픈데 없이 지금 기분이 좋고 또 어디 참가도 좀 나를 못하겠는데 저 여자는 한일 그래서 집에

0: 그래서 날 먹고 그냥 그랬던 사람이 저렇게 활동하는 거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아무리 혈다 이 제일 솔직히 은혜 줬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0: 예, 야, 이렇게 좋냐고 나는 어디서 만나 같지 않다 너는 무슨
1: 내 몸에 맞으니까 제일 좋은 약이죠.
0: 예. 예. 너무 속감에도 또 아무리 계속 먹다 좀 더 솔직히 좀 더 써야 되겠다 했으네. 그래 아무리 좀 더 허겁하나 하고 또만 내처럼 이렇게 아는 사람 있는 것 같은 게 이렇게 또 힘추고 댕기까 모두 모두 이런 신기해야 한다만다.
1: 건강을 찾게 되니까 또 자연히 말하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
0: 자꾸 말하게 된다만다.
1: 맞습니다. 예.
0: 동충하도 먹어서 그렇지만, 동충한 사람이 어떤 게 그 좋단 말 들어도, 뭐, 다, 뭐, 뭐, 저기나, 먹어봐야, 먹어봐야.
1: 맞습니다. 예.
0: 예. 나 선생님 정말 이런 약을 광고를 해줘서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이 시간은 꼭꼭 듣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283-0666번에다 연결하시고 쌀이양님께 예. 되면 예.
0: 알았습니다.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왜?
2: 네.
1: 예. 연결하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제가?
1: 예.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3: 이 동성 샤서 이거 좀 다음 하기셔.
1: 예.
3: 된다 지금 40대 후반인데.
1: 40대.
3: 40대. 예. 근데 지금 40대 중후반부터 어전에 갱년기에 들어선다는데 저 갱년기에란 먹어도 좋겠습니다 이게.
1: 맞습니다. 우리 갱년기란 게 이론상의 나이로 말하게 되면 40, 50부터 55세 사이 한 10년인데 근데 지금 우리 많은 병들이 젊음으로 이동해 가기 때문에 40대가 곧만 넘어가지고서 그런 분들도 갱년기가 옵니다. 우리 갱년기란 게 또 병원에 가서 내가 뭐 불편하고 이런데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검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가 불편하니까 네가 몹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또 요 갱년기 들어가시게 되면 온몸에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나는 이런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골다공증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심혈관도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 골다공증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이때가 오게 되면 키도 작아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따가 갱년기에서라는 건데 불쇠로 열이 났다 불쇠로 차가웠다 이렇게 그리고 온몸이 다 불편합니다.
3: 온몸이 불편합니다.
1: 맞죠. 또 예.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하면 검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3: 그러니까 아무에 다 이롭단다.
1: 예, 그러니까 자기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몹쓸 병에 걸려서 이게 검사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불편하기 때문에 찾아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갱년기 우리 동청한 저 발행기문은 예, 지금 또 그 나이가 우리 18세가 되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한 40대 되는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전원을 믿고, 예, 뭐, 약이랑 꼭 내세 계신 분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데, 예, 계시로는, 예, 어떤
3: 40대? 40대 먹어도 좋겠습니다.
1: 그게. 좋죠, 예. 그러니까 손님
3: 좀. 이거 딱다가 물에다 먹어야 되니까 아니면 다음 그저, 그저.
1: 아니, 따스한 물. 따스한 물에 먹으면 됩니다. 따스한 물에다.
3: 꼭 따스한 물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거, 예.
1: 아니, 그러니까요. 뭐 너무 차게 되면 어떤 분들은 뭐 속이랑 좀 찬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위가, 예. 위랑 네. 어쨌든 분들이 찬 거 먹게 되면 자극받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따사물이면 됩니다. 그냥 또 입다 예.
3: 예 선생님 이게 위에람 장애람이 어떻습니까? 나는 위람 위가 이렇게 위에 장애람 좋습니까? 이게 나는 위 자꾸 장도 잘한다만 부림도 잘 나오고
1: 맞습니다. 우리 위라는 게
3: 위 자고 배 부리기 자고
1: 손님 중 갱년기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어느 단계나 다 네, 그렇죠. 병이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동청한 저 발음이면 한 가지 약으로 예? 오장육부를 다 치라는 약인데
3: 아, 오장육부
1: 오장육부를 다 치라기 때문에 손님
3: 중 나는 예, 간에도 지금 낭서 있다고
1: 맞죠. 예.
3: 들으십시오. 이렇단다 병원에서는
1: 예,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예? 간에도 좋고 우리 간이란 건 또 예? 체내 나쁜 노폐물을 다 해독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그 동청하초 발음이면은 간 공능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증상 있는 분들 우리 지금 소화란 배가 뭐 붓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알파 분해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위약에 좋은 위에 좋은 예, 다른 위약에는 없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약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 예, 역시 우리 동청하초 발음이면에서 해결받게 되고 지금 내시계신 분들 중한 병들이 안 됐다 해서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안 됐다던 병들이 우리 동청하초 발음이면에서는 해결받습니다. 손님은 우리 지금 소개하는 거 약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4,500m 이상이 아주 이런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게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서장약이 또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이 약은 유일하게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뭐 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양 소수를 달지지 않은 분들 손님이 이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 게 가게 되면 불쇠로 열이 났다, 불쇠로 차가워진다. 이게 다 음양 소수랑 다 되지 않습니다. 소화의 문제가 있고 손님이자 말하는 것처럼 간에도 문제가 있고 골과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예? 이런 모든 병들이 예? 우리 동생한테 발행하면 다른 약이 없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한번 써보십시오. 예.
3: 네, 선생님 손발이 조금씩 저리고요. 작고.
1: 그거 졸인다는 거예. 하나는 우리 그 골과병으로 인해서도 우리 그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이 갱년기가 오게 되면 무슨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조금씩 네, 조금씩 나타나면 예. 예, 내가 치료가 잘 되지 않게 되면 죽을 병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중해집니다. 어떤 분들이 넘기기 아주 바쁩니다. 이런 갱년기 예.
3: 예, 그럼 폐지하고 이 甲状腺结节
1: 아,
3: 이
1: 결절이, 결절이 있거나,
3: 예, 있단 말인가 또.
1: 예, 결절이 있거나, 종물이 있거나, 예, 이런 분들.
3: 네.
1: 우리 동청에서 바르기면 피모 포사균이라는 게 이게 우리 암을 저항하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 암 치료를 하는 분들이.
2: 네, 그래요.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건강 최대의 적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 하버드대학의 연구가 여기에 힘을 보탰는데요. 노동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업무와 일정을 스스로 조절해주게 하는 동시에 성과에 대한 확실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1년 뒤 노동자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 지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게 곧 나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되고 타인의 성과를 칭찬하는 일이 누군가의 하루를 건강히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개이던 대로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저녁에 도나 지역에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9도입니다. 우리주 산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0: 주인공 나탈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은 동화가 아니며 사랑에는 해피엔딩이 없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같은 여자들에게, 즉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나탈리는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처럼 예쁜 몸매와 얼굴도 갖추지 않았고 비좁고 정리정돈이 안 된 평범한 집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일상이란 힘겹게 일어나서 힘겹게 출퇴근을 반복하는 것으로 건축가로 일을 하지만 회사에서는 자신의 가치에 맞는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의 동료들은 그녀만 보면 커피를 타달라 쓰레기를 버려달라며 선 넘는 부탁을 하거나 자신의 일을 떠넘기기에 바빴죠.

안타까운 것은 나탈리 역시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데 익숙해질 만큼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발표회 자리에 서면 기가 죽어 준비한 만큼도 보여주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사람들의 요청사항에도 마땅히 되받아치지 못한 채 인생의 즐겁고 특별한 일에 대한 열망이나 기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출근해서 로맨스 영화를 찾아보는 실습생에게 그 모든 것이 헛된 꿈일 뿐이라고 잔소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탈리에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하철역에서 강도를 만나 몸싸움을 하다가 쇠기둥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마는데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가 그토록 부정하던 즐겁고 특별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나탈리는 예쁜 응급실에 예쁘게 누워있고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의사 선생님은 진찰을 하다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세계관으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탈리. 그녀의 세상에서 특별하고 행복한 일이란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만이 누릴 만한 특권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영화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계속하여 영화 어쩌다 로맨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나탈리가 이상함을 느끼며 급한 대로 의료 수거함에서 주워 입은 옷이 바비 인형이 입을 만한 드레스였습니다. 의아한 상황 하에 퇴원한 나탈리는 뉴욕 거리에서 호화로운 차를 타고 나타난 블레이크를 만나고 첫 만남에 그는 온갖 로맨틱한 대사를 읊어댑니다. 다시 돌아온 그녀의 집도 깨끗하고 넓으며 화려한 옷과 가방들이 즐비했고 회사에서도 그녀의 절친 조슈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최고의 건축가로 대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정하던 모든 상황이 현실이 되자 나탈리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순간 로맨스 영화처럼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름 블레이크와 데이트를 하며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조슈는 자신이 이사벨라와 결혼을 결심했다고 발표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나탈리는 그간 함께했던 조슈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깁니다. 초라했던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화려했던 모습이나 조슈는 유일하게 그녀의 작은 감정과 취향을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야 나탈리는 조슈를 사랑했던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낮은 자신감 때문에 조슈에 대한 마음을 부정했던 자신을 깨닫습니다. 나탈리는 결국 현실로 돌아오지만 그녀는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리 자신감에 차있는 모습이었으며 조슈와의 관계도 한 발짝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단순한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인생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 해결책이라는 교훈을 유쾌하게 풀어낸 영화였습니다. 이상 오늘의 추천 영화 어쩌다 로맨스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021년에 발표된 유엔 환경 계획의 보고에 따르면 지구상 전체 생물량의 0.01%를 차지하는 인류가 매년 지구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총량이 10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량에서 음식물의 관리와 보관 방법만 바꿔도 많은 양의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식재료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음식물을 폐기할 때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은 말 그대로 시장상 유통이 가능한 기간으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날짜를 말합니다. 구매한 식품을 먹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을 말하는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소비기한이 100일인 식품의 유통기한은 70일로 제정합니다.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 보관을 잘 했다면 일정 기간까지의 섭취

하지만 더운 여름철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는 식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또 품질 유지 기한으로 관리되는 제품인 소금, 설탕과 같은 양념류와 통조림, 맥주 등 제품은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지만 품질을 위해서 유지 기한을 잘 체크해둬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 가정은 냉장고에 모든 대부분 식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장고의 음식을 보관 기간을 어떻게 최대한 늘릴 수 있을까요? 우선 식자재의 특점에 따라서 손질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상추와 양배추 같은 채소는 칼날이 닿으면 색이 변하기에 손으로 뜯어내서 손질해야 합니다. 뜯어낸 잎으로 겉면을 감싼 뒤 랩으로 감아 보관해주면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음식물의 관리와 보관 방법만 바꿔도 많은 양의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식재료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자재를 장기 보관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진공포장을 하는 방법입니다. 진공포장은 공기를 제거해 팩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포장 방법으로 이는 산소와 미생물, 곰팡이, 해충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서 산화와 부패를 방지하고 맛과 향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보통 진공팩 보관은 일반적인 보관 기간의 두 배 정도 느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류는 1년 이상, 치즈는 최대 8개월, 쌀이나 파스타는 1년에서 2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진공 포장의 치명적 단점은 바로 진공팩의 소모 비용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회용 제품으로 환경 오염 같은 문제도 초래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장기 보관에 좋은 용기들도 많습니다. 그 소재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데요. 비닐 반찬통은 가격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가벼워서 사용이 편하지만 냄새가 잘 배고 변색이 잘 됩니다. 실리콘 용기는 뜨거운 물에 소독이 가능한 만큼 열에 강하고 깨질 염려도 없지만 재질이 불투명해서 내용물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내열 유리나 도자기는 위생적이지만 무거운 편이고 스테인리스 용기는 사용 기간이 오래지만 산 성분이 높은 음식은 또 피해야 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식재료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고 타인의 성과를 칭찬하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모여서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상당한 힘을 가진 별 일들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아보는 약속대로 지진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도착한 아보는 점장으로부터 리리가 잠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실로 들어갔다. 아보는 소총재도 림 부인을 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소총재는 왕아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지의 부인 세 분이 상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예약자 중에서 성씨가 서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보는 자리에 앉고 소총재는 아보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보는 바빴을 뿐이며 차례로 초대할 계획이었고 지난번 상숙에서의 대접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답했다. 소총재는 지난번 술을 과도하게 마신 점을 사과하고 정 사장으로부터 출판 계획에서 아보가 큰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책임감과 인품에 감탄했다고 했다. 이때 종업원이 왕아 씨와 고부인, 륙부인, 림부인을 모시고 개인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향기가 퍼지고 화려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격식적인 인사와 소개를 나눈 뒤 왕아 씨가 자리를 배정했다. 고부인이 앉고 그 뒤를 이어 서청재가 앉으며 왕아 씨의 정면에는 륙부인과 림부인, 아보가 자리했다. 문가에는 리리를 위한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푸짐한 반찬이 차려지고 고부인과 육부인은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짓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소총재에게 집중됐다. 소총재는 낯선 여성 손님을 만나면 의자를 앞으로 당기는 습관이 있지만 이번에는 왕아 씨가 미리 의자 다리를 걸어놓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왕아 씨는 웃으며 소총재에게 다가가지만 소총재는 오히려 차가운 표정을 보였다. 림부인은 소총재를 살짝 살핀 뒤 미소를 지으며 아보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부인은 북방 호트로 두 분 청재가 바쁜 와중에 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한 뒤 먼저 건배를 제안하고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 소청재는 세 분의 미녀가 상해에 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직 사무실에서 덮밥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왕아 씨는 웃으며 소청재에게 반찬을 떠주고 예전에는 상해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섬세함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륙부인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상해 사람인데 작은 월병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 림부인은 자신이 어렸을 때 군촌에서 자랐으며 하북과 동북 강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말했다. 륙부인은 자신이 상해에 처음 왔을 때 파슬리와 양파 가게에서 한 당황한 실수를 얘기했다. 고향에서는 대파를 한 묶음씩 사지만 상해에서는 일전에 파슬리 세 송이만 팔고 또 상해 사람들은 파슬리를 오직 생선 요리에만 사용하는 줄은 모르고 자신이 친구 집에서 파슬리를 먹어버려 큰 소동을 벌였던 일화를 전했다. 소총재는 웃으며 상해 방식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치고 세 분의 미녀가 말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직접 건배를 제안했다. 왕아 씨는 태연한 모습으로 세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왕아씨에게 건배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이야기만 이어간 점을 반성하며 직접 건배를 하려고 일어섰다. 왕아씨는 웃으며 소청제는 이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또 마시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리고 림 부인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버와 42여 년 만에 만나는 설렘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도 챙겨야 한다고 부드럽게 지적했다. 림 부인은 웃으며 아버가 대표로 왕아 씨와 한잔 마시는 것을 제안했다. 왕아 씨는 자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장미꽃처럼 빨개졌다고 말했다. 자신과 아버가 따로 마실 이유가 없으니 그냥 떨어져 앉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소청제와 아버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버는 크게 웃으며 좋다고 답했다. 소청제는 자리를 바꾸려고 일어나지만 옷자락이 의자에 걸려 잠시 몸을 가누지 못했다. 림 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자리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말렸다. 아버는 왜 그렇게 소청제가 무섭냐고 물었다. 림 부인은 아버의 귓가에 다가가 조용히 자신이 겁먹었다고 속삭였다. 여러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덕분에 저녁 식사 분위기는 매우 즐겁고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나타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중에 아버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오후 리리는 밖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었다. 오후 4시 30분경 머리와 손톱 손질을 모두 마쳤을 때 갑자기 식당 관리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청재와 아보 왕아 씨 일행이 곧 식당에 도착한다는 내용의 연락이었다. 리리는 간단히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리리는 미용실 복도에 몸을 숨기고 잠시 망설이다가 소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정말 스파이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았다. 소환은 도와줘서 고맙다고 답하며 정말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저녁에 식당에 한번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리리는 큰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물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안심시키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시끄럽게 하거나 왕아 씨를 때리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령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진원 같은 고급 식당에서는 절대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리는 그렇게 깊은 원한을 맺었을 리가 없다고 말하며 왕아 씨의 인품은 괜찮은 편이라고 변호했다. 소아는 구체적인 상황은 리리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소청재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상해까지 왕아 씨를 찾아왔지만 왕아 씨는 전혀 응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며 연락도 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리리는 만약 할 일이 있다면 왕아 씨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소아는 콧소리를 내며 무정무이한 곳은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저녁에 식당에 가는 것은 단지 소청재와 왕아 씨를 만나 술을 같이 마시려는 것일 뿐이며 이 정도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리리는 계속해서 만류하며 잘 이야기하고 화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답했다.

리리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갑자기 자신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용사도 계속해서 아무리 손봐도 마음에 들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저녁 8시가 거의 다 될 무렵 리디는 급히 지진원 식당으로 향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활짝 웃는 표정을 지운 뒤 실내로 들어섰다. 테이블에는 이미 소총재와 여러 부인들이 상당히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모두가 리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고 왕아 씨는 일어나 리리를 모두에게 소개했다. 정호본이 술을 따르려고 하자 리리는 모든 부인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자신이 예의가 없었던 점을 사과했다. 그리고 왕아 씨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두가 웃으며 함께 잔을 기울였다. 육 부인은 이렇게 술을 마신 상황에서 아범한 미녀들을 보며 혼자 조용히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흥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농담하며 아버에게 적어도 림 부인을 알게 된 로맨틱한 과정을 이야기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물으며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림 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안 된다고 거절했다. 왕아 씨는 옆에서 응원하며 로맨틱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림 부인은 수줍은 표정으로 모든 것이 너무 과장된 것이며 로맨틱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냥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북 지방으로 가서 기획 프로젝트를 상담하고 나무도 심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은 남편과 함께 갔고 상해 쪽에서는 아보 총재 일행이 참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보는 웃으며 그냥 일주일 동안의 일이었고 림 부인 남편이 조금 놀랐을 뿐 큰 일은 아니었다고 보충했다. 림 부인은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고부인은 그만두지 말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니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너무 대충 이야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아 씨와 리리도 함께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아버는 모두의 분위기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길 중간 양옆이 온통 사막이었으며 운전사가 그곳이 청나라 때 금광산이었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림 부인은 정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놀라며 안 된다고 정말 창피하다고 말했다. 육 부인은 림 부인의 입을 막고 빨리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재촉했다. 아버는 웃으며 운전사가 계속 경전을 읽었다고 말했다. 잠시 후 차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속도는 시속 70km까지 올라갔지만 실제 속도는 최대 시속 20km밖에 나오지 않았다. 차가 힘겹게 끙끙거리던 중 갑자기 언덕에서 많은 돌들이 굴러내려오기 시작했다. 고부인은 허벅지를 치며 정말 스릴 넘치다고 외쳤다. 림 부인은 얼굴을 붉히고 거의 울 것처럼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말 부끄러우니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버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차가 코너를 돌자 다이아 세 개가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운전사는 예비 다이아 두 개만 갈아 끼울 수 있었다. 운전사는 아버를 데리고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차에 돌아왔을 때 림부인은 차 안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다고 했다. 림부인은 아버 총재가 너무 과장했다고 말하며 정말 창피하니 그만해달라고 항의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어 림부인의 남편은 공포감에 온몸이 떨렸다. 운전사와 아버는 급히 림부인을 차에서 끌어냈고 림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울었다. 림부인의 남편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운전사가 앞바퀴를 확인했더니 아직 살짝 공기가 남아있었다. 모두가 다시 차에 타고 달렸는데 이제는 가속 페달이 제대로 작동했다. 속도가 70을 가리키면 실제 속도도 정확히 70이 나왔고 100을 가리키면 100 그대로 달렸다. 고부인은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봤다. 아버는 그 뒤에 차를 수리하고 림부인의 남편을 병원에 데려간 뒤 호텔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다음 날은 간단히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떠났다고 말했다. 육부인은 옆에서 웃으며 정말 그냥 이렇게 끝이냐고 묻고 아무런 궁금증도 풀리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이때 아버는 리리가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란 것을 눈치챘다. 아버가 이 디테일을 막 발견한 순간 개인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바람이 살짝 불어 들어오며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리리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때 서청재와 왕아씨의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소환이었다. 아버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리리는 뒤돌아보며 약간 당황한 듯 희귀한 손님이라고 말하고 정업원에게 의자를 하나 더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소환은 미소를 띤 채 아버에게 함께 온 손님들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버는 세 분의 부인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따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면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너무나 예쁩니다.
1: 아유, 너무나 예쁩니다.
0: 그러니까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박수를 해야죠. 네, 그 자신의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일본만큼이나 또 우리의 또 민족 복장을 입고 오시니 또 더 예쁘시네요.
1: 네.
0: 네. 아, 또 오랜만에 또 요즘 들어서 우리 가족이 드디어 또 한 분 한 분씩
1: 다시 더 돌아오셨어요.
0: 제자리에 오셨어요. 또 오늘 오신 학생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네, 한 분 더 오셨고요.
1: 네. 네, 이제는 다 원상복귀 되셨나요?
0: 그러니까요. 네, 이제 건강하게 서로 손잡고 아리랑을 부르는 길밖에 없죠. 아,
1: 그렇죠.
0: 네.
1: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네.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네. 건강하게 사시고
1: 네. 건강 관리들을 잘 하시고요. 건강하셔야지 우리 방송도 빠짐없이 나오실 수 있고.
0: 그럼요.
1: 또 아리랑도 네, 아주 마음껏 부르실 수 있고.
0: 네. 네.
1: 또 제가 지금 오늘 목감기가 좀 왔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가지고 안 할립니까?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아니, 않아요?
0: 또, 아니, 안 하, 전혀 안 할려요. 예. 네.
3: 머리만 멋있는구나.
0: 아. 헤어스타일이. 아, 그냥 점잖게, 아,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죠. 예.
1: 머리가.
0: 목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1: 네, 목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0: 네. 빨리
1: 여름이라시고요. 그렇죠. 네. 이제 여름에 접어드니까
0: 네.
1: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좀 머리를 좀 한번 짧게 잘라봤습니다.
0: 시원합니다. 아유, 그렇죠. 시원하네요. 예.
1: 흰머리가 좀 많이 나와서
0: 아, 안 보여요.
1: 안 보여요.
0: 네.
1: 네. 네. 좋은 것만 골라서 보시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우리 네. 눈에는 차, 아, 그렇잖아요. 사람은 네.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보면 안 돼요. 예쁜 네. 것만 봐야죠.
1: 네, 예쁜 것만, 네. 좋은
0: 그렇죠.
1: 것만.
0: 네. 네. 네.
1: 그러니까요.
0: 그 좋은 말만 하고 예쁜 말만 하고. 네.
1: 맞아요.
0: 네.
1: 한 뭐 사람이 평생
0: 네.
1: 평균적으로 한 3만 일 정도
0: 네.
1: 산대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0: 3만 일.
1: 네. 나이로 치면은 무슨 뭐 70, 80, 90 하면 굉장히 막 오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날짜로 따지면 3만 일 정도.
0: 그밖에 안 되네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0: 밖에.
1: 우리가 이제 네. 자는 시간
0: 빼고
1: 빼고 이렇게 눈을 뜨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가 일을 하고 무슨 뭐 아니면 뭐 놀러 다닌다든지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3만 다 합치면
0: 네.
1: 3만 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0: 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어차피 길지 않은 인생
0: 네.
1: 뭐 누구 눈치 보지 말고
0: 인생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1: 그렇죠.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거죠.
0: 그럼요.
1: 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드시고 싶은 음식 드시고
0: 네.
1: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0: 그럼요. 그리고 네. 주체하지 말고
1: 그럼요.
0: 지체하다가는
1: 네네.

0: 좋은 사람도 놓치고 그렇죠. 만날 사람도 놓치고 네. 그렇죠.
1: 고민하지 말고 네. 그 사람이 우리가 평소에 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살잖아요. 네. 걱정, 근심, 걱정이라고 하죠.
0: 그럼요.
1: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중에 한 80%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한대요.
0: 미리.
1: 네네. 아, 그렇게 되면 어쩌지? 이렇게 되면 에이. 어쩌지? 에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2: 네. 그렇게
1: 네. 그래서 길지 않은 인생을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그래요. 우리가 그 인생을 80, 네. 80을 산다고 할 때 그 사철가의 한 가사말이 저는 그 사철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단가라고. 근데 거기에서 인생이 모두가 80을 뭐 예전에는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뭐 병든 날과 잠든 날
1: 그럼요.
0: 걱정 근심 다 네. 제하면 네. 단 몇십 사는가? 단 40도 못 살 인생이라 하더라고요.
1: 40이 뭡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1: 40이.
0: 예.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근심 걱정 버리시고
1: 병든 날, 잠든 날, 근심 걱정하는 날 뭐 이런 걸 다 빼고 나면은 정말 좋은 날이 며칠 없다 이거죠.
0: 네.
1: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네.
0: 그래요? 여기 우리 학생분들은 학생분들 앞에서 연령을 따지면은
1: 그러니까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네. 갑자기 가끔씩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0: 좀 성숙됐다고 해야 돼요.
1: 네. 그렇죠.
0: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니까.
1: 그렇죠.
0: 네.
1: 예전에 한 20대 때 때는 뭐 정말 세상 뭐 무서운 줄 모르고 뭐 살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꾸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0: 네.
1: 또 한 번 더 머리를 좀 한 번 더 써보게 되고
0: 성숙됐어요.
1: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못하는 짓이 없네요. 그죠?
0: 우리 여기 앉으신 학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저분들이야 네. 뭐 이제는 뭐 아주 뭐 산전 수전 뭐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라
2: 네.
1: 네, 그렇죠.
0: 조금 더 인생을 살아봐야.
1: 그럼요. 네. 아, 물론 그렇죠. 그럼요. 저는 뭐 아직 네. 저분들한테 비하면
0: 그럼요.
1: 애기죠.
0: 배우셔야죠. 네. 우리 학생분들한테서 정말 이런
1: 네.
0: 어떻게 인생을 더 아까스럽고
1: 뭐,
0: 멋지게
1: 그렇죠.
0: 보낼 건지
1: 네. 앞으로도 뭐
0: 배우셔야
1: 이제
0: 돼요.
1: 아직도 제가 살면서
0: 네.
1: 겪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0: 네.
1: 그래도 좀 뭐 즐겁게 살려고요.
0: 즐겁게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자, 네네. 제주 아리랑을 배워보시죠.
1: 네. 네,
0: 어떠셨어요, 지난 시간에?
2: 재밌었어요.
0: 저희 반장님이요.
1: 네.
0: 반장님이, 그, 사실 예전에 제가 그, 여기 서극판에다 막 이렇게 지름길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그 찍으신 걸 보니까 저는 막 놀랐어요. 아주 그냥 잣대로 그냥 꼭꼭 맞게 삼각형도 딱 이렇게 쳐서 지름길을 표시하셨더라고요.
1: 네, 그래요. 교과서 같이.
0: 너무 잘하셨어요.
1: 그러셨습니다.
0: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니까 정말.
2: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매수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0: 그래요.
1: 그렇구나.
2: 명절 축제의 기분으로
0: 곱게
2: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0: 오늘 너무 예뻐요.
2: 웃음과 지능 치는 민요 시간을 서진 역에서 막 달려옵니다.
0: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최고의 행운과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0: 아유, 근데 점점 젊어지세요.
1: 사실 뭐 우리 학생분들만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게 아니고
0: 리온가 선생님도
1: 저도 금요일을 너무너무 기대해요.
0: 그럼요.
1: 왜 그럴까요?
0: 네.
1: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2: 선생님 두 분이 웃음꽃 넘치는 교실을 만들어주셨으니까.
0: 예. 그렇죠. 사실 영화 선생님은 내일 뭐 휴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여기서 에너지를 더 받아가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여러분들한테서는 또 지혜와 삶의 에너지
1: 그렇습니다.
0: 받고 가는 거죠. 자, 제주아리랑 피워보시죠.
1: 제주아리랑.
0: 네.
1: 어떻게 배우기 전에 그래도 우리 오미란 선생님께서 오늘 목 상태가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쭉 한번 좀 불러보시고 우리 학생분들이 또 그 선율을 좀 되살릴 수 있게 머릿속에

0: 서 뭐?
1: 응?
0: 뭐더라? 넘어갑서.
1: 저울 시간이에요.
2: 아 넘어갑서.
0: 넘어가야 돼요. 응. 다시 한번. 네.

0: 잘하셨어요. 네.
1: 그러니까 속도가 네. 속도가 원래는 이렇게 너무 빠르지
0: 지금,
1: 않고
0: 지금 늦죠?
1: 아니 이게 정상이에요.
0: 정상이에요?
1: 이게, 네네. 우리가 항상 너무 빨리 해가지고 네. 박자를 맞추기가 조금 더 어렵잖아요. 네, 이러면 네. 장단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네. 하나 둘 셋
0: 하나 둘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주라 한라산, 그 다음에 님 따라, 음이 높잖아요. 그럴 때는 가성으로 님 따라 가성으로 하시면 돼요. 진성우를 네. 진성으로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네. 음력이. 그러면은 가성으로 바꾸셔서 자, 제주라 한라산만 한번 해볼까요?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가성을 바꾸셔서 꼭 진성으로 진성으로만 불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바꾸셔서 우리 오미란 선생님도 한번 네. 가성을 내보세요.
1: 네.
0: 님 따라 이렇게 자
1: 님 네. 따라 오른 산
0: 네 이렇게 네. 바꾸셔서 진가성을 네 이렇게 혼합해서 부르시면 돼요. 네 혼성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혼성창법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진가성을 진성? 진가성을 네 같이 곁들여서

0: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 노래도 이제 혼성 이중창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1: 네.
0: 남자 소리와 여자 소리를 함께 곁들여서 한다고 해서. 근데 가성과 진성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혼성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잘하시네 오늘.
1: 네.
0: 처음에는 박자를 좀 맞추기 힘들어하셨는데. 네.
1: 하나 둘, 네. 아 지난 시간에 걸 네. 잊지 않으셨죠? 하나 둘 셋 땄다 하나 둘 셋 땄다. 그냥 앉아 계실 때 움직이시다가 그 우리는 그 특히 무용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
0: 무용.
1: 예. 네. 엉머리 장단에도 딴따따따
0: 네.
1: 이 있잖아요 동작이.
0: 네. 앉은 자리에 앉아서도 율동을 하시면서.
1: 이러고.
0: 아리아리스라리로구 돌시구나 넘어가서
1: 하나 둘
0: 동따따 동따따 이렇게 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널 몽시범 넘어갔어. 하나, 둘, 셋, 갔다. 네, 바로 들어가야 되죠. 네, 서가 두 장단입니다. 서, 따, 따, 쿵, 따.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장단.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장단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두 장단을 하고 나서 바로 제주라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널멍시멍.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0: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 네. 왜 이렇게 장단을 조금 늦게 들어갔냐. 네. 이유가.
1: 이유가.
0: 열 박자를 지금 이분들이. 아. 그 있잖아요. 널멍시멍 뭐뭐 갑소 하다가 열 발짝 다 채우세요. 다 채우다 보니까 호발세가 없잖아요.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열 발짝을 그냥 발로 꽁꽁 밟아서 열 발짝을 내가 다 채워야지 하시다 보니까 호발세가 없습니다.
1: 뭐 갑소
0: 하나 둘 쉬세요.
1: 네. 그러니까
0: 두 박자 쉬셔도 되고
1: 한 장단만 하시고 한 장단은 쉬어도 됩니다.
0: 쉬어도 되죠. 네.
1: 하나 둘 셋
0: 하나 둘 셋
1: 쉬어도 됩니다. 널 멍시멍 넘어갔어 쉬어
0: 해주라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네.
1: 근데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섯 개를 세는 것보다 박을 치는 게 좋습니다.
2: 맞아요. 네. 삼각하고 하나 둘.
1: 삼각
0: 둘 하나 둘 삼각 대 하나 둘.
1: 이렇게. 네. 삼각
0: 둘 하나 둘
1: 삼각
0: 셋 하나 둘.
1: 그러면 두 장단이잖아요. 널 멍시멍 넘어갔어. 쉬셔야 돼요. 나중에는. 왜냐면은 아니면은 안 쉬면은 다음 구절을 넘어갈 때 숨을 바꿀 시간이 없거든요.
0: 그렇죠. 호흡이
1: 네.
0: 안 되죠.
1: 네.
0: 호흡이 안 되니까.
1: 아, 그래도 맨 처음보다는 정말 네. 많이

0: 좋아지셨습니다.
1: 그쵸.
0: 네. 우리 반장님은 이제 뭐 박사를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2: 예, 네. 잘 배워준 덕분에.
0: 아 글쎄, 뭐, 잘 배워주는 거는 뭐, 제가 알죠.
1: 네.
0: 아니. 네.
1: 잘. 저 허심 아시죠?
0: 네.
1: 예,
0: 네,
1: 잘 가르치죠.
0: 그럼 못 배워주나요?
1: 잘 가르치죠.
0: 못 가르칩니까?
1: 네, 잘
0: 못 가르친다고 그러면 갈게요, 제가.
1: 잘 가르치죠. 네.
0: 자, 그래서 박사를 치실 때 꼭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손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1: 네.
0: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그 16살부터
1: 네.
0: 민요를 배웠잖아요.
1: 네.
0: 16살부터 민요 배웠는데 우리 전하자 선생님이 항상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서서
1: 네.
0: 꼭 박을 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왜 박을 안 치니? 꼭 박을 쳐야 돼. 계속 박을 쳐야 돼. 계속 그 얘기를
1: 네.
0: 뭐 이렇게 안 치면 얘기하고 안 치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1: 네.
0: 뭐 어떤 노래를 배우든 꼭 박을 친단 말이야. 뭐 양산돔 이러면서 수업을 할 때 발성하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한쪽 손은 이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또 되니까.
1: 네.
0: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시험을 볼 때
1: 네.
0: 무대에 올라가서 다른 무슨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이렇게 네. 하면 안 되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보십시오. 서가지고
1: 서면 선생님이 안 보여요.
0: 밑에서
1: 아유.
0: 이걸 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1: 아.
0: 이걸 안 하면 마음이 안 놓이는 게 막 뭔가 들릴 것 같고 막.
1: 공연하다가 공연할 때 그러면 좀.
0: 아니 공연할 네. 때도 했죠. 몇
1: 했어요?
0: 번.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 버릇을 또 고치고. 근데 수업할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는 자꾸 이제 새로운 노래를 배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박을 치면서 배워야지 빠르니까.
1: 네.
0: 그게 무슨 전공자라고 해서 박을 무조건 잘 뭐 지킨다는
1: 네.
0: 그런 뭐
1: 그렇죠.
0: 법은 없잖아요.
1: 그러면 이제는 조금 몸으로 우리가 박을 칩시다.
0: 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 갔다가 하나 둘 할 때는 저 돌아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돌아오면 되죠. 네, 이것도 좋겠지만 정말 어떤 경우는 습관이 되면은
0: 네.
1: 공연을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습관이 돼가지고
1: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0: 시험 볼 때 밑에서

0: 장단도 넣고 예, 예. 넣고. 네. 절시구나 절시구나 넘어갔어. 아 이러면 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 분씩 불러보시면 어때요?
1: 한 분씩 해봅시다.
2: 시작이 됩니까?
0: 어 금방 시작했는데요. 아니 넘어갑소인데 저는 자꾸 뭐 얼씨구나 저 얼씨구
1: 넘어갑소
0: 넘어갑소
1: 그러니까 이게 제주 그 방언이 네. 예, 있어요.
0: 네. 어,
1: 우리 뭐 갑서예 뭐 이렇게
0: 혼자 없어예
1: 뭐 이런 예. 서예 우리는 뭐 갑소 우리 그 함경북도는 또 뭐
3: 꼬마
1: 없어 네. 어집서 저집서 네. 이러잖아요. 네. 저 여기는 서
0: 갑서
2: 지방
1: 예, 지방마다 네. 그런 자기 잡서 목읍서 네. 뭐 네. 이렇게 네. 자, 해봅시다.
0: 한 번 더 불러봐야 불러보시고 예, 나서 하실 건가요?
1: 집체로 예. 한번 하고
0: 그래요.

0: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네. 한 분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 네.
0: 자, 한 분씩. 반장부터 또. 아니,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 반장부터 해야 돼요.
1: 그럼요.
2: 독창 가수.
1: 반장, 아이, 뭐, 반장님부터 부르셔야.
0: 반장도 독창 가수지.
1: 네. 네.
0: 자.

0: 잘하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1: 잘하셨어요. 독창 가수
2: 먹이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0: 먹이셔도 괜찮았어요.
1: 저도 먹이셨어요. 네. 말하는 네. 것도 힘들어요.
0: 네.
1: 그래도 해요.
0: 괜찮아요. 네.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조금 잠깐만 저분은 조금 더 낮게 해드립시다. 네.

0: 잘하셨어요.
1: 네. 옆에 분. 좋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0: 지난 시간에 너무 잘 부르셨거든요.

0: 잘했어요. 네.
1: 자, 그 다음에 계속 하셔서.
0: 네. 네.
2: 네.
0: 괜찮아요.
1: 마이크를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네. 들어서 들어서 네. 가까이 갖다 놓으세요.
2: 네.
1: 아니,
0: 괜찮아요. 움직여도 돼요. 네네. 네. 네.
1: 그래야지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0: 자,
1: 네. 조금 더 가까이 놓고
0: 네.
1: 네. 앞으로 쓱 끌어당기세요.
3: 뭐 다니겠다. 동작이 나.
1: 아니 동작이라도 나가야지.
0: 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괜찮죠?
1: 그럼요. 네, 네. 괜찮습니다.

0: 아이나. 아니 아이나.
1: 두 시간인데 두 번 사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분은
2: 뒤에 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1: 잘 배우셨어요.
2: 마이크가 없어요.
1: 네, 마이크 틀어 하시면 돼요.
0: 아이 해야지.
1: 예. 네?
0: 여기서 하.
1: 네.
3: 저도.
1: 그럼요.
0: 봐봐요, 먼저.
1: 자. 괜찮아요. 마이크 들어 주시고요.
2: 네. 맞춰 주고 계세요.
1: 자.

0: 잘하셨죠.
1: 아니 감기가 걸 저기 아직
2: 안 나오셨어요.
1: 안 나오셨어요.
2: 네. 네. 네.
0: 그럼요.
1: 그래도 뭐 아주 여유 있게
0: 잘하셨어요.
3: 네. 네. 같이 하죠.
0: 자 오늘 처음
3: 같이 하라고.
0: 예.
3: 네.
4: 하죠. 네, 하겠습니다.
0: 그럼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 그럼요. 예, 괜찮아요.
3: 아유, 옆에서 조금씩.
0: 자.
1: 자.

0: 네.
1: 와우, 첫 시간인데.
2: 워낙 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3: 네. 이 언니 보내가지고 네. 조금 연습해.
2: 그래요.
3: 갖고 같은 게 하자가 잘안 돼.
2: 아니, 잘, 그래도.
0: 진짜 잘하셨어요.
2: 네. 같이 부르세요. 같이.

0: 잘하셨습니다.
1: 아유,
0: 아니 이제는 그냥 그 안 부르시면은 이야 내 괜히 안 불렀다 이렇게 후회하실 것 같아요.
2: 그럼요.
0: 아까 마지막에 하신 저 학생분은 소심하게 지금 안 부르겠다고 하다가 너무 잘 부르셨어요.
2: 안 부르면
0: 예.
1: 미칩니다.
0: 네. 미치죠.
2: 손해 보는 거죠.
0: 미치죠. 네. 네.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2: 아이고 네. 시간이 뭐 또 이렇게 빨리도 흘러가고
0: 그러니까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설을 또 배우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장단이 조금 어려운지라
2: 그렇죠.
0: 여러분께서 더 단단하게 꼭꼭꼭꼭 다지고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일자를 공고히 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영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3: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일한이었습니다.
4: 또 봐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조원청심안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청심안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병 치료 약품은 세 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미춘의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다시 말하자면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전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0: 신기약제 조합으로 들어 있는데요.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 골꼬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기본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집에 있다면 많이 지켜보시오. 그럼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증상에서 증상으로 끝마치는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관한 일정 이론 체계를 더불어서 림상 표현을 포함한 이런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한내 학설입니다. 그럼 심폐열이 심한 임상 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기침을 잘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 와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전 등심하로서는 거진 1년 되게 먹고 있습니다.
0: 아, 어떠세요?
2: 예, 원래 나는 심조통 관심병이 있습니다.
0: 예.
2: 그래가지고 심장약도 좀 많이 써보고 했는데 그난 효과가 그래서 거기서 이든지 이번에 이 저런 등심하를 먹으면서는 이 현저한 이 낮은 효과 나는 게 알겠습니다.
0: 네, 그래요?
2: 예. 예, 답답하다면은 이 도로 지르고 놓은 것 같고 우리 또는 이 심장이 막 이러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신규리가 또 고르지 않아갖고 맥이 떨어져서 예. 꼼짝 못하고 또 예. 입안에서 예. 냄새가 자꾸 나고 그 다음에 목이 입이 자꾸 마르는 것 같고
0: 예.
2: 숨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이 심장약 갖고 다니지 않으면 또 사탕껌도 같이 갖고 다녀야 된다.
0: 어, 예, 입 말라서. 그렇죠.
2: 예.
0: 입에 냄새가 나고 해서. 예.
2: 예
0: 그렇죠.
2: 대화하면 냄새도 나고 입도 마르고 이래가지고 예, 계속 이렇게 예, 고다니는데 예, 이 지금 저런 등심하는 먹은 후부터는 예, 뭐 내가 이런 거 갖고 왔는데도 예, 정말 영 편합니다. 이 냄새 나는 것도 예, 자기절도 알리지 않습니까? 입안에 어떨 때 이런.
0: 아, 그렇죠. 자기절로도 알릴 때 있죠. 많죠.
2: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증상까지는 기본상 다 나왔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2: 예. 예. 그리고 그 기침 마른 기침 막 나오기를 빼면 얘 목이 딱 말라들 때도 얘요 어쩔 수 없이 막 뭐 힘들다 했으면 좋겠는지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예 기본상 지금 나왔습니다. 이런 증상이 하이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심장이 막 아프고 이런 것도 많이 떠가지고 신줄도 지금 영고로 지금 증상이 됐습니다.
0: 그렇죠. 보온 제품 쓰셔서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특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다라는 것 같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혈압도 좀 예, 높았습니다. 그게
0: 예.
2: 혈압약도 부활식 먹다 하나씩 드리고 지금 하나씩도 아예 먹습니다.
0: 아, 그렇죠.
2: 혈압이 영 온정됐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심장병 예. 치료했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 예.
2: 그러니까요, 이, 전 등심만을 내 먹으면서 여러 가지가 이거 개선되는 게 영 알리고, 예. 특히 이 심장 한 번씩 아프다 하면, 예. 뭐 어쩔 수 없이, 뭐 심장약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고, 주시화 같은 거를 지금 근본상 이 효과 없었댔습니다. 다른 심장약을.
0: 심각할 정도는 그렇죠.
2: 예, 그런데 지금 내 영 이렇게 정상적이고 혈압도 그렇고 하니까 나의 영 편합니다. 이거.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를 믿어도 됩니다. 예.
2: 정신만은 그냥 계속 꾸준히 쓰려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하루에 예. 한 번 내지 두 번 알 수는 수말로 예. 내려오지 마시고 그러면 심장 때문에 끄떡 그 문제가 생긴 일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보조 제품은 기본으로서 견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 예, 그렇지. 수모할 수 있는 건 난 견지에 먹어야 되죠.
0: 수모할은 예. 절대 떨어지면 효과 없습니다. 수모할 밑으로 아, 떨어지지 마세요. 그러면 한 번 내지 두 번. 이거는 자기들로 예. 조절하면 됩니다.
2: 예. 끝난 혀가 좀 괜찮으니까 어좀더 이렇게 양을 줄여도 되는 거
0: 양을 줄이면 안 됩니다. 예, 차수를 줄이셔.
2: 아, 그런데요.
0: 예, 하루 내지 한 번 내지 두 번 이 가운데서 선택하면 됩니다. 한 번 했다 다시 또 돌아와 두 번 해도 됩니다. 예, 예.
2: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0: 예, 건강 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저도 잠시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고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고 숨이 잘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자다가도 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죠.
3: 살아나 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0: 예.
3: 매일 그러면 살았는데 이전에 숨이 영 잘 올라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래 한 번도 그렇게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예 하고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아니, 혈압이 높은 게 또 선생님 등사에 됩니다.
0: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던 게 잠을 잘 잡니다.
0: 그렇죠.
3: 기침쓰게 하던 게 기침하지 않고 예, 목에 가을을 마르면서 이발을 확 씻어봤습니다.
0: 예.
3: 근데 목에 가을도 싹 없어졌고 이발 그렇게 씻었던 게 쓰겁지 않습니다.
0: 그럼요. 예, 예.
3: 저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바다바다도 쓰겠습니다.
0: 예, 좋은 청심환이 시름 넣고 쓰시면 빠르고 효과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좋은 심장병 치료 궁약에 속합니다.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주선남부.
0: 예, 네.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어떤 날은 이거 쓴 지 어떤 1년 반.
0: 아, 예.
4: 1년 넉 달은.
0: 넘어서, 예, 예. 예. 1년 반을 거의 간다, 그렇죠. 예,
4: 처음에는 어떤 예. 뭐냐면, 밤에 잘 때면 자꾸 심장이 떼끔떼끔 아파나고, 뒤까지 태우고. 그래서
0: 예.
4: 입이 쓰고, 예. 입이 마르고.
0: 예.
4: 입이 냄새 나던 거라서 그거는.
0: 아.
4: 그거는 없어진 적
0: 어떻게 말하면 그게 큰 문제죠. 장성도 예. 어떻게 좌우할 수 없는 일인데, 예.
4: 그러지, 나 운동 제거해야 돼요.
0: 저, 치솔질 해도 안 되고.
4: 네. 예. 그리고 저기, 밤 와서 역동에 밥 잘 먹어요.
0: 그렇죠. 위공도이 좋아지니까.
4: 예. 예. 소화도 잘. 밤 잠은 좀 잘 자요, 지금.
0: 맞습니다.
4: 예. 어떨 때는 7시간씩 자요.
0: 어, 그럼 됩니다.
4: 예.
0: 6시간, 7시간 자면 됩니다.
4: 예. 예. 그리고 혈압약 내가 몇십 년째 먹다가 지금은 그래서 혹시나 이라 먹지 않아요.
0: 아, 몇십 년 혈압약을 드셨는데 거의 끊다시피 했다. 그렇죠. 예. 대단하죠. 심장병 치료가 네. 바로 그렇습니다. 보온제품이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그래, 나 이 약이 좋은 게 조금 내게 맞길래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먹자고.
0: 예. 차수를 네. 조절하는 차원에서 드시면 네. 알수는 절대 수 말리려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4: 한 번씩 먹다 한 번씩 먹다 이렇게
0: 그렇게 하셔. 예. 네. 심장 때문에 끄떡 다른 큰 문제를 부말리려는 거의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4: 예. 네. 예. 효과 빠르고 더 좋아요.
0: 예. 그렇죠. 예. 네. 예. 예. 네. 건강 장수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예, 좋은 점심한 수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1년 넘어 썼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두근 거려서 숨쉬기도 바빠하고 예. 그래서 입에서 냄새 그래서 어떻게 나는지 꼼짝 못하고 그 이빨이 아프다 아무것도 진짜 온몸 그저 막 숱이 나는 것 같은 게 예. 예. 그리고 그저 혈압이 높아서 막 그저 눈알 빠지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이에 선생님 감기 듣고 소리 아 병원은 또 얼마 실려 갔겠습니까?
0: 아 병원에 실려까지
5: 예,
0: 갔습니까?
5: 좋은, 예 좋은 생심한 쓰고서 지금 입안의 냄새 이빨이 아픈 것도 다 가시지고 지금 모재비를 못 눕던 게 모재비를 눕고 아이 혈압 조절이 잘 돼놓고 머리가 흐릿흐릿하던 게 말아가지고 그리고 그런지 어느 게 밥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밤잠 잘 자놓고 정신하고 영 좋습니다. 막 날아날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5: 네. 그래 계속 장기적으로 쓰려고 전화드린 겁니다.
0: 네, 그렇게 하셔. 열심히 복용하셔서 심장 때문에 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증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5: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한 이 처방 자체는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폐지시도 있는데요. 그리고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처방 자체는 견제서 복용하시겠다며 심장병 때문에 다른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이런 일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복용하신 벌써 첫날부터 시작해서 가슴이 침침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이 똑 떨어지고 숨쉬기 힘들고 이런 증상이 경감되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벌써 한 주일 사후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뒷가슴에다 뭐 돌을 딱 누르고 있는 것 같고 반드시 누워자서는 내 앞가슴에다 큰 바위돌이 내리 누르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많이 줄어드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일단 25일 그 좌우 이상으로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심박수가 거의 실리부치가 좁아가 생기던 문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감에 팡찬이 있던 문제 심방세동이건 아주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방에 그 판막을 말합니다. 그 판막이 보다도 떨기게 되면 정말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메시만 쓰고도 그 펑션이 또 큰 수술에 속하는데 황창간 심방세동 같은 것도 해결받더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신조통 같은 것도 많이 해결받더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때때로는 뭐의 문제인가 하면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일종 뭐 호흡계통에 혹은 또 거울과의 건파체 뭐 수면장애 이런 단독으로 입감해 출혈생에 이러하게 엉뚱한 치료에만 매달리다 보게 되면 심장병 치료를 많이 늦추는 경향이 생겨서 우리 건강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면에서 개선을 가져오면서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100분의 92 심장병 환자들이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 들으셨겠지만 해도 지금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을 줄였다, 가지수를 많이 줄였다, 혹은 또 차수를 줄였다. 기본으로 지금은 어제는 네 대딸 복용하지 않아도 심율이 정상이고 혈압이 정상이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어서 심장병 자체는 제대로 수축이완 수축이완의 증상으로 한다면 우리 모든 그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혀끝이 재빨갛게 되거나 입술이 새까맣게 질리거나 반드시 자기 힘들어지거나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거나 정상 심율은 60자 벗어져서 7, 80자 자하면 됩니다. 60부터 100자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벌써 90자가 벗어지게 되면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잠잘 때게 되면 어떤 분들은 누워 자지 못하고 앉아서 댁에다 베개를 고이고 자던 분들이 보온 제품을 드시고 반드시 측으로 마음대로 누워 잘 수 있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하품을 대고 하고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픈가 하면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자체는 소화공능장애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공능의 약화가 위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면 위에 들어간 음식을 완전히 부수지 못합니다. 이걸 제대로 대체적으로 부수어야 간에 들어가서 다시 재분해 재합성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통 그 우리 탄수화물 당이라 하죠. 이것은 위에 잠복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제일 길면 2시간입니다. 단백질은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4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은 기름 같은 이것은 그리고 흰살 고기 같은 것은 보통 한 그 시간이 좀 꽤나 3시간 내지 4시간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걸 다 분해 위에서 제대로 간에 능겨놓을 수 있는 이런 조건까지 가져가게 되면 충족하게 위동력이 조화되는데 심장 공능의 약화가 위동력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의에서는 심장은 위 어머니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입금이 출입이 생기고 지하통이 생기고 지하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병

0: 치료를 하는 분들은 쉽게 치아를 교체할 예산을 하지 말고 심장병부터 치료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맥이 똑 떨어지고 소변 차수가 작고 이것도 역시 심장 功能과 관련이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놀라고 부종이 하시니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서 올라오고 배가 아프고 이런 증상은 조약에는 지금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시면 여러 가지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의각 신약대학방 분주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총지수는 89.2점으로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조에서는 2026년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수능상 건강생활계를 과학보급 3종 활동을 펼쳤습니다. 근래 우리주에서는 소비시장 질서 최적화, 소비봉사체계 완산, 시장 소비 활력 제고에 주력하고 소비 기반 시설을 1층 튼튼히 하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량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략을 다했습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총지수는 89.2점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데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소비혁신지수, 소비만족지수 두 지표는 모두 전성 1위를 기록하며 우리조 소비환경건설 성과가 지속적으로 공고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입니다.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은 길림성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 인정을 정식 통과했는데 우리조에서 유일하게 해당 명단에 선정된 단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총지수는 3년 연속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조 시장감독관리,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환경건설사업에 대한 긍정으로 각 분경과 상가의 성실 경영과 친절한 봉사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우리조 중점 민속문화관광 대상입니다. 민속원은 조선족 민속문화를 핵심으로 무형문화재 플러스 관광 플러스 소비 융합발전 모식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조선족 풍정을 체험하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안심소비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주미 연결시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지도하에 민속원에서는 높은 기준으로 표준화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을 내오고 소비자 고발 처리 분쟁 조정 등 제도를 완산해 관광객 소비 만족도를 꾸준히 높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운영경리 손염유입니다. 올해 민속원에서는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안심 소비 환경을 공고히 하는 도대에서 종이공예 무형문화재, 특색향도, 동물소통 등 세 가지 새 경영 모식을 추구하고 다섯 가지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또 몰입형 체험을 통해 민속문화 내포를 발굴해 관광객들의 체험 수준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관광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적극 해결하고 관광객들의 문의의 상세에 대답해 관광

0: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남 관광객 전회사입니다. 이거 소비 환경이 매우 투명하다고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실제 가격 그대로이고 별도의 추가 비용도 없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심 체험은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는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 수호 봉사 중심 9곳이 마련돼 경외 관광객들의 안심 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미들입니다. 중국 옷은 양식이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 벌 샀습니다. 상점 판매원들이 모두 간단한 로어를 할 줄 알아 의사소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근래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사업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소비자 권익 수호, 소비 신심 진작, 소비 환경 개선 등 중점 사업에 주력해 감독관리 봉사 체계를 꾸준히 완善하면서 우리 주 소비자 권익 수호 사업이 세 단계로 도약하고 전주 소비 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겠습니다. 시장감독관리 부문에서는 악의적인 고발 행위를 정확하게 단속해 소비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한 한편 온 오프라인 일체화 립체적 소비자 권익 수호망을 구축해 권익 수호 봉사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소비환경건설지도처 사업일꾼 초성함입니다. 전주적으로 ODR 기업 244개, 소비자 권익 수호 봉사 중심 370개가 있으며 관광 관련 플랫폼 시범 단위 14곳을 구축하고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 수호 봉사 중심 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조 민속원은 성내 제1진 안심 소비 시범 집결구로 선정됐습니다. 10개의 부문과 손잡고 악의적 고발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 량원 소비 환경을 수호할 때 관한 지도 의견을 내왔고 4차례에 걸쳐 186명을 이상 고발 행위 명단에 넣었습니다. 2025년도 길림성 소비 환경 지수 측정 평가 사업은 길림성 당위 당학교 과제조가 앞장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소비 보장, 소비 품질, 소비 안전, 소비자 권익 수호, 소비 혁신, 소비 만족도 6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 체계를 내오고 소비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 발전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종 공식 평가 보고를 완성했습니다.
1: 5월 21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2진 곤종 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혼촌시 1건, 중점 사건 1건, 왕청년 2건, 중점 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62.5%를 차지합니다.
0: 원초는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입니다. 단인간 그는 변경의 뿌리 내리고 묵묵히 기여하면서 삼합진의 시설 완선, 산업 흥성, 변경 안정, 변방 공고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는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견고한 목표하에 실천으로 변경촌의 발전 난제를 풀고 조심으로 변강의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초는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건설하며 변강에 기여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합진 변경촌 건설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024년 갓 부임한 완초는 기초 선행을 견지하면서 오수 도관망과 배수로 대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공 난제를 해결해 기한 내 준공을 보장했습니다. 현재 삼합촌, 북흥촌은 이미 오수 도관망 전면 피복을 실현했고 대중 주거 환경이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변경촌 기초시설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완초는 정책 플러스 봉사 플러스 문화 조합 조치를 내놓아 74명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에게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11명이 특색산업 발전에 뛰어들도록 주동했으며 삼합동산구에 고모커피 역참을 내와 331국도 연산의 명소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가과입니다. 벽면의 벽화는 모두 완부장이 우리와 함께 그린 것이고 많은 물감들도 완부장이 우리를 도와 구매한 겁니다. 최근 완부장은 우리를 도와 6만 원 자금을 해결해 줬는데 이 돈으로 커피숍 설비를 갱신하고 부분적 기초시설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합진 북흥촌에서 완초는 변경 자원과 조선족 문화에 입각해 기초

0: 시설 건설, 가옥 개조 승격, 환경 향상 및 정돈 등에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짙은 향토 숨결과 특색 풍정을 지닌 이 작은 마을이 새로운 활기를 띠겠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상부 부상 완초입니다. 근날에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불함삼사 문화관광유한회사를 유치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5월에 착공했고 현재 부문적 민박이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급으로부터 358만 원을 쟁취해 북흥촌 문화관광 재고 대상을 건설함으로써 북흥촌의 전반 문화관광 환경을 제고시켰습니다. 완초는 초심 담당을 견지하면서 실천과 땀방울로 변강 발전의 꽃을 가꾸고 고수와 기여로 변강의 안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완초입니다. 삼합에 와서 사업한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변경에는 작은 일이 없고 모든 일이 민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종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데 기층 간부이면서도 무상부상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변경 안정, 대중의 행복은 모두 조금씩 쌓아가는 실천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일태에 하루라도 있는 한 저는 본분을 다하고 이 땅을 잘 지켜 조직의 양성과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렵니다.
1: 대중들의 과학 숭상, 건강 생활 이식을 높이고 사회 조화 안정을 소화하는 사상 방어선을 튼튼히 하기 위해 주 과학기술협회에서는 일전 성과학기술협회 학회봉사중심, 성반사교협회와 손잡고 연결시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2026년 전국과학기술일꾼의 날 과학숭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조당희 당학교 전임 교육장이자 교수인 서군령이 과학숭상 건강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서군령은 전형 사례를 들어 기층 간부와 광범한 대중들이 일상 업무와 생활에서 과학숭상 건강생활의 좋은 습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단옹사회구역 과학보급기지를 참관하면서 불량 정보를 배척하고 과학송상 건강생활을 하는 경험과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활동에서는 건강무료진찰도 동시에 진행해 주민들에게 진료, 상담과 건강지도를 해줬습니다. 연결시 과학기술협회 판공실 주임 류관영입니다. 이번 활동은 권위 있고 전문적인 과학보급 강의를 통해 기층 간부와 반사교 섬유꾼, 광범한 주민들이 반사교 본질을 잘 알고 사교를 식별하는 기본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과학을 숭상하고 사교를 배척하며 평안 사회를 함께 건설하는 량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6년 연변주 과학기술협회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숭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활동의 첫역입니다. 다음 단계 주최 측은 대학에서 계열 과학보급 강좌를 전개해 선전면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과학숭상 건강생활이식을 제고함으로써 평안연변, 건강연변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0: 축구의 고향 연변에서 축구는 일반 운동이 아니라 여러 시대 연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정신적 상징입니다. 가베리그 시절 전국을 감동시킨 응원 풍경에서 수박 할머니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오늘날의 동북축구 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의 모든 발걸음은 축구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늘 본 방송국 기자는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을 찾아 축구에 열정을 쏟았던 뜨거운 세월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입니다. 연변팀 홈 경기가 열릴 때면 이곳은 우렁찬 함성과 환호 소리로 가득합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지만 열정 가득한 축구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원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동북축구 연맹전이 정식 개막하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맞붙게 됩니다. 이른 아침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위는 경기장 25호 상가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축구팬 연맹의 거점입니다. 머지않아 그는 연맹 회원 20여 명과 다른 축구팬 협회 대표들과 함께 후코트로 떠나 고향팀을 목청껏 응원할 예정입니다. 연맹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축구팬 복장과 응원 깃발, 현수막, 응원

0: 구호, 응원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또 연변 특산물도 가져가 현지 축구 팬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 연변 축구 매력과 연변 축구 팬들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연변 축구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자 공유회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20회 넘게 축구를 관람한 오랜 축구 팬으로서 그는 연변 축구의 변화를 모두 지켜봤는데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한순간도 식지 않았습니다. 공유입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인 1996년, 1997년부터 연변 5동팀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축구에 빠졌습니다. 2015년 연변팀 성적이 좋을 때 친구의 소개로 축구팬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서 본 경기는 할빈 의등팀과의 홈경기였습니다. 잊혀진 추억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떠오르며 축구의 고향 연변의 뜨겁고 감동적인 모습이 재현됩니다. 공유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직접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고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수박 할머니는 직접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1,000원을 들고 선수들에게 수박을 사준 그 따뜻한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을 줬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 축구팬들도 당당한 모습과 축구팬 문화를 보여주며 축구팀과 축구팬 모두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베 리그의 감동적인 응원 풍경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동북축구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팬들의 축구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유위를 비롯한 연변 축구 팬들은 선배들이 이어온 축구 불씨를 이어받아 꾸준한 지지로 열정을 증명하며 행동으로 연변의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근일 공유 자전거 500대가 훈촌에서 운영에 투입돼 주민들의 일상 출행과 관광객들의 관광에 편리를 주고 저탄소 환경 보호의 새 선택에 도움을 줘 도시 여유로운 교통 체계를 1층 풍부히 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DD청귤 공유 자전거 500대는 도시 중점 구역을 연결하는데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해 변경 소도시의 녹색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현재 공유 자전거는 이미 고속철도 훈춘역, 연변대학 훈춘 캠퍼스 구역 등 장소를 피복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청귤 연변 총대리 사철생입니다. 공유 자전거가 중국에서 운행된 지 이미 10년이 되며 주민들의 마지막 1km 출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공유 자전거는 도시 교통을 혼잡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에 대한 효과도 뚜렷합니다. 이제 주민 수요에 따라 점차 시내 위치를 초과해 모두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렵니다. 현재 시험 사용 단계에 있는데 세울 자리도 비교적 적기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 자전거가 훈촌에 등장한 것은 녹색 출행에 호응하고 지방 관광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 조치입니다. 이제 운영 측은 주민 출행 수요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세워둘 위치를 최적화하며 운영 유지 봉사를 완성하고 자전거 배치, 검사 보수와 청결 사업을 잘하며 안전 편리를 보장해 공유 자전거가 편민 관광 조력의 민생 도구로 되게 함으로써 훈촌 관광 시즌에 새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동북문화산업교육회 및 투자유치 추천소개 대회에서 2025년 길림성 문화기업 30강, 성장성 문화기업 3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위원회사, 연변 완선이 문화관광발전위원회사, 길림호동 서풍과학기술위원회사, 연변 봄날미디어위원회사가 길림성 문화기업 30강에, 연변 당림문화미디어위원회사, 훈춘 방천 삼강국제관광집단위원회사가 길림성 성장성 문화기업 30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안도현에서는 신용으로 증빙대체 개혁을 심화하고 신용데이터 공유에 이탁해 전용 신용보고서로 여러 종이 증빙을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여기저기 다녀야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0: 2026년 도무시 장간진 제2회 두견화 감상위원 활동이 20일 강릉 양생곡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서화 촬영 창작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도무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예술가들이 두견화 꽃바다에 모여 현장에서 창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필목으로 꽃바다

0: 황관을 그려내고 카메라로 장안진의 생태의 아름다움을 찍어 예술의 힘으로 장안진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1: 5월 20일 도나시 혼인등기처 결혼등기 업무가 도나 백화청사 4층 새 사무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마침 5월 20일 혼인등기 고봉기와 겹쳐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4시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먼저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우리 활동 5월 31일까지만 하게 되는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입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17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을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립니다. 예, 17과를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해드립니다.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약을 쌀 때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더 없습니다. 예, 그 외에 반년 드실 수 있는 비속을 드리고 눈에 떨고 넣는 생물 제품으로 된 예, 예, 이걸 세병살이를 드리는데 이 세병살이면은 석 달 드실 수 있습니다. 예, 36 꽉 사시면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 꽉을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에 드리기 때문에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해 드립니다. 예, 현금을 감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00

0: 99원이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에 이런 야생 해삼 뇌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에 이번 깜짝 이벤트 우대 활동 기간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 가지고 문의하시고 우대 활동에 참가하신다 할 때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세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에 약 세곽을 더 드리는 게 이번 우대 활동에서의 포인트입니다에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활동에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풍한 습을 빼주면서 공파치 허증을 치료해주고 간 기능을 높여주고 간을 보양해준다. 간이 심줄 인대 근육을 관계하셔. 관절병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그 우리 장약 심리방이 특별히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혈관 안에는 습기가 있는 하는 데 대해서 현대의학이라는 게 서의를 말합니다. 중의학이라는 게 중의를 말하죠. 습기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현대의학하고 중의학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현대의학은 혈관 안에는 습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혈관 안에 습기가 존재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혈관 안에서 흐르는 것은 혈액이고 그 혈액이 주요 구성 부분은 쇠장 혈장이라는 게인데 혈장에는 단백질 수분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구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과학적으로 엄격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이가 말하는 습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인체 내의 수액대사의 불균형 상태를 의미하는데 혈관 안이 내 용물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주요하게는 중이는 습기는 몸이 붓기면서 부종이 생기거나 몸이 무거운 감이 나타나고 머리가 묵직하고 감긴 듯한 이런 느낌이 들거나 사지가 나른해나고 쉽게 피곤해하고 혀의 설태가 두껍고 끈적끈적해지는 이런 등이 림상 표현을 동반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이 장약 내신 방 먹기 전에 이야기는 고혈압이야. 왜 저는 방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2: 그러면 저는 세 가지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0: 예.
2: 2년 4호에 장약 신내방 먹으면서 여기까지 먹던 혈압이 약간 약을 딸 만에 끊어버리고
0: 예.
2: 장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 버거리 그렇게 잘 됩니다.
0: 아, 원래 잘 됩니다.
2: 예, 신경적으로 예, 그래서 거리나 예, 12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거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연대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지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좀 시야에 납니다.
0: 아, 예.
2: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머리 어지럼증이 인차 이렇습니다. 지금은
0: 예, 어지럼증이 빨리 이렇습니다.
2: 굳이 다 떠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얼굴에 검정 버섯이 많았습니다.
0: 예.
2: 이 약 쓰면서 예, 검정 버섯이 없어지고 예, 얼굴색이 좋아져서 예, 보는 사람마다 이뻐졌답니다.
0: 아, 예.
2: 내가 소개해서 예, 내 친구와 친척들이 여러 명 쓰고 있는데
0: 예.
2: 그런 사람마다 다 호흡을 보면서요. 오히려 나를 괜찮았어.
0: 아, 예.
2: 네. 저는 이 약밖에 쓰고 있는데 이 약밖에 안 쓰는데 이제 이 약을 그거 보가지 못한다.
0: 아, 예.
2: 이 약으로 많은 혜택을 예,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예, 이제 남편하고 어쩌서나 예, 방식으로 이 약을 쓰고 예상입니다.
0: 쓰면은 예. 꼭 좋아집니다.
2: 예,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배달 받아왔는데 예, 정말 선생님한테 예,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0: 아, 예, 저희가 고맙죠.
2: 예,
0: 예.
2: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도 장약 생리방을 먹고 있는데 여러모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예, 황등센 고혈압 환자입니다. 예.

0: 돌아가자 나 혈압약을 그도 한 30년 먹었겠다네. 그도 그 먹는 법인가 하래 아침 전에 그도 그것도 소약하고 그도 두 시간씩 놓고 먹어도 그런 소리는 뭐 아셨었지만 신경 얼마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놓고 그냥 항상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뒷골이 아프고 그러는 게 주사님 강의를 듣고 이 당역 신뢰방위가 혈압조절이 그렇게 조절을 잘 되냈어. 정말 먹은 게 아닌 게 알아서 막 혈압조절 정말 이것만 먹고 이제 혈압조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너무 이 원래 먹던 소약 세 가지를 동안 시간을 다 제뿐 이것만 먹는데 혈압조절 너무 잘 됐어요. 야도 따라빠만 혈압약 뚝 떼서 이것만 먹는데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된다.
1: 잘 된다 원래. 예, 정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은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치료해 주시. 그리고 이 약에는 또 혈압이 낮다, 높다를 조절해 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글래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는 게입니다.
0: 예, 혈압 조절이 다 올라갔더니 그다 없어졌습니다. 딱 정상입니다, 혈압이. 내가 몇 번 검사해도 혈압 수치가 영정사라고 이사들도 놀랍던 내 그리 혈압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는 게 어찌 이렇게 없었는가. 그리고 난 또 지난해 내 말한 게 이런가. 우리 동무들 어찌 혈압약 어찌게 하면 지금도 뭐 수면에 혈압약 되는 약이 어디니까 이 약밖에 있는 것들 내 동무들 보는 엄마가 신체가 턱 자랑합니다.
1: 아,
0: 네. 내 혈압 나쁜 우리 친척이고 다 아는 게 어떻겠어. 아, 그래서 난 좀 얼마나 신기하고 기쁜지 모르겠어. 지금요, 편안하게 삶의 혈압소도 잘 되니까.
1: 그렇지.
0: 그래서 난 또 예, 신경계세요 혹은 뇌경색이 있으세요. 야, 이 병이 발작한다 하면 앞뒤가 하시는 것은 신경계세요 어디 그리 싫어됩니까?
1: 신경계세이 제일 중요한 병입니다. 심장병 중에서.
0: 앞뒤가 하신 것, 꽉 쫄린 것처럼 아프고요. 예. 뒷골이, 뇌경색도 뒷골이 세게 아프고요.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무슨 약은, 별난 약 다 쏟아야 되는 게 이 약 먹고, 지금, 예. 이 병이 발작한 다음에, 지금, 병원은 1년에 몇 번씩 입원한 지 그거 잘 불려서 그것도, 병원 입원에 나오면 또, 반복이 오고, 병기 지금은, 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병원은 모르고, 병원 입원이라고 아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 아, 예.
0: 그리고 신경세 나사를 앞쪽 왔으면 쫄들면 앞이고, 땀이랑 또, 발작한다면 땀은 얼마 흘리지 말고 머리부터 박아가지고도 온몸이 너무 아파서 그러지.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 지금 이하고 먹고 땀이 나고 앞뒤 가슴이 쫄들면 아프고 저녁에 잠을 미냐 못 왔습니다. 신경질이라는 것도 어떻게 나는지. 이게 지금은 그중 사이 다 없어지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 그래서 나는 그모의 것도 이 약만 먹으면서 안 남은 인생을 버릴 예산입니다.
1: 예, 그래도 됩니다. 예.
0: 예. 이 약 정말 유명한 약입니다.
1: 예.
0: 그, 난, 여러 한 가지 문제 할 것은, 우리 조카가 있는데, 조카에, 어쩌거나, 항상 위가 더부룩하고, 아파하고, 식구물이 올라오고, 그래, 병원에 가서 너무 아파 검사하니까, 위궤양에 위가 헐었답니다.
1: 아, 예.
0: 그래, 뭐, 나랑 식구물이 올라오고, 또 위가 쓰리고, 아파서, 이런 증상이 이 약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지금.
1: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홍경천하고 천궁이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염증이 있고, 아, 또 더부룩 하면서 또 배가 세게 붓긴다거나,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위가 그 아프거나 짱하지 않을까, 예. 이런 걸 완화시켜주고, 예. 소홍하고 당기가 또 배합이 잘 됐기 때문에, 예, 미세순환이 아주 잘 되게 하죠. 예. 그래서, 아, 그 위가 헐었다거나 또 그 이 그 위궤양에 온 이런 상처의 그런 이런 요 생긴 요 주변이 위점막의 혈류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예,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또 식후물이 자꾸 올라오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위가 자꾸 아파나는 이런 분들 위산이가 너무 많이 분비된다면은 위가 붓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예, 이런데 치료작용이 아주 좋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아, 예. 알아. 전화번호
1: 241-7979번입니다. 예.
0: 예, 알려주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20여 년 동안 예, 소약인 고혈압약을 예, 몇 가지 시술을 세워놓기 먹고 산적이나 고혈압 환자인데
1: 예.
3: 오늘날 선생님이 예, 장약 심내방이 강의를 듣고 소리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8살 싸움 먹고 소리 예, 혈압약을 뚝 끊어버리고 소리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사설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아, 예. 제 원래 그렇게 잘 되는 약입니다. 혈압약.
3: 예. 혈압. 숨이 많이 차고 네 경색이 와서 예, 머리가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땀이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이렇게 자꾸

0: 하고
1: 예, 신경질이 나고, 예.
2: 여보세요?
0: 예, 아이디 낀가?
1: 어째
0: 오케이.
1: 그렇게 그거 좀저잘 그런 게 되는데 저기 그 신호가 잘 되는 데 가서 말하시오.
0: 예, 방문 여기서 하는데, 예.
1: 어째 그렇게 자꾸 끊기는지 모르겠습니다.
0: 글쎄 말이.
1: 예.
0: 그래가지고 소리. 잠도 와요고 신경질이 이제 자꾸 나고 또 멘붕까지 와가지고 예.
1: 예.
0: 말 하나 웃거나 이렇게 해도 얘 당기우고 또 눈꺼쪽이 부들부들 이렇게 뛰어가지고 부들부들 고생을 했는데
1: 예. 네.
0: 얘는 설상고원이 야생 약새 특히 홍경초는 이 해발이 5,400m에 사는 자란적이나 산소 저장량이 특별히 많고 연황금으로 이렇게 불리우는 군량한 약재들이 들어간 약을 써 그렇는지 이전에 많은 약을 써본 것과는 완전히 약 효과가 다르대다 이게.
1: 예,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번 적이나 뭔가 이벤트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36각을 배달받았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뇨약 심리방 오랫동안 쓴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이약 덕에서 막이 건강 찾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하하, 예.
3: 예. 저는 오시산이 두고 나서 반신 질질 굽고 다니던 게 지금은 뭐 걸른 데는 아무런 문제 없고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어느 상에 약이나 뭐 먹자 말에 채꼬지 떠올고 정말 그런 뭔가 밥 먹자 해도 다 줄줄 흘리며 엄청 고생해서 많은 이 광고약도 쓰고 많은 친구도 하고
1: 예.
3: 친구도 얼마만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골약이 병원약을 썼지만 얼마간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더란 말입니다.
1: 예.
3: 그러다 실망 가지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고산지대의 그런 4,500m 이상의 이런 악랄한 지구에서 산소를 많이 가지고 나온 약이라 하지. 그 다음엔 이게 공농조치가 딱 중풍 후유증 치료된다 하고 써있고, 그 다음에는 뭘까? 그, 심근경 세계 관상동맥 경화에, 내동맥 경화에 모든 관심병 치료한다니까, 요 약이 딱 그저 뇌병과 딱 맞더란 말입니다. 저는 심장도 두드려라는 사람이지. 비혈부족으로 그저 엄청나게 고생하고 혈압이 낮아가지고 이런 병까지 왔댔는데, 그래서 요약 쓰면 딱내 치료될 것 같았었는데 약을 써보니까 소장약이 옛날부터 소장약이
1: 좋다는 예, 원래 말을 많이 들었지 않을까 우리들.
3: 그런 뭐 기회가 없어서 이런 거 쓰지 못했는데 실상 써보니까 정말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게 아유 이 홍경초는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야생약재라
1: 맞습니다. 예.
3: 거기에다 아이 한두 가지 약재다 연한금도 한 가지도 아니고
1: 네
3: 여러 가지
1: 가지나 들어갔습니다.
3: 4가지나 들어간 아이 연한금 들어갔으니까 약이 좋을
1: 좋을
3: 효과가
1: 수밖에
3: 좋을
1: 없지.
3: 수밖에 없대 고모니까
1: 예, 그렇죠.
3: 그리고 이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용해시키고 하니까 심장도 그렇게 그래서 도마진에 얼리숨이 올라오고 앞쪽 가슴 빨래지 따뜻해서 아파가지고는 거서 또막땀 범벅이 되고 하던 게이 약수는 지금 병원 모르고 살고 얼마나 거서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편안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약을 쓰면 정말 요렇게 거서
1: 또 부러진 이야기지 않을까.
3: 거서 정말 요렇게 단단한 좋은 걸로 써야 되지 이저 거지 아예 공동조치 이유 있지 않은 약을 쓰니까 아무런 효과도 못 보고 돈만 낭비라고 기가 막혀.
1: 거의 거기 공농조치에 딱 씌워 있는 거 그거 딱 보고서 쓰는 게 거기가 제일 그 맹지한 선택입니다. 예. 그래 그래 꼭 예. 예, 꼭 그거 보고 써야 됩니다.
3: 그게 정답입니다.
1: 예.
3: 그랬다나 이렇게 완화를 정말 새로운 인생 바뀌도 됐고 저
1: 그렇지.
3: 옛날에는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던 게 지금은 정말 살 욕심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이번에도 이제까지 5년 이상 먹었지만은 이번처럼 정말 이렇게 그런 이벤트 활동이 좋은지 좋은 게 없대 부모님과
1: 그렇습니다. 예.
3: 문의하게 되면 새 통주니까 나는 그저께 배달 받았는데 약은 있었지만은 어찌겠어 이 어른 길을 놓치면 다시 없대 부모님과
1: 맞습니다.
3: 길을
1: 예.
3: 잡았을 때 그래내라고 배달 받았습니다. 그래 선생님 한 가지 그런 뭐니까 내가 소개한 분이 우리 두 집의 할머니 두부 쓰고 있고 오래비까지 쓰는데 이거 배달 받

0: 했다고 전화해달라.
1: 아, 예. 이번에 오다, 오라잼, 이, 우리 할도 끝이 난다, 예.
0: 예. 그래서. 그래서 그 할머니 홍 도와줬습니다. 원래는. 아. 이 보호 피워놓고 밥이라 떨어가지고 잡섰던 게 어쩌는 모습. 제비를 잡수고 나와 활동도 하고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딸도 이 갱년기 종합증으로 심장이 나빠가지고 지금 쓰는데 딸도 용 도와줘서 용 기뻐한다. 그리고 오래비 두면서 그 이렇게 지금 새기 와서 주원했던 게 이 약 쓰고 나와서 쓰기 시작한 게 어쩌는 이롭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1: 그래서 이게 뭐 9번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이 중리학에서는 습기는 몸이 붓기면서 부종이 생기거나 몸이 무거운 감이 나타나고 머리가 묵직하고 감긴 듯한 이런 느낌이 들거나 사지가 나른해나고 쉽게 피곤해하고 혀의 설태가 두껍고 끈적끈적해지는 이런 등이 림상표현을 동반합니다. 예, 예, 그러나 이 림상표현은 혈관 내 존재하는 실제적 물질이 아니라 인체의 전반적인 생리상태를 묘술한 표현 일 뿐입니다. 예. 습기는 경락이 흐름을 막아놓고 기혈 운행에 영향을 주지만 혈관 속에 직접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중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예, 환자분들 지금 소개되고 있는 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시는데 약을 선택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분들 꼭 진단을 받아야만 내가 약을 선택할 수 있는가고 망설이는데 지금 우리 방송에서 소개되고 있는 약들을 보면은 OTC 약입니다. 예. 이 OTC 약이라는 것은 약과기 쓰여 있는 주치 공능을 본인들이 잘 보시고 본인이 병증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소개를 듣고 그 약이 어떻게 좋다라고 좋더라고 하면은 자기절로 선택할 수 있는 이야기가 OTC약입니다. 예. OTC약은 진단을 하지 않고도 본인이 마음대로 공농주치를 잘 보고 본인이 증상에 따라 선택했을 수 있는 이런 약이죠. 예. 그러나 나는 꼭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 약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정규적인 병원에 가셔서 현재 선진적인 설비로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 서약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 중약을 선택하는데 그 중약을 선택하면서 꼭 그 자기 검사한 그 내용하고 그 중약 안에 거기 공농주치에 자기 그 치료하려는 그 내용이 딱 적혀 있는가 그걸 딱 보고 선택하는 것이 제일 명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일단 병을 치료할 때는 약이 대원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야생에서 자란 약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공 재배한 약재인가에 따라서 병을 치료형을 하는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리고 같은 약재의 이름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거라도 예를 들어 홍화 이래도 예. 서장이 홍화하고 그저 일반 그 지방이 홍화하고 약 효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1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산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랐고 특히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그런 국가보물급 그런 그 서장약입니다. 예, 중약으로 다 나왔죠. 예, 서장 같은 이런 지역이라 할 때 발달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자원이 잘 보호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 약재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비교적 많습니다. 예, 그러나 서상을이나 이런 몽골이나 이런 그 해발이 아주 높은 이런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방, 남방이나 북방을 보면은 경제가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원이 엄중하게 파괴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 약재가 기본상 적죠. 예. 자연산 약재가 좀 있더라 하더라도 또 해발이 낮고 공기 오염이 많습니다. 예. 이런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평지에다 약재를 많이 심습니다. 예, 이런 곳이 약재하고 장약 심리방 그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이런 설산고원 지구에서 야생에서 자란 이런 약재와는 그 약효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런 말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약이 예, 어떤 분들이 전화 와서 아, 약이 너무 비쌉니다. 이런 분들 있죠. 예. 예, 지금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서장이 야생약제는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저희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어째서 장약 심리방이 아, 그 이렇게 비싼가 하는 이런 환자분들이 있는데 예, 장약 심리방이 들어 있는 약제들은 해발이 아주 그렇게 높은 곳에 야생약제

0: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이 자연산 약재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것만큼 약 효력도 다른 약들에 비해 약 효력이 아주 강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항상 잘 쓰는 그런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후라는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 약이 어느 만큼한 가격이면 그 제품도 그만큼한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우리 서상이 그런 장약심리방어는 완전히 이게 다른 이런 약이라는 이런 말씀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약심리방의 약과기 치료범위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고 기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딱 치료범위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기와 혈을 보충해준다 할 때 면역력이 아주 올라갈 수 있죠. 파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 보충해주고 혈도 보충해주는데 우리 몸이 기가 부족하다면 몸에 피가 충분해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기라는 거는 피를 밀어주는 이런 힘이죠.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인 소홍화라든가 홍경천, 황계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와 혈을 보충해 주면서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주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약 심리방을 만드는 데 주요 약재들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또 면역력을 아주 높여주죠. 사실 중약 성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항산화 작용은 대부분 여러 성분이 협동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딱 찍어서 싼다 강양화지다 쓰다 강양화지다 이렇게 몇 가지 항산화지라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인체 대사 과정 중 자연적으로 산생하는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기는 그 세포 구조를 공격하기 때문에 노화나 염증 질병을 유발할 수 있죠. 항산화 물질은 이 자유기를 제거하고 우리 신체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항산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놓고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이럴 때는 사과가 자유기 공격을 받아서 사과라는 세포가 변합니다. 이런 사과가 산화되는 데 저항하는 것이가 바로 항산화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몸에 비유하면 우리 몸에 좋은 군대가 나쁜 놈을 몰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약 심리방을 제조하는데 그 주요 약재의 그 황계라는 이런 성분 가운데는 유효 성분인 황계 다당체 황동류 화합물은 자유기를 없애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습니다. 연구 결과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항산화 작용을 해주죠. 그리고 서홍화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사프란 배당체하고 사프란 쓴색소하고 크로신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비타민 E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은 만성염증하고 또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 아주 강력한 이런 작용을 하는 이런 그 약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바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많은 사람들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같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것 같은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 만난 길고양이의 표정이 달랐거나 버스 창밖으로 본 하늘빛깔이 달랐거나 옆자리 동료가 건넨 인사말이 유난히 따뜻했던 겁니다.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매일 똑같지 않은 것들, 우리는 그 작은 다름을 얼마나 자주 알아보고 살아갈까요?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각지는 개었던 데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때론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3, 4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8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0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각지는 개었던 데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때론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8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0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2: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2: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2: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지금은 성공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해온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전문가가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내면의 변화를 아주 솔직하게 들려주는 개인적인 경험담인데요. 제목은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다시 강조하며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운 주요 원칙들을 또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전문가는 강의하던 대학으로부터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그리고 섬의 북쪽 해변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도착 후 안정이 되자마자 그와 그의 가족은 매우 생산적이고 즐거운 일상 계획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모래사장을 달린 후 그는 두 아이를 맨발에 반바지 차림으로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필을 위해서 사탕수수 바 옆에 있는 외딴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전화도 없고 회의도 없고 급한 일도 없는 매우 조용하고 아름답고 평온한 분위기였죠. 그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대학의 중심부에서 떨어진 한쪽 끝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대학 도서관 뒤편의 서가에서 이 책이 저 책의 제목을 들춰보게 됩니다. 그때 한 권의 책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빼내어 읽게 된 한 구절이 그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읽었다고 하는데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격, 즉 공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행복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이 아이디어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자기 결정론을 믿고 살아왔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이라는 이 표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생전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정신적인 대혁명과도 같았으며 때를 만난 좋은 아이디어 같았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몇 번이고 곰곰이 생각하게 됐고 그때부터 그것은 그의 인생 사고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가 이 간격의 틈 사이에 서서 밖에 있는 수많은 자극들을 내다보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신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자신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극과 반응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큰 흥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기 조금 전 그들은 낡고 빨간 자전거에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한 아이는 둘 사이에 다른 한 아이는 왼쪽 무릎 위에 태우고 사무실 옆에 사탕수수밭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한 시간 정도씩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 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좋아했고 시끄럽게 굴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지나가는 차량도 거의 없었고 자전거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아서 대화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통 부근 해변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200m쯤 걸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자리를 펴고 앉아 점심을 먹었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모래사장과 섬의 고지대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는 아무런 방해 없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최소 2시간씩 1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리에와 신뢰 수준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 그들은 주위 사람들, 아이디어들, 아이들, 집필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 장례 계획 등 여러 종류의 화제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더 진지해졌고 성장 과정, 인생 각본, 감정 및 자신감 상실과 같은 그들 내면의 여러 가지 세계에 관한 이야기로 옮겨지게 됐다고 합니다.
깊은 대화를 하면서 그들은 여러 내면의 세계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그 속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공간, 즉 선택의 자유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어떻게 사고틀이 짜여졌고 이 사고틀이 자신들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내면의 세계로 흥미롭고 모험적인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어떤 것보다 재미있고 황홀하며 더욱 매력적이고 더욱 많은 발견과 새로운 통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성장과 성과가 컸던 것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 대화할 때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때는 자신들이 직접 개입됐기 때문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지 못하고 즉 자신을 선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몇 가지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들은 강한 욕구와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에 중단됐던 대화를 다시 시작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감정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한 열쇠는 대화하는 것, 특히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소중한 것이고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사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 우리는 한 부부의 진솔한 내면 여정을 통해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채우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대화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느껴봤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돼서 멋진 꽃들을 피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남긴 이 커플입니다. 로베르트 슈만과 클랄라 슈만의 이야기와 그들의 사랑을 꽃으로 노래한 작가곡집 미테르의 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꽃은 언제 어디서든 기쁨을 주는 존재다. 기쁜 날 빠질 수 없는 인류 공통의 준비물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마운 부모님에게, 또 언제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꽃을 선물합니다. 특히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전하는 꽃다발은 그 어떤 꽃보다도 특별하고 빛날 것입니다.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자 부부였던 슈만과 클랄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도 이렇게 특별한 꽃이 등장합니다. 바로 1840년 9월의 어느 날 밤 결혼식을 기다리던 시간에 슈만이 클랄라에게 선물한 꽃다발 같은 가곡집 미르테의 꽃입니다. 사실 슈만과 클랄라의 사랑이 결혼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한 시련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르테의 꽃이 더욱 의미 깊은 작품으로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하자면 집안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한 한 쌍의 연인 이야기입니다. 클랄라의 아버지 프리드히리 비크는 당대에 매우 유명한 음악 선생님이었고 슈만은 그의 제자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슈만은 손이 마비가 오는 등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클랄라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스타 피아니스트와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고 나이도 많은 슈만이 아주 사랑에 빠진 것이죠. 당연히 클랄라의 아버지는 이 관계를 결코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장까지 가야 했고 두 번에 걸친 재판 끝에 클라라는 슈만과 결혼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눈물겨운 사랑을 지켜낸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고 이후 6명의 자녀를 낳으며 비교적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 클랄라가 슈만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열렬하게 사랑한 남자와 평생을 함께한 것이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을까요? 독일에서는 결혼이나 신부를 상징하는 꽃으로 미르테, 즉 은매화라고 하는 하얀 꽃을 꼽습니다. 향기가 매우 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슈만은 이루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클라라와의 결혼을 기념하고 그 기쁨을 노래하고자 독일 가곡 26곡으로 이루어진 미르테의 꽃을 작곡했습니다. 괴테와 루케르트, 바이런, 하이네 등 그가 평소에 좋아하던 시인들의 시에 선율을 붙였습니다. 이 가곡집에는 꽃을 주제로 한 노래가 특히 많습니다.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설레고 감사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연꽃,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이, 동쪽 나라의 장미 등의 곡에서 슈만은 결혼에 대한 모든 기쁨을 온 세상의 꽃으로 축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슈만은 결혼 후 작곡에 더욱 매진했고 클라라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큰 원동력이 됐을 겁니다. 그 결과 낭만적이고 독보적인 작품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특히 그는 독일 가곡 작곡에 주력했는데 클라라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무대를 직접 기획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음악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던 부부의 음악은 오늘날까지 서양 음악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요, 똑같지 않은 것들, 우리 하루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사실 하나하나가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자, 오늘 아침 여러분이 마신 커피 온도는 어제와 같습니까? 오늘 본 노을은 어제보다 더 붉지 않나요?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웃는 뉴는 어제와 같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매일 반복되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3: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영길시 현대병원에서 허리 질환을 무료로 치료해 드리던 이 봉사활동은 이제 5월 30까지, 즉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비용을 받고 치료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며칠 남아 있으니까 이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했으면 합니다. 연락하실 분들은 모두 265-2120번입니다. 허리 질환이 왜서 이같이 그 여러분들한테 무료 치료를 해드렸는가 하면, 이 두 가지 병이가 제일 흔한 병이면서도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증상만 공제하는 소염제, 지통제 혹은 격소치료, 여러분들이 봉폐주사를 맞았다 하는 것이 바로 격소치료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게 될 때에는 수술하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0: 영길씨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강주사료법. 예, 부강주사라 하면 모두들 처음 들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 방법은 영길씨 현대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례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새로운 치료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나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이고, 이 치료는 일반 소염치통제나 또는 격소치료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름으로 세포재생료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치료법이 개발돼 나와서 지금 림상에서 치료 어려운 여러 가지 인한병, 난치병, 특히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그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드리고서 무료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무료 치료는 무슨 방법인가 하면 허리 질환을 치료할 때 그 근본적으로 이 검사비만은 비용을 받습니다. 기본 검사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혈상교, 뇨상교, 혈당 검사, 심전도. 예, 이거는 기초 검사이고, 그 외에도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엑스레이 혹은 CT나 MRI 촬영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검사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이것조차 못 내겠다 하는 분들은 병원 측에서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아시고 일정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병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어떤 분들은 건강 기초가 너무 악화된 상태, 즉 말해서 중의적으로 기혈이 많이 부족돼서 얼굴색이 어둡고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리는, 이게 바로 기혈 부족을 의미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우리 지금 남동생이 그런 저기 지질이 수술을 했습니다. 지질을 한번 수술했는데 많이 낫답니다.
0: 어디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했습니까? 예.
2: 현대병원에 가서 주사 맞았는데 많이 낫답니다. 그래 한번 좋긴 좋은데 별로 좀 두 번 가서 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내일이 가는 날인데 두 번 치료를 하러 가는데 그 친구 한 명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랬다.
0: 그분은 무슨 문제 있습니까?
2: 치질이 좀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동생이 치료를 좋으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겠답니다.
0: 네, 심하면 그분도 저 불편한 점 많겠습니다. 혹시 변이 굳어서 변비가 와서 변보기 힘들 때 항문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거나 혹은 출혈하는 문제, 뭐 이 정도가 되면 그 큰 병원 찾으면 다 수술하랍니다.
2: 그렇지.
0: 예. 누구나 수술은 그렇게 선뜻이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부강주사로 치료하는데 그 치료 효과는 수술보다 더 좋다는 데 있습니다. 비용도 적기도.
2: 네, 그렇죠. 누가 나왔습니다.
0: 예.
2: 예, 그래 내일 데리고 가겠다. 그래 예약하자 그랬잖아요.
0: 예,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3: 저는 전염수비대가 있어서 밤에 차변사서함 안에서 한 서너 번 일어나다가 한참 자서 하지 못한다.
0: 네.
3: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구강주사료법을 치료했는데 지금 한번한게 효과 이런 없습니다.
0: 한번 치료했습니까? 아,
3: 네.
0: 예. 그런데 효과 너무 좋으니까 그 네.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 의미합니다.
3: 네. 한번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소변사서 만든게 소변사서에
0: 몇 번?
3: 두 번.
0: 감소됐습니다.
3: 많이 감소됐습니다.
0: 이 병도 역시 나이 드신 남성분들한테 피하기 어려우니 나이 들면 어느 기관이나 다 줄어드는 게 일반인데 전립선만은 자꾸 커져서 소변이 나가는 줄기를 꽉 목 조이듯이 쫓기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이 한 번에 시원히 못 나가면 또 다시 가고 화장실 가고 또 가고 이런 문제 반복적으로 생기고 역시 별 치료 방법이 없어 많이 고생합니다. 예, 이래서 연기시 현대병원의 부강수사료법은 이 전립선 비대 같은 질병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속에 신서인데 이진수에서 예.
0: 병축 목뼈인데 예.
4: 진수 다 했다만 목이 자꾸 그래서 부패를 도구지도 못하고 결국 머리 자꾸 어지러워서가지고
0: 어지럼증 예.
4: 진지봉지라 해서 그래서 약을 좀 그래서 침도 맞고 이 무슨 뭐 뚱도 뜨고 그래 그때 부지 그 쓸데없다 해서 그래서 이 관련 원장님 미안해 세 번 다 했습니다 선생님
0: 부강주사 세 번 치료했습니까 예, 예.
4: 무려 아이고 돈 냈다 말입니다
0: 예
4: 그래서 예 그래 세 번 다 하고 나니까 예 너무 좋아서 이게 아프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비행기표를 사서 그 한국 가서
0: 한국에서 왔습니까? 예.
4: 예, 한국에서 예, 그래 아파서 거기에 좀 지루하자면 돈 많이 든다
0: 때문에 맞습니다. 예.
4: 그렇구나.
0: 그리고 예, 그분이 싶어 이런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데 뭐 어떻게 컴퓨터 작업 좀 오래 하는 편입니까?
4: 컴퓨터를 그 한국에서도 컴퓨터를 갖다 말입니다.
0: 예, 목을 자꾸 앞으로 수그리는 이런 자세 시간이 길면 이런 분들이 다 모두 경추병 때문에 고생합니다.
4: 예, 어깨 자꾸 두드리고 발사고 자꾸 두드리고 이번에 세 번 맞으면 된다. 세 번 맞으면 정말 완전히 그래서 정말 완전 꿈같이 이게 무슨 정말인지 애인지 어쩌지 아픈 게 생각이 난다. 그만 이렇다. 한 일주일 열을 거 비행기 표를 지금 떼자고 가 지금 가자고 무슨 그런데 그래 선생님께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5: 저는 현대병원에 가 치료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5: 어렸을 때부터 이 복수성 관절이
0: 예.
5: 눈도 맞고 고소히 이 처방법으로 약도 많이 썼댔습니다.
0: 네.
5: 근데 또 나은 것까지 허리까지 아파서 예, 또 이렇게 그랬댔습니다. 이게 어느 때 떨어진 게 남들 허리 꼬부라졌습니다. 어디 가서 딱 맞췄는데 허리 꼬부라들었어요.
0: 예.
5: 그러니까 나의 처음에는 그래서 예, 움직이면 허리 세게 아프지 그래서 저 일을 좀 하나 조금 어찌면 아프지 가만히 있으면 아예 아픕니다. 그 지랄한 게 나도 가나요. 우리 계속 꼬불들인 게, 그, 아이서도 용색이 아픈다.
0: 예.
5: 선생님 감기 들고 현대병원에서 자란다가, 돈 낼 때 했습니다.
0: 아, 예.
5: 경수도 옛날부터 아파서 옛날 약 많이 먹은 게, 좀 났던 게 또 나음과 경수 또 떼놨어. 그래서 일어날 때는 옆으로 보다 계속 일어났습니다.
0: 계속. 예.
5: 아프고 다 말했던 게, 아니, 치료한 게, 가끔 못 나갔습니다. 한 10년 넘게 못 나갔습니다.
0: 10년 넘게 바가출이 예. 못 했습니까? 예.
5: 예. 어디를 갈 때 뭐 계속 저 눈이 부축해서 랑간 짓고 내려가 투두타야 조금 더 나고 이랬는데 병원 갈 때라면 이랬는데 아이, 거기가 치료한 게 이전에 이 산미구사 계속 갔다 온다고도.
0: 아이고, 예.
5: 아마 5살 일이 없어도 갔다고 채소도 싸우고 이랬다.
0: 예, 그게.
5: 내 진짜 효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아, 예.
5: 예, 길에 내 사람들 많이 소개했습니다.
0: 네.
5: 길에 소개한 사람들마다 다 예, 내가 자꾸 예, 칭찬한다.
0: 예, 효과 좋으니까 예. 소개를 한 분한테도 역시 감사할 수 있죠. 예.
5: 예, 길에 선생님, 진의 효과 좋나니, 이, 뭡니까, 그 선생님 말하는 게, 이 내 사람들이, 머리도 아프지만, 이 응심이 세게 아프고, 나를 응심이 살이 없길래 부강주사 맞으면 살이 얼은 다음에, 선생님 올 때, 어제만 할 때까지 치료해라, 되니까. 이 돈을 내 처음에 돈을, 네번 출도 안 했을까, 돈 안 했는데, 뭐냐.
0: 그때는 돈 냈고, 요즘은 예. 지금, 아직 5월 말까지 돈 받지 않습니다.
5: 예, 난 돈 낼 때가 처음에 네번 다 냈습니다, 네번
0: 예.
5: 그러니까 허리고 다리고 경, 그거 다 뭐, 여쭤야 됩니다.
0: 예. 나 순대까지 예
5: 싫어 완전히 그 완전히 더 지지 않고 지금 아이 더 집니다.
0: 네.
5: 이래 그

0: 선생님 오지만 할 때 그 부강 부사가 사람들 영향이 없지 않고 뭡니까? 아무리 말도
1: 부작용이 없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네, 또 가겠는데 이전에로 6월 9일에 오랍니다. 이번에는 이전 열흘에 한번 마감해서 또 20날에 한번 이번에 예. 한 달에 한번 오랍니다.
1: 아, 예.
0: 9일에 가고 연일 또 내 그 369 자일까나 또 농민 시장 갔다 와서 그런데.
1: 예, 예,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 가기가 예, 그 뭐 쉽지 않은데 아, 진짜 효과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예, 너무 예, 무리는 예, 하지 마세요. 예, 너무 무리하는 거는 또 이 재발의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적당히 예, 운동도 걷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0: 예, 그 선생님이 강의하셨기를 우리 아직도 모르지 않습니까?
1: 아, 예. 예.
0: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이게 내 방송이 거의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나는 이게 태양성 무릎 관절내서 지금 무릎을 꼭 뺐다가 앉았다가 이런 폐잡 이런 거 아픈데, 오래 들어와 더 아픈데, 이거 좀, 저 현대병원에 저 부강 주사력 복용하다서 좀 그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1: 예.
3: 전화를 좀 어떤 게 나도록 합니다.
1: 예, 연락전화는 265-2120입니다.
3: 65-2120 210?
1: 2120
3: 이제 두 개입니까?
1: 아닙니다. 예, 그 어간에
2: 네, 처음부터 다시 전화는 265-2120번입니다.
3: 25
1: 다시
3: 25.
1: 다시 다시 처음부터 잘못 적었습니다. 265
3: 예.
1: 그 다음에 21
3: 예.
1: 그 다음, 20.
3: 아, 20.
1: 예, 한번 불러보세요.
3: 265.
1: 예.
3: 20.
1: 2120. 예, 예, 예. 예.
3: 2620?
1: 맞습니다. 예, 예.
3: 아, 여기다 연결하면 저 언제 가면 됩니까?
1: 예약이 됩니다.
3: 와, 이건 내가 이거 무릎 관절에서 오란 겐데, 이전에 옆에 오래 이래 더 한데, 이런 건 치료로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1: 그 무릎 관절염이라 해서 누구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 지금 증상이 어떻습니까? 걸어 다닐 때만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까?
3: 예, 걸어 다닐 때도 크게 아프다. 이게 앉았다가 예, 더
1: 일어나기 어렵고.
3: 예, 그렇게 하고 무릎을 손을 딱 쥐면 마구리 저도 배 아픕니다.
1: 예, 어, 다치면 아프고, 예, 예. 붓진 않았습니까?
3: 아주 크게 붓은 가고 아니었습니다. 예. 어,
1: 예. 두 다리 사이를 딱 붙일 수 있습니까? 간격이 없이 두 다리 무릎을 예, 딱 붙일 수 있습니까?
3: 예, 붙일 수 있습니다. 서서히라 붙이지 않습니다.
1: 아, 예. 그러면 예. 너무 엄중한 단계는 아니고, 예. 그게 예. 제일 엄중한 단계는 두 무릎 사이가 벌어집니다. 변형이 아. 생겨서, 예. O형 다리, 예. 다리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뭐, 걸으나, 걷지 않으나, 예. 밤에 잘 때나 계속 아파서, 지어는 잠자기도 어려울 정도, 이게 제일 어려운 단계입니다. 예.
3: 예. 두 번 아픕니다. 이래. 자다가도 아직까지 아팠다가 또 이러고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날씨 변화에 민감해서 흐린 날, 뭐, 춥거나 뭐, 이러면 더 합니까?
3: 예. 전날에 예. 간판이 좀 다릅니다. 예.
1: 예. 무릎 관절염이 그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게 무릎의 뼈 끝을 감고 있는 연골이 손상입니다. 이게 몇십 년을 사용해 온 이 뼈 끝의 연골이 차츰차츰 닳아서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은 완전 없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얇아지고 또 찢겨도 지고 이 변화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3: 무릎 안까는 손을 꾹꾹 누르면 아픕니다, 이게.
1: 그렇죠. 아픈 점이 꼭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거 그냥 방치해두면 그게 계속 더 진행이 되지 저절로 나서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 나중에는, 너무 극심히 아파서 병원 찾으니까 수술하라. 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인공관절을 바꾼다 해도 그게 또 예, 완미하게 낫다고는 할 수 없고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됩니까?

0: 일반인들이 좀 감당하기 어렵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회복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현대병원은 이런 뭐 부작용도 없고 돈도 그리 많이 들지 않고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1: 아, 그러면 이거 저 한 번 무슨 무상 치료를 한다는 소리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진행합니까?
0: 아, 그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허리 질환만 지금 무료 치료해 드리는데 이것도 5월 30까지입니다.
1: 아, 관절이나
0: 무릎 관절 경추병 괜찮습니다. 검사 없이 환자의 말만 듣고 치료하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할머니가 지금 여주간 투출 내서 차사고를 내서 예,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엎드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쌍지팽 짚고 댕기는데 진짜 고통스러워서 병원 갔다 수술하라 그런다. 어저께 그 어떻게 수술하겠습니까? 고통스러워도 그래 미를 모시고 근데 병원에 가서 맞을까 안 해서 그런다. 이달 말까지 할도 있다는 거.
0: 예. 고통스러운 게 문제인 것보다 문제는 수술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3: 이러도 못 나고 안 줄게 되면 그게 또 되지 않을까.
0: 예, 그게 주간판이 밀려 나오게 되면 문제는 척추신경관을 좁혀서 신경 압박 증상이 날 때는 그 증상이 가볍지 않습니다.
3: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 우대 활동까지 있는데 이달 말까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며칠 265-2120 예.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계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4: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5: 네, 우리 동생 저기를 허리 빌려서
0: 예.
5: 요즘 번 투출합니다.
0: 예.
5: 근데 병원이가 두 번 치료를 했는데 완전히 났으나 다 빼탑니다.
0: 아.
5: 그래 나도 좀 허리 아픈 게 내일이 같이 가자 그랬다.
0: 네. 허리요 주간판 탈출 이미 진단 받았습니까? 예. 바로 이런 예, 주간판 탈출이나 또는 척추 협착에 한해서 지금

0: 지금 그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드리는 활동 하는 중인데 이달 말까지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나머지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오빠가 지금 예, 허리가 너무 아파가 옆방 살펴로 그래 고생했습니다.
0: 네.
3: 현재 병원에가 예, 치료를 받고서 지금 효과가 아주 좋단다 지네.
0: 아, 예, 몇 번 치료 받았습니까?
3: 두 번 받았다.
0: 두 번, 예.
3: 예, 그런지 나도 지금 요방 살펴서 지금 허리가 아파서 검정 못하겠습니다.
0: 아,
3: 그래 예. 내일이 예. 전에 우리 오빠가 지금 나를 데리고 같이 가다가 되니까 그냥 예. 예약한다고 합니다.
0: 아, 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병원 치료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 치료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예.
3: 예,
0: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누구나 그렇게 경제 상황이 허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즘 예, 빨리 돈 받지 않을 때 서로서로 연락해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따라가서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현대병원의 지금 허리 질환 무료 치료 활동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예, 아직 시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또 너무 길지도 않으니까 예, 예,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찾으시기 전에는 꼭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그리고 예, 좀 적당히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시고 좀 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검사 하는가 하면 혈상교, 뇨상교, 혈당검사, 심전도 예, 그리고 또 병 정황에 따라서 허리 질환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 생각하는 것처럼 한 가지, 두 가지 뿐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예, 척추 협착도 있고 척추의 뼈 마디가 서로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도 있고 또 척추에 혹시 감염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결핵균이나 박테리아 감염, 예, 또 골수염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외에도 척추의 종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원발성으로 발생하거나 또 혹은 다장기 암이 전이돼서 발생하는 예, 예, 속발성인 예, 종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엑스레이, CT, MRI 일반적으로 골질증식 같은 거에 뼈마디가 서로 어긋나는 거는 엑스레이로서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외에 주간판 탈출 혹은 척추 협착이 정도라든지 예, 이런 거는 아무래도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과 파키스탄 대통령이 양국 수교 75주년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 난제 해결, 약점 보완, 우세 강화, 위험 통제로 종자원의 안전 보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원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0: 2026 문화강국건설 고위층 논단이 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과 파키스탄 자르다리 대통령이

0: 21일 양국수교 75주년을 경축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습근평 조석은 중국과 파키스탄은 산과 물이 있다 있고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벗이자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표했습니다. 수교 75주년일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친선은 줄곧 철석같이 단단했습니다. 양국은 장기적으로 고수준의 정치적 상무 신뢰와 고수준의 실무 협력, 고수준의 안보 협력, 고수준의 국제 협력을 유지하면서 나라와 나라 관계의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습근평 조석은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발전을 높이 중시한다면서 자르다리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 친선을 이어가며 전방위 협력을 심화하고 신시대에 보다 더 밀접한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중국 파키스탄 관계가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지역 평화와 발전에 힘을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자르다리 대통령은 파키스탄 중국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져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에 굳건한 버팀목으로 됐다고 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습근평 조석이 제기한 심원한 의의가 있는 계열 글로벌 창의들을 깊이 찬성하고 습근평 조석이 파키스탄 중국 관계의 심화와 신시대 보다 더 긴밀한 파키스탄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 추진에 굳건히 진력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의 주권과 영토 완장을 단호히 지지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해준 중국의 진심어린 사의를 표합니다. 파키스탄은 계속해 중국의 핵심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양국 진선을 새로운 높이로 한층 더 격상시킬 것입니다. 이날 국무원 리강 총리도 파키스탄 세바즈 총리와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노력해 단결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2.0 승격판을 적극 구축하며 중국 파키스탄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부단히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세바즈 총리는 파키스탄과 중국 관계는 상호 신뢰, 주권 평등, 평화와 발전 공동 추구를 토대로 해왔다면서 파키스탄은 고품질로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는 데 진력하고 파키스탄 중국 협력의 새 분야를 부단히 개척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서일은 식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를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견지하고 좋은 종자를 재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수한 종자의 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중국 종자를 통해 중국의 식량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15차 5기는 계획 시작의 해에 각 지역은 종자산업 진흥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하여 중국의 밥그릇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뭄지역 밀 6종 전문가인 량중기는 93시로 이 황토에서 이미 60년 넘게 밀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섬소성 함양시 장무현 건조작물 밀 6종 시험센터의 시험밭에 가서 장후 672 품종의 밀 생장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 최신 재배 밀 품종은 현재 그라우팅 단계에 있고 올해 성급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량중기는 이 량질의 밀은 글루틴 저항성이 강하고 생산량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제는 중국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1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정협회에 참석한 농업계 사회복지사회보상계 위원들을 위문할 때 종자원의 안전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종자산업의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종자원의 자수적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그 요강은 종자산업 진흥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하고 종자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며 상업화된 육종체계를 완비하고 육종공동연구를 강화하며 고수확률, 고품질, 저항성, 광범위한 적응성 신품종을 육성하여 종자 공급원의 안전 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종자 산업의 활성화는 기술이 관건입니다. 중국 과학은 합비 스마트 6종 가속기 혁신 연구원에서 소해라는 스마트 6종 가속기가 전통적인 6종 방식을 뒤엎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이온빔, 생물 등 다학제 기술을 융합하여 6종 효율을 60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중국 과학원 합비 스마트 6종 가속기 혁신 연구원의 왕붕 연구원은 이 제품은 창고에서 빛과 온도, 물과 비료 등 다양한 식물 성장 요인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생물 6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년에 3세대 내지 4세대만 6종 할 수 있던 6종 속도로부터 이제는 8세대 내지 10세대 빠른 6종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험실 6종 문제 해결에서부터 밭에서의 보급 응용까지 습금형 청소기가 직접 배치하여 시행하는 종자산업 지능 행동을 지침으로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과학기술 혁신은 전체적으로 세계 최전선에 진입했고 일부 핵심 기술과 주요 품종은 난제를 돌파함으로써 종자 공급원의 안전 보장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작물 자주 6종 품종 면적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양국은 주로 중국 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자 산업의 활성화는 플랫폼이 뒷받침합니다. 산동성 제령시 가상현의 현대 종자 산업단지 내에서는 38개의 대두 종자 기업이 60여 개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원사 작업소, 박사 후 연구 작업소 등 성급 이상의 혁신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중 11개의 대두 종자 기업이 해남 남번 기지에 입주하여 총 4만 개 이상의 대두 종자 자원을 수집 및 보존하고 251개의 자주 지식 재산권 품종을 육성했습니다. 가상현 농업 농촌구 현대 종자산업발전과의 왕중민 과장은 현재 전현의 대두 우량 종자 번식 면적이 매년 14만 무로 안정되고 년간 종자 번식량이 2억 근을 초과하며 종자 보급 면적이 2천만 무를 초과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해 황하, 회하, 해하 지역의 대도 종자 창고이자 황하 연안 제로 곡창의 대도 핵심 창고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절강성의 다수화 감자 신품종 보급부터 련용의 백합 고품질 종구 연구개발, 복근의 흰깃털 육계 수입 의존 타파, 홍룡강성의 무지개 송어 신품종 국내 종질 공박을 묘기까지 15차 5기는 기획 시작에 해에 우리나라는 작물 종자 자원 개선 계획을 심도 있게 시행하여 더 많은 주요 품종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고 14기 넘는 중국인의 밥그릇을 더욱 안정적으로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부 종자산업관리사 양혜생 부사장은 15차 5기는 계획 시기는 종자산업진흥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오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자산업의 진흥 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하고 식량 안전과 중요한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적인 과학연구와 체계적인 6종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종자산업의 진흥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와 종자산업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종자원천의 자수적 통제를 실현할 것입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5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추진 관련 업무를 연구하고 현대화 응급체계 건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심의 채택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전국 통일 대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새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수요라고 제기했습니다. 근년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은 긍정적인 실효성과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힘을 쓰고 오래도록 공을 들여야 합니다. 관련 제도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재산권 보호와 시장 준입, 공평 경쟁, 사회 신용, 시장 퇴출 등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해 따를 수 있는 법과 규칙이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 시설 고표준 연계 소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경제 순환을 소통시키며 전사회 물류 원가를 효과적으로 절감시켜야 합니다. 중점 분야 시장 통일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점으로 면을 이끌고 점과 면을 결부시켜 대중과 기업이

0: 더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더 큰 강도로 걸린 곳과 막힌 점을 소통하고 드러나거나 혹은 은폐된 각종 장벽들을 타파하며 시장 활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응급관리는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관계되고 개혁발전 대국의 안전과 관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세와 새 요구에 적응하고 현대화한 응급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응급관리 개혁 혁신을 심화하고 협동 대응 기제를 보완하며 대안전 대응급 구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험 부담에 대한 원천적인 관리 통제를 뚜렷이 하고 관측과 예보,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본질적인 안보 수준을 격상시키고 관리 모식을 사전 예방으로 다그쳐 전환시켜야 합니다. 응급 역량 배치를 최적화하고 전 요소 지탱을 강화하며 기층의 응급 토대를 굳게 다지고 인민 방위, 기술 방위, 공정 방위, 관리 방위 등 조치를 일괄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 업계와 분야에 대한 전사슬 안전 종단을 추진하고 각급 각측 책임을 굳게 다지어 공동으로 틀어지고 관리하며 협동적으로 연동하는 양완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을 논의하고 원칙적으로 채택하며 초안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중국인민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법률 체계를 보완하는 기초공정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때문에 금융법치 건설을 강화하고 중앙은행제도를 다그쳐 보완하며 법에 따라 중앙은행의 직책을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2026 문화강국건설 고위층 론단이 21일 광동성 심수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문화는 국가의 근본과 국운에 관계된다면서 문화의 본연 홍성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표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습권평 문화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며 문화적 맥락의 계승을 통해 중화민족의 문화적 주체성을 드높여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의 문화적 기반을 공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진흥화를 통해 문화 개혁 발전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인터넷 환경에서의 새로운 대중 문화 예술을 번성시키며 왕성한 문화 생태를 창출해야 합니다. 보호 우선과 최소 개입 원칙을 준수하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대화 리듬을 강화하고 국제적 인문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주황 선전부가 주최한 이번 논단의 주제는 문화적 맥락의 계승과 문화의 혁신적 창조입니다.
0: 세관 총사가 최근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 지원에 관한 세관의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하고 5개 방면에서 20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건설이 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조치는 향항과 오문의 차량 북상과 광동 차량 내 남하에 대해 일괄식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광동 향항 오문 세 지역 간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향항 국제공항과 향항 주해 오문 대교의 항공, 교량 연계, 동관 향항 국제공항센터와의 항공, 해상 연계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련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의 내지 반입을 편리하게 하고 동시에 향항 오문과 공동으로 광역도시권 대외 화물 무역 통계 데이터를 편성해 향항 오문과의 상호 인정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내지 광역도시권 9개 도시의 기계전자 제품 수출입 총액은 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1: 공원 보도 판공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관련 행정 집행을 규범화하는 특별 행동은 1년간 기업에 307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해줘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법부 허위를 부부장은 특별 행동은 수금과 벌금, 검사, 압류 무질서 문제와 교정 위반 격지 집법과 용지성 집법 등 돌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비유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통합점검, 등급 분류별 검사, QR코드 스캔 후 기업 출입 등을 시행하여 행정검사 총량이 전년 대비 34% 감소했고 문제 발견 비율은 평균 약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별 행동기간 전국에서 무단 항목 신설,

0: 봉사 비용 부과 등 위법 요금 부과 사건 5,900여 건을 적발하여 교배 13억 원 이상을 회수해 주었고 행정조 남암류 사건 440여 건을 시정해 약 20억 원의 자금을 방출했습니다. 현재 사법부는 전국적으로 QR코드 스캔 후 기업 출입을 전면 시행하고 있고 코드 형식, 집행코드 내용, 검사 절차를 통일해 교배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집행인력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허위를 부부장은 기업 관련 검사를 규범화한다는 것은 검사 무질서 문제와 검사 남용을 규범화하는 것이지 검사를 좋게 할수록 좋다는 뜻이 아니고 더욱더 검사를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엄격히 검사하여 식품, 의약품, 안전생산 등 이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준을 적용하고 가장 강력한 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1: 장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한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문 후 조립 발송까지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선 조사 연구, 오늘은 기자와 함께 산업 체인을 따라 직접 탐방하면서 한 대의 로봇 제작에서 상해 강소 절강 안위가 단합해 구축한 협력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해 보동신구에 위치한 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개발 제조 기업의 생산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로봇을 인도하기 전 마지막 주행과 동작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한 대가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약 1시간 만에 조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공급망 책임자 잠고는 지난해 1년 동안 기업은 약 5천 대의 로봇을 대량 생산했다면서 올해는 연말까지 수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은 상해 강소 철강 안위에 30여 개 핵심 공급 업체와 협력해 시간 단위 협력권을 구축했습니다. 상해 선두주자가 견인하고 전체 기계가 가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간 단위 응답에 자신감은 강소성의 핵심 부품 공급에 숨겨져 있습니다. 상주기지는 핵심 부품 중공형 코어리스 모터의 정밀 제조를 전담하고 무석기지는 관절 묘둘의 최종 조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핵심 관절 부품 기업의 책임자 진만해는 이처럼 지리적 근접성은 물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과 협력적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상하류 기업들과 함께 지역을 넘나드는 공동연구개발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연하고 힘있는 관절을 갖춘 로봇은 세상을 감지할 예민한 감각기관도 필요합니다. 가흥은 올해 4월 전국 최초의 유연한 전자 다중 모델 데이터 수집 훈련 플랫폼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한 체화지능 실습센터의 기술 전문가 서정은 유연한 촉각 감지 말단은 로봇의 손끝, 팔 등 복잡한 표면에 매끄럽게 부착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에서 겪는 감각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뇌의 사고 능력과 감각 기능이 갖추어진 뒤에도 로봇은 쥐기, 잡기, 돌리기 등 정밀 동작 구현에 필요한 정확한 힘, 감지 기능이 마지막 핵심 요소로 필요됩니다. 안위성 과학기술청 인공지능처 4급 조사원 조휘는 현재 안위성은 서보, 제어기, 관성 항법 등 다수 핵심 부품 분야에서 자체 기술 돌파를 이루어 완전한 핵심 부품 산업 집군을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위성에서는 이미 200여 개의 우수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이를 통해 고성능 MEMS 칩과 핵심 센서의 대외 의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촉각 인식에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적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상해 연구개발 양산 주도, 강소성의 신속한 부품 공급, 절강성의 데이터 훈련을 통한 알고리즘 역강화, 그리고 안위성의 핵심 센서 자체 기술 돌파에 이르기까지 이 한 시간대 협력권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산 속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힘을 합쳐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체계적인 시너지입니다.
0: 국가 림업 천국이 22일 우리나라의 희귀종 야생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전국 200여 종의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

동물이 회복적 중가 단계에 접어들었고 100여 종의 멸종 위기 야생 식물이 긴급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남 열대우림국가공원에서 활동하는 우림의 요종 해남 긴팔 원숭이는 우리나라 국가 1급 종전보호 야생 동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유 고유 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남 긴팔 원숭이 3마리가 태어나 개체수가 44마리로 증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우코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파키스탄에 굳건한 정을 선행하고 협력의 세장을 엮고 가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21일은 중국과 파키스탄 수교 75주년 기념일입니다. 양국은 75년 동안 비바람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해왔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관계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시련을 견뎌내면서 줄곧 철석같이 굳히고 태산처럼 안정적인 모습으로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꿀보다 단 굳건한 친서를 맺었고 나라와 나라 관계의 미담과 본보기로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서 양국은 신시대보다 더 긴밀한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전천 후 전략적 협력 동반적 관계가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도록 힘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수 애교를 견인으로 진선의 민심 토대가 더 확고해졌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전통 친선은 로시대 지도자들이 직접 맺은 것으로 양국과 양국 인민의 소중한 제보입니다. 수교 이후 의량측 호위총왕리가 계속도 부었고 전략적 상호신뢰가 더욱 단단해졌으며 의리 용납이 깊고 실속 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2015년 파키스탄에 대한 의력사적인 국빈 방문을 진행한 이래 중국 파키스탄 전촌 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2025년 습금평 주석은 각기 자르다리 대통령과 셰바즈 총리와 회담하고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신시대보다도 긴밀한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때 관련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를 새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얼마 전 파키스탄 자르다리 대통령은 중국 호남성과 해남성을 방문했습니다. 잦은 고위 총왕래는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발전에 정치적 인수를 제공하고 강대한 원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실무 협력을 지탱으로 보편적 혜택에 대민 번복이를 씌웠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중요한 선행선시 프로젝트로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은 에너지, 기반 시설 등 분야에서 풍성한 건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48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실현하고 26만여

0: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자 협력의 빛을 대해 글로벌 난방의 책임을 구현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춘 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줄곧 중대한 초점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충돌 이래 습권평 주석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촉진할 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바즈 총리는 적극적인 호응과 높은 찬성을 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권장하고 단판을 촉구하는 중국과 파키스탄은 해만과 중동 지역의 평화 안정을 회복시킬 때 관한 다섯 가지 창의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모두 글로벌 남방 국가로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토대로 하는 국제질서를 굳건히 수호합니다. 파키스탄은 습권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를 관철하는 면에서 줄곧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면 세계 100년 불위의 변곡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15차 5기는 전망교 요강을 실시하고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비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각자의 현대화 건설과 쌍무 재분야 협력에서 새로운 진전과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과의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관찰하고 고수준의 정치적 상호 신뢰, 고수준의 실무 협력, 고수준의 국제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 파키스탄 관계의 확정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대항함으로써 주변 운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시범을 보여주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파키스탄의 굳건한 정을 선양하고 협력의 새 장을 엮어가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한국 증시 급등세 리면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자. 2020년 6월 2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1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넷째, 집권에서의 중견 간부 대우 및 인재 대우 건설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을수록 지국의 토대가 튼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국의 토대가 취약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간부 사업이든 인재 사업이든 본질적으로 모두 인재 등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국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육성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며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각급 지도부와 간부 대우를 잘 건설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나는 구상과 포치만 있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우수한 인재들이 없으면 이를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에서 덕성을 우선시하고 현능한 사람을 임용하는 제도 겸비의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제기한 것은 간부를 선발하고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는 덕성도 중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능도 홀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능이 있지만 덕성이 없거나 덕성이 있으나 재능이 없으면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덕성과 재능을 겸비하여야만 이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당중앙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신시대 간부 대우 건설에서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중대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상 단련, 정치 단련, 실천 단련, 전문 훈련을 강화하여 광범한 간부들이 엄격히 제도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은 정치 심사, 청렴도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청렴 실천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기만적인 수단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심사를 통과하게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질 능력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업 발전의 수요를 중심으로 지도부 구성원을 배정하고 간부를 임명하며 의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성과적으로 일하는 간부들을 제때에 선발하고 임명하여야 합니다. 젊은 간부를 양성, 선발함에 있어서는 발묘 조장하거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며 질적 수준을 따져 우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더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야 합니다. 훌륭한 간부는 선발을 통하여 배출되기도 하지만 양성과 관리를 통하여 배출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광범한 간부들의 정치 소양, 이론 수준, 전문 기능, 실천 능력이 시대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간부에 대한 교양, 훈련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부 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사상, 업무, 기풍, 교류를 관리하는 엄격 관리 기제를 보완하며 승진 및 강등, 등용 및 면직 관련 제도의 실행을 추진하여 유능한 간부는 승진시키고 우수한 간부는 장려하며 무능한 간부는 강등시키고 자격이 없는 간부는 도태시키는 간부

0: 상용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간부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응분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게 하는 경려 및 보호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화하여 실제적으로 과감히 책임을 짊어지는 간부를 책임져주고 과감히 중임을 떠매는 간부에게 중임을 맡기고 과감하게 들어주고 관리하는 간부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인재 발전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여 인재 영입, 양성, 등용, 평가, 유동, 경려 등 면에 존재하는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를 없애고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인재 정책을 실행하여 흡인력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인재 제도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천하의 인재를 널리 영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당의 조직 제도 건설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우리 당의 근본적인 조직 제도이고 령도 제도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선호하여 새로운 정세하에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 당 사업 조례, 지방 당위원회 사업 조례, 당 사업 기관 조례, 지부 사업 조례 및 농촌, 국유기업, 기관 기층 당 조직 사업 조례를 비롯한 일련의 조직 건설 관련 당내 법규를 제정하고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중앙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 령도를 수호하는 조직 제도를 완비화하는 것을 당의 령도 제도 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국가 제도와 국정 운영 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중앙의 관련 부문 각급 당위원회 당조는 실제와 결부하여 당의 조직 법규와 당중앙이 제기한 요구를 구체화하고 조직 설치, 조직 생활, 조직 운영, 조직 관리, 조직 감독 등을 포함한 완전한 조직 제도 체계를 구축 완비화하며 당위원회와 당조가 전면적인 종업 지당의 주체적 책임을 관철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그 집행을 엄격히 잘 들어줌으로써 당의 조직 건설의 제도화, 규범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소속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장.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소속 시간에는 한국 증시 급등세 리면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 첫 번째 거래일 한국종합주가지수 종가는 4,300포인트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도 채 안 되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5월 15일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연초 대비 상승률이 85%를 넘어섰습니다. 지수의 질주와 함께 자본의 과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지수 과열에서 반도체 과의존, 거품화 투기화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국제금융 매체와 분석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종합주가지수가 현재의 고수치까지 상승한 과정은 어떠한지, 현재 주가 구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가지수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수 급등, 레버리지 거래 확산, 시장 내 투기 심리 확산 등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 부담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간의 흐름을 돌아보면 많은 시장 관계자들은 추세 측면에서 한국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 주요 자본시장을 선도하면서 대형 강세장을 연출했으나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종합주가지수는 반도체 주가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어서 구성 종목 간 등락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 증시는 올해 영국, 캐나다 등 선진 경제국 증시를 잇따라 제치고 세계 7대 주식시장으로 자리 잡으며 자본 규모의 도약적인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국 증시는 단 이틀 거래일 만에 20% 가까이 급락하는 격렬한 변동을 겪었으나 이후 인공지능과 연산 관련 메모리 반도체의 강세에 힘입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강력히 반등하며 6,000포인트, 7,000포인트, 8,000포인트의 주요 고비를 연이어 돌파하는 질주를 펼쳤습니다. 지수가 크게 오르는 동안 증시 구조는 더욱 불균형해졌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 구성 종목은 800개가 넘지만 반도체 주가의 양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수 가중치의 4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수가 사실상 이 두 종목의 움직임에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600여개 종목이 지수 상승률을 밑돌면서 시장 펀더멘털의 왜곡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본이 여전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은

0: 3월 시장 하락 시기에 대거 유입되어 바닥 사재기에 나섰고 양로금, 보험펀드 등 국내 기관들은 비중을 늘렸으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장주를 정기 투자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수의 기관들은 이러한 추세가 한국 증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 지수의 급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AI 기술 발전에서 얻은 혜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AI 기술 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산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산 구축의 핵심 필수재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급이 긴장된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 전 세계 생산 능력의 약 80%에서 90%를 확보하고 있고 올해 두 기업의 고급 차세대 메모리 제품 생산부는 전 세계 글로벌 기술 기업의 전량 선판매된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수급 부족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수배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6년 1,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했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무려 48배라는 놀라운 수준의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는 상장사의 배당금 인상 강제, 외국 자본 지분 비율 완화 등 일부 자본시장 정책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 힘입어 KOSPI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주류 기술 주가 지수를 앞질렀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시장이 빠르게 폭발하는 배경에는 종종 위험 부담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업종 주기성 문제는 시장 동향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4개월 만에 230% 이상 상승했고 기술적으로 이미 심각한 초과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인해 주가지수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중소형 주식시장 수익률은 대부분 20배에서 35배 사이이고 일부 AI 핫 이슈에 편승한 개별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심지어 100배를 돌파하여 국지적으로 거품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 흐름 면에서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주기가 전환될 경우 지수가 절벽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2027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기업 이익 증가률이 둔화되면 지수 상승을 제약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이 자국 메모리 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한국 기업의 수익 공간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금 면에서 한국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은 30%를 넘습니다. 그중 미국 자본이 외국인 보유 지분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 정책 변화는 한국 증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당면 중동 정세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향후 지수 흐름의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오늘은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8일 한때 4.6%를 돌파하며 2025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의 위험 회피 속성을 재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은 가격 추세와 반대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빠른 상승은 채권 시장이 뚜렷한 매도를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중대한 지정학적 충돌이나 금융 혼란이 발생하면 자금은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 자산으로 간주되는 미국 국채로 흘러가 미국 국채 수익률을 하락시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공격을 감행한 이후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1% 이상으로 상승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한때 4.1%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중동 정세가 글로벌 경제 위험을 악화시키는 가운데 미국 국채가 매도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통화 팽창이 다시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생산자 가격 지수는 동기 대비 6.0% 상승하여 2022년 12월 이후 최대 동기 대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1.4% 상승하여 2022년 3월 이후 최대 전월 대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달 미국 소비자 가격 지수는 동기 대비 3.8% 상승하여 3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독일 도이체뱅크의 프라이빗 뱅킹 부문 수석 투자 전략가 올리히 스테파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의 통화 팽창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지만 핵심 통화 팽창의 동시 상승은 가격 압력이 에너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경제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 더 높은 통화 팽창은 고정 수익 자산의 실제 수익이 잠식되었음을 의미하고 시장은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방향에 대한 기대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경매한 30년 만기 국채의 약찰 수익률이 5%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미국 의회 상원이 최근 케빈 워시를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향후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증가시켰습니다. 독일 하우크 오프하우저 람프 은행은 워시가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이 장기 통화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해왔지만 현재 통화 팽창이 다시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단기간 내에 완화 정책으로 뚜렷하게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은 현재 전 세계 장기 금리 상승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 여전히 에너지 가격과 향후 통화 팽창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뒤로 이동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규모가 최근 몇 년간 계속 확대되면서 시장이 장기 미국 국채의 가격 책정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까지 미국의 공공부채는 이미 39조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시장은 대체로 미국 국채 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높은 부채와 높은 금리가 공존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리자 지출 증가 압박에 직면할 것입니다. 투자은행 제프리 글로벌 경제학자 모이트 구마루는 투자자들이 현재 미국의 통화 팽창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적자 확대와 장기 채권 공급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통화 팽창과 저금리 경제 세계화는 주요 경제체의 국채 수익률을 오랫동안 하락시켰으며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강한 자산 중 하나로 널리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에너지 가격 변동, 통화 팽창 압력, 재정 적자 확대, 글로벌

0: 시설 공급망 재구성은 장기적인 위험 부담 보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미국 국채의 위험 회피 호황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거래 롤리 변화는 투자자들이 높은 통화 팽창과 높은 부채, 높은 금리 환경에서 무위험 자산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청버드였습니다. 이승환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덕길 장약방은 예,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변준회에서는 감로 장약 독점 영업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의 약품들이 특징을 보면은 전통적인 장기학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기학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장약품이 독창성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특별한 자격요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갖춘 이런 정기화한 장약 전매점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장약을 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 장약방의 우대활동은 수간전황 우대활동입니다. 스허이 수간전황은 한 달분 사시면은 두 달분은 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날 한계료정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노인분들을 보면은 이 간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소화계통 질환이라든가 혹은 관절 질환 잘 낫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지방간하고 이 약물성 간 손상이라든가 혹은 우리 간경화가 또 있거나 병독성 간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함계료정 쓰신다 할 때에는 몸 상태가 또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감로 장약은 날이 갈수록 밝은 전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약을 탄생시인 이 서장의 이런 환경적으로 본다 할 때에는 지금 장의학이가 이 현대화 산업화 기대에서 전 세계가 공인하는 이런 밝은 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세계의 정상의 자리 잡은 아주 신비로운 문화하고 독특한 환경 속에서 탄생한 이런 장의학은 오랫동안 신비한 동양의 지혜로 여겨왔고, 그러나 지금은 현대 과학기술하고 전통의학이 깊게 심층적인 융합이 진행이 되면서 장의학은 더 놀랍고 더 깊은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약간 이 신체가 좀 면역력이 약해가 좀 저기 감기도 잘하고 그래서 면역이 좀 저 어쨌든 좀 만성 질병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0: 네.
2: 특히는 뭐인가 감기 잘한데 그 감기 뒷골은 계속 기침을 한 말입니다.
0: 오래가죠.
2: 예, 오래가지고 그것도 감기 뒷골은 계속 기침하고 그렇게 자주 하고 그런 특히는 저 뭔가 이번에 그 신관 후부터는 기침도 한단 말입니다.
0: 네.
2: 야 밤에 자기 전에도 기침하고 특히 새벽에 그것도 기침하려면 다시 일어나서 못 자지.
0: 네.
2: 그러면 기침 생하고 하다못해 얘기 맞다나 버스에 앉아서도 기침 자주 나고 이래서 좀 남의 눈치를 배우고 좀 이랬습니다.
0: 폐조직 손상입니다. 예.
2: 예. 그런 게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먹었는가 예. 지금 장약방에서 선택해 준 런칭 창대하고 100만원
0: 예.
2: 지금 두 가지를 좀 거의 두 달 반가량 먹었습니다.
0: 예.
2: 그런 게 예. 기침이 자주 좀 어떤 땐 감기를 아예 해도 기침 그렇게 자주 나지.
0: 예.
2: 이 기침이 점점 적어지고 왜 기침스라고 예, 어제도 많이 났습니다. 좀 예, 성화된 게 낫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나갔을 때 이제 더 먹어야 되겠습니까?
0: 그래서 이 회빙화는 3개월 만 쓰셔. 그 다음에 창제는 그냥 쓰셔. 예, 세 날에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호흡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심장하고 폐가, 예, 같이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이 시범이 침향환하고, 또, 이제 창제로 또 한 석 달을 쓰고, 이랬다면은 창제만 써도 됩니다. 이 시범.
2: 창제 4월에 한 번씩 쓰란가?
0: 예, 세 날에 한번 쓰셔.
2: 예.
0: 예, 세 날에 한 번씩 아침에 공복에 6시에 드십시오. 예, 그래서
2: 예,
0: 치수의 전주화를 쓰는 날에는 창제를 또 아예 써도 됩니다. 예. 예. 지금 치수의 창제, 망제, 조수, 다시 이거 다 쓰는 분들은 하루에 한 가지씩만 써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머리 흉하고 또 예, 이 저 뭡니까 이런 거 몸이 약해서 용을 해 줬습니다.
0: 예.
3: 그리고 소화 안 되고 예, 위 아프고 그다음에 또 예, 10년 넘게 잠을 잘 자지 못한다.
0: 예.
3: 안 되면 앞으로 저를 먹어야 합니다.
0: 예.
3: 그래서 지금 예, 사상마 차이고 한가 저주 따시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50일 썼는데 이전에 소화 잘 되고 있고 내격수 아무 약 먹어다 된 게 약에서 예, 좀 맥이 나는 게 특별히 알긴다.
0: 맞습니다. 파상마 소유화는 그 맥이 나게 하는 약입니다.
3: 예, 예. 우리 사람도 용달도 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 우리 집게들은 예, 어디 아프면 예, 그, 저기 장약방에 가서 장대표를 벌고 약을 예, 피해 갔다 보면 어느 병에서 하나 다시
0: 뜨나. 예. 그 약이 다, 어느 병 치료하는 약이나 다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또 새약달이 점점 또 더 많이 들어옵니다.
3: 예, 예, 감각상약이 예. 진짜 좋습니다. 다 돈이 써봐야 진짜 좋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0: 예, 그리고 병이 빨리 낫고 낫은 후에 이 몸이가 상하지 않습니다. 예. 예.
3: 그리고 다시 터지지도 않고 예.
0: 맞습니다.
3: 예. 예. 진짜 좋습니다. 약 내 써보다 진짜 이래 좋은 약을 처음 써본다.
0: 예, 이 파상마 소유화는 예, 양신 안선하는 작용도 있고, 콤파치 이 신장의 정도 보양해주고, 잼피 양호이도 합니다. 그리고 예, 창진구, 이 뼈도 든든하게 하고 이 노인분들에게 이 파상모 소유화는 아주 좋습니다.
3: 예, 예 여러 가지 병이 다 좋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까지만 말해도 여러 가지 다 좋아졌어요.
0: 예, 맞습니다.
3: 이렇게 허가 잡아 이제 열다 받아도 쓰겠습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예, 나는 어제 이게 강도장이하고 먹는 가무에 예, 잠을 못 잔다.
0: 네.
4: 잠을 못 잘까 되나 정신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정신 흐리멍텅하면서 이래서 잠 못 잔다. 그 더군다나 얘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잡고 나서 더구나 못 자겠습니다.
0: 네.
4: 그리고 얘 손발이 저리고 영 차가운 게 얘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녹공시 부수가 있어가지고 이 머리 피 올라가지 못할까 되나 이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 골이 휑하면서 이렇게 등시하이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수의 전도 안 하고 하신 구복액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4: 그거 있어서 한두 달 동안 먹었습니다.
0: 예.
4: 그런 게 영 효과도 없습니다.
0: 예.
4: 머리가 아프고 정신 비행하던 것도 낫고 웃으면서 잠을 못 자던 게 잠을 잘 자니까 되나 정신하고 맥이 납니다.
0: 네.
4: 예. 예. 그리고 이 어디나 이렇게 불편하던 게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차가운 것도 났습니다.
0: 네.
4: 예, 그리고, 예, 뭐, 저기, 피 올라, 이게 저기, 뭡니까, 예, 하신 구복 얘기가, 저기, 미세 효과는, 저기, 통과시키는 약이라던 게, 예, 저기, 녹공세 부수 있어가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골이 휑한 게, 정시아에 나고, 저래, 땡 하던 게, 이게 많이 나사지는 것 같습니다.
0: 예.
4: 사경이 있으니까.
0: 맞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귀 썩는 물에서 소리 나던 것도, 이거는, 많이 나서 좋습니다.
0: 예.
4: 예, 확실히, 예, 여러 면에서, 예, 구복약이 돼 그러는지, 예, 예, 저기, 효과가 빠르고, 예, 효과가 영 좋습니다.
0: 예. 그, 예. 치수의가 같이 쓰기 때문에 그 효과 좋습니다. 두 가지 지금, 예, 우리 같이 배합해 쓰는데, 지금 같이 두 가지 쓰니까, 네, 치수의 효과도 더 좋고, 또 이 화신커프의 효과도 또더 강화됩니다.
4: 아, 예. 그래.
0: 그래서 이 두통 있고 어지럼증 있고 귀에서 소리 나고 예. 좀 이 정신적으로 좀 산만하고 혼란스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 편두통이 멋있다. 있고 이런 심장에 열이 있고 이런 증상이 다 개선됩니다. 예.
4: 그래 심장에도 속이 두근두근하면서 답답하고 침침하고 이래서 어떤 때는 잠도 잘 못 잤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4: 잠은 잘 잡니다. 그러니까
0: 맞습니다.
4: 잠이 잘 오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 설명서에 딱 심장의 예. 열을 제거해서 불면증을 개선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4: 아 예. 그래. 그러니까 되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길래 에, 잠을 영 못 자던 게 잠을 잘 자니까 되나 등신하는 게 맥이 나고 그리고 밥맛이 없던 게 밥맛도 오고 이렇습니다.
0: 네.
4: 밥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되나
0: 네.
4: 밥을 잘 먹으니까 되나 영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4: 예, 지금 그래 할 때 좋지 않습니까? 예.
0: 네.
4: 그러니까 되나 예. 계속 저기 쓰려고 합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0: 예,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0: 맞습니다.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5: 남의 어진가무 이게 뭡니까? 망제하고 거기나 그 소변이 자꾸 저리고 예. 잘 나아간다. 손이 나간다는 게 약간 다사게 나가고, 그리고 또 조금 힘 줘야 나가고, 힘 안 주면 한아파에 나간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별로 생식이 아프다 했으면서 캔도 거서 별로 착 저리고, 아래 빼도 거서 입에 모지기가 한 게, 누구는 또 말았고 말았고, 자꾸 이래까 예, 약을 좀 쓰긴 썼댔어. 그래서 이렇던 게 약방약이라 먹으면 이렇다가 또 발작하고 발작하고, 그래 내려고 예. 그 뭡니까 니뇨알 있지 않습니까?
0: 허슬리뇨알이
5: 예, 그거 같이 먹은 게 그게 한 일주일 먹어 별로 소비 별로 이렇게 지절로 조금 이렇게 나가 힘 많이 줘서 나갔대다 예. 그래 아 이게 좀 낫겠다 그래서 한 70일을 먹었는데 저도 완전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고, 예. 처음에 심 아이저도 이렇고, 아, 그거 아래 빼란 게 아프지. 그래서, 뭐, 열이 난, 차단한다. 손이 이렇게 떡 대기다만. 그러면서 섭에 자꾸 저리고 아프고, 잘 나아가지. 나간다니 약간 소리하는. 기름기, 이 약은 뭔지 70일 먹까? 이게 이렇습니다.
0: 70일
5: 먹까? 약간씩 나사지던 게, 그 다음에 70일 먹까서 나는데, 그래, 내 이번 우리 아동이 여자기 우리 또 동생 또 간이 나쁩니다, 선생님.
0: 네.
5: 그거 이렇게 또 우대를 쓰니까.
0: 수간전황 지금이 한 달분 사면 두 달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석 달이 한 개 료정이 된다. 그 망제하고 그 수간전황 같이 쓰면 간에는서는 그 아주 좋은 개선 가져온다. 그리고 환자분은 70날을 쓰고 지금 일 없으면 허슬리 내왕 끊어도 된다. 예. 그리고 이 아니 그 약방 가문에 스류르르완이란 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 위하고 신장 따뜻하게 하고 보양해주고 예,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비위도 좋게 하고 운하공동도 해주고 예, 이 스류르르완 여자들이 용 좋습니다.
5: 그게 위하고 어느 것 따뜻하게
0: 위하고 신장 예 콤파치 예예 콤파치를 예, 예. 예 그 두 가지를 같이 쓰셔. 그러면 이 우리 이스류르르와는 이 좀 몸이 참해서 소화도 안 되거나 허리가 다리가 차거나에 소변이 자꾸 또 좀 이 자주 붓기고 이런 만성 예 만성 신염 만성 방광염 당뇨병 이런 데도 다 됩니다. 예.
5: 예.
0: 예. 스류르르와하고
5: 우리 친구 또 간약 사겠다 이렇게
0: 같이 가셔. 예.
5: 예. 장갑도 예.
0: 그렇게 하시오.
5: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6: 저는 노산에 와서 매일 머리 항상 휑하고 머리 아프고 혈압이 높습니다.
0: 예.
6: 그래서 지금 저도 지수의 전두발과 샤워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6: 두 달 썼는데 이전에 머리 휑하지 않고 머리 아프지 않고 혈압이 높아서 매일 혈압약을 두 알씩 먹었는데 지금 무슨 혈압약을 먹지 않은 또 전살되고 있습니다.
0: 예.
6: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배달받아 더 쓰라고 그랬다.
0: 중풍 후유증에는 그 천샹화를 같이 써야 된다. 예, 전두환, 장샹환, 천샹환, 요 세 가지 같이 쓰셔. 그래야 예, 심내혈관 질환이 예, 회복이 된다. 예. 약이 한 대 빠졌습니다. 예. 예. 그 장 대표한테 또 연결하십시오.
6: 예, 알았습니다.
0: 예.
6: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8: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저는 이젠가 옛날에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간하고 예, 그 다음에 혹은 치료 좀 했는데 그래도 예, 또 완전히 아예 낫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간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검사할 때문에 이젠가 간 공로에 어떤 때는 같이 뭐 어떤 때는 자주 이렇게 공로

0: 강공론도 예, 좀 높아지고 이게 또 다낭에 거기 있어가지고 소리네. 이 기름진 음식은 뭘까 용도 먹기 싫고 이게 어떻고 또 잘못 달리는 이런 거 먹으면 또 그렇게 소화 안 되고 이게 원래 또 좀 뭘까 뭐 옛날 또 고기도 잘 안 먹고 이래서 계란이라도 먹고 좀 어찌 좀 보통이라도 하다 한 게 아이디어더란 말인다. 그리고 예, 잠을 또 그렇게 어제 잘 자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예, 사람이 이 예, 소화도 안 되고 그 남의 강공농이고 이따가 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이 먹는 것도 자고 이럴까 좀 사람이 좀 메마르고 좀 이렇습니다.
1: 네.
0: 예, 지금 예, 뭐 먹었는가 뭐 예, 수간 예, 수간 전환하고 그런지 마음조리 먹기 시작했으니까 예, 어순 한 80일이 좀 넘었습니다.
1: 네.
0: 예, 이거 먹은 다음에 제가 예, 뭘까 먹는 것도 제가 예, 기름진 것도 어순 당기고 예, 그리고 그냥 예, 계란도 예, 먹어도 예, 그렇게 이전처럼 소화해 되거나 된다면 예, 이전 소화해 될 때는 먹지 못하면 또 막 미스미스 하면 예, 그랬는데 이런 증상도 없어지고 예, 겨울남도 있고 나서 잠을 못 자서 좀 안개를 어떤 때는 바쁠 때는 좀 이 스무지도 먹고 자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예, 잠도 더 잘 되고 예, 잘 자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래, 여러 면을 이용해봐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수간전환 또 활동이 답니다.
2: 예, 한 달분 사시면 두 달분은 거기서 드립니다. 그리면은 한 개로 좀 90나루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간이 나빠도 잠은 잘 못 잡니다. 간이 나쁜 분들이 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간 전항에서 뒤전항 예, 이 9시 심포경이 운행하는 시간에 드시는 이 뒤전항이가 이 기분 조절도 하고 신경도 안정시키고 정신 부담도 들어주고 우울증 불면증 이 개선에서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맑게 하고, 예. 이게 D전, A전항, D, C전항, B, D, 이게 다, 이게, 경락이 운행하는 시간에 드시기 때문에 효과도 빨리 나고 좀 특수한 이런 효과로 봅니다. 예.
0: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2: 예. 그리고 지금 활동할 때 잘 이용하십시오.
0: 예, 예, 가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이렇게 우리 장약이라 할 때는 이왕에 드셔보지 못했던 예, 이런 드시는 시간도 다 각기 다르고 또 같은 약을 하루에 두 번씩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서 또 시간마다 또 다릅니다. 특별히 수간전항이라 할 때는 이 A전항하고 A전항은 대장경이 운영하는 시간에 드시기 때문에 특별히 위장도에 있는 나쁜 독소들을 배출해서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예, 그리고 밤에 못 자는 분들이 지금 많죠. 그래서 이 D전항이가 심포경이 운영하는 시간에 드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처럼 정신질환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또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장약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 우리 잘 배합해서 쓴다 할 때에는 약물이 효능도 또 강화시킬 수 있고 약물이 부작용도 감소하고 약물이 인체 적응성이가 빨라집니다. 예, 때문에 약 효과가 또 더 전면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장의학은 예, 현대과학이가 인증하는 이런 큰 변화를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이 드신 적 우리 장의학은 더 이상 고전 서적 속에 오래된 전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과학이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아주 엄격한 검증을 걸친 이런 현대복합의학으로서 지금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령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수명은 늘어났지만 이 아픈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1: 네.
2: 예, 때문에 누구나 지금 이 건강에 대해서 중시를 돌리느라 해도 예, 여기저기 그냥 아파나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장의학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우리 국가에서도 민족의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연구자금까지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이 장의학이 산업화는 전통적인 작업장에서부터 현대산업으로 전면적으로 가속화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학이가 양천공 25년도 총 생산액이가 33억 1,800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아주

0: 그래서 이 학이 주류 무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인류가 아, 이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에 도달하는 이런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예, 장의학으로서 건강을 지켜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아,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의학이 긍정하고 의학이 가치는 과학적 발전에 맞는 이런 긍정적인 증명을 예, 날이 갈수록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감로장약이라 할 때에는 이 감로장약의 연구 성과는 지금 높은 이런 평가를 예, 받으면서 현대 근거 기반 이학 방법을 활용해서 전통 장약제를 연구한 이런 이론적 접근으로는 예, 높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중의학 보물창고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일상적인 질병하고 만성질병 치료에서 독특한 장점하고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지금 근황 연구하면서 많은 이 이난병하고 만성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은 예, 지금 진보급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을 추구하면서 장의학은 형식적인 이런 표면이 아니라 항염작용이라든가 항산화작용, 면역조절 등 이런 양리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에서 더 한층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 연구 결과에 따른다 할 때에는 많은 장약복합제에는 다양한 활성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중표적 치료라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면서 몸을 보양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서양 의학 전문가들이 장약이 보물을 인정한다 할 때에는 지금 림상 의사들하고 환자분들이 장의학에 대한 이 신뢰도가 많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의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의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친구들, 오늘에는 우리 생활 속에 가득 숨어있는 과학기술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과학기술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친구랍니다. 때로는 신기한 마법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오늘 함께 그 마법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강성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안홍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내가 만든 종이배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과학기술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알람 시계가 딸깍 소리를 내며 우리를 깨우는 것. 이것도 과학기술이죠. 옛날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일어났지만 지금은 간단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시간에 척척 깨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 평소 이빨을 잘 닦고 있죠? 다 함께 양치질 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죠. 이 물은 정수시설을 통해 깨끗하게 정화된 거랍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물이 마침내 우리 집까지 수송되는 것. 이것도 놀라운 과학기술의 힘이죠. 그리고 치약, 칫솔도 과학기술로 만들어졌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뭇가지와 소금으로 이를 닦았지만 지금은 부드러운 칫솔모와 향긋한 치약으로 이빨을 더욱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리금덕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꿈나무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과학기술은 빠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빵을 구워주는 토스트기,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오래도록 보관해주는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이 없다면 우리의 식사는 훨씬 불편했을 거예요. 특히 냉장고는 더운 여름에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 준답니다. 이것은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과학 원리로 만들어진 거죠. 정호원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독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나비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과학기술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타고 가는 자동차, 친구들과 함께 타는 버스, 이 모든 것이 바로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교통수단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멀리 이동할 때 말을 타거나 걸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짧은 시간에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길가에 있는 신호등도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사물이랍니다.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 번갈아 켜지면서 차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죠. 게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고 소리로 알려주는 설비도 있답니다. 강신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춘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짝꿍을 보내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 벽에 걸려있는 텔레비전에 그림과 글자를 띄워주시고 컴퓨터로 재미있는 학습 영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또한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색연필과 크레용,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자, 음악 시간에 보는 피리까지 언뜻 보면 평범한 학용품들이지만 실은 모두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 시간에도 과학기술은 함께 하는데요. 춤추고 노래하는 로봇 장난감,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 장난감,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수상 로봇, 심지어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스피커까지 모두 과학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관찰하는 망원경, 작은 곤충을 크게 보는 현미경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도구랍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작은 먼지 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달의 표면도 자세히 볼 수 있답니다. 오기열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도레미화 솔라시도를 보내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지구의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와 바다 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일꾼들은 특수 카메라로 숲과 바다를 지키고 또 바닷속 쓰레기를 치우는 로봇으로 바다를 깨끗하게 청결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드론으로 빠르게 불난 위치를 찾아내 산불 처리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죠. 또 태양광 발전으로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환경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답니다. 박규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너와 나 마음밭에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의 작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관찰하며 상상하는 그 순간부터 과학 공부는 이미 시작된 거랍니다.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나뭇잎은 여름에 초록색이었다가 가을이면 노랗게 변할까요?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왜 물건을 떨어뜨리면 항상 땅으로 떨어질까요? 이런 작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 공부의 첫걸음이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기술을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집에 있는 기계들, 학교에 있는 물건들, 장난감 속에 숨은 과학 원리를 찾아보는 건 정말 재미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기는 궁금증을 절대 잊지 말고 책을 보거나 어른께 물어보면서 하나씩 답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과학이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상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미래의 멋진 과학자가 되어 새로운 과학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이 사회화에 22일 2026년 제7차 주민정부 당조회의 제16기 주민정부

0: 제58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철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리 수정 초안을 심의했으며 다음 단계 사업조치를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 안전을 통괄하고 위험 우한 조사와 재해방지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대응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꽃불 폭죽 업종에 대한 지리 정돈을 강화하고 중특대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 억제해 인민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과학연구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환의 혁신사슬을 힘써 연결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감독을 1층 강화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하며 행정쟁의를 해소하는 행정제의 주요 경로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 정부 질의 능력과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과학립법, 민주립법, 위법립법을 견제하고 립법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개혁 발전에 필요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기초시설 건설을 통괄 추진하고 화물 운송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효율 증진을 촉진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재를 수립 완선해 새로운 은닉성 채무가 추가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광산 자원의 전 사슬 관리를 강화해 광산 자원의 안전 보장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 규모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 고품질 발전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공급을 강화해 대학 졸업생들의 연변 취업 적극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통과 차단을 결합해 집, 소각 금지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 리용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저고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산업의 집결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양로봉사 경영 주체 육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통제 사업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 추동하고 장기 간호 보험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관광객 중심의 봉사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공봉사 품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높은 표준 농지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 봉사 질 제고 행동을 가동 실시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동산 관리 봉사의 질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수치 재산권 등기 시험점 사업을 적극 전개해 각종 주체의 수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1층 강화하고 재해방어 전 사슬 체계를 최적화해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확실하게 막고 줄여야 합니다. 경제 운행의 재반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어 재반 수치가 누락 없이 통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황생태 환경보호 독찰 신소 사건에 대한 독찰 즉시 시정 사업을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잘 틀어지어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 안전생산 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안전생산 위험 우한 조사 질의, 삼림 방화, 홍수 방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지어 실제 행동으로 경제사회 발전 안전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5월 22일 우리조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3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8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4건, 훈천시 2건, 안도현 4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소음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웅촌에는 기층에 10년 동안 뿌리 내린 젊은 촌주재 간부가 있습니다. 그는 향토에 깊이 뿌리박고 발걸음으로 변강의 옥토를 재면서 이전에 평범했던 마을을 민족 단결 공동 진보, 산업 흥성 발전의 행복한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태흥촌 전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의 한 벼육모 온실. 김웅이 모판에 흙을 가볍게 헤치며 변모의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7년 김웅이 처음 태흥촌에 왔을 때 마을의 각종 기초시설의 노화가 심했습니다. 촌 면모를 개변시키기 위해 그는 주와 시로 여러 차례 뛰어다녔고 10년 동안 각급 자금 2천여만 원을 쟁취해 길을 닦고 배수로를 건설하며 도랑을 통하게 하는 등 기초시설 건설에 사용했습니다. 김웅의 인솔하에 마을의 면모는 일신됐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등흠 벼재배 전문 합작사 이사장 소립장입니다. 김석이가 우리 태흥촌에 온 후로 마을 면모 개선, 배수로 건설 등 모든 면에서 앞장서 우리 촌민들을 이끌고 마을을 아주 잘 꾸려놓았습니다. 태흥촌에는 촌민이 자체로 경영하는 벼재배 전문 합작사가 있었지만 판로가 줄곧 좋지 않았습니다. 김웅은 직접 고객과 연계해 촌민들이 쌀을 더 먼 곳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촌민들의 소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연변 입쌀을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소립장입니다. 김석이가 도와줘서 온라인에서도 팔고 정부를 통해서도 팝니다. 각종 판매 경로를 김석이가 뚫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산을 책임지는데 판매 경로를 찾지 못했을 때 김석이가 우리를 위해 판매해줬습니다. 촌민들이 잘 살려면 산업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마을에서는 한 건축 쓰레기장을 화원으로 개조해 장백산 단백합을 심으려 했습니다. 장백산 단백합은 관상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그 뿌리는 일정한 약용 가치도 있습니다. 착공 초기에 토양 개조, 우물 파기, 쓰레기 수거, 운반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김웅은 과단성 있게 자신이 모아둔 10만 원의 적금을 대상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마을 상하의 공동한 노력하에 오늘날 장백산 단백합 산업 규모가 부단히 확대돼 촌 집체 경제가 연 평균 7만 원의 소득을 늘리게 됐고 촌민들의 증수 경로도 1층 넓혀주었습니다. 한때 토대가 박약했던 마을은 이제 산업이 흥성하고 촌 면모가 깨끗해졌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저는 촌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하고 촌 두 개 위원회, 세 개 위원회의 성원을 보충했으며 우리가 양성해야 할 인원들을 제대식으로 관리해 당원의 양성과 임용에서 매우 큰 공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또 마을에서 1대1 책임 방조부축 사업을 전개해 촌의 중년과 청년들이 우리 촌의 노약자와 환자, 장애인들에게 일상적인 보살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촌민들을 이끌고 촌급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제가 앞장서 전개한 것이 세계 대상이 있고 수익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인원들은 목전 마을에 거주하는 이 220명의 촌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10년의 세월, 김웅은 청춘을 이곳에 남기고 땀방울을 이곳에 뿌렸으며 뜨거운 마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 흙토지와 하나로 융합됐습니다.
0: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 및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평의 활동 소식 공개회가 일전 개최됐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주최 측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상가와 소비자를 잇는 다리를 놓고 권위적인 연길 미식 소비 안내를 만들어 맛과 멋의 도시 브랜드를 빛내고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활동의 선정 세칙, 내용 계획, 특색 주목점이 소개됐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와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10대 미식은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를 모집해 선정하며 대중의 지혜와 선호를 모아 연길 전 종류 음식의 진수를 선별합니다. 100개 우선 음식점은 10대 미식이 확정된 후 해당 종류별로 100개를 선정해 사회에 추천합니다. 본 활동은 모집, 신청, 선전, 평가, 공시 5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시 평가 후 전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평의 의견을 결합해 최종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를 확정합니다. 공시 선전 단계는 7월에 열리는 중화미식회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축제와 연결해 순위에 든 상가가 우선 참여하고 축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연길의 미식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활동 기간에는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보물 연길 발견, 연길 미식 순위 등 틱톡 화제를 집중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냅니다.

0: 일시 상무국 부국장 형유입니다. 7월에 개최되는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축제 분위기를 미리 뜨겁게 달구기 위해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미식 선정 활동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와 우수 가게를 모집해 가장 전통적인 연길 미식과 최고 품질 음식점을 전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줘 더 많은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길을 알고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연길 생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렵니다. 제1회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에 참가하는 연변 대표팀이 5월 21일 내몽골 후코트 백탑국제공항에 순조롭게 도착해 현지 팬들과 주최 측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5월 23일 저녁에 열릴 개막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매화 기자입니다. 21일 오후 우리는 축구의 고향 절역을 지닌 연변 대표팀과 함께 후코트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열정적인 자태로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후코트 백탑국제공항의 환영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삼일꾼들이 연변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에게 하다를 드려 초원의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특색 있는 민족 무용이 멋지게 펼쳐졌고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던 후코트의 축구팬들이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조리 고왕입니다. 먼 거리를 날아 이곳에 도착했는데 저희를 반갑게 맞아줘 기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섭신갑니다. 후코트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수세박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후코트 대표팀이 멋진 경기를 펼치기 바랍니다. 후코트 대표팀 코치 류용입니다. 연변의 축구는 저력이 두텁고 실력이 강합니다. 후코트의 축구팬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변 대표팀의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두 팀이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개막을 위해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환영 활동이 끝난 후 연변 대표팀은 신속하게 준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팀은 과학적인 훈련 계획을 통해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조정하고 당지 기후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 강도와 절주를 맞춤형으로 조정해 개막 경기 당일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로 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기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 요소도 극복하고 훈련 장소 적응도 미리 했으니 경기에서 발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정한 연변 대표팀은 본토 청소년 축구 훈련 선수들을 핵심으로 하는데 팀원들의 사기가 충만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구의 고향으로서 연변 축구는 깊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바 갑A 리그의 휘황함에서 청소년 축구 훈련이 깊이 불이 내리기까지 축구는 이미 도시의 혈맥에 녹아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축구를 교량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과 체육 정신을 보여주고 동북지역 축구 교류를 심화하게 됩니다. 5월 23일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이 길림, 려닝,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연변 대표팀은 후코트 국가 북방축구훈련기지 경기장에서 후코트 대표팀과 개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그는 WRCA 인증관 엽가희 및 여러 루빅 큐브 세계 기록 보유자들을 인증하에 3살 나는 연길 어린이 왕월침은 뛰어난 집중력과 천부적 재능으로 최종 19.69초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20초 내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한 세계 최연소 기록 창조자로 됐습니다. 손가락이 날쌔게 움직이는 가운데 3개 류빅 큐브가 왕월침의 손안에서 번개처럼 돌아갑니다. 이 전경을 보면 왕월침이 류빅 큐브를 접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루빅 큐브를 접하게 된 왕월침은 이 지력개발 활동에 단번에 매료됐습니다. 계몽교원의 인도하이 왕월침은 동년배를 훨씬 뛰어넘는 공간 사유와 기억력을 과시했습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색조각을 인식하고 돌리기를 배우는 데서부터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루빅큐브를 환원하기까지 나아가 전국 최년소 루빅큐브 환원 기록을 연달아

0: 돌파하기까지 왕월침의 성장 속도는 사람들을 경탄케 했습니다. 아이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 가족들은 경력이 풍부한 스승을 찾아 왕월침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 기록을 따낸 후 이 세 살 신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왕월침은 삼국화용도, 로반쇠 등 전통 지력개발 종목들을 접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세계 기록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펼치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융합교육 우수 대능 사례 평이 결과가 그늘 밝혀졌는데 안도현에서 보낸 특수교육반 모식에 기반한 융합교육 새 형태가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사례는 안도현 제2실험소학교와 안도현 교원진수학교에서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0: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5월 20일 연결시 인력자원시장에서 2026년 청년특별초빙회를 개최해 청년구직자와 채용기업을 위해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에는 46개 량질 기업이 모였는데 의료, 교육, 제조, 미디어, 상무, 문화관광 등 인기 업종을 아우르고 170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해 724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당일 96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1: 혼춘시에서는 야간경제발전의 모를 받고 특색거리 승격, 야간정경혁신, 부대봉사 최적화 등에 초점을 맞춰 1년에 맞춤형 조치를 내와 야간경제 규범화, 품질화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도시의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화룡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근일 화룡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와 연합해 전동자전거 전문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루계로 전동차 및 부속품 판매 단위 도합 7곳을 검사했는데 2곳의 입고 및 판매 장부가 제때 기입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독촉했습니다.
1: 도나시 당위 선전부, 도나시 신시대 문명실천중심, 도나시 강원진에서는 일전 공동으로 장터의 민심을 모으고 문명으로 강원을 윤택하게 신시대 문명실천 주제 장터 활동을 펼쳐 정책 선전, 법치 보급, 편민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리론 정책, 법치 상식, 안전 지식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동했습니다. 5월 23일 저녁 8시 동북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후코트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큰 도심 속의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는 서태문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를 떠나서 집안이 바로 그릇이다는 말과 그 집안 내력이 그 사람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훌륭한 가문이란 단순히 재력이나 명문으로 대를 이어온 집안이 아닙니다. 그 집안이 품은 가훈과 정신 그리고 세대를 이어온 신뢰와 인격의 전통을 말합니다. 이처럼 대를 이으려면 먼저 덕을 쌓으라는 옛말도 있죠. 참된 가문은요 권력이 아닌 덕목으로 오래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 산책길에서는요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서 자손과 사회를 바르게 이끈 네 가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훌륭한 네 가족, 그들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는 학문과 예술, 과학과 혁명을 넘나들며 한 시대를 함께 살아낸 가족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인물을 배출한 것을 넘어 그 가족만의 아름다운 가훈과 살아있는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런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그중 네 가문에 대한 소개와 가족에 얽힌 에피소드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이올린과 현미경이 함께한 집 리사광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사광은 중국 지질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단단한 암석처럼 차가운 가족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음악이 흐르는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리사광의 아내 허숙빈을 만난 자리가 바로 음악회였습니다. 사실 리사광은 바이올린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요. 마침 하숙빈도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양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사랑을 키웠고 평생 음악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이 가족이 얽힌 에피소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리사광은 외동딸 리림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논문을 쓸 때면 한쪽 팔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펜을 들었습니다. 딸이 잠들면은 그대로 팔을 베개 삼아 논문을 마쳤습니다. 남녀 유별로 가득하던 시대에 그는 아들이 없어서 딸을 피워내는 것은 아니다. 딸도 공부를 잘 시키면은 아들 못지않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말을 평소에 자주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사랑 아래서 자란 리림은 그 뒤에 영국 유학을 떠났으며 금속 물리학과 초전도 재료 연구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주숙루는 인공합성 인슐린 연구의 주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리사광, 리림, 주숙루 한 가문에서 세 사람 모두가 중국 과학원 원사가 되는 유일무이한 가족이 탄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편지로 키운 아홉 영웅 량계초의 가족입니다. 량계초는 중국 근대 개혁의 선구자이자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홉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셋이나 원사가 되면서 일문 삼원사라는 새로운 가족의 전설을 썼습니다. 그의 교육 비계는 바로 끊임없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바쁜 정치 일정 속에서도 수천 통의 편지를 자녀들에게 썼습니다. 그 편지는 잔소리가 아닌 인상의 조언과 응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아이의 개성에 맞는 격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얽힌 에피소드 중에서 유명한 아이들의 실패를 축하해준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들 양사성에 대한 편지입니다. 당시 량사성이 건축학을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학문으로 돈을 벌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모두들 도리머리를 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버지 양계초는 오히려 손뼉을 치며 자신의 길을 대담이 가도록 아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인 양사장은 도서관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 역시 당시에는 생선 전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양계초는 내가 찾은 길이 바로 내 길이다라며 지지를 해줬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요, 한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양계초는 자식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다. 나는 내가 실패한 것이 오히려 기쁘다.

세 번째 가문은 송신의 가문입니다. 송신의 가족 부모는 아버지 송여여와 그의 아내 예계진입니다. 100여 년 전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귀국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딸인 송에린과 송경영, 송미령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부부는 자녀 모두를 유학을 보내어 근대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특별함은 단지 교육이 아닙니다. 세 딸이 모두 중국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었다는 점이죠. 우선 큰딸 송애령인데요. 그는 당시 중국의 최고의 재벌 가문과 결혼을 하며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둘째 딸인 송경영은 당시 아버지의 친구뻘인 손문, 즉 손중산과 결혼을 했으며 그의 아내로 되어 그 후 손중산이 서거했지만 그의 정신을 계승을 하며 세종국 성립 후에는 중국의 부주석으로 생을 마감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다음 셋째 딸 송미령 역시 장계석의 부인으로 유명합니다. 학식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활동에 개입하던 그는 항일전쟁 중에 했던 한 의회의 연설로 유명해졌습니다. 송요여의 세 딸에 얽힌 비화들은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송경영과 송미령의 정치적인 다른 이름에 관한 사연입니다. 언니 송경영과 동생 송미령의 정치 견해는 달랐지만 한 가족으로서의 정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일한다요. 1940년대 당시의 정치 견해로 사실 이들 자매는 서로 만날 형편이 아니었지만은 결국 중경에서 두 사람이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인 송미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머리 스타일이 참 예뻐지셨네요. 언니 송경령이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미령, 너도 예전보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날 두 사람은 정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를 마시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쓰라리면서도 아름다운 가족의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가족은 주울레 가족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네 번째 가족은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유대감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유명합니다. 주울레 총리와 그의 평생 동지이자 아내인 등영초 부부한테는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혁명 동지의 구아와 후손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부모를 잃은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주울레 총리는 아이들에게 특별 대우를 절대 허용하지 않았고 너희는 평범한 시민보다 더 엄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얽힌 빈손으로 간 마지막 인사가 바로 유명하죠. 주울레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조카들과 그가 키운 아이들을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청년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총리님께 단 한 번도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청렴하게 살라는 선물 같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생전에 주울레 총리는 조카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네가 공무원이 된다면 절대 내 이름을 대지 마라. 네가 상인이 된다면 절대 정부의 이익을 탐내지 마라. 이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주울레 총리의 가족은 한마디로 현대 중국에서 청렴이라는 단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가족이었습니다. 네, 알고 보면은 지난 근현대사에서 그 가족들은 저마다 다른 시대를 살았고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같은 공통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부모의 삶이 곧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태도와 실천의 아이를 키웠음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는 용기입니다. 모두 같은 길을 가게 하는 모식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애국심과 리타주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와 국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신을 가르친 것입니다. 실패조차도 성장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이 네 가족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아름다운 폐지 속에 살아있는 가족의 조상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건강은 개인의 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요,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운동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할 때 우리의 활력과 행복감이 훨씬 더 크게 향상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면 병이 멀어지고 함께 웃으면 약이 필요 없다는 말도 그 맥락으로 되죠. 실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될 텐데요. 아래 가족 단위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효과, 가족과 함께하면 달라진다. 2024년 상해에서 진행이 된 한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8주간의 추적 관찰 끝에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한 그룹은 혼자 운동한 그룹에 비해서 행복감은 5%, 정신적 활력은 무려 11% 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그 이유를 사회적 지지와 가족 응집력에서 찾았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서로를 응원하는 과정 자체가 강한 정서적 뉴대감을 형성하여 운동의 긍정적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설명입니다. 여러 전문가들 역시 같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서 운동 권장량을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삶의 만족도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 운동이 단순히 체력 향상을 넘어서 자녀의 정신 건강까지 책임지는 셈이죠. 네, 그럼 어떤 가족 운동이 있을까요? 가족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은요, 생활 속 운동입니다. 예를 든다면 광고 시간에 가족 모두 일어나서 스쿼트 20개 도전하기, 승강기 대신에 계단 오르기 내기, 드라마 보며 함께하는 소파 스트레칭 등이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운동의 날을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부모가 직접 운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확률이 6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령별 맞춤 접근도 중요합니다. 젊은 부부는 요가나 필라테스트로 몸의 균형을, 수학생 자녀와는 줄넘기나 공놀이, 청소년 자녀와는 팀 스포츠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가족끼리 함께하는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태그 으럭비를 가족과 함께 즐긴 뒤 관찰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단 한 번의 운동 이후에도 부모의 혈중 인슐린 농도가 개선이 되고 아이와 부모 모두의 인지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운동 직후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색상 인지 검사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보인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이러한 흐름은요, 이미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아빠거나 엄마와 자녀의 연계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학교 입학 전에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도 회복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운동은 혼자 운동할 때는 오늘은 그냥 쉴까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가족과 약속한 운동인지라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의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네, 이 가족 운동의 진짜 매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체성분 분석표의 숫자 간에 아이가 신나서 뛰는 모습, 배우자가 함께 땀 흘리며 웃는 얼굴에서 오히려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운동화끈을 함께 묶는 가족만한 동기부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하여 생활 상식입니다. 바로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인데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뜻밖의 행운을 말할 때 쓰지만은 사실 가족 생활의 건강과 행복은 뜻밖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결과물인데요. 오늘은 집안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상식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부엌에서 지키는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가족 건강은요, 식탁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원칙 몇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칼과 도마를 꼭 구분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육류용, 채소용, 생선용을 따로 두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제와 뜨거운 물로 씻어 건조 보관해 주십시오. 식중독의 대부분은 교차 오염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냉장고는 4-5도 이하,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냉장고 문을 자주 여는 탓에 내부 온도가 생각밖에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냉장고 문에 우유나 계란을 보관하는 것도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집안 환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침 기상을 하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5분에서 10분간 집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실내 공기 오염은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도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음식을 만든 후에도 창문을 열어 가스와 유해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가정에서 지키는 건강 습관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은 한 번에 많이보다 자주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8잔이라는 공식보다 중요한 것은요, 수분 흡수의 리듬이거든요. 아침 기상 후에 한 잔, 식사 30분 전 한 잔, 목욕 후 한 잔, 자기 전 한 잔 정도가 기본입니다.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면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눈 건강인데요, 바로 20-20-20 법칙입니다. 네, 요즘은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보는 시대입니다.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눈 상식인데요, 바로 20분마다 20피드 양 6m 밖을 20초 이상 바라보는 것, 이 작은 습관이 가족의 시력 저하를 크게 낮춰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전에 하는 디지털 해독입니다. 잠을 자기 1시간 전에는요, 전자기기를 멀리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전자제품들의 블루라이트는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이런 전자기기를 가까이 하는 대신에 가족끼리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음식 보관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음식 보관 지혜도 함께 알아보죠. 네, 우선 달걀 보관입니다. 달걀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뾰족한 쪽을 아래로 하면은 노란자가 조항에 위치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될 수가 있죠. 다음, 잡곡살 보관입니다. 쌀 보관은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 최적입니다. 잡곡이 많을 경우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은 벌레의 발생을 막고 신선도를 오래 보존하죠. 그리고 꿀 보관인데요. 꿀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십시오. 꿀은 실온 보관의 원칙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은 결정화돼서 굳어버립니다. 이번에 바나나와 사과 보관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둘을 함께 보관하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스스로 에틸렌 가스를 발생시켜 주변 과일의 숙성을 촉진합니다. 바나나와 사과는요, 따로 보관해주는 것이 각각의 신선도에 좋습니다. 음식은 물론 가전제품인 세탁기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바로 세탁기 문은 사용 후 꼭 열어두기입니다. 세탁기가 다 돌아간 후에도 문을 닫아두면은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지요. 네, 문을 살짝 열어 건조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이상은 여러 보관 방법인데요. 또한 가정에서는 작은 사고 같은 것이 생길 응급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지혜들을 공유해볼까요?

0: 우선 화상입니다. 네, 이때에는 찬물에 15분에서 20분 이상 담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얼음을 바로 대지 말고 또 된장이나 기름 같은 민간법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베였을 때입니다. 이때면은요,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은 후에 깨끗한 거지로 직접 압박 치열을 해줍니다. 소독약은 상처 안쪽보다 주변에 발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목에 음식이 걸렸을 때 사용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하임리히법. 네. 이 환자의 뒤에서 배를 감싼 후에 한 손으로 주먹을 만들고 다른 손으로 감싸듯 배꼽 위에는 명치 부위를 안쪽 위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립니다. 이 기술은 가족 모두가 익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여러 가지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방면의 상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상식 하나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소개 내용들은요, 어떤 것은 익숙하고 어떤 것은 새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는 욕심보다 하나씩 실천해보는 용기입니다. 가족과 함께 오늘은 이 상식 한 가지를 지켜보자고 약속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훌륭한 내 가족 이야기 및 알아두면 좋은 상식 등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진행의 서태문, 편집의 신명주,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정다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

0: 디자인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냥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하루. 분명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이 우울의 눕혀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어느새 또 찾아 나서게 되더라고요. 이대로 나의 하루를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끝이 좋으면 결국에는 다 아름다워진다고 하죠.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스스로에게 이젠 작은 선물을 건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고요. 그게 바로 선물이 아닐까요? 오후의 끝자락에서 위로를 찾는 당신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네, 오늘은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조선족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작품은 현청화의 단편소설 담비입니다.

집 및 화단 옆 벤치에는 언제나 고즈넉하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길고양이가 있다. 이사를 온 지 5년째 첫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끔 보는 길고양이였으니 자그만치 5살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란 털이 온몸을 덮고 얼굴 쪽은 흰 길고양이였다.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고 눈인사를 보내는 그 고양이가 하도 마음에 들어 두 아이는 내게 제발 고양이를 키우게 해달라고 졸라대고는 한다. 엄마도 어릴 때 고양이를 길렀다 했잖아. 딸의 부르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어찌 어릴 때뿐이랴. 불과 6년 전만 해도 나는 한꺼번에 12마리 고양이를 기른 적이 있는 광적인 애묘인이었다. 그런 내가 고양이를 기르는 일을 잠정 중단한 것은 담비라는 이름을 가진 한 길고양이 때문이었다. 담비는 내가 혼자 무역리를 벌려서 제일 바삐 돌아칠 때 우리 집으로 왔다. 외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후줄근하게 피를 맞고 있는 노란 고양이를 본 나는 도저히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그 고양이도 내 연민의 눈빛을 알아챘는지 조심조심 내 뒤를 따라왔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고 집 밑까지 따라왔을 때 나는 몸을 돌려 고양이를 품 안에 안았다. 그렇게 그 고양이는 나를 따라 집으로 왔고 그날로 담비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담비는 온순한 성격이었다. 내가 목욕물을 받아 목욕을 시켜도 순순히 몸을 맡겼고 대소변은 꼭 화장실에서 보라는 내 어눌한 제스처를 금세 알아들은 듯했다. 그러던 담비가 앓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처음에는 콧물만 흘리던 것이 반나절이 지나자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기만 했다. 서둘러 근처 동물병원을 이송했고 수의사는 장염이니 점적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 주사를 꽂는 동안에도 담비는 거부하지 않았고 수의사도 이렇게 온순한 고양이는 처음 본다고 혀를 찼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담비는 노란 물을 토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담비는 비칠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갔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 순간 뒷다리가 힘이 풀리는지 배변 위에 주저앉았다. 나는 또 한 번 담비에게 반신욕을 시키고 토사물들을 정리했다. 일이며 드라마이며 뒷전으로 하고 나는 담비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신경을 도사렸다. 담비는 갔다. 이튿날 아침 동물병원에 한 번 더 가보자 하며 새벽녘에 어렴풋이 족잠이 들었을 때 일이었다. 귓전에 야옹하는 처절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내가 펄쩍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담비의 몸이 차츰 식고 있을 때였다. 작은 경련을 몇 번 일으키다가 담비는 굳어갔고 나는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렸다. 동트는 새벽녘 거스름한 원룸 안에서 나는 사람을 믿고 사는 한 연약한 생명이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참담하게 쓰러지는 것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말았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벌어져 버렸다. 고양이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고 고양이는 그리 취약한 동물이 아니라 확신한 게 문제였다. 담비처럼 바깥 생활을 오래 한 큰 고양이는 갑자기 거주 환경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에 걸리기 쉬우며 그것이 치명적이기도 하다고 수의사가 주의를 줬건만 나는 귀뚱으로 들었다. 담비는 왜 하필 날 따라왔을까? 사람을 믿고 따라온 약한 동물에게 내 무지와 오만은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었을까? 그 후 나는 다시는 고양이를 기르지 않았다.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 또한 애완동물에 대한 레이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0: 대명사가 됐다. 내 젊은 날의 혹독한 신고식이기도 했다. 딸에는 집에 들어서서도 포기하지 않고 졸라댄다. 나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중에 너희가 어른이 된 다음에
1: 언제 어른이 되나요?
0: 글쎄다. 몸이 자라고 사고가 성숙되면 어른이 되는 걸까? 아니면 삶의 성장통을 겪어야 비로소 범사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걸까? 나는 두 아이를 방 안으로 손짓해 불렀다. 엄마가 얘기를 해줄게. 전에 담비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가 있었는데...

네, 현청화의 단편 소설 담비 보내드렸습니다. 단순한 반려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책임감과 성숙함에 대한 날카로운 고백이 담긴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저자가 담비의 죽음 이후 과거의 작은 잘못들까지 되짚으며 자기 반성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담비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결심은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전승하려는 성숙한 태도로 읽힙니다. 이 글은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 조심스럽고 무거운 행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두 번째 작품은 서광역의 단편소설 남편입니다. 아침밥이 적게 남았으니 점심에 뭘 더해 먹을까 궁리하던 끝에 만들기 쉬운 빈대떡을 빚던 나는 맛 다른 음식이라고 슬그머니 뒷말 오래비네가 생각나 점심에 오라고 전화를 했다. 남편도 나처럼 가끔씩 처남내가 생각나는지 아침 일찍 요즘엔 어떻게 사는지 하며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믿고 빠진 항아리인데 돈을 주지 말아요 하고 꼬장 소리를 쳤다. 만날 때마다 돈을 쥐어주는 남편인 것을 잘 알고 있는 나였다. 못 보면 보고 싶고 보면 괘씸한 오래비네다. 혈육지간에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는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불쌍하게 홀로 남게 되자 바로 데려다 돌보면서 공부도 시키고 장가도 보내고 잘 살게끔 우리 초가집보다 엄청 비싼 뒷마을의 기와집에 세간을 내줬지만 잘 살기는 고사하고 지금 온촌에서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빈곤호인이 말이다. 빚어놓은 빈대떡에 콩을 쿡쿡 박아서 금방

들려왔다. 큰 길로 지나가는 뜨락도르 소리가 아니었다. 과연 이런 천만 뜻밖의 상황이 어디에 있으랴. 앞면이 있는 동네 운전수와 남편이 뜨락도로 적재하면서 한창 미끄러져 내리는 송아지와 큰 소를 조심히 받고 있지 않겠는가. 저짓을 하려고 아침 일찍 나갔구만. 자꾸만 일거리를 벌려놓길 좋아하는 남편을 곱지 않게 흘기며 거들어줄 힘나는 나는 그저 그 곁을 지키고만 있었다. 뜨락도르를 보낸 남편은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큰 소, 곱비와 송아지 목줄을 모아 잡으며 대견스러워하는 것이었다. 얼마 주고 샀어요? 큰 소는 5,000원, 송아지는 600원. 이제 새끼치기를 하면 소 장사나 한번... 두 소 잔등을 엇갈아 쓸어보는 남편을 주목하던 나는 그만 획 돌아섰다. 그리고 담장문을 쾅 닫으며 집으로 들어왔다. 속고를 썰고 여물을 주고 외양간을 청소하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났던 것이다.

0: 이제부턴 내가 농산일 하려니는 꿈도 꾸지 말아요 하며 마구 행악질 할 작정으로 시근거리기만 했다. 그런데 시간이 퍼구나 흘러갔는데도 날 설복하러 들어오려니 했던 남편의 기척은 감감하지 않겠는가. 웬일인가 해 담장문을 살그머니 열고 나가보았더니 이게 웬 조화인가. 남편과 소들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워낙 남의 일에 곧잘 발벗고 나서는 남편인 줄을 모르는 내가 아닌지라 대뜸 짐작해 댔다. 니네 소들을 사다 준 것이 분명했다. 소를 안 키우게 돼 차라리 좋긴 했지만 지금 한창 운전수랑 소 임자랑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을 남편이 싱겁게 느껴지며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본래부터 깨끗한 걸 좋아하는 내가 드락도로 바퀴 자국이며 잠깐 머문 사이에도 잔뜩 싸놓은 솥동이 면을 말끔히 치웠을 때였다.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급급히 집에 들어와 전화기를 귓가에 댔더니 울먹울먹 해진 오래비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1: 누나 고맙소. 나 지금 가까운 강둑으로 석고를 베러 가는 중이요. 누나가 내게 돈 대신 소를 사주라고 했더구만. 누나 참 잘했소. 돈보다도 소가 낫소. 돈은 주는 대로 써버리면 없어지지만 소야 설마 잡아먹겠소? 나 소치기를 잘해. 아무 때건 꼭 누나 은덕에 몇 배 보답할게.
0: 오래비의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남편의 그 속내를 알게 된 나는 무척 놀란 나머지 감격스러웠다. 인심은 본인이 쓰고 그 공을 나에게 넘겨주는 고마운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아침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사러 상점으로 달려갔다.

네, 서광석의 단편 소설 남편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참된 도움을 줄 건가라는 물음을 따뜻하게 되새기게 하는 글입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그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아이 늦잠 깨우려고 다그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방과 후에는 숙제하라고 재촉하고 밤에는 세수하라고 재촉하고요. 하루 종일 아이 뒤에서 빨리빨리 외치는데 아이는 느릿느릿 행동해서 답답한 적 많으시죠? 숙제는 밤늦게까지 질질 끌고 뭘 하려면 망설이고 혈흘도 떨어져서 학습 상태가 엉망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훈육도 해보고 비판도 해보며 재촉도 다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아이가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아이의 시간 관리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 어린이 시간관리 훈련 30일 만에 아이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4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특징에 맞춰 실행 가능하고 지속하기 쉬우며 효과도 빠른 30일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느림보 습관을 버리고 자율성을 기르며 진정한 시간의 주인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공한 이론적 설교가 아니라 실제 아이의 성장 상황에 입각했다는 점입니다. 시간 개념 부족, 행동 지연, 효율 저하라는 핵심 문제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복잡한 육아 이론 대신 단계별 훈련 절차

간단하고 실용적인 도구, 그리고 생활에 밀착된 훈련 사례를 담아서 부모님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를 지도해서 좋은 시간 관리 습관을 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촉하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아이가 스스로 하는 능동적인 상태로 전환시키고 학습과 생활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책임감과 자를 의식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책의 핵심은 30일 과학적 훈련 체계로 시간 관리 문제 해결입니다. 어린이 시간 관리 훈련의 핵심은 바로 1-2-3-5라는 훈련 방식을 구축한 것입니다. 1-2-5는 시간 개념 확립이고 3-5는 행동 속도 향상, 행동 정확도 향상, 행동 효율 향상을 말합니다. 이 훈련 방식을 30일 단계별 훈련으로 세분화해서 아이의 인지 법칙과 행동 형성 규칙에 맞춰 단계별로 시간 관리 능력을 익히도록 합니다. 맹목적인 훈련으로 인한 아이의 반발 감정을 줄이고 아이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점차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이 책은 아이의 지연 행동의 본질이 게으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인식 부족, 명확한 계획 부재, 효율적인 방법 부족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책 전체는 아이의 자를 관리 의식을 자극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강제적인 통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느끼고 계획하고 활용하도록 이끕니다. 다음은 핵심 내용은 1-2-3-5-4단계로 시간 관리 능력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립, 즉 시간 개념 확립으로 추상적인 시간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행동을 느리게 하는 근본 원인은 추상적인 시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분, 3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느끼지 못하고 지연이 가져오는 결과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책의 첫 단계는 아이에게 구체적인 시간 개념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시간 측정 과제, 시간 시각화 게임 같은 쉬운 방식을 통해 아이가 한 가지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직접 느끼게 합니다. 양치질, 식사, 숙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록하게 해서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숫자로 전환시킵니다. 동시에 아이에게 시간 낭비와 시간 소중함의 차이를 알려주고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면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리해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마음속으로 시간 관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행동 속도 높이기로 느릿느릿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행동을 느리게 하는...

세 번째 단계는 행동 정확도 높이기로 대충대충 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행동은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많고 숙제에 오답이 많고 부주의합니다. 이 책의 세 번째 단계는 아이가 빠르면서 정확한 행동을 하도록 훈련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하는 중에는 세부사항에 집중하고 끝난 후에는 스스로 점검하도록 지도해서 엄격한 태도를 기릅니다. 숙제를 할 때 핵심 단어를 표시하고 과제 완성 후 검토하는 습관을 통해 부주의한 버릇을 고치도록 돕습니다. 효율이란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만이 아니라 질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행동효를 높이기로 자율적인 시간 관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최종 목표이자 1, 2, 3고의 핵심 마무리 단계입니다. 앞에 세 단계 훈련 성과를 통합해서 아이가 시간을 계획하고 과제의 우선순위를 구분하도록 가르칩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0: 부차적인 일을 하도록 지도해서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동시에 아이가 행동 절차를 최소화하고 무효한 시간 낭비를 줄이도록 돕습니다. 학용품을 미리 정리하고 방과 후 시간을 계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가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과제를 효율적으로 끝내도록 합니다. 모든 일을 해내고도 충분히 놀 수 있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책은 30일 훈련을 더욱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3표일록이라는 독창적인 도구를 제시합니다.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워 부모님과 아이가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시간표입니다. 매일의 생활과 학습 리듬을 계획해서 기상, 식사, 학습, 휴식, 취침 시간을 고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릅니다. 둘째는 학습계획표입니다. 매일의 학습 과제를 세분화하고 각 시간대의 학습 내용을 명확히 해서 아이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합니다. 셋째는 별표 보상표입니다. 긍정적 보상을 통해 아이의 시간 관리 성과를 기록하고 적시에 인정과 격려를 주어 훈련 적극성을 높입니다. 넷째는 시간 일지입니다. 아이가 매일 시간 사용 상황을 기록하고 시간 낭비 지점을 복기해서 점차 시간 배분을 최적화하고 자기관리 능력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육아적 가치는 부모에게 힘을 주고 아이의 자율적인 인생을 만든답니다. 부모님께 어린이 시간 관리 훈련은 매우 실용적인 육아 지침서입니다. 아이의 지연 행동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표준화되고 따라하기 가능한 훈련 방안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육아 지식이 없어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끝없는 재촉과 내면적 소모를 없애서 부모 자녀 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만듭니다. 아이에게 30일 훈련은 느림보와 부주의한 습관을 고칠 뿐만 아니라 강한 자율의식과 시간관리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아이의 평생 함께하며 학습 시절은 물론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효율적으로 일하고 인생을 계획하며 경쟁력과 행복감을 갖도록 돕습니다. 시간관리는 아이 성장의 필수 과목이며 자율적인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어린이 시간관리 훈련은 과학적이고 간단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이에게 자율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습관을 버리고 효율적인 인생을 열도록 돕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통해 자율성을 배우고 성장을 얻으며 학습과 생활의 모든 도전에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 모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1 책임자가 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군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충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도강중윤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과실이 증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그리고 유불나선 강균검사, 골밀도검사 이런 것도 원만하게 해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요는 최신의 여러 개 과실 가운데서 흠과구강이라고 싱커거창이라는 이런 세 과실이 여기 들었었는데요. 이미 몇십 년간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 구강치료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입안의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안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치주염이 있거나 그리고 치아결석이 있거나 이런 데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잘 치료해 주는가 하면, 특히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개의 그 치과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던 이 난차병 이런 것도 제때 치료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치아를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혹은 또 미리 전에 그거 들어가서 지신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수 있고 파편제 하면서 구체 치아에 관한 전반 검사를 현대식으로 다 맞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치아하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우수한 치과가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치아를 씻는 업무도 원활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아를 씻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사회에서 대인 관계가 늘어나면서 아주 말수간 이빨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돈 얼마 들이지 않고 금방 치아를 씻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여러모로서 구강 안의 일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강중년 2층에 올라가면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그 마당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되고, 직접 이쪽에 그 서쪽에서 직접 2층에 올라와서 거기에 통하기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구강 문제, 치과 문제 여기에 찾아가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틀니를 했거나 치아를 하신 다음에 와, 이렇게 편할 수밖에 없구나, 세상 이렇게 편한 이빨을 해보기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치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여기 도강중년 2층 치과방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년 2층에 찾아가시게 되면 길림성 저명한 심장 내혈관 전문가 조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이 로중이로서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건 심장과 뇌혈관 포함해서 갑상선 결절, 신경내과 질병, 그리고 골과 질병, 완고성 예인이 그 후두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다각도로서 좋은 치료를 많은 분들이 받게 되는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 계시고 있습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이미 북경 그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아주 상당한 시간 연수한 경력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40여 년이 이런 중위 경력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질병을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대로 이야기하다면 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 이사 선생님 진맥하고 내 아픈 데를 어찌 그리 신통하게 딱딱 짚어내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면서 여기에서 병이 벌써 절반 낫는감을 느낀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면 이득도 좋고 이술이 높고 40여 년간이 림상 경험이 있다는 게 이사는 림상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여 년간의 림상 경험을 쌓고 있으면서 우수한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처방을 주면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오래된 인후염이 있으면서 잘 떨어집니다.
1: 예.
2: 그냥 이 목이 그냥 무슨 붙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도 안 감췄던데 뭐.
1: 예.
2: 그리고 그냥 목이 또 부딪히고 음식 넣기도 힘들고 잘 넘어도 안 간다.
1: 예.
2: 그래서 약방에 약은 싸다 먹기는 그냥 맨날 먹는다는 것도 잘 아이 났습니다.

0: 지금 낫지 않게 해서 동항병원에 가서 지명기 선생님 참여하고 한 달 넘게 지먹는 게 효과 확실히 알린다 나는 게.
1: 아 그래요. 예예. 예.
0: 예. 요즘에는 먹기도 편안하고 음식은 먹기도 좀 편안하고 잘 넘어간다 무슨 거 먹어도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붓기 뜬 것도 안 내렸습니다.
1: 아 그럼요. 예예.
0: 예. 예, 먹이 좀 편안하고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약이 떨어져서 더 치자고 또 가겠는데 갈 때 좀 우리 동생이가 뭔가 뭐 치과 그때 갔다 왔는데 좀 뭔가 뭐 옛날에는 이빨을 거는 이빨을 했습니다. 여러 번 댕겼다는 맞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 뭐 신약 대학병이라서 치료받았는데 그 또 이빨 다시 떨어져 다시 하는지가 오 몇 번 해가 똥 맞춘 게 한 번도 아프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는 이빨을 했는데.
1: 아 그렇죠. 예, 예.
0: 이게 먹는 게 제 이빨보다 낫다면 편안하다면 이랬지라 그러면서 우리 언니 그것도 방송에도 말해달라 이랬지라.
1: 아 그렇죠. 적지 않은 예, 분들을 그렇게 치하라고 예. 있습니다. 예.
0: 그래, 다른 데는 옛날에는 여러 번 댕기면 열 번 넘어 댕기는데 지금은 아이, 한 두 번 갔다 갔다가 딱 맞추는 거,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고, 그건 이빨 옛날 떨어진다 때다,
1: 예.
0: 경기 이번에는 떨어다지, 어떻게 잘해서 잘했다며 이랬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이렇게 예. 좋다며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래.
1: 아, 그래서, 그렇죠.
0: 예,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1: 아, 리맹길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0: 예.
1: 흥가구강은 2층에 예. 올라가게 되면 도강 중년 2층이 흥가 구강이라고 하시니까 예. 찾아가시면 원만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게 예. 되실 겁니다.
0: 그래, 예. 오늘 나도 연락하고 우리 동생 한번 가 검사하겠다, 받겠다, 이렇게 같이 갈래요.
1: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예. 네, 계십시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는, 지방간도 있고, 위축성 위염도 있다고 그랬겠다.
1: 예.
3: 선생 배웠는데.
1: 예.
3: 예. 그래서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쓰리면서 소화 미네랄이 된다.
1: 예.
3: 예, 그러는 게 리맹길 선생님 그 중약을 먹은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번가 오늘 친구하고 같이 가 보이려고 합니다. 주일날이 됩니까?
1: 주일날이 됩니다. 토요일 제약은 다 됩니다. 리맹길 선생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그 방면에 리맹길 선생은 많은 환자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염, 시형간염, 위축성 위염, 그의 여러 가지 위장도 문제 여기 때문에 곤란받던 분들이 찾아와서 리맹길 선생 찾아보신 게 그렇게 편안하게 소화가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 내 집사람이 예, 이 중풍 후유증을 해가지고 어둠에 몇 년 됐는데 예 가장 어떻게 돼서 여러 곳에 많이 아이졌습니다. 저기 특히에 이제 다리암에 한참 다리 잘 못 쓰고 있잖아요. 예? 조금 나가 걸어도 다리 좀 젊고 그 다음에 체납조절이에 해가지고 가장 완전 아이 되고 그리고 왜 조금 그러고 숨이 다 됐죠.
1: 예, 심장병, 심노쇠가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
4: 네, 예, 그리고 이 손발이가 예, 그냥 그 한짝, 이 작은 괜찮은데 그 한짝 손이 그 뭐였냐 하고 파리가 예, 그냥 저 다리가 그냥 저리고 그리고 차갑습니다. 하여간 냉해서 엄청.
1: 아, 그게 순환장애입니다. 음량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
4: 예. 예. 그리고, 어느 당해당에 그냥 있습니다.
1: 예.
4: 바람이 똑똑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그래, 약은 이 메태어간에 뭐, 그래도 그냥 썼습니다. 재발이 올까봐,
1: 예.
4: 또, 나 이럴까봐 그냥 약은 써왔는데, 이렇게 현단, 이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냥.
1: 예.
4: 저희만 선생님 가서 지금, 이게 좀, 작년에 예, 한번 봤습니다, 가서. 예,
1: 젊은 선생님 따라다니며 찾아보시네요. 예, 예.
4: 그때 가서 보고, 이제 약 한번 써서 본 게 한 1, 2년은 영 편하게 지냈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예, 또 보니까, 저기, 도강, 이, 중년에.
1: 도강 중년에 지금 계시죠. 예, 예.
4: 오늘 보신다니까, 저도 요번에 오늘, 저기, 전번에 예, 한번 또 갔댔습니다. 한번.
1: 예, 예.
4: 보고, 그래서 약을 줘다가 지금 어떤 일분나 쳐 먹었습니다, 약.
1: 예, 예.
4: 그런 게 아닌게, 또 약, 이 선생님 약만 다 써먹어도 금방 알깁니다.
1: 예, 예.
4: 다시, 이게 치료 안 먹거나, 우리 이 사람 봐서 뭘 붙여줄까 하면 이게 체라비가 있죠, 진짜. 체라비가,
1: 예.
4: 예, 저기, 온종되는 게 알기고, 그러고, 예, 조금 나가 걸어도 봐서 그렇게 숨이 잘하고 그 다음에 잠 잘 잡니다.

0: 질병이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이게 명이니까 되는 거지. 보통 이사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1: 예. 그래서 저기 선생님 약을 찍고서 여기, 그래, 이번에 또 한참 지금 동물원에 지금 이렇게 효과 더 굳어지니까 오늘 또 가려고 합니다. 오늘가 약 요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요즘은 약 아무래도 예, 이 선생님 약 우리 먹으면 그래도 한 달씩 먹습니다. 우리.
0: 아, 그렇죠.
1: 예, 그래야 기본 한 몇 년 또 영 편안합니다.
0: 뭐 예.
1: 아무 일도 없고, 예, 그간에는, 뭐, 아무 발작도 안 하고, 뭐, 지금까지에 보게 되게 되면, 어느 이 반신이암, 젠짜, 이, 다른 나라 걸린 게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됐습니다.
0: 중풍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는 조일만 선생 찾는 게 맨발에 찾았습니다. 예, 예. 예
1: 지금 어느 당에도 많이 나서지고 하니까나, 지금, 오늘 또 아무래도 약질러 가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전화 놓고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결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우리 형부가 이렇게 지금 색이 와서 병원에 조언하고 나와서 이렇게 계속 숨이 흘러가지고.
0: 아, 예.
3: 이다 일어난 게 별로 막 이렇게 숨이 흐르면 말이 똑똑하지 못하고 어지러워하고 막 혈압이 막고서 그런 이제 80을 올라가면.
0: 예.
3: 그래 병원에서 하고 나왔는데 계속 숨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질질 없이 흘리고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고
0: 언어중추마비 신경중추마비가 돼서 그런가
3: 예, 그래서 예. 그 젊은 선생님 7월 이제 한번 받았는데 지금이 그 숨이가 좀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던 증상이 좀 많이 나서
0: 많이 억제됐다 그렇죠
3: 예, 머리가 예. 조금 이렇게 어지럽던 게 좀 나서져서 예, 이런 앉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이 좋아졌단다
0: 예.
3: 친구로 친구들도 하면 지금 동약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결합해 하는데 많이 효과 나는 게 알긴 납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오늘이 또 이렇게 모시고 우리 언니 모시고 가겠다 하는데 예약해달라고 전화드립니다.
0: 네. 조일만 선생님 금요일 오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오전에 빨리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3: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예.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그 책임용 선생님이가 이 백설풍에도 치료한가?
0: 백설풍이 최기명 선생님 주요한 항목 가운데 큰 항목을 점하고 있습니다. 백설풍, 소버짐, 대상포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는 최기명 선생한테 맡기게 되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3: 아, 알았습니다. 여기 한 분이 그런 뭡니까? 그런 병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알아봐 달라고.
0: 그런 분 보내세요. 근데 최기명 네, 주임 선생님께서는 화, 목, 터 아시네요. 예, 우수열 예, 오전에 나왔습니다.
3: 예,
0: 예 우수열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지금 다방증후군의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4: 예, 원래 이렇게 머리가 가장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러면서 정신이 안 나고 이래서 가서 검사하니까 뇌경색이라 했습니다.
0: 예.
4: 그래서
0: 예.
4: 뇌경색을 좀 약도 써봤습니다.
0: 예.
4: 약을 써보니까 예, 그래서 금방 났다가는 또 다시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랬습니다.
0: 예.
4: 근데 이 지금 조일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 예, 이 지금까지 내 지금 두 번 가서 약 썼습니다.
0: 예.
4: 근데 벌써 영 효과 나는 게 아닌다. 정시도 나고 어지럽도 난다면 막 돌아가네 이렇게 이렇고 그 다음에 예, 머리가 아파서 예, 그래서 어쩔 방법 없습니다. 막 좀 바쁘면 종종 빼고 뭐이고 막 여러 가지 막 먹고 이랬댔습니다.
0: 예.
4: 그런 게
0: 예.
4: 지금 이 증상과 예, 기본상 도와줬습니다.
0: 그 두통이 심각할 때면 그 역시 나이 드셔서 두통이 심각할 때는 혈관성 두통에 속합니다. 혈관 경련이 생기거나 혈관이 어디에게 달리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이럴 때 조일만 선생 찾는 게 맞습니다. 예.
4: 그리고 혈압도 엄청 그냥 안 돼가지고서 예. 혈압약도 계속 하고 영 좋으니까 나의 이 나을 때 가서 좀 치료받다고 오늘에 지금 가려고 그랬다.
0: 조일만 선생 찾는 게 이게 사는 길 같습니다. 예, 찾아오세요.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보시니까 오늘 찾아오면 됩니다.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좋았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집은 저희만 스님 버린 보여는
1: 아, 예. 이살 따라다니며 예. 가석이 그렇게 보는
0: 게. 예, 나도 버리고, 내 처음에는 내 위 아파서 보았는데, 위 지금은 완전히 좋았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밥도 못 먹고, 그냥 죽만 먹던 게 요즘에 밥 먹고,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 어떻게 잘 되는지, 약속이 중요한 게 특별한 어느 약보다.
1: 그렇죠.
0: 신발은 또 제대로 딱딱하니까, 그런 병이 그놈을 딱딱 짚어낸단 말이거든요.
1: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피부합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비싸지도 않지, 용서해봐요. 예. 그래서 내 냄은 너무 나시고, 우리 오빠도 또 위이 나빠서 저번에 데리고, 중풍후유증도 있고, 위도 나빠서 데리고 와서 보이고, 약을 써서 요즘에는 중풍후유증은 어느 장애가 있고, 말을 바르면 무슨 말 하는지 얼버무리지 모르고, 그 다음 수정 삶아서 밥을 스스로 못 떠납시다.
1: 큰일이죠.
0: 그래서요, 예. 마땅치 않는데, 그냥 부추 없이, 우리 삼촌밖에 애들이 이거 내려가서 내가 할 땐 부추 받아야 내려가.
1: 옆에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0: 예, 예. 그래, 혈압도들 애들이서나, 항상 그걸, 고리 아프다는지, 무슨, 뭔가, 고리 띠 하자는지, 맨날 그러던 게, 이 젊은 스님 증약을, 어떤, 다섯 번 거의 잤었습니다.
1: 예.
0: 이 요즘에 수족 살수 어느 상해가, 이러면서 말이 영똑똑하게 잘합니다.
1: 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예, 중풍후유증이 그만한 효과를 본다는 게, 예.
0: 혈압이 혈압 소주 치사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혈압량 한 달, 수간, 시간씩 놓고 사산 지금부터, 이 성격도 순간, 이 혈압 소주를 달겨서 별로, 그냥 미술 한번 재보, 정사야 돼. 혈압량은 좀 땡겼답니다.
1: 예. 그렇죠. 그게 절만 선생 치료를 받아서 고혈압 약을 뗄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은 놀랄 만한 효과입니다.
0: 예. 정말 놀랄 기사입니다.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오빠는 너무 좋아하는 게 왜냐면 지금 단순한 먹었는데 한 두 번 먹으면 내 병이 다 났을 것 같다. 오늘 또 가서 두 번 더 가겠답니다.
1: 예, 그래라 하셔. 예.
0: 한 두 번 더 오라.
1: 만성질병에 속하고 중풍후유증에 속한다면 일조일석에 지금 좋다 해서 어전 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0: 네, 그리고 우리 오빠 또 이거 지혜나 봤어 보니까 할 때 있고 이 용서 탄다 지금.
1: 그래요? 예.
0: 지금 이내 못 잡수고 딴 거 못 잡수고 죽도 못 죽이나 잡수고 그런데 요즘에 김치라고서 막 잡수고
1: 그렇죠. 여기 흥가구가 네,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할 정도로서 지금 위신이 있습니다.
0: 예, 이빨 치료, 예. 치료도 잘하고 그 선생님도 뭐 여러 가지 병을 다 치료할 줄 압니다.
1: 예. 구강안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0: 왕중이 원이 있으면 예, 지하
1: 치과병원은 아주 예, 특수합니다.
0: 치과 좀 유명한데 예. 이번에 내 많이 소유하자 그러면
1: 그렇게 하세요.
0: 나쁜 게 영만 쓴다.
1: 한 분이 오시겠다면 두 분 데리고 두 분이 오면 세 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우리 오빠 이빨 정말 너용 고생도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치료했답니다.
1: 예, 잘했습니다. 예.
0: 네. 예. 예. 오늘 또 가겠습니다.
1: 예. 그럼 가세요.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조일만 선생의 로코훈다 위안회하며 저는 중풍후유증 다섯 번 왔다 갔습니다.
1: 아, 그래요?
3: 협약의 친구의 그래 맞고 많이 좋아졌는데 요지간에 어제 계절이 바깥 그런데 얼음증이 나고 해라 저절이 저절 알겠어. 예. 전번 원래 날에 가서 천약제다 먹은 게 지금 많이 나서죠.
1: 아, 그래요? 예.
3: 예, 그래. 오늘은 또 가자 옷을 내 지금 이래 전화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오늘 오전 끝이 됩니다. 예.
3: 예.
1: 찾아오세요.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에 예, 그게 움직일 때는 영 아파서에 예, 죽을 지는데 수술하게 할 정도는 아예 됐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이명길 선생님이 친구하고 경기침하고 약을 같이 먹으니까 지금은 많이 나서서에 예, 지금 그 움직인 게 지금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1: 예.
4: 예. 예 그리고 예, 소화도 잘 되고 입이 쓰겁던 게 이렇고 예. 지금 예, 음식을 또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예, 지방간이 있어 지방간도 있지만 단낭에 결석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한 대 아픈 것 같더랍니다.
1: 그렇죠. 간단상처럼 말 있습니다. 예.
4: 예 얼음장 옆구리 무지란히 키우면서 예,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예, 손을 바쁘고 돌아 누울
1: 예.
4: 예. 어떤 때는 예, 그게 더 무지해서 쌍수거를 붙이기도 이랬습니다.
1: 예.
4: 그랬던 게 이 순간도

0: 지금 아이 낳았어요. 지금 저녁에 돌아 누울 땐 이렇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대단합니다.
0: 아도 잘 되고, 예. 그냥 속골이 아팠는데 속골도 아프지 않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아, 약이 어떤 거의 떨어져서 저는 예, 고일날에 약까지.
1: 고일날에 됩니다. 예, 예. 예,
0: 고일날에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0: 예, 예.
1: 예, 예약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도강중연 2층에 가게 되면 책이면 거기다 붙인 거는 원장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문 간판에는 책이면 원장, 이학적으로는 이로적으로는 주임이사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책이면 원장 선생께서는 피부과 문제에서는 기본으로서 책이면 원장 선생 찾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장춘 중대학 졸업한 다음에 줄곧 연변 중연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고 여기에서 쉽지 않게 빈칭돼서 여기 왔습니다. 겨우 빈칭해 왔는데요.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림성에서 저명한 피부과 전문의로서 전 나라적으로서 소문 넣고 있습니다. 상해, 광주, 산동 여기에서 모두 자가용 차고 꽃대 타고 찾아와서 여기서 주숙하면서 병치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책이명 주임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어려운 피부과 질병 해결하는 데는 책이명 주임 이사다. 이 정도 끝이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문의하셨지만 해도 백전풍 잘 낫지 않는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 뭐 대상포진 한번 치료받은 다음에 2차, 3차로 범하게 되어 있고 부스럼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뉴피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후이즈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피부병에 대해서는 보통 약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바르고 드시고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게 돼 있지만 해도 리로거지 하게 되는데 체주임은 아닙니다. 직접 당약으로서만 해결합니다. 구복하는 방법으로서 해결받지 않은 피부병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여기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분들 개별적인 분들은 30년 재발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와서 인사하면서 손님을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계속 손님 줄 서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도강중연 2층에 와서 최기명 원장 선생님 찾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과 문제는 좋은 해답을 얻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도강중연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중이 안마사 리광로 선생님 계십니다. 중이 안마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일본에서 22년간 중이 안마를 했습니다. 일본 인민들이 아주 열렬한 애대를 받으면서 한 가족에서는 3대가 리광로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안마를 받았는데 손 꼭 붙잡고 저만 더 근무했으면 안 되겠네. 반년만 더 있어달라고 이렇게 애걸하는 이 정도까지 우수한 이런 그 안마사로서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가 여기 지금 고향에 돌아오셔서 도강중연 2층에서 중이 안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다리가 아픕니다. 고관절 포함해서 무릎, 발목까지 아파하는 분들 이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요충원반 탈출이 있거나 자골신경통이 있거나 무릎 관절 통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리 강호 선생 찾아보셔서 이렇게 정말 이분이 지압은 받을 때이다면 당장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 느끼면서 그런데 훌 온다면은 걸어보게 되면 벌써 무릎 관절이 아프거나 고관절이 아프던 분들이 이튿날에 걸어보게 되면 보폭이 커지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인정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강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순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아보는 약속대로 지진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도착한 아보는 점장으로부터 리리가 잠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실로 들어갔다. 아보는 소총제도 림 부인을 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소총제는 왕아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지의 부인 세 분이 상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예약자 중에서 성씨가 서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보는 자리에 앉고 소총재는 아보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보는 바빴을 뿐이며 차례로 초대할 계획이었고 지난번 상숙에서의 대접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답했다. 서총재는 지난번 술을 과도하게 마신 점을 사과하고 정 사장으로부터 출판 계획에서 아보가 큰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책임감과 인품에 감탄했다고 했다. 이때 종업원이 왕아 씨와 고부인, 륙부인, 림부인을 모시고 개인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향기가 퍼지고 화려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격식적인 인사와 소개를 나눈 뒤 왕아 씨가 자리를 배정했다. 고부인이 앉고 그 뒤를 이어 서청재가 앉으며 왕아 씨의 정면에는 륙부인과 림부인, 아보가 자리했다. 문가에는 리리를 위한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푸짐한 반찬이 차려지고 고부인과 육부인은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짓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소총재에게 집중됐다.

있다. 서청재는 낯선 여성 손님을 만나면 의자를 앞으로 당기는 습관이 있지만 이번에는 왕아 씨가 미리 의자 다리를 걸어놓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왕아 씨는 웃으며 서청재에게 다가가지만 서청재는 오히려 차가운 표정을 보였다. 어린 부인은 서청재를 살짝 살핀 뒤 미소를 지으며 아버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부인은 북방 호투로 두 분 청재가 바쁜 와중에 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한 뒤 먼저 건배를 제안하고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 서청재는 세 분의 미녀가 상해에 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직 사무실에서 덮밥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왕아 씨는 웃으며 서청재에게 반찬을 떠주고 예전에는 상해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섬세함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륙 부인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상해 사람인데 작은 월병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 림 부인은 자신이 어렸을 때 군촌에서 자랐으며 하북과 동북 강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말했다. 류 부인은 자신이 상해에 처음 왔을 때 파슬리와 양파 가게에서 한 당황한 실수를 얘기했다. 고향에서는 대파를 한 묶음씩 사지만 상해에서는 일전에 파슬리 세 송이만 팔고 또 상해 사람들은 파슬리를 오직 생선 요리에만 사용하는 줄은 모르고 자신이 친구 집에서 파슬리를 먹어버려 큰 소동을 벌였던 일화를 전했다. 서청재는 웃으며 상해 방식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치고 세 분의 미녀가 말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직접 건배를 제안했다. 왕아 씨는 태연한 모습으로 세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왕아 씨에게 건배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이야기만 이어간 점을 반성하며 직접 건배를 하려고 일어섰다. 왕아 씨는 웃으며 서청재는 이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또 마시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리고 림 부인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버와 42여 년 만에 만나는 설렘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도 챙겨야 한다고 부드럽게 지적했다. 림 부인은 웃으며 아버가 대표로 왕아 씨와 한잔 마시는 것을 제안했다. 왕아 씨는 자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장미꽃처럼 빨개졌다고 말했다. 자신과 아버가 따로 마실 이유가 없으니 그냥 떨어져 앉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서청재와 아버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버는 크게 웃으며 좋다고 답했다. 서청재는 자리를 바꾸려고 일어나지만 옷자락이 의자에 걸려 잠시 몸을 가누지 못했다. 림 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자리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말렸다. 아버는 왜 그렇게 서청재가 무섭냐고 물었다. 림 부인은 아버의 귓가에 다가가 조용히 자신이 겁먹었다고 속삭였다. 여러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덕분에 저녁 식사 분위기는 매우 즐겁고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나타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중에 아버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오후 리리는 밖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었다.

오후 4시 30분경 머리와 손톱 손질을 모두 마쳤을 때 갑자기 식당 관리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총재와 아보 왕아씨 일행이 곧 식당에 도착한다는 내용의 연락이었다. 리리는 간단히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리리는 미용실 복도에 몸을 숨기고 잠시 망설이다가 소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정말 스파이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았다. 소안은 도와줘서 고맙다고 답하며 정말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저녁에 식당에 한번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리리는 큰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물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안심시키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시끄럽게 하거나 왕아씨를 때리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령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진원 같은 고급 식당에서는 절대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리는 그렇게 깊은 원한을 맺었을 리가 없다고 말하며 왕아 씨의 인품은 괜찮은 편이라고 변호했다. 소아는 구체적인 상황은 리리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청재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상해까지 왕아 씨를 찾아왔지만 왕아 씨는 전혀 응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며 연락도 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리리는 만약 할 일이 있다면 왕아 씨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소아는 콧소리를 내며 무정무이한 곳은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저녁에 식당에 가는 것은 단지 서청재와 왕아 씨를 만나 술을 같이 마시려는 것일 뿐이며 이 정도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리리는 계속해서 만류하며 잘 이야기하고 화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답했다. 리리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갑자기 자신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용사도 계속해서 아무리 손봐도 마음에 들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저녁 8시가 거의 다 될 무렵 리디는 급히 지진원 식당으로 향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활짝 웃는 표정을 지운 뒤 실내로 들어섰다. 테이블에는 이미 소총재와 여러 부인들이 상당히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모두가 리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고 왕아 씨는 일어나 리리를 모두에게 소개했다. 정호본이 술을 따르려고 하자 리리는 모든 부인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자신이 예의가 없었던 점을 사과했다. 그리고 왕아 씨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두가 웃으며 함께 잔을 기울였다. 육 부인은 이렇게 술을 마신 상황에서 아범한 미녀들을 보며 혼자 조용히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흥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농담하며 아버에게 적어도 림 부인을 알게 된 로맨틱한 과정을 이야기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물으며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림 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안 된다고 거절했다. 왕아 씨는 옆에서 응원하며 로맨틱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림 부인은 수줍은 표정으로 모든 것이 너무 과장된 것이며 로맨틱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냥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북지방으로 가서 기회

프로젝트를 상담하고 나무도 심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은 남편과 함께 갔고 상해 쪽에서는 아보 총재 일행이 참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보는 웃으며 그냥 일주일 동안의 일이었고 림부인 남편이 조금 놀랐을 뿐 큰 일은 아니었다고 보충했다. 림부인은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고부인은 그만두지 말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니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너무 대충 이야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아 씨와 리리도 함께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아버는 모두의 분위기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길 중간 양옆이 온통 사막이었으며 운전사가 그곳이 청나라 때 금광산이었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림부인은 정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놀라며 안 된다고 정말 창피하다고 말했다. 육부인은 림부인의 입을 막고 빨리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재촉했다. 아버는 웃으며 운전사가 계속 경전을 읽었다고 말했다. 잠시 후 차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속도는 시속 70km까지 올라갔지만 실제 속도는 최대 시속 20km밖에 나오지 않았다. 차가 힘겹게 끙끙거리던 중 갑자기 언덕에서 많은 돌들이 굴러내려오기 시작했다. 고부인은 허벅지를 치며 정말 스릴 넘치다고 외쳤다. 림부인은 얼굴을 붉히고 거의 울 것처럼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말 부끄러우니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버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차가 코너를 돌자 다이아 세 개가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운전사는 예비 다이아 두 개만 갈아 끼울 수 있었다. 운전사는 아버를 데리고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차에 돌아왔을 때 림부인은 차 안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다고 했다. 림부인은 아버 총재가 너무 과장했다고 말하며 정말 창피하니 그만해달라고 항의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어 림부인의 남편은 공포감에 온몸이 떨렸다. 운전사와 아버는 급히 림부인을 차에서 끌어냈고 림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울었다. 림부인의 남편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운전사가 앞바퀴를 확인했더니 아직 살짝 공기가 남아있었다. 모두가 다시 차에 타고 달렸는데 이제는 가속 페달이 제대로 작동했다. 속도가 70을 가리키면 실제 속도도 정확히 70이 나왔고 100을 가리키면 100 그대로 달렸다. 고부인은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봤다. 아버는 그 뒤에 차를 수리하고 림부인의 남편을 병원에 데려간 뒤 호텔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다음 날은 간단히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떠났다고 말했다. 육부인은 옆에서 웃으며 정말 그냥 이렇게 끝이냐고 묻고 아무런 궁금증도 풀리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이때 아버는 리리가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란 것을 눈치챘다. 아버가 이 디테일을 막 발견한 순간 개인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사람이 살짝 불어 들어오며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리리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때 소청제와 왕아씨의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소환이었다. 아버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리리는 뒤돌아보며 약간 당황한 듯 희귀한 손님이라고 말하고 정업원에게 의자를 하나 더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소환은 미소를 띤 채 아버에게 함께 온 손님들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버는 세 분의 부인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종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0: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이세준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면 산만해지고 이해력이나 암기력, 심지어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명문대학교 상위 10%의 학습법을 분석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노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밝히며 이 책에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들이 터득한다면 집중이 필요한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책과 음악에 집중해보는 시간, 음악 책을 만나다 계속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위한 능동적인 상태가 되려면 자신의 긍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내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 일도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하기 싫고 귀찮아져서 시작과 다르게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공부, 청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마음으로도 이해해야 수동적인 행동을 능동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의 실행력을 끌어올려야 행동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하지 않은 집중이 가능해집니다. 빠져들듯이 편안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집중해야 할 대상에 대해 마음이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바로 긍정의 효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장기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즉 내 안에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지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처음엔 관심 없다가도 익숙해지면서 즐거움에 눈뜨게 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시작은 불안했으나 실제로 해보니 의외로 보람이나 재미를 느끼고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서의 문제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전환하는 법, 즉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집중에 빠져들게 되는 효율적인 몰입법입니다.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벼락치기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고자 경쟁력이 되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즐기는 집중을 하려면 스스로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긍정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죠? 무척 자주 있는 일이죠.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업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수학이 싫어도 입시를 위해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중 첫 번째로 나뉘는 타입이 우뇌와 좌뇌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도저히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아는데 도저히 좋아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우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뇌는 감각적, 감정적 사고를 하는 기관입니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발견이나 감, 정서 같은 것을 관장합니다. 반대로 감정과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동료들이 다음 분기 실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 집중할 수 없다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익이 나지 않아서 망설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경향이 많은 사람은 좌뇌를 더 많이 써서 생각합니다. 좌뇌는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 기관입니다. 감정이 아닌 로직으로 생각하도록 보조합니다. 논리와 감정, 합리와 비합리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어느 쪽이 옳다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양면을 활용해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이해만으로는 완벽하게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감정적인 이해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집중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진행한 우뇌 타입 또는 좌뇌 타입의 테스트만으로 뇌 타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테스트를 몇 번에 걸쳐 자문자답하다 보면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타입이든 간에 자신의 이해와 긍정 없이는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정신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초집중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좌뇌 타입은 눈앞의 일에 수용할 만한 논리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입니다. 1. 목표에서부터 거슬려 내려가며 생각하기. 2.

보상을 만들어 행동을 합리화하기. 첫 번째 방법은 목표에서부터 거슬러 내려가며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좌뇌 타입은 현재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싫은 일을 먼저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눈앞의 일에 보상을 만드는 것도 행동을 합리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상은 내 노동이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끝냈을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하면 더욱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발상이지만 좌뇌 타입에게서 의외로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문제 10개를 풀면 좋아하는 과자 1개를 먹을 수 있다거나 영상을 볼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보상을 만들어주면 좌뇌 타입의 사람은 노력의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동의 결과가 눈앞에 명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집중에는 범위의 한정이 중요한 요소인데 대가라는 것은 일정한 선을 그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 잘해왔으니 여기서부터 또 힘내자라는 식으로 자신이 긍정할 만한 고액을 만드는 일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비합리에서 합리를 찾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운의 타입이 자신을 긍정하는 방법. 감정적인 성향이 강한 운의 타입이 스스로 긍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입니다. 1. 음악이나 취미의 힘을 빌려 기분 전환하기. 2. 라이벌을 상상하며 경쟁심 만들기. 좌뇌 타입과 조금 다르게 비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으로 긍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집중은 원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적, 합리적인 대가 외에 감정이나 정서적인 보상을 만들어 뇌를 가동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운의적 접근법입니다. 이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음악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고양되는 것은 뇌과학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심신건강을 위해 음악치료가 활용됐습니다. 목숨을 다투는 치열한 전쟁에서도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전문악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음악의 유무에 따라 병사들의 집중력이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음악은 집중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집중 BGM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음악이 나오면 집중해서 일을 시작한다는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중 BGM에 익숙해지면 공부나 일을 할 때 또 청소할 때처럼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 음악을 집중력 스위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천하는 방법은 경쟁심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운의 타입의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다거나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자극하면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도 운의가 좀 더 강한 타입이라 라이벌의 존재로 인해 집중력이 향상된 경험이 있습니다. 고중을 졸업하고 재수를 준비할 때는 딱히 비교할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고 싶지 않은 심리와 경쟁심에 불타올라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강한 존재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전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강한 욕망이 있어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부의 자극이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명문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개인적인 희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이벌이 점점 늘어나고 함께 노력하다 보니 정말로 이루고 싶은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개인의 감정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방해물이 아니라 발판으로 잘 활용한다면 완벽한 집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어려운 건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이장이 끝난 줄 아셨죠? 지금까지 목표의 명확화와 긍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더 재밌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목표로 정했고 논리적 감정적으로도 이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운동 전에는 항상 준비 운동을 합니다. 느닷없이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또한 헤엄치려면 물과 친해져야 합니다. 물속에서 눈을 뜨는 훈련이나 발장구를 치는 훈련을 한 뒤에야 수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단계, 레벨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로 어렵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처럼 실패를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은 시작을 너무 어렵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 운동 없이 격한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따라가기 위해 집중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다이빙부터 시작한다면 오히려 겁을 먹고 제대로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우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처음부터 집중할 수 있습니다. A에서 B, B 다음에는 C, C 다음에는 D 이런 순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G나 X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테크를 배우는데 용어에 대한 습득이나 적응 없이 세금에 관한 책을 읽게 된다면 어떨까요? A나 B를 거치지 않고 X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읽히지 않고 재미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추천하는 방법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책을 볼 때 어렵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좀 더 쉬운 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을 이해하거나 사전 지식을 쌓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식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단적인 예로 패러디 작품은 원래 이야기를 모르면 공감할 수 없고 문학 작품도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작품을 가진 사람인지 이해한 뒤에야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없다면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또는 집중할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 너무 빨랐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더불어 쉬운 것부터 도전하라. 빨리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단계를 건너뛰고 상위의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잘 풀 수 있을까요? 70cm 허들도 넘지 못하면서 1m 허들에 도전하는 것처럼 조금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정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다시 한번 명문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명문대생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집중이 됩니까? 어떻게 집중이 잘 되는 상태를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돌아온 대답 중 가장 많았던 것은 간단한 것,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울여 각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힘이 더해져서 아래로 굴러간 것입니다. 공이 굴러가려면 어떤 형태로든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목표와 긍정, 능동적인 상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힘을 줘서 밀지 않아도 알아서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 처음이 쉬운 것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습관화하라.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집중할 때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은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따르는 일정한 차례를 의미합니다. 습관적으로 정해놓은 생활 방식이자 규칙인 셈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이나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쓰는 등 일련의 행동들입니다. 사람들이 루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스스로 편안한 집중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집중이 잘 되는 날과 되지 않는 날 같은 핑계나 구분 없이 일관성 있게 집중에 빠져들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내일 할 일을 미리 만들어두기입니다. 일이든 공부든 조금만 더 하면 끝날 정도에서 그날의 일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일이나 공부를 처리해야 하니까요. 이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어서 시작하는 게 허들이 낮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은 루틴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완벽에 가까운 목표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의 실망이나 자책감이 회복하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러나 나머지를 남겨두면 조금만 하면 끝나니까 우선 이것부터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기세를 몰아 공이 더 잘 굴러가기 위해 새로운 일로 옮겨가면 됩니다. 편안한 루틴을 만들면 자 그럼 다음은 이런 생각이 들며 기분 좋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티는 각자의 취향이나 성향, 생활 패턴에 맞게 바뀔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잘 따르기 어렵더라도 반복하다 보면 루틴을 실행한 후 자연스럽게 집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뇌와 좌뇌 양쪽을 골고루 활용하기. 우리 뇌에는 우뇌와 좌뇌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두 기관을 균형 있게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집중력이 더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뇌적인 접근이 유리합니다. 논리보다는 감정에 따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일이 잘 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공부할 때는 오늘은 수학해야 되는데 나한테 제일 부족한 건 영어야 라는 식으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단계에서는 오늘은 수학이 끌리는데 영어 공부부터 하고 싶다 하는 식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시작하는 것이 집중에 더 효과적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좌뇌를 활용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고 집중도 잘 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지만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인지합니다.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공감하지 못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좌뇌의 논리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감정만 있다면 동물과 같고 논리만 있다면 기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집중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잡담입니다만 나는 우뇌가 강한 타입이라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반성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설명할 때는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제3장 하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 명문대생이 공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까지 집중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초집중 3단계의 두 번째로 동기 지속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집중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시장만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다는 말을 아시죠? 한순간 또는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꽤 쉬운 일입니다. 의지를 갖고 시작하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일이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그런데 집중을 지속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 의지박약이라는 말이 보통으로 쓰이겠습니까? 그만큼 지속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집중을 지속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즐기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게임을 하거나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작품성 있는 미술 작품을 보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눈 깜짝할 새 시간이 흘러가는 경험을 합니다. 즐거울 때는 한 시간이 찰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꾸준히 지속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즐거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절대 즐겁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나도 공부를 즐길 수 없어서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해도 즐기면서 할 수 없다는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즐겁다는 감정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문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질문도 포함됐습니다. 당신은 공부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좋아합니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즐겁다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 73%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음 질문에서 이어집니다. 고중 입시를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공부가 즐겁다고 느꼈나요? 이 질문에서는 33%의 학생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명문대생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즐겁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즐겁다고 느끼게 된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목표를 갖고 공부한 이후부터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언제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나요? 실제로 해보기 전부터 테니스는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좋아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순히 흥미를 느낀 사람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테니스가 취미인 여러분에게 테니스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난 테니스 정말 싫어해, 생각한 방향으로 절대 공이 안 가잖아, 노력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평가는 테니스를 본격적으로 해본 다음에 해야지 라고 지적하고 싶을 것입니다.

문학살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준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만의 인생을 정성 들여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임향자 가수가 부른 우리네 인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연변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죠. 안홍천 작사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류춘 작사 작곡의 여성인창 즐겁게 삽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신나게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야겠죠? 경쾌한 리듬에 몸을 맡기고 여러분도 함께 흥얼거려 보는 거 어떨까요?

즐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조용하고 정겨운 그곳 초가집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수남 작사, 남희성 작곡의 류철혁 가수가 부른 그리운 초가집을 전해드립니다. 흙내음 나는 마당, 푸르른 채소밭, 밤이면 등잔불 아래 펼쳐지던 가족들의 이야기로 사랑꽃 피웠던 그곳이죠. 지금은 멀어져도 가슴속에 살아있는 초가집의 추억을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순켠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건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더불어서 눈병치료약품 명

0: 처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 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특수합니다. 본 제품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금권 1,500원을 또 주게 되어 있으니까 원값에서 1,500원을 빼주는 활동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보통 1,000원을 빼주는데 이번에는 1,500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우대 활동의 특점 자체는 홍광치료익이라는 이걸 또 물어다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도 4,980원에 해당하는 건데 이건 한 번만 장만해 놓게 되면 종생 쓸 수 있는데 홍광치료익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는 소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콤파체 그리고 기타의 뭐 무균성 염증, 유균성 염증 포함해서 무균성 염증, 골가염증은 무균성 염증입니다. 이것도 어디에 아프게 되면 어디에 딱 비추는데 아주 조작이 편리합니다. 딱 엉덩이에다 그 깐 그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코트를 딱 눌러놓게 되면 붉은색 이런 광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지광 그러니까 지광 치료법이 1호에서는 큰 한계 치료 이런 리로 범위에서는 큰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홍광치료이기가 지광치료이기를 능가하는 이런 추세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체에 딱 수여되는 그 적색치료 그 광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었는데 600부터 700남이 이 안으로 되는 이런 가시광이 딱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날이게 되면 심장부터 콤파체 이렇게 뇌혈관으로부터 모든 발끝까지 모든 순환을 보증해줄 뿐만 아니라 콤파체 허한 분들 요실금이 생기거나 혹은 또 콤파체 이상이 생겨서 남성들의 전열선의 문제가 생기거나 여름으로서 면역력이 낮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 제품 자체는 백혈구 자체는 두 개 얼굴이라 했죠. 너무 높게 담으면 염증, 너무 낮게 담으면 면역력 저하. 근데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데도 이 제품 백혈구를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이 홍광치료이기는 특산치료이기입니다. 병원 뉴러실에서 쓸 뿐만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천이 밥살 수 있는 환자입니다.
0: 아, 오늘 예.
2: 예, 오랫동안 천이 밥살 수 있습니다. 머리가 흐리터나고 예, 기억력이 상실돼 고만두 심해서 예, 빙세 갔다가도 아, 반찬 가지러 갔다가도 오늘 돌고 하다가는 또 어떨 때는 가지도 먹고 예, 맨밥을 먹을 때도 많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화가 아야 되고 예, 그래서 가슴 고통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천이 박사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지 인사 먹고 이거 저 며칠 아이 됐거나 웃으면 저 그 어림지 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인차되고 예 그리고 예 소화가 아이 되던 게 소화가 잘 되는 거 밥을 잘 먹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신하고
0: 그렇죠.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예.
2: 그리고 거기다가 예 그런 저 어린이가 최신일을 한 대 쓰니까 여술금이 와서 그저 실수할 때도 얼마 많았겠습니까. 그런 게 그저 이거 한 대 두 가지를 겸했으니까 효과도 빠르고 예, 몸이 무겁던 게 영이 헷갑아지고 예, 정신하고 그래도 걸지 못하는 게 그럼 걸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그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 이 활동이 또 홍광력이기도 준다지 그게 아,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2: 저는 아예 1,500원 또 유휴를 해주지.
0: 잘 일하고 계세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2: 이 활동에 참석해서 두 가지 배달받다 그런.
0: 그렇죠.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이 천이 박사를 우리 홍민이 지금 대접시켰는데 부유와서
0: 예. 중풍 우울증 환자가 회복하는 데는 천이 박사가 기본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공인하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제품의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3: 예, 지금 이 발이라면 두리고 댕기는 게 발도 돼야 되지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0: 그러면

0: 기본 백분제 8, 90은 회복입니다.
1: 예. 예, 지금은 중부에서 고속 당긴지 게도 빨리 쭉쭉 들어서 끄덕끄덕 넘어가고, 예, 영 신기할 정도로 지금 났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예, 우리, 저기, 그, 흥님이네, 옆지 할머니 있잖아요. 그거는 포 살다고 하는 게, 무슨 이 팔다리라 안에 쓰는데는 아무런 일도 없단다. 근데, 이것도 오돔이 소배이 자꾸, 예, 허리 아프고, 예. 그래서, 예, 그, 저기, 기계를 하나, 그거 선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전이박사.
0: 건강치료기, 예. 아, 그런데 아주 선택이 좋은 선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홍강치료기를 콤파치 거기다 떼고 딱 이렇게 비추게 되면 금방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와, 이렇게 좋은 기가 어디 있나. 예.
1: 그 할머니는 병원에 가 보이니까, 예. 이 손이 쫄아들었더란다.
0: 아, 그렇죠. 성공리,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성공능 저하가 손이 많이 쫄아들었다는 건 성공능이 기본 자기 기능을 완성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완전히 노독증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1: 그래, 그 기계 써도.
0: 그 기계 쓰면은 콤파치 많이 자기절로 거기 피가 제대로 심장의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하는 피가 콤파치 1분에 두 군덩이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뇌가 돼야 되는데 콤파치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게 싹 쫄아들게 월수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심장에 영향받고 심장에 영향받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에 영향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번 기회입니다. 홍강치료기를 그런 분은 하나 꼭 장만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번에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료로 들게 되어 있는데 귀해서 않습니까?
1: 예, 그래.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데 오늘이 천이 박사 이거 몇 호 삼중가?
0: 천이 박사는 15각을 싸면 15각을 주고 1,500원은 빼주고 홍강치료기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귀해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세신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근데 자꾸 귀에서 소리 나면 이 허리다리 아픔이 마음이 소변 차수가 잦아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이 세신이로 선택해서 봤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3: 귀에서 자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났고 이 허리다리 아픔이 자꾸 골담 힘들던 게 그것도 많이 나서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3: 이제 이 밤이 소변 차수가 여러 두께 나고 뭐 잠 제대로 못 잔지 지금 무슨 차수가 많이 두니까 잠 제대로 자고 사람 정신도 나고 맥도 남다 지금.
0: 예.
3: 이제 활동에 특별히 좋을 때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특대 우대 활동입니다. 예, 잘 이용하세요. 예.
3: 알겠습니다.
0: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저도 지금 이 약이 천의 박사 이 약을 지금 선택했는데 나는 주약에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그래서 이거 썼는데 야 지금 이 약 먹으면서부터 머리가 힘나면 예. 그래도 증상이 지금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이 어디 가서 뭘 가리다 갔다가는 자꾸 가는 도저히 잊어먹나만 가면
0: 자기 기억이 예. 엉망이 된다는 걸 말하죠.
4: 예. 예. 이 얼마나 야 논의에 들어가서 이
0: 치매가 올 것만 걱정이죠. 예. 예.
4: 그래서 이 약 어젠데 이제 먹으면서 나서니까 벌써 어젠데 반년을 먹었는데 어젠에 완전히 허리 아이들 못나 그래서 아무리 한 시간 후에 제가 생각했다면 또 한 시간 후에 그거 생각한 게 생각나만 아무
0: 그렇죠.
4: 이렇게 기억나죠. 그래 하나는 또 이 세신이 이론의 집사람과 지금 쓰고 있는데 야 그래서 자꾸 쓸던 소리 나지 그 다음에 허리 다리가 아프지. 그리고 또 이 소변이가 진해 빈곤하다만 한다. 그런데 이거 저 마침 방송 듣고 썼는데 이가 벌써 얼마 안 썼는데 뒤에 소리가 얘 멎어지고 예. 그 다음에 저 이 소변이가 얘 차츰차츰 쫄아드는 게 하긴 나만.
0: 예. 차수가 쫄아들고. 예.
4: 예.
0: 한 번에 나간 양은 많고. 예.
4: 예. 근데 지금 어떤 소량도 많고 그다음 또 간단하게 전하게 뭐 한 그저 혹시 가다가 두 번이요 어떤 때는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걔는 많이 어떤 잠도 잘 자지 이래까지 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 둘이 우리는 이 둘이가 계속 쓰는데 이야기 지금 저희가 활동마다 계속 빠이를 했는데, 예, 또 가슴,
0: 우리 우대성 책이 또 특수하게 예, 진행됩니다.
4: 이런 길을 안 놓고.
0: 건강치료기까지 주게 되어있으니까.
4: 예. 예. 이 길을 놓치면 또 가다 갔다 오겠다.
0: 그렇게 하셔. 예.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네, 전화 왔습니다.
0: 예. 반갑게 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이 맹서방을 우선 한 5개월 넘어 견지에 먹고 있습니다.
0: 예.
5: 이 눈이 내 백내장이 자꾸 이 눈이 부옇고 보이지 않고 무슨
0: 걸치약이 떨어지죠.
5: 예, 이래서 가서 배우니까 백내장이 있어갖고 한동안 있다 좀 지켜봤다가 수술해야 되겠는지 그럽게다 그래서 농약도 좀 떨구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다가 이 명서방을 지금 알고서를 이래 먹었는데 지금 예용 효과가 좋습니다.
0: 어, 그렇죠.
5: 이 심이 하고 예, 막 글자 어떨 땐 두 글자 돼 보이고 예, 막 그렇던 게 이게 지금 예용 벌써 눈이 좀 확 튀는 것 같습니다. 예.
0: 물체를 보는데 보얀 치 어때서 빗겨졌습니까?
5: 예.
0: 보얀 게 많이 뺏겼었죠.
5: 예, 예, 확 튀는 것 같습니다.
0: 어, 그러면 시력이 올라갔습니다. 예, 예, 예.
5: 예. 예, 그리고 이 항상 이 눈에 그냥 피지매 이 눈곱도 아침에 또 일어나면 눈곱도 끼고 이 눈동자가 이렇게 가려보면서 계속 비비게 되고 이 증상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이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5: 피지던 것도 예, 지금 이 어간에는 지금 기본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0: 예.
5: 지금 인간에 피진 일도 없습니다.
0: 그리고 이 큰 해결입니다. 예. 각막 출혈이.
5: 예. 그리고 어떨 땐 이 눈을 인해서 이 멀리 이렇게 얼리 이렇게 머리도 아픈 것 같고 귀도 아픈 것 같고 이랬습니다.
0: 안 아프셔야 됩니다.
5: 정상도, 예. 예. 이 증상도 지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내 야구 이거 지금 명수방 먹으면서 한 그러니까는 몇 달, 넉 달 그때 가서 또 다시 검사해보니까 눈이 예,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대요.
0: 아, 그렇죠. 본인이 예, 건강한데 시력이 예, 어떻습니까? 시력이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5: 시력이가 지금 원래는
0: 이렇게, 보이는 게 어떻습니까?
5: 보이는 게가 희미하고 이랬대는데 예, 지금은 예, 보이는 게가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보인다. 명확하게 이렇게 보인다기보다도 예, 이전에보다 형마이 지금
0: 많이 좋아졌는 감이 나죠. 예, 예. 예, 그러면 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효과입니다. 예.
5: 예, 이래서 내 지금 이 선생 이사 배우니까나, 오, 약을 무슨 약 쓰는지 영마에 좋아졌다며 계속 견지해서 쓰면은, 뭐 수술
0: 하지 않아도 되겠다. 아유,
5: 예, 견지하겠다.
0: 예,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5: 네, 그래, 이번에 이 활동이 좋을 때 난 지금 주문 많이 받아놓고 계속 이 명서방을 꾸준히 쓰려고 그랬다.
0: 눈병 치료 약품에서는 알아서는 제품이 명서방입니다. 기본으로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황반구병변, 당망증, 심망막색소변성, 심망막색소변성 이런 것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일단 시신계 위축하게 되면 5대수 4대양 어딜 가도 당신은 치료가 끝, 너는 실명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이 중약으로 달래는 가운데서 이 명서방이 여기 성분이 특수하고 치료 그 방안이 특수합니다. 상처열, 간단습열 이거 보통 간단습열을 쳐주는 차원인데 이게 상처열까지 쳐주는 차원에서 눈을 구해내는 눈에 좋은 혈액이 들어가서 눈 대사를 유지해주게 되는 이런 효과까지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5: 배달도 계속 되지요.
0: 예,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15가게 1500원을 1500원을 빼주고 건강치료기를 주게 되어 있고 배달 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5: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6: 저도 지금 이 천이박사로 저는,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6: 먹기 전에는 이, 나이도 보니까, 뭐 어디나 불편하게 없었습니다.
0: 예, 그럼요. 예, 나이가 병을 불러오죠. 예, 예.
6: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6: 그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맨날 약 빨매달려서, 그래서 대들에 약 먹고 하니까, 정말 위마 상하고, 그 다음에는 효과 없고, 그도 잠시 이렇다가는 또 한 가지고.
0: 아, 그럼요.
6: 그래서, 그렇지. 이 광고약이 달퍼야 되면서도 선생님께서 이 감기라는 것 선입학사를, 예. 방송에서 여러, 오래 들었습니다.
0: 아, 예.
6: 오래 듣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째서나 이야기에 국가로서 상도 받았다지, 델리의 믿음이 갑니다.
0: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서 치료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그 불균형, 그리고 모든 불편함을 편하게 서로 해결해 주는 제품이 바로 전이 박사 아니겠습니까? 예.
6: 예,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믿고 믿어보자 하고 드려서 속에, 먹은 7달 넘습니다.
0: 그래요? 아유. 아, 예.
6: 예.
0: 잘하셨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6: 아니, 뭐, 처음에 한두 달 먹으니까 별로 느낌이 좋더란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6: 아, 그래서 예, 계속 먹어보자 하고 서 그렇게 긴 시간 먹었는데, 예. 아, 처음에 혈압이 조절해야 되고, 밤잠도 어째서 나의 불편한데 말했습니다. 밤잠 못 잘까 어지럼증이 나지, 밥은 잘 먹지 못하지, 또 소리 잤지. 그래서 먹었는데 지금은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0: 예.
6: 하루에 아침에 한번 먹으면 그냥 혈압이 그냥 별로 더 올라와 가고, 140에서 90고 아래고 30 고자올로 돕니다.
0: 그러면 됩니다. 정상입니다. 예, 예, 혈압이 정상.
6: 지금 이 나이에 이만하면
0: 정상입니다. 140 밑이면 정상입니다.
6: 그리고 또 내 무슨인가 증상이 어지럼증이 없고, 그다음 또 밤을 잘 자고 소변 차수가 다 줄어드니까, 밤을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그래서 영 정말 아침 때려 먹는 게 정말 억질하다시피 해 먹던 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좋지, 정말 아침 때려 하기도 영 편한다.
0: 바로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
6: 도와주고 보니까 예. 예, 그래도 소화 잘 돼서 밥 잘 먹으니까 예, 그냥 그도 자리를 벗지 못해 눕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기 싫고 예, 그냥 누워만 있던 게
0: 예.
6: 지금은 그래도 바깥에 나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예, 어째서나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6: 그래 이렇게 예, 좋으니까 지금 활동이 좋을 때 또 사 먹으려고 합니다.
0: 예.
6: 그리고 우리 집에 아바이는 또 원래 뭐 눈이 잘 아이 보인다니까 늙어서 그렇게 했지 하면 약을 그래도 말 아이도 떨지 응급한 약으로서는 3개월 썼는가.
0: 예.
6: 그랬은 게, 그 약이 이상하다고. 눈이 뿌옇게 그래도 잘 아이 보이고 이렇던 게, 좀 눈이 맑아진 감이 난다며, 이랬대다.
0: 그게 세상을 바꾸는 예. 감이 나는 거죠. 눈이 환해야 세상이 밝아지는 건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음도 침침하고 모든 게 불안한 감을 느끼게 되죠. 예. 예.
6: 그
0: 이 제품이 확실히 좋은 제품입니다. 예. 맹사방은.
6: 예,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이 천이 박사를 더 싸고 더 좀 더 먹으려
0: 그렇게 하세요.
6: 보니까.
0: 예, 맹서방 천이 박사
6: 그리고 맹서방도 예, 살려고 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는 의사 이번에 우대장 세기 특수합니다. 잘용하시기 바랍니다.
6: 들어볼까요?
0: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이라는 게 국제적으로서 최고의 이런 상입니다. 특히 이 노벨상까지 받은 이 약 제품에서 노벨상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건 나절로서는 뭐 임의로서 아닌 거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이런 특수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효과를 많이 보게 됐는가 하면 크게 몇 마디로 규별한다면 이 제품 자체는 최신 생명과학이 돌파성 제품입니다. 어지간한 제품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단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청춘 미마의 발견입니다. 청춘은 건강은 장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장수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혈압이 조절받고 그 외에 지금 중풍 후유증 환자가 신경외과 박사 미국의 박사 73세가 10년 동안 누이에서 딱 깜짝 움직이지 못한 게 이 사람을 세운 제품이 국제 39개 양천공 22년 국제 네, 39개 세계 신장 내혈관 학회에서 이분을 밀차에 밀고 들어와서 이분을 세울 약이 나서라 했는데 장례가 조용하다가 어느 약이 나섰는가 하면 저희들 천희 박사가 나섰어.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CAMP라는 이 제품이 나섰는데 이분을 일궈세운 제품이 구체적인 그 경과가 긴데요. 바로 본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심장에 집어치를 여치 않게 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 심장 박동이 1분이 40차 곳만 벗어지던 1분이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지금은 침박수가 65차 자울어서 돌아왔거든. 다시 병원에 가니까 집어치를 열 필요 없. 집어치는 10년에 한 번씩 또 바꿔야 됩니다. 큰 일이죠. 이거는 방법이 없는 방법인데 이래서 천희 박사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돌려놓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고 믿고 쓰시겠다면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청춘으로 되돌려놓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믿음성이라며 300집이 산지아 병원의 10년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 노벨상까지 두 번까지 받게 되어 있죠. 황차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알게 모르게 어디에 많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가. 콤파체, 특히 남성들은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 여성들은 뇌술금, 뇌담백, 소변에 피가 나간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그저 그러다 말겠지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콤파체 허해지게 되면 심장에 공능이 떨어지게 돼 있고 심장의 피가 몽땅 사구체 100만 개, 100만 개 왼쪽 오른쪽에 200만 개가 있다 했죠. 여기에 피가 들어가서 뇌가 됩니다. 이거 콤파 그 검사에서 뇌가도 그것도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제대로 뇌가 되지 못하게 되면 심장에 영향받고 심장에 영향받게 되면 오장육부에 모두 영향받게 되는데 세신이로 여기에 록혈정 그리고 전록건 32가지 중약제가 추위를 말려주고 소화가 잘 되고 뿐만 아니라 호흡계통에도 좋아지고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로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순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3시 20분 매주 일과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술자리가 무르익던 중 서청재가 건배를 제안하고 왕아 씨는 너도 나도 술 마시는 모습을 지적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날 오후 리리는 미용실에서 식당 관리사로부터 서청재 일행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소안에게 알려졌다. 소안은 식당에 가겠다고 하면서 왕아 씨를 만나 술 한잔 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왕아 씨가 서청재를 외면한 것에 대해 책망하러 가는 분위기였다. 식당에 도착한 리리는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합류하고 륵 부인은 아보 청재와 림 부인의 로맨틱한 이야기를 요구했다. 아보는 둘이 서북으로 갔을 때 사막에서 차 다이아가 터지고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모두가 흥미를 느꼈다. 이때 소환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고 서청재와 왕아 씨는 표정이 바뀌었다. 소아는 손님들을 소개받은 뒤 자신이 여러 차례 왕아 씨를 찾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하며 책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드러냈다. 이야기는 시대를 크게 건너뛰어 다시 60년대에서 70년대의 상해로 돌아간다. 아보가 속했던 가공저에는 총 5대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기계들은 주로 마틴철 장난감과 연필 상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일부 장애인 노동자들은 간단한 금속 제품 조립 작업을 담당했다. 오동에 사는 아주머니는 아보의 직장 동료였다. 나이는 40살 정도였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격

가족도 착했으며 세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남편의 이름은 창발로 공장의 노동자였다. 네모난 얼굴에 공장에서 늘 모범 근로자로 칭찬받았으며 평소에는 매우 당당해 보이고 심지어 조금 강한 면도 있었다. 창발은 매일 아침 문 밖에 앉아 책을 자세히 읽었다. 매일 30분 동안 꼬박 읽고 나서야 아주머니가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면 비로소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 번은 직장의 노동자가 창발을 태운 채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창발은 철랑간을 꽉 잡고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집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구경을 했다. 아주머니는 다가가 부드럽게 창발의 이름을 불렀다. 창발은 술이 깨면서 얌전히 차에서 기어내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소진의 동생 소강은 아주머니가 항상 미소를 띠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문을 닫고 나면 창발에게 무엇을 명령하든 창발이 잘 듣는다고 말했다. 소진은 소강이 어느 일요일 포드나무에 기어올라가는 대나무 막대 끝에 젖은 수건을 묶어 매미를 잡았던 일을 기억한다. 오동 아주머니의 세 아이들은 모두 근처 개울가에서 마구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다. 비가 오는 날에는 세 아이가 일렬로 문 앞에 앉아 비를 바라보기도 했다. 신촌의 생활은 가공저에서 울리는 쿵쿵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하루하루 지나갔다. 근처 호황철로는 화물역의 이름 없는 철로처럼 자주 금속성 소음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남풍이 불면 소주강의 배에서 나는 울림 소리가 들려왔고 서풍이 강하면 제밭에서 나는 분뇨 냄새가 신촌 전체에 퍼졌다.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이웃 열 가구를 한 단위로 묶고 서로 면과 만두, 동그랑땡, 쫄면 등을 나누어 주었다. 모든 집은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순수하고 솔직하게 지냈지만 동시에 각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리적 계산도 가득 차 있었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단지 공용 변기실만 보아도 그 생활상이 모두 드러났다. 이만호라고 불리는 노동자 주택은 우아래 열 가구가 하나의 화장실 단위를 공유하는 구조다. 간단히 계산하면 2만을 10으로 나누면 총 2천 개의 화장실 단위가 생긴다. 각 단위에는 4개의 변기 좌석이 있고 가운데 3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2천 개의 단위에 3개의 판벽을 곱하면 6천 개가 된다. 즉 상해 2만호 노동자 주택에는 총 6천 개의 변기 칸막이 판벽이 있었다. 각 판벽은 여러 개의 삼나무 판으로 접합되어 있었고 변기 좌석 근처에는 우아래 좌우로 콩알 크기의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었다. 최소한 각 판에 6개의 구멍이 있다고 계산해도 6천에 6을 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해 노동자 신촌 2만호의 변기실에는 최소한 3만 6천 개의 엿보는 구멍이 존재했다. 이런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했던 주민들은 모두 이 통계 숫자는 오히려 적게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버는 매일 기계 앞에 앉아 일을 했다. 기계는 일정한 소리를 내며 마치 감독관처럼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쪽에서는 복잡한 마찰과 윤활작용이 일어나고
장치의 기계적인 운동을 통해 충분한 힘을 모은 뒤 거대한 쿵쿵 소리를 내며 축을 돌려 성형 효과를 만들어낸다. 정비공 황모는 이것이 압축기 성형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0.5초 동안 멈추게 하는 힘은 매우 강력해서 철판과 금형이 완전히 밀착된다. 맨 아래까지 눌러내리는 것을 금형업계 용어로 살침 또는 사살침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꽂아 넣는다는 의미였다. 금형 안에는 스프링탑 바늘이 있고 고탄 소강으로 만든 날은 매우 날카로웠다. 펀치 헤드가 철판을 누르고 금형 안으로 압입시킨 뒤 뒤로 물러날 때 압축기 제품 외곽의 가장자리도 함께 깔끔하게 잘려나간다. 그 뒤 펀치 헤드가 다시 뒤로 물러나 우쪽으로 돌아가고 내부의 스프링 핀이 분리되면 기계는 다시 가벼운 공회전 상태로 돌아간다. 아보가 발을 떼면 금형 안의 탑바늘이 철판을 우쪽으로 밀어올린다. 아보는 긴 핀셋으로 철판을 집어낸다. 원래의 평범한 철판은 이미 입체적인 제품으로 성형되어 탕하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 바구니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완성된다. 다섯 대의 기계가 각각 다섯 가지 철판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섯 명의 작업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이 기계들 자체가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다섯 명의 작업자가 각기 다른 시간에 발판을 밟기 때문에 기계 소음은 전혀 규칙성이 없었다. 다섯 대의 기계는 다섯 면의 철방패가 좌우를 가려 막아주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비공 황모는 그 사이를 계속 오가며 일을 했다. 때로는 아보의 시점에서 황모의 한쪽 다리나 한쪽 소매만 보일 때도 있었다. 단지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며 아보는 그중 일부만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때로는 3호 기계를 사용하고 때로는 4호 기계를 사용했다. 만약 금형의 가장자리가 뾰족해지거나 탑바늘이 부러지면 황모가 통째로 금형을 분해해서 통관 18공장에 보내 수리를 했다. 황모는 이 공장의 정식 노동자였으며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오동 아주머니는 그를 매우 아끼고 여러 여성 노동자를 소개해 주려고 애썼다. 황모는 그 중에서도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는 둥근 얼굴의 소아기를 최근 자주 만났으며 만나는 장소는 주로 작업장 안팎이었다. 소아기는 휴가일에 작업장에 자주 놀러왔다. 한 번은 복숭아를 가져왔고 또 다른 날에는 도시락을 가져왔다. 이것들은 모두 통조림으로 통조림 공장의 내부 공급품이었다. 모양은 예쁘지 않고 맛도 평범했지만 황모는 매우 기뻐하며 앉아서 먹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또 큰 조각의 햄을 집어 4호 기계가 있는 곳까지 와서 아보의 입에 직접 넣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소아기가 몇 번 오다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오동 아주머니는 황모가 정말 소아기를 좋아했지만 통조림 공장에서 너무 잘 먹다 보니 소아기가 신부가 되어 집에 가면 채식만 먹는 버릇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황모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식사하는데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동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다른 상대를 소개해 주려 했지만 황모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사실은 더 이상 소개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여 웃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표정 하나만으로 오동 아주머니가 차분하고 부드러운 여성임이 증명된다. 소아기를 포함한 일부 여성 이웃들은 목소리가 크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지만 오동 아주머니는 입을 열 때마다 언제나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다. 길에서 아버지 부모님을 만나도 그냥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제 여름이 찾아왔다. 작업장은 골목에 있는 민간 소규모 공장의 방식을 따랐다. 기둥에 10여 개의 딱지판을 걸고 어린이에게 끈을 잡아달라고 시켜 판이 규칙적으로 앞뒤로 움직이게 하여 바람으로 도위를 시켰다. 올해는 황모가 작은 모터를 빌려 세 개의 철날개와 그물 커버를 만들어 직접 선풍기를 제작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업장 안 전체가 매우 시원해졌다. 8월이 되어 원료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작업자는 아버 혼자만 남게 되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작업장의 다른 곳으로 옮겨 전선을 만드는 수작업을 진행했다. 두 개의 접촉 동판을 만드는 정교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70년대 상해 신촌의 일상과 아버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 불청객으로 나타난 소환의 긴장되는 상황까지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은은한 멜로디와 함께 사랑하는 그대에게 전하는 고운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연숙 작사, 김선희 가수가 부른 그대는 예쁜 달림을 전해드립니다.

산골짜기를 돌아 흐르던 맑은 물소리. 여름이면 발을 담그고 널던 그 추억이 있죠.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잔잔한 물결 우러 흘러가는 고향의 전경,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그리움을 살며시 적셔드립니다. 눈을 감고 그 맑은 물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시죠.

부른 오리집 텃밭 전해드립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오리집 텃밭의 풍경을 노래합니다. 지금은 멀어져도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정원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북올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1-800-6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2-6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단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 요청한 장촌의 명중이의 서장승 주임이사가 어제부터 길태중인문진부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사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촌시 관

0: 이분을 놓고 본다할 때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항상 병률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 진찰해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을 높였으며 치유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환자들이 가차를 받고 있는데 림상에서 보게 되면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실면증, 소갈, 흉비, 심통, 천식, 기침 이러한 말조의 중이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폐경이라든가 폭로라든가 이러한 말조의 여성분들에게서 늘상 발생할 수 있는 부인과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반복성이 강하고 또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이러한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성 질병, 낭동성 질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 변해결절, 난소낭동, 유선낭동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쌍고증이라는데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 이러한 말조 병증을 잘 치료하고 그리고 심장에 관계되는 심혈관에 관계되는 관심병이라든가 뇌혈관에 관계되는 뇌경색이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리고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달 25일하고 26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길태중이문진부에서는 북경의 소문난 진맥 전문가의 염지강 선생을 특별 요청해서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분이 치료범들을 놓고 본다 할 때 어지럼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불면증, 건망증, 심뇌혈관 질환에 갑상선 질환, 간담 질환에 종양성 질병, 당뇨병, 당뇨병 합병증, 말초신경염, 만성위염에 신장 질병, 간담 질환, 골관절 통증, 변비증, 설사,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궁장, 불안장애, 우울증에 지방간 사지절임증, 전립선 질환으로 늘상 소변이 작고 급하고 절에 나는 이런 병증, 원인 불명으로 나타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사맥이 나른해지는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오셔서 오후부터 문진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항반 문제로 인해서 이튿날 26일 오전까지 문진을 하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이분이 오실 때에 기회를 잡아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회를 잡아서 길태중인문진부에서 최근에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주임의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철수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듯 끝에 주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1: 네.
0: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의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여기에 와서 문진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정봉

0: 이라든가 중풍으로 일으키는 후유증에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그리고 한어로는 멘탄이란데 우리 민족은 민풍을 맞았다는 멘탄에 그리고 관심병에 이러한 심혈관 교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골관절 교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경축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에 중노년분들이 허리다리 아프고 사지가 드러나고 마비되고 냉해지는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간담 비위장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 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결석, 신결석의 신적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기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폐염이라든가 기관지염으로 일으키는 기침, 오랜 기침에 그리고 흉막염, 인후염에 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먼저 운인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불면증으로 엄청 많이 고생했거든요.
0: 예.
2: 예, 그래서 여러 곳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나지 않았댔어요.
0: 네. 예.
2: 그래서 이 기태중이 방송을 통해서 거기 그런 박윤덕 교수님 그 그러니까 신경외과에 가서 보였댔어요.
0: 예. 내과. 예.
2: 예. 예. 그래 보였는데 확실히 그 소문과 같이 박윤덕 교수님이 아주 세심하고 진찰을 잘 하시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중약 써다 먹었는데.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요지간에 잘 자고 있어요.
0: 예.
2: 그래서 예, 한 번 더 쏟아 먹으려고 하는데요.
0: 예.
2: 예약이 가능하시죠?
0: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2: 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시.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직 물어볼게서 전화했습니다.
0: 예.
3: 예. 아이 운동 너무 해 그러지 어깨가 아프지 뼈가 자꾸 싸가지고 여기 원장님께서 이쪽이 좀 유명하다 해가지고 좀 예약을 할까 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3: 아 됐습니까?
0: 예. 예, 예.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신다.
0: 예.
4: 저는 예, 그 몇 번은 원장 선생님 찾아가 봤는데 원장 선생님은 원자에란 틀이 없고
0: 좀
4: 딱딱하고 예, 한국들 대하는 게 정말 잘 돼준다. 그리고 병 매고 보는 것도 용 오래 보고 예, 자세하게 보고 그다음에 이래 우린 조선족인데 하나 잘 모아라 됐다니까. 그 옆에는 신선생도 또 번역 잘해주고 예. 그래서 조금 몸이 생기면 그 원장 선생님 찾아봐 보기 쉽단 말입니다.
0: 예.
4: 요즘은 또 무슨 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밥은 많이 안 먹는데 배가 부러가지고
0: 예.
4: 저녁에 잠자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또 원장 선생님 한번 더 찾아보다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날씨가 더우면 내쓰겁고 밥맛도 없고 맥이 풀리면서 걷기도 힘듭니다.
0: 예.
5: 이 방송 듣고 전번 주일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5: 예, 그래 오늘 또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6: 예, 저번에 기태 그 광고를 듣고 허리하고 관절이 몹시 저기 아파가지고.
0: 예.
6: 저번에 한 번가 침 맞았어요. 그 강철수 선생님이 주사를.
0: 예.
6: 예, 그래. 오늘 또 가려고 저기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6: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도 이 관절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 축소 위험이 있으면서 밥을 조금만 먹으면 배짱하네. 어제 우울로 자꾸만 이 식구물도 올라오고, 어떤 때는 밥알도 꼴꼴다 올라오고, 이래. 예. 수태 고생했습니다.
0: 그렇죠. 또. 예, 관료, 예.
7: 약도 많이 썼는데 해결을 못 봤던 게, 그 북경에서 오시는 염지강 선생님 약을 지금, 예, 두 번 썼는데, 이젠가 이 관절이 아픈 것도 지금 많이 써가지고, 예.
0: 예.
7: 그 다음에 그렇게 배짱하고, 밥을 먹으면 올라오고 이래던 게, 그게 지금, 예, 많이 소화돼서 속이 쑥 꺼졌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예.
7: 예. 그래, 예, 화요일 날로는 예약해 주세요. 어제 복잡해서 미리 예약해야 되겠다.
0: 예, 예. 화요일 오후에 오십시오. 예.
7: 예, 예. 감사합니다.
0: 아니, 오전에 오십시오. 화요일이니까. 예, 오전에.
7: 오전에, 예. 예.
0: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
7: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8: 여러분이 관심병도 있고 이러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0: 예.
8: 특히 전열선에서 소변 다수가 닿아가지고 이래서 전부 따로 그 염지강 선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8: 근데 지금 뭐 잠 자는 것도 많이 낫고 지금 소변 다수 잤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니까 지금 잠도 지금 기다려 잔다 지금.
0: 예.
8: 네, 화요일날 좀 가장 예약하자고 합니다.
0: 화요일이면 예, 오전에 오세요. 예.
8: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또 예약합시다.
0: 예,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9: 그 저 박윤덕 교수님이요.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9: 예?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9: 예, 알겠습니다.
0: 예.
1: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세요.
0: 예.
10: 예, 제 어머니가 그 전부터 허리 상황이 있어서 막 아프다고 일을 못했는데,
0: 예.
10: 그 전에 원장님께서 치료받았는데 효과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10: 근데
0: 예.
10: 또, 그, 일이 많아가지고,
0: 예.
10: 그 손을 탁 뜨면 허리 아파가지고,
0: 예, 예.
10: 지금, 요즘에 또 원장님 보려고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0: 예. 고맙습니다.
0: 예.
1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0: 안녕하십니까?
11: 예.
1: 말씀하세요.
11: 예.
0: 예, 말씀하세요.
11: 예. 전번에 저 장촌 서의사 예약을 좀 두어 번 썼는데, 아, 많이 나아지니까 지금 또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예, 가슴이 답답하고,
0: 예.
11: 예, 귀에서 좀 뭐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서, 그 약을 좀 써봤는데, 이게 많이 나사졌어요.
0: 예, 예, 예.
11: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써볼까 하는데, 예. 언제면 될까요?
0: 예, 오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1: 오늘이?
0: 예, 예.
11: 아, 알았습니다.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1: 수고하세요.
0: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0: 네, 안녕하십니까. 예.
12: 예. 강철수 주임 예약해 주시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2: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방송에 일어설 수도 없었는데, 치료해보고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리 일어설 수도 있고 한데, 한번 돌아보이려고.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1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3: 예, 네, 그 강철수 선생님을 한 번 더 보이고 싶어서 예약하려고 네. 전화했습니다.
0: 어떤 상황에서 보입니까?
13: 네, 저번 주에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프고 결국 이 팔 들지도 못하고 뒤로 가져도 가지 못했는데 그 선생님한테서 진도 맞고 천약도 짓고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
0: 예.
13: 굉장히 예, 생각 밖으로 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팔이 예. 지금 들 수도 있고 결국 어깨가 무겁던 것도 증상이 다 없어지고
0: 예예예 예,
13: 예,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 번 더 어떻게 확실하게 또 치료하기 싶어서 오늘 예. 예약하려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13: 아, 그냥 가면 되니까.
0: 예예예. 예, 예.
13: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4: 예. 저는 평소에 위가 많이 아팠습니다.
0: 예.
14: 위가 아프니까 식후물에 자주 올라오고 1년에 한 서너 번씩 발작하고 하는데 병원에 가 치료해도 안 낫지 않아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14: 그러던 중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 천약을 세 번 쓴 것이 아주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14: 그래서 저는 지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속도 편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렇죠.
14: 예. 예, 오늘도 저는 가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을 하겠습니다.
0: 예, 어서 오십시오. 예.
14: 예.
0: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6: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6: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한 가지 문의하려고 그런다.
0: 예.
16: 저는 감기 자주 걸리는 체질입니다.
0: 예.
16: 그리고 기침도 나고 뭐 가니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또 자주 생기고.
0: 예.
16: 어떤 때는 기침할 때 막 머리까지 아픈다. 너무 시간이 오래돼 걸려가지고.
0: 예.
16: 네, 이 방면에 대해서 박성호 주님 좀 잘하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 버리려고 그런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6: 어전에. 예.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16: 몇 시부터?
0: 8시부터 문진합니다. 예.
16: 8시부터.
0: 예, 예.
16: 아,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16: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7: 예, 예.
0: 안녕하세요.
17: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17: 저는 박상호 주임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17: 예, 심장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때 뭐 숨이 차서
0: 예.
17: 숨이 모자를 탔습니다.
0: 예.
17: 한 발짝도 거기 바빠오고.
0: 어, 심했군요. 예, 예.
17: 예. 방송을 듣고 저 박상호 주임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0: 예.
17: 숨이 찬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예.
17: 예, 그래서 이제는 예,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안 차고 좀 편안해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효과 좋습니다. 예.
17: 예. 오늘 또 가서 천약을 더 지어다 먹을까 하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7: 예.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에, 이 강철수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상소란 질병 치료에도 특징을 보이지만은 또한 결절성, 종류성 질병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이라든가의 자궁지류라든가의 이런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는데 이분이 또 특점이가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변증론 지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말이죠. 처방을 내드려서 종약 탕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이 말이죠. 반응이 치료 효과가 좋다고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는데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여기에서 그 몇 가지 질병을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토론해 봅시다. 우리 현대의학에서 경견종합증이라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1: 무슨 뜻이죠?
0: 그러니까 목의 경하고 어깨의 견에 여기에 나타나는 일련의 종합증을 말하는데 보통 림상에서 환자들이 증상 표현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에 목이라든가 목 뒤라든가 견갑골 구역에 견갑골의 뒤에 우리 어깨를 만들게 되면 그 뽀득하게 불어난 이런 뼈가 나옵니다. 이런 부위가 늘상 시큼시큼 아파나고 그리고 말이죠. 뻣뻣해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굳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1: 네. 제가 좀 그렇던데요.
0: 그리고 활동도에를 봤는데 하나는 말이죠. 목을 말이죠. 움직이기 바쁩니다. 고개를 말이죠. 젖히거나 수그리거나 옆으로 말이죠. 돌리거나 다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이런 활동을 할 때 말이죠. 이 아픔이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경견종합증으로 머리라든가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곳에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환자들이 말을 빌어서 교대를 한다게 되면 줄이 쫙쫙 뻗치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 맞죠.
0: 그리고 절에 나고 마비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냉해지는 말이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견종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왕왕 목이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혹은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또 아픔이 또 나타납니다. 네. 두통증에. 그래,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예방하는 것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분들 속에서 말이죠, 이런 말이죠. 경견종합증이 많이 나타나는가. 우리 알아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말이죠. 평소에 주의를 돌리게 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방공실에서 사업하는 분들 속에서 이 병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방공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말이죠. 자료를 작성하거나 말이죠. 일을 보거나 하는데 하루 말이죠. 사업을 보게 되면 고정된 자세로 말이죠.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단 그 앉아서 사업을 할 때 자세가 말이죠. 틀려지게 되게 되면 이 경견종합증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똑바로 앉아 있다가도 좀 피곤한 것 같게 되면 삐뚤썩이 앉아서 말이죠.
1: 네, 다리를 꼬고 앉죠.
0: 그리고 IT 학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병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생들 속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세가 비교적 말이죠.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세가 일단은 말이죠. 불량한 자세라 하게 되면 이 경견종합증이 말이죠. 많이 인기됩니다.
1: 네, 측만도 많죠.
0: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경견종합증을 놓고 보게 되면 일련의 병증이기도 하지만 또 유발된 말이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병을 인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하나는 말이죠.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잘 인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견종합증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들이 말이죠. 증상이가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실면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아,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예, 견갑골도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막, 잠들기 바쁘단 말이에요.

0: 있습니다. 어떨 땐 잠이 들었다가도 또 아파서 깨어나게 되면 다시 말죠. 잠들기 바쁘고.
1: 네.
0: 더 심할 땐 이거는 말죠. 상당한 중지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심장이라든가 폐장의 공능을 영향 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경견종합증은 물론 말이죠. 생명 위험이라 말이죠. 이런 것은 없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심장이라든가 폐장의 공능이 저하되게 되면 신수아이제, 폐수아이제,
1: 네.
0: 그러니까 심혈관 계통, 호흡 계통에 다 말이죠. 쇄갈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말이죠.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주의를 돌리고 치료에도 말이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방에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이 사회하에 22일 2026년 제7차 주민정부 당조회의 제16기 주민정부 제58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정신과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철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 초안을 심의했으며 다음 단계 사업조치를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 안전을 통괄하고 위험 우한 조사와 재해방지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대응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꽃불 폭죽 업종에 대한 지리 정돈을 강화하고 중특대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 억제해 인민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과학연구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환의 혁신사슬을 힘써 연결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감독을 1층 강화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하며 행정쟁의를 해소하는 행정제의 주요 경로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 정부 지리 능력과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과학립법, 민주립법, 위법립법을 견제하고 립법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개혁 발전에 필요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기초시설 건설을 통괄 추진하고 화물 운송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효율 증진을 촉진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재를 수립 완선해 새로운 은닉성 채무가 추가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광산 자원의 전 사슬 관리를 강화해 광산 자원의 안전 보장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 규모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 고품질 발전의 버팀목을 제고

0: 적용해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공급을 강화해 대학 졸업생들의 연변 취업 적극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통과 차단을 결합해 집 소각 금지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 리용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저고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산업의 집결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양로봉사 경영 주체 육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통제 사업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 추동하고 장기 간호 보험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관광객 중심의 봉사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공봉사 품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높은 표준 농지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 봉사 질 제고 행동을 가동 실시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동산 관리 봉사의 질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수치 재산권 등기 시험점 사업을 적극 전개해 각종 주체의 수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1층 강화하고 재해 방어 전 사슬 체계를 최적화해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확실하게 막고 줄여야 합니다. 경제 운행의 재반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어 재반 수치가 누락 없이 통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황생태환경보호 독찰 신소 사건에 대한 독찰 즉시 시정 사업을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잘 틀어지어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 안전생산 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안전생산 위험 우한 조사 질의, 삼림 방화, 홍수 방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지어 실제 행동으로 경제사회 발전 안전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5월 22일 우리조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3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8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4건, 훈천시 2건, 안도현 4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소음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웅촌에는 기층에 10년 동안 뿌리 내린 젊은 촌주재 간부가 있습니다. 그는 향토에 깊이 뿌리박고 발걸음으로 변강의 옥토를 재면서 이전에 평범했던 마을을 민족 단결 공동 진보, 산업 흥성 발전의 행복한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의 한 벼육모 온실. 김웅이 모판에 흙을 가볍게 헤치며 변모의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7년 김웅이 처음 태흥촌에 왔을 때 마을의 각종 기초시설의 노화가 심했습니다. 촌 면모를 개변시키기 위해 그는 주와 시로 여러 차례 뛰어다녔고 10년 동안 각급 자금 2천여만 원을 쟁취해 길을 닦고 배수로를 건설하며 도랑을 통하게 하는 등 기초시설 건설에 사용했습니다. 김웅의 인솔하에 마을의 면모는 일신됐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웅촌 등흠 벼재배 전문 합작사 이사장 소립장입니다. 김석희가 우리 태흥촌에 온 후로 마을 면모 개선, 배수로 건설 등 모든 면에서 앞장서 우리 촌민들을 이끌고 마을을 아주 잘 꾸려놓았습니다. 태흥촌에는 촌민이 자체로 경영하는 벼재배 전문 합작사가 있었지만 판로가 줄곧 좋지 않았습니다. 김웅은 직접 고객과 연계해 촌민들이 쌀을 더 먼 곳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촌민들의 소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연변 입쌀을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소립장입니다. 김석희가 도와줘서 온라인에서도 팔고 정부를 통해서도 팝니다. 각종 판매 경로를 김석희가 뚫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산을 책임지는데 판매 경로를 찾지 못했을 때 김석희가 우리를 위해 판매해줬습니다. 촌민들이 잘 살려면 산업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마을에서는 한 건축 쓰레기장을 화원으로 개조해 장백산 단백합을 심으려 했습니다. 장백산 단백합은 관상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그 뿌리는 일정한 약용 가치도 있습니다. 착공 초기에 토양 개조, 우물 파기, 쓰레기 수거, 운반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김웅은 과단성 있게 자신이 모아둔 10만 원의 적금을 대상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마을 상하의 공동한 노력하에 오늘날 장백산 단백합 산업 규모가 부단히 확대돼 촌 집체 경제가 연평균 7만 원의 소득을 늘리게 됐고 촌민들의 증수 경로도 1층 넓혀주었습니다. 한때 토대가 박약했던 마을은 이제 산업이 흥성하고 촌 면모가 깨끗해졌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저는 촌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하고 촌 2개 위원회, 3개 위원회의 성원을 보충했으며 우리가 양성해야 할 인원들을 제대식으로 관리해 당원의 양성과 임용에서 매우 큰 공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또 마을에서 1대1 책임 방조부축 사업을 전개해 촌의 중년과 청년들이 우리 촌의 로약자와 환자, 장애인들에게 일상적인 보살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촌민들을 이끌고 촌급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제가 앞장서 전개한 것이 세계 대상이 있고 수익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인원들은 목전 마을에 거주하는 이 220명의 촌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10년의 세월, 김홍은 청춘을 이곳에 남기고 땀방울을 이곳에 뿌렸으며 뜨거운 마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 흙토지와 하나로 융합됐습니다.
0: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 및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평의 활동 소식 공개회가 일전 개최됐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주최 측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상가와 소비자를 잇는 다리를 놓고 권위적인 연길 미식 소비 안내를 만들어 맛과 멋의 도시 브랜드를 빛내고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활동의 선정 세칙, 내용 계획, 특색 주목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와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10대 미식은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를 모집해 선정하며 대중의 지혜와 선호를 모아 연길 전 종류 음식의 진수를 선별합니다. 100개 우선 음식점은 10대 미식이 확정된 후 해당 종류별로 100개를 선정해 사회에 추천합니다. 본 활동은 모집, 신청, 선전, 평가, 공시 5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시 평가 후 전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평의 의견을 결합해 최종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를 확정합니다. 공시 선전 단계는 7월에 열리는 중화미식회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축제와 연결해 순위에 든 상가가 우선 참여하고 축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연길의 미식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활동 기간에는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보물 연길 발견, 연길 미식 순위 등 틱톡 화제를 집중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냅니다. 연길시 상무국 부국장 형유입니다. 7월에 개최되는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축제 분위기를 미리 뜨겁게 달구기 위해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미식 선정 활동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와 우수 가게를 모집해 가장 전통적인 연길 미식과 최고 품질 음식점을 전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줘 더 많은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길을 알고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연길 생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렵니다. 제1회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에 참가하는 연변 대표팀이 5월 21일 내몽골 후코트 백탑국제공항에 순조롭게 도착해 현지 팬들과 주최 측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5월 23일 저녁에 열릴 개막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매화 기자입니다. 21일 오후 우리는 축구의 고향 저력을 지닌 연변 대표팀과 함께 후코트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열정적인 자태로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후코트 백탑국제공항의 환영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3일꾼들이 연변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에게 하다를 드려 초원의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특색 있는 민족 무용이 멋지게 펼쳐졌고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던 후코트의 축구팬들이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조리 고왕입니다. 먼 거리를 날아 이곳에 도착했는데 저희를 반갑게 맞아줘 기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섭신갑니다. 후코트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수세박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후코트 대표팀이 멋진 경기를 펼치기 바랍니다. 후커트 대표팀 코치 류용입니다.

0: 연빈의 축구는 저력이 두텁고 실력이 강합니다. 후커트의 축구 팬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빈 대표팀의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두 팀이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개막을 위해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환영활동이 끝난 후 연변 대표팀은 신속하게 준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팀은 과학적인 훈련 계획을 통해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조정하고 당지 기후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 강도와 절주를 맞춤형으로 조정해 개막 경기 당일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로 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기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 요소도 극복하고 훈련 장소 적응도 미리 했으니 경기에서 발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연변 대표팀은 본토 청소년 축구 훈련 선수들을 핵심으로 하는데 팀원들의 사기가 충만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구의 고향으로서 연변 축구는 깊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바 갑A 리그의 휘황함에서 청소년 축구 훈련이 깊이 불이 내리기까지 축구는 이미 도시의 혈맥에 녹아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빈 대표팀은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축구를 교량으로 연빈의 민족 풍정과 체육 정신을 보여주고 동북지역 축구 교류를 심화하게 됩니다. 5월 2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길림, 려닝,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연변 대표팀은 후쿼트 국가 북방 축구훈련기지 경기장에서 후쿼트 대표팀과 개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그는 WRCA 인증관 엽가희 및 여러 루빅큐브 세계 기록 보유자들을 인증하에 3살 나는 연길 어린이 왕월침은 뛰어난 집중력과 천부적 재능으로 최종 19.69초에 3개 루빅큐브를 환원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20초 내에 3개 루빅큐브를 환원한 세계 최연소 기록 창조자로 됐습니다. 손가락이 날색에 움직이는 가운데 3개 루빅큐브가 왕월침의 손안에서 번개처럼 돌아갑니다. 이 전경을 보면 왕월침이 루빅큐브를 접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루빅큐브를 접하게 된 왕월침은 이 지력개발 활동에 단번에 매료됐습니다. 계몽교원의 인도하에 왕월침은 동년배를 훨씬 뛰어넘는 공간 사유와 기억력을 과시했습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색조각을 인식하고 돌리기를 배우는 데서부터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루빅큐브를 환원하기까지 나아가 전국 최연소 루빅큐브 환원 기록을 연달아 돌파하기까지 왕월침의 성장 속도는 사람들을 경탄케 했습니다. 아이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 가족들은 경력이 풍부한 스승을 찾아 왕월침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 기록을 따낸 후 이 세 살 신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왕월침은 삼국 화용도, 로반쇠 등 전통 지력 개발 종목들을 접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세계 기록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펼치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융합교육 우수 대능 사례 평이 결과가 그늘 밝혀졌는데 안도현에서 보낸 특수교육반 모식에 기반한 융합교육 새 형태가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사례는 안도현 제2실험소학교와 안도현 교원진수학교에서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1: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5월 20일 연결시 인력자원시장에서 2026년 청년특별초빙회를 개최해 청년구직자와 채용기업을 위해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에는 46개 량질 기업이 모였는데 의료, 교육, 제조, 미디어, 상무, 문화관광 등 인기 업종을 아우르고 170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해 724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당일 96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0: 혼춘시에서는 야간 경제 발전의 모를 받고 특색거리 승격, 야간 정경 혁신, 부대 봉사 최적화 등에 초점을 맞춰 1년에 맞춤형 조치를 내와 야간 경제의 규범화, 품질화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도시의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화룡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그일 화룡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와 연합해 전동자전거 전문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루계로 전동차 및 부속품 판매 단위 도합 7곳을 검사했는데 2곳의 입고 및 판매 장부가 제때 기입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독촉했습니다.
0: 도나시 당위 선전부, 도나시 신시대 문명실천 중심, 도나시 강원진에서는 일전 공동으로 장터의 민심을 모으고 문명으로 강원을 윤택하게 신시대 문명실천 중심

0: 주제장터 활동을 펼쳐 정책 선전, 법치 보급, 평민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리론 정책, 법치 상식, 안전 지식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주동했습니다. 5월 23일 저녁 8시 동북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후코트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송 경작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농업법 수정 초안이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초안은 농촌 토지도급 관계의 안정과 삼권 분리 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했으며 아울러 식량 안전 신질 생산력, 농업의 친환경 발전, 도농융합 등 우리 농촌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 제청하여 처음으로 심의한 농업법 수정초안은 농업생산 경영체제 관련 내용을 보완해 농촌 토지도급관계의 장구한 불변 및 삼권 분치 시달에 관한 내용을 증가했습니다. 농업법은 농업농촌 경제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돼 2002년에 전면적인 수정을 거쳤으며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개별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새 시대 새 로정에서 농업농촌 경제발전이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면서 농업법 수정이 필요해졌습니다. 농업법 수정 초안은 도합 16장 14장 110조로 되어 있는데 농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농업 농촌 현대화의 특징과 요구에 따라 중점 내용을 두드러지게 해 수정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가 농촌 토지 도급 경영 제도를 실시해 법에 따라 농촌 토지 도급 관계의 안정과 장구한 불변을 보장하고 토지 도급에 대한 농민들의 경영권을 보호합니다. 국가는 도급특위법에 따라 자원이 원칙하에 유상으로 타인에게 토지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보호하고 토지 경영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수정초안은 또 농업의 적정규모 경영을 발전시키고 가정경영과 현대농업발전의 유기적인 연계를 실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양식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한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는 면에서 수정초안은 국가 양식 안전 전략을 명확히 했는데요. 양곡 주요 산지의 리익 보상 기제와 양곡 생산자의 수익 보장 기제를 건전히 하고 대식물관을 실시하며 다원화된 음식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또 당지 실정에 알맞게 농업의 신질 생산량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농업 지지 보호 체계를 보완했는데요. 농민들이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면에서 수정 초안은 국가가 재정의 우선 보장, 금융의 중점 지원, 사회의 다원화한 참여라는 농업 농촌 투입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국가가 강농 해농 분농 정책의 효능을 제고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농업의 친환경 발전 장자를 단독으로 내와 절약적 집약적 재배 사육 기술을 사용하고 병충해 생물 예방 퇴치를 강화하며 생태순환 농업을 발전시키고 법에 따라 농업의 생태보호 보상을 실시하며 농업의 생태제품 가치 실현 기제를 점차 보완하고 농업면에서 오는 오염을 예방 퇴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하는 등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수정 초안은 또 도시와 농촌 융합 발전 내용을 보완하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 완수 후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미발달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재빈곤 및 빈곤 방지 상시화 기제를 보완하는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일전 농업농촌부의 주최로 양돈업 발전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회는 양돈 능력 종합조절을 착실히 틀어줌으로써 돼지 시장의 예기를 안정시키고 가격의 합리적인 회복을 도모하며 양돈업이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 능력의 과잉과 시장 공급의 관성 증가의 영향으로 당면 돼지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운행 중이며 생산량 감축 효과가 나타나면서 돼지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회복 상승을 가져오며 전반이 낮고 후반이 높아지며 좁은 폭의 파동을 보이는 연간
가격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책임자는 각급 부서의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생산력 감축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번식용 암돼지의 사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성하고 생산량 조절 예상 유도 산업 업그레이드를 총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도농업이 주기적인 변동을 줄이고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양도농업이 생산능력 조절과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을 결부해 양도농업 관련 정책을 최적 화로 조정하고 돼지 종자업이 자주적 혁신을 추진하며 저단백질 사료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사육의 표준화 지능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양동과 도축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축기업에서 정밀분할 및 재벌 가공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며 전 과정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질병 예방 통제를 틀어줌으로써 재방 과정에서 양도농업이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우리주 보충 경작지 질검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성 경작지 보호 직능 조정 통일적 배치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보충 경작지 질검수 관련 사업 직책이 자연자원부에서 농업농촌부문으로 정식 이관됐고 관련 사업 성과도 동시에 경작지 보호와 식량 안전에 대한 당위와 정부 동일 책임 심사에 포함됐습니다.

0: 있습니다. 전주농촌 부문은 신속하게 행동하고 긴밀히 연계하면서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보축 경작지 질 검증 전 과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고 경작지 질이 최저선을 지키며 식량 안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주농업농촌부문은 단기적으로 정책 업무 학습을 전개하고 골간 인원을 선발해 성급 전문 업무 강습 2기에 참가시켰으며 보충 경작지 검수 관리 방법, 성급 실시 방법 및 실시 세칙 등 정책 기술 부문을 문건을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전주농업농촌부문에서는 농객기 성급 전문가 등록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단위 추천 개인 신고 공개 선발을 결부한 방식을 통해 연변주 보충 경작지 질 감정 전문가 목록을 구축했습니다. 등록된 전문가는 도합 35명으로 농학, 농업자원환경, 수리공사, 토지관리 등 여러 전공이 포함되며 길림농업대학, 연변대학, 성농업과학원 등 대학의 과학연구골관들이 참여해 전문 기술 역량으로 경작지의 질 감정 심사 사업을 정밀하게 지원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각 현실을 총괄적으로 지도해 전역의 보충 경작지 파악 조사를 전개하고 토지 구역별로 면적, 지역 위치, 경작지 생산 능력 상황을 확인했으며 규범적으로 사업 대상을 작성하고 동태적 정밀화 관리를 실시했으며 전성의 총괄적 경작지 질 관리 통제를 위한 정밀한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검수를 기다리는 보충 경작지 총면적은 2,600여 모인데 그중 도나시가 2,400여 모, 훈춘시가 240모입니다. 네, 안도현 성문진 룡흥촌에서는 온실 체리 재배로 특산업에서 새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도현 실적 평가 봉사 중심에서 추진하는 이 특색 산업 기지는 총 2천여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현재 온실 열동을 세우고 체리 묘목 2,500여 그루를 심은 상태입니다. 룡흥촌 특색산업기지는 체리 외에도 블루베리, 딸기, 오이 등을 다양하게 재배해 재배와 채집 체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발전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산업지능의 최종 귀착점은 언제나 대중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있습니다. 채집원은 건설 초기부터 주변 마을 촌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물주기, 시비, 가지치기 등 농산일에 익숙한 촌민들을 집앞 해서 우리 숙련된 일섬시로 돈을 벌 수 있게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지는 이미 100여 명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가지마다 묵직하게 매달린 황금 열매는 안도현 특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세기를 열어줬으며 향촌진흥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수 있는 것이 아마 맹견 기술, 심증청 지작업, 보호성 경작 기술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올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호성 경작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예, 주 농기계 관리본소 농기계 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올해 우리 성에서 그 동북 흑토지 보호 경작 행동 실시 방안을 내왔다면서요?
1: 네. 네, 농업 농촌부가 재정 발행한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026년부터 2030년 문서에 따라서 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흑토지 보호성 경작 기술 실시 효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0: 네.
1: 농업 농촌부 농업 기계화 관리사는 최근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계획 기술 지침 2026년 판을 발행했습니다.
0: 네.
1: 이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흑토지 보호성 경작과 주요 작물이 대면적 단위 면적당 생산량 제고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0: 네.
1: 우리 성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길림청 2026년 보호성 경작 실시 방안과 2026년 길림성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기술 계획 지침서를 출범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이번 실시 방안의 그 총체적 요구는 어떠합니까?
1: 네. 습근평 청서기가 길림성을 시찰할 때 네. 한 중요 연설과 주요 지시 정신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026년부터 2030년이 심층적인 실시를 추진합니다.
0: 네.
1: 생태를 우선으로 리용과 보호를 결합하며
0: 네.
1: 안정 생산과 증산,
0: 네. 네.
1: 비용 절감과 효율 증진이 원칙을 견지하고
0: 네.
1: 조직 지도와 정책 유도를 강화하며
0: 네.
1: 정부와 시장 양측이 힘을 발휘하고
0: 네.
1: 농기계와 농예를 심도 있게 융합하며
0: 네.
1: 과학기술 지원과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0: 네.
1: 기술 혁신과 매니커즘 혁신을 병행 추진하여
0: 네.
1: 보호성 경작과 식량 유지 작물이 대면적 단위 면적당 생산량 제고 행동을 밀접하게 결합시키고
0: 네.
1: 실시 주체가 안정 생산과 증산이 전제하에 보호성 경작 실시 면적을 줄 수 있게 확대하도록 유도하며
0: 네.
1: 흑토지 보호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총체적 요구는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6년부터 30년에 이런 심층적인 실시를 추진한다.
1: 네.
0: 그렇게 되고 있죠. 올해 보호성 경작 실시에서는 어떤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요?
1: 네. 2026년에 우리 성에서 보호성 경작 임무 면적을 2,100만으로 하고
0: 네.
1: 기초조건이 량화한 현실은 실정에 맞춰 향촌 단위로 일괄 추진하고
0: 네.
1: 실시 면적을 줄 수 있게 확대하며
0: 네.
1: 현 향급 고표준 응용 시험장과 네. 실시 효과 감측 지점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0: 네.
1: 작업 기준과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게 됩니다.
0: 네.
1: 이번 방안의 실시는 전성이 적합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옥수수 생산을 보호성 경작 보급 응용이 중점으로 하고
0: 네.
1: 콩, 유채 등 작물 생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0: 네.
1: 올해도 작물 대피복 냉경 파종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0: 네.
1: 보호성 경작과 연계한 심송, 줄가리,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포관 작업
0: 네.
1: 그리고 질량 감측 실시 감측과 감축평가와 고표준 집성 응용 시험장 건설을 동시에 전개합니다.
0: 네.
1: 올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호성 경작 작업 임무 면적은 78만 무입니다.
0: 그렇네요. 성적으로 2,100만 무인데 우리 연변 주는 78만 무라고 소개해 네.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난해 우리 주에서 완성한 전망은 어떠합니까?
1: 지난해 우리 주에서는 네. 139.4만 무에 달하는 네. 보석 경작 임무를 완수하여 네. 원목표인 136만 무를 적화해서 완성했습니다.
0: 네.
1: 이런 목표 실시를 위해서 우리는 현시급 고표준 응용기지 2개, 네. 향급 응용기지 9개를 건립했습니다.
0: 네.
1: 이렇게 현지 조사와 숫자적인 확인

0: 그쵸, 최종 123만 무에 달하는 면적을 보조범위에 넣었으며 네. 여기에 배치된 자금이 4,391만 요원이 됩니다.
1: 네.
0: 동시에 감축소한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감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 네.
0: 전주 농기계 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선급 부문을 협조해 업무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1: 네.
0: 열차에 달하는 조율 보고를 선급에 반영하였습니다.
1: 네.
0: 옥천까지 전주의 면경 파송기계 보유량은 8,764대인데 네. 지난해 새로 증가된 면경 파송기가 네. 814대에 달하며
1: 그렇네요.
0: 정보화 전자감측 설비 안장 수량은 4,361대에 달하는데
1: 네.
0: 새롭게 증가된 수량은 826대에 달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농기계 보유량 그리고 검측 설비 우리 대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숫자들은 우리 주 그 보성 경작 임무를 완수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성 경작 실시가 우리 주 삼농사업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보성 경작 사업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데서
1: 네.
0: 우리 보성 경작 사업은 잘 진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 네.
0: 촌민들이 보성 경작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1: 네.
0: 접수하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성 경작 기술이 보급과 성과가 날로 뚜렷해짐에 따라 많은 촌민들이 보성 경작 기술이 선진성을 인식하고
1: 네.
0: 전통적인 경작 방법을 바꾸기 위해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1: 네.
0: 현재 우리 주의 3분의 1 되는 강냉이 파종은 보호성 경작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데
1: 네.
0: 이는 보호성 경작 기술이 적합한 면적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으로 보호성 경작식 기술을 실시하는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한 이래 응용 면적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 때 특히는 2022년에 나라에서 보조를 실시한 이래 6년 사이 3.6배 늘어났으며
1: 네.
0: 그 면적은 139.4만 무에 달하였습니다.
1: 네.
0: 또한 경작 질량이 온당하게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성 경작을 통해 곡식대가 밭에 나가고
1: 네.
0: 적게 밭갈이 하거나 하는 조치 실시로 토양의 침습을 감소하고
1: 네.
0: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이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였습니다.
1: 네.
0: 감측에 따르면 보성 경작을 3년 이상 실시한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킬로그램당 38.12g으로
1: 네.
0: 보성 경작을 실시하기 전보다 5% 이상 높아졌는데 이는 길림성이 동부지구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아울러 량식 생산도 해마다 제고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주의 량식 생산은 8년간 장성하는 추세인데
1: 네.
0: 2023년에는 생산량이 37억 근을 돌파해
1: 네.
0: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창조했고 2024년에는 38.32억 근,
1: 네.
0: 2025년에는 38.5억 근에 달하는 생산량을 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우리는 보성 경작 기술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앞으로 우리는 량식 안전을 삼농 사업에서의 첫 번째로 가는 임무로 삼고 보호성 경작 사업을 착실히 틀어지고
1: 네.
0: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을 높여 양식 생산에 유력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보호성 경작 기술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큰 기술인데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보조금을 지불하고 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호성 경작에 체현된 자금 얼마나 되는지요?
0: 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보호성 경작 작업 보조가 전부 체현되었습니다.
1: 네.
0: 그 보조금을 보게 되면 2021년에는 2,644만 여원 그리고 2022년에는
1: 네.
0: 3,548만 여원
1: 네.
0: 2023년에는 3,163만 여원
1: 네.
0: 2024년에는 4,864만 여원에
1: 네.
0: 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년 2025년에 체현된 자금은 4,391만 여원에 달합니다.
1: 그렇네요. 네. 그 왕년과 비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보화성 경작 실시 범위와 기술 모식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0: 올해는 실시 범위에는 변화가 없는데 기술 모식에는 새로운 네. 변화가 있습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놓고 볼 때 첫째는 실시범위입니다.
1: 네.

0: 기술 지원 비용과 실시 효과 감축의 비용도 제대로 바로 지원됩니다.
1: 우리 주에 지금까지 완성한 전망 어떠합니까?
0: 올해 성에서 락실한 우리 주 인무는 78만 모인데 네. 이미 122.42만 모를 완성하여 네. 목표를 초과해서 완성했습니다.
1: 네네.
0: 이런 목표 실시를 위해서 우리는 현시급 고표준 응용기지 4개 향급 응용기지 3개를 건립하였습니다.
1: 네.
0: 동시에 올해에는 도나시와 활용시의 감축소 2곳을 증가하여
1: 네.
0: 모두 3곳에서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감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 네.
0: 목전까지 전주의 면경 파종기계 보유량은 9,120대인데 새로 증가된 면경 파종기가 356대에 달하며
1: 네.
0: 올해 정보화 감축 설비 안장 수량은 3,459대에 달하였습니다.
1: 네, 이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가운데서 우리 촌민들이 중시를 돌려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0: 네, 보호성 경작 기술을 하려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을 하려는 농민들이나 조직에서는 우선 보호성 경작에 관한 내용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급 농기계 해당 부문에 작업 면적을 신청해야만이 현급 농기계 해당 부문에서는 길림성에서 하달한 임무에 따라
1: 네.
0: 표준을 락실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농민이나 조직에서는 계약 체결을 꼭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험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1: 네.
0: 험수는 원격 감축하기에 원격 전자 감축기를 놓아야 하며
1: 네.
0: 험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일부 농민분들이 보호성 경작을 하고 있지만
1: 네.
0: 그 가운데 중요한 환절인 심층정지 작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이러면 서출에도 영향을 주기에 토양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1: 네.
0: 수분을 축적하기 위해 필요한 경작지에 대해서는 여름철에는 며치 심층정지
1: 네.
0: 가을철에는 가을철 심층정지 작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심층정지 작업에도 보조가 다르기에 희망컨대 농민분들은 심층정지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농기계 관리 기술 본서 농기계 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을 모시고 보호성 경작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 농가들에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